잭 존슨의 트래픽 인 더 스카이 듣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김윤주입니다. 다들 벌써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하늘 얘기가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6197님, 그제 밤이에요. 핑크스카이인가? 윤주님 반가워요 하시면서 사진을 같이 보내주셨는데 진짜 예뻐요. 요즘에 하늘 너무너무 예쁜데 아마도 한 번쯤은 다 하늘 사진을 찍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요거는 살짝 빨개요. 좀 제가 또 정확하게 또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핑크스카이 아니고 레드스카이 사진 보내주셨는데 저도 그래서 얼마 전에 사진을 좀 찍었는데 낮에는 또 너무 깨끗한 하늘이어서 또 예쁘고 밤에는 진짜 분홍빛 너무 예쁜 하늘을 볼 수 있어서 저도 여름을 진짜 싫어하거든요. 올해 더 싫어졌는데 진짜 그나마 하늘 보는 낙스로 야 이거 진짜 아 부끄럽다. 그래서 그 낙으로 지금 여름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9156님, 이틀 전 친정엄마 병문안 갔다가 같이 본 분홍하늘이 여러 가지가 맞아떨어져야 볼 수 있군요 하셨는데 저도 이렇게까지 다 맞아떨어져야 되는 게 많은지 몰랐는데 이분도 사진을 같이 보내주셨는데 요거는 진짜 AI 같은 느낌이긴 해요. 아파트가 밑에 있고 위에 하늘을 찍었는데 구름이 굉장히 멋지게 지금 막 하늘에서 뭐가 내려올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천지창조 느낌입니다. 습도가 많아야 하고 비투과율이 높아져야 하고 적당한 높이의 구름까지 스크린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야, 이 모든 게 맞아떨어지는 요즘을 보내고 있군요 우리가. 계속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다가도 그냥 저녁에 딱 하늘 보고 사진을 찍는 그 순간 좀 아이가 되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목소리가 왜 이러죠? 3일차 되니까 피곤하긴 했어요. 저 솔직히 나 조금 피곤해. 그러니까 나 좀 웃기게 해주세요. 나 배꼽 좀 빠지게 부탁드리겠습니다. 6451님, 습도 깨끗한 대기 구름 이 세 조건이 잘 맞을 때 핑크스카이가 잘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게 딱 태풍이 오기 전후랍니다. 이상 지구가

0: 막새 몰림. 근데 우리나라를 지나간다는 얘기가 있기는 해서, 안 그래도 조금 아까 그 문짱과 미니에서 포항 쪽에 지금 조금 바람이 선선하게 불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작가님이요, 죄송한데 핑크스카이 사진 좀 그만 좀 보내달라고, 좀 무섭다고. 지금, 나 이제 알겠어. 여기 분들이 하나에 꽂히면은 진짜 한 일주일 가시네. 이거 이러다가 상대 왔는데, 여러분 지금 무슨 사진을 보내고 계시는 거죠? 지금 온통 핑크 사진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소년 소녀가 있다니까요, 우리 마음에 진짜. 아유, 야 이거 거의 뭐그 바탕화면 수준의 카메라들 들고 다니시나 봐. 와, 진짜 멋있다. 너무 고마워. 여러분 이제 그만. 그만하시고. 근데 또 이제 그만하려고 했는데 우리 작가님이 또 오프닝으로 하늘 이야기를 써주셨어요. 근데 이게 이미 정해져 있었던 건데 이렇게 맞아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핑크스카이처럼 맞아떨어졌네요. 오늘 오프닝도 하늘 얘긴데, 어제 이 노래 어디 갔어 시간에 김민종 씨의 귀천도에 듣다가 7647님이요, 옛날에는 가요에서 왜 그렇게 하늘을 찾았을까요로 시작된 예전 가수들의 하늘 집착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하늘이 제일 많이 울고 기도 들어주고 바빴다, 하늘에서 남자도 내려줬다 등등 그 모든 이유가 농경사회라 그렇다라는 결론까지 이르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마음 놓고 보내시라고 하늘 집착송 신청곡 받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문자 100원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 아침 1, 2부는요, 이카운트, 삼일제약, 백조싱크, 롯데렌탈, IS동서, 주식회사 두드림 SNC,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오뚜기 카레,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베스트슬립, 현대해상 화재보험, 음주후엔 티맵대리와 함께합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지긋지긋 무조맨
6: 티 어실 원스야.

0: TSL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액.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5: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다니엘 파우터의 배드 데이 듣고 왔습니다. 유옥준님의 신청곡이었는데요. 아이가 방학 때 피아노 연습한다고 악보 뒤적이다가 찾은 노래예요. 오디션 프로에서 탈락할 때 늘 나오던 노래 같아요. 들으면 아 하실지도 몰라요. 아 저도 이 노래를 진짜 진짜 좋아했었는데 이 노래가 뮤직비디오가 엄청 귀여워요. 그래서 한 15년 전이니까 대학교 다닐 때인가 그때 이 뮤비를 좀 자주 봤었어요. 너무 사랑스러운 뮤비여서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지금 옥주님이 아 하실지도 모른다고 했는데 윤혜련님이요. 어디서 들어본 노래인가 했더니 우리 아이 돌잔치 동영상이었네요. 그 아이가 커서 벌써 15살이에요. 와 15년 전에 그 영상이지만 역시 엄마의 마음에는 그게 다 기억이 나네요. 아 근데 돌잔치 영상에 배드데이를 하기에는 또 쉽지가 않은데 그 뮤비가 사랑스러워서 하셨을 거예요. 작가님 계속 여기서 굿데이도 아니고 배드데이 맞냐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노래가 좋으니까 뭐 가사가 들리는 사람 몇이나 되겠어요. 뭐 결국에는 좋았더라 이런 얘기 아니었을까 싶어서 아무튼 그 아이가 벌써 15살이군요. 이런 거 생각하면 저도 조카들이 있는데 지금 3학년인데 벌써 사춘기를 맞이해서 이제 혼자 나가서 독립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5살 와 상상하면 진짜 독립 할아버지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되게 슬프면서도 기특하고 막 이런 마음일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저도 노래 나가는 동안 민이랑 문자를 봤는데요. 그만이라고 보냈는데 하늘 사진 계속 보내고 계십니다. 블루스카이, 출근길 스카이, 북한산 스카이. 아 정말 너무나 많이 스카이에 집착하고 계세요 여러분. 진짜 그리고 제가 지금 딱 그려지는 게 뭐냐면요. 그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하늘이라고 검색해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아는 노래 계속 여기다 띄우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이것도 그만해. 멈추라고. 9232님. 여전히 말솜씨가 좋으시네요. 동탄에서 라이브 듣고 놀라고 말솜씨에 놀랐어요. 반갑습니다. 제가 좀 솜씨가 있죠잉. 제가 네 특별한 언변이 좀 네 언변이 좋고 말솜씨가 좋다고 얘기해 주시니까 되게 기분이 좋은 게 공유...

공연을 끝나고 나서 노래를 잘한 것도 당연히 기분이 좋지만 처음에 딱 앉아 있을 때 무표정이었던 분이 마지막에 나갈 때 활짝 웃고 있는 게 저는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말솜씨를 갈고 닦고 있습니다. 또 공연 때 놀러와 주세요. 또 다른 집착 사연이 무려 하루의 고민 끝에 보낸 문자라고 하는데요. 2552님. 어제 쓸데없는 선물 얘기하는데 아, 또 이젠 이거야? 미치겠네 진짜. 어제 쓸데없는 선물 얘기할 때 보낼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보냈어요. 하루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 이거. 쓸데없는 선물을 산 사람이 적거든요. 태국에서 코코넛 껍질로 만든 동그란 가방을 15개 선물용으로 샀는데 동남아 4개월 여행하면서 들고 다니느라 완전 짐덩어리. 어찌저찌 한국 와서 하나씩 나눠줬는데 아무도 안 들고 다녀서 겁나 상처받았던 기억이. 아, 이거를 가자마자 사면 어떡해요. 4개월 여행 끝에 이걸 사야지. 아, 진짜 마음 아프네. 이게 한국에서 들고 다니면 진짜 그냥 코코넛 껍질을 들고 다니는 사람처럼 보여가지고 이게 여행지에서는 또 괜찮은데 아, 참 슬프게 됐습니다. 이래서 여행 때는 조용히 갔다가 조용히 오는 게 제일 좋아요. 누군가한테 막 얘기하면 선물을 사다 줘야 되거든요. 근데 저도 선물 사는 걸 너무 어려워해서 조용히 나갔다 오세요. 알았죠? 그리고 뭐 진짜 내가 어제 이거 문자 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거 안 보내면 한이 될것 같다. 내가 진짜. 그러면 분들은 기꺼이 받아들일게. 보내줘요. 받아서 볼게. 4336님의 신청곡인데요. 문득 가만히 이 노래를 떠올려보니 마음 한구석이 아련해집니다. 그 시절 참 푸릇푸릇하고 싱그럽던 그때의 내가 그리워서일까요? 하셨는데 저희도 이런 느낌이 날지 한번 이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바우터 하멜의 브리즈.

바우터멜의 브리즈 듣고 왔습니다. 아, 너무너무 기분 좋네요. 이렇게 뭔가 살살 걸어가면서 기분 좋게 듣기에 딱 좋은 노래 같습니다. 근데요, 지금 코코넛 껍질로 만든 그 15개 선물을 준 분이 되게 속상해 하셨는데, 3662님이요. 혹시 제가 받은 걸까요? 하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이분 선물에는 코코넛 껍질에 얼굴이 그려져 있는데 너무 무서워요. 이거 진짜. 이게 눈, 코, 입만 딱 있거든요. 코코넛 껍질 그 갈색에. 근데 속눈썹 연장술을 했는지 너무 길어, 속눈썹이. 너무 무서워. 야, 이거 들고 다니면 근데 주인공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좀 무섭긴 하다. 아, 그리고 이분은요, 또 0715님, 아마 다들 집에 인테리어로 잘 활용하고 있을 거예요. 라고 남 얘기처럼 정말 보내주셨습니다. 인테리어로 선물을 해준 분이 너무 고마우니까 어떻게든 이걸 잘 사용하고 싶은데, 집에 인테리어도 뭐 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무서워요, 근데 이거 사진 그만 보여주세요. 와, 코코넛 껍질 어떻게 얼굴을 그릴 생각을 했지? 와, 진짜 이거 다 공유하고 싶다. 정소윤님이요. 아, 재밌다. 오늘 하루 종일 언니랑 깔깔거리고 싶어요. 장혜선님이 라디오 다시 해주시면 안 돼요. 저 윤주님 말하는 거 들으려고 지금 걸으면서 미니 듣고 있어요. 귀찮아서 안 하는 로그인까지 하고요. 이게 저희가 푸른밤 할 때도 느꼈지만 로그인까지 가는 분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한 거더라고요. 저도 그 좋아하는 그 DJ분들의 라디오를 들을 때 로그인까지 하는 게 너무 번거로워서 잘 안 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걸으면서 또 라디오 들으면서 오늘 또 너무 멋진 선곡들이 많을 예정이에요. 여러분이 해주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늘 노래를 다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고. 아, 이게 다 저의 말솜씨 덕이라고 작가님 써주셨습니다. 예, 저예요. 저. 바로 접니다.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장희수님의 신청곡 Earth, Wind & Fire의 Fantasy.

0: 안녕하십니까.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회 초대의장 송용곤입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하나된 힘이 필요합니다. 전남광주가 함께 열어갈 통합의 시대, 소통과 공감, 책임과 신뢰의 의정으로 320만 특별시민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1: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3: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오늘 아침 가볍게 즐기는 뉴스와 퀴즈, 저칼로리 시사 M&N. 8월 28일부터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원룸과 오피스텔의 관리비에 대한 설명을 더 자세히 해야 합니다. 그동안 별도의 관리사무소가 없는 소규모 주택은 청소비나 엘리베이터 유지비처럼 공동으로 부과되는 관리비 내역을 임차인이 정확히 알기 어려웠는데요. 이 때문에 월세는 낮추고 관리비를 지나치게 높여받는 문제도 있었죠.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기존 관리비뿐 아니라 공동관리비 내역까지 확인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한편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수수료 기준도 더 명확해집니다. 지금까지는 중개보수의 상한선만 정해져 있어서 실제 수수료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혼선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정해진 최대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중개사와 의뢰인이 서로 상의해 수수료를 정하게 됩니다.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매달 빠져나가는 관리비와 중개수수료,

꼭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아이 챗봇이 아이들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친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동복지기관이 만 14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힘들거나 우울할 때 AI와 대화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3명 중 1명꼴로 나왔는데요. AI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가장 큰 이유는 혼나거나 눈치 볼 걱정 없이 늦은 밤에도 언제든 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AI가 다정하게 답한다고 해서 그게 늘 맞거나 좋은 조언인 것은 아닙니다. AI가 가족이나 친구를 대신하지 않도록 가정과 학교에서 AI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전에 아이들이 어떤 고민을 안고 있는지 우리 어른들이 먼저 귀 기울여야겠죠. 오늘 밤 스페인에서는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개기일식이 펼쳐집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13일 새벽인데요. 스페인 본토에서 개기일식을 볼 수 있는 건 1905년 이후 121년 만이라고 합니다. 달의 그림자가 한반도를 지나지 않아서 우리나라에서는 직접 관측할 수 없는데요. 대신 국립과천과학관이 스페인 북부에 중계팀을 보내 현지 개기일식을 실시간으로 전할 예정입니다. 생중계는 스페인에서 시작해 미국 하와이와 한국을 잇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되고요. 오늘 밤 10시부터 내일 새벽까지 약 6시간 동안 유튜브를 통해 개기일식과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까지 밤하늘의 우주쇼를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주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오늘 밤은 좀 새셔야겠습니다. 여기서 저칼로리 퀴즈 나갑니다. 태양의 가장 바깥쪽을 둘러싼 대기층인 이것은 평소에는 너무 밝아서 잘 보이지 않는데요. 개기일식 때 태양이 달에 완전히 가려지면 마치 태양이 왕관을 쓴 것처럼 모습을 드러냅니다. 왕관이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이름이 붙은 이것은 무엇일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정답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한 분에게 유산균 세트, 다섯 분에겐 스킨케어 세트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는요, 코나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듣고 올게요.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는 곡인데 코나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듣고 왔습니다. 아 이게 잘 힌트가 되었죠 여러분? 코나 코로나 네 오늘의 정답은 코로나였습니다. 공구이사님이요. 양평에 1박 2일 출장 왔다가 혼자 운전하고 서울 가는 길인데 오늘 날씨 음악 환상이네요. 아 이소라 노래 신청하려고 했는데 소라 언니 목소리 나오네요. 이걸로 퉁칠게요. 굉장히 차갑지만 따뜻한 문자였습니다. 아, 이 곡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이거 뭔가 이 파도 소리도 너무 행복하고 아, 진짜 제가 이거 하면서 지금 3일째 계속 나오는 노래들을 계속 흥얼흥얼 거리고 있었는데 그게 되게 행복한 순간이다라는 생각이 좀 문득 들었습니다. 유산균 세트 받으실 한 분은요. 8130님 스페인 하와이 퀴즈 속 나온 지역을 듣기만 해도 설레네요. 즐거운 세계여행을 마음속으로 다녀왔어요. 아 맞아요. 이게 음악의 힘인 것 같기도 해요. 진짜. 스킨케어 세트 받으실 다섯 분은요. 4213님. 다른 코로나이긴 한데 코로나 때 음악병동에서 근무했는데 갑자기 방호복 입고 힘들었던 때가 떠오르네요. 와, 진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죠. 진짜. 맞아요. 너무 예전 일 같기도 한데 생각보다 그게 그렇게 길었다는 것도 참 와 이제 지나고 나니까 그랬었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엔 정말 전 세계인이 다 힘들었죠. 다시는 이런 일 없기를 바라면서 그리고요 네 분 더 스킨케어 세트 받으실 분 0916님, 5025님, 김민주님, 윤하영님까지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아름다운 노래를 두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희, 김명선, 이수키, 유진경, 4248, 0935님의 신청곡 이문세의 가을이 오면 들을 건데요. 작가님이 지금 최고 기온 32도, 33도라고 우리 뇌가 고장난 거일지도 모른다고 전 너무 좋아요 지금. 저는 지금 겨울이 온 것 같아요. 저희 집이 이제 32도로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집에서 파카 입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가을이 오면 듣고 오겠습니다.

0: YB의 나는 나비 듣고 왔고요. 그 전에 들었던 곡은 이문세의 가을이 오면이었습니다. 나는 나비 신청해 주신 분은요. 심유영님인데요. 저희 집은 30도예요. 아주 시원하고 좋아요. 우리 집보다 더 시원해. 감기 걸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고유미님이요. 정말 무더위에 약간 고장이 난 건지 조금 선선해지니 트렌치코트랑 가죽 자켓 생각나네요. 근데 저는 고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너무 40도를 겪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3이 붙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선선합니다. 지금 이제 20도 쪽으로 돌아오면 막 입김 나올걸요?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 2119님. 자동차 검사 기다리는 중인데 선곡이 너무 좋으네요. 경주는 많이 시원해졌어요. 진짜 가을이 오려나 봐요. 저는 이 뭔가 가을이 올 것 같은 이 계절이 변하는 그 중간에 있을 때 그 설렘이 사람을 진짜 행복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 되게 모든 사람들이 좀 기분이 좋을 때가 아닌가. 그래서 이때쯤에 여러분을 만난 것도 되게 행운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막 한 40도 이때 우리 만났으면 뭐라고요? 막 이랬을 수도 있어. 문자 보내시라고요. 괜히 막 여러분들 잡돌이하고 이랬을 수도 있는데 지금 날씨가 좋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2119님, 윤도현이의 사랑나봐 신청하랬더니 안 되겠다. 문자 자체가 안 되었어요. 윤도현이가 뭐예요? 사랑나봐는 뭐야? 탈락입니다. 다시 보내세요. 정설이님, 윤주님 방송 너무 좋아서 헬스장에서 쇠질 중인데 나는 나비 들으니 어깨 운동 고. 나비처럼 하려면 등 운동을 하십시오. 어깨 운동보다는 되게 등 근육이 발달이 돼 있어야지 자세도 고다지고 날개를 쭉 필 수 있습니다. 네. 1424님, 언니 내일 계약이에요. 생기부만 쓰다가 짧은 여름방학 다 가버렸어요. 그래도 아침마다 라디오 들으면서 루틴 지키면서 힘을 많이 얻었어요. 윤주언니 라디오 너무 좋아요. 오래오래 계속 해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곧 끝납니다. 지금 또 다음 주에도 되게 멋진 분들이 DJ를 해주실 거라 저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일어나게 되면 꼭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점점 가라앉고 있어서 그분들도 똑같을 거다.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2: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5: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6: 오뚜기
7: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8: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9: 코리아 트렌치.
8: 코리아 트렌치.
1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1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애견 영양제 댕이수락단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생활의 가치를 위한 위센에서 제로터치 밀대걸레, 아침 대용으로 좋은 소문떡에서 든든한 떡세트, 백년가게 수양농장가든에서 흑염소 진액, 제과 전문 브랜드 엠케이크에서 떡케이크와 꽃다발을 드립니다.
2: 아, 근데 진짜 이 시간에 상디 목소리가 정말 잘 어울리네요. 지금 이걸 들으면서 피디님이랑 아, 근데 조금 힘이 없으신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제가 3일 동안 했는데도 이렇게 피곤한데 1년 넘게 하셨으면 상디도 피곤할 만합니다. 지금 하늘 사진에서 이제는 변질돼서 여름 휴가 때 사진을 보내고 계시는데 통영 여행 간 사연까지 사연을 보내고 계시고 사진 보내고 계시고 지금 약간 커다란 미니홈피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요, 뭐 편하게 다 보내세요. 그리고 지금 자동차 계기판에서 지금 16도라고 지금 여기 시원하다고 보내고 계시는데 예, 가을 왔어요. 우리 이제 가을 왔으니까 뭐 아, 근데 며칠 있으면 또 다시 또 뜨거운 여름 온대요. 이런 얘기 하지 맙시다. 우리 그냥 오늘을 좀 즐깁시다. 알았죠? 지금 작가님이 좀 잔짜증이 많이 늘었어요. 알았어요 라고 계속 보내고 계시니까 여러분 적당히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2부 끝곡으로요. 우미숙님의 신청곡 청하의 스트레스. 잠깐만, 이것도 왜 스트레스야 근데. 아, 진짜 여기 너무하시네. 자, 좀 스트레스 받으신다고 하니까요. 이제 하늘,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는 하늘 노래들 이제 쭉쭉 나올 겁니다. 3부부터 기대해 주시고요. 2부 끝곡 청하의 스트레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원장입니다.
1: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약간 블루지하게 가겠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곡인데 정말 좋아하는 분의 목소리와 연주까지 들어가니 정말 정말 아끼고 아끼면서 듣는 곡입니다. 노래가 나오는 4분 동안은요, 의자에 몸을 기대고 눈을 감고 편안하게 들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8월 12일 수요일 오늘 생각난 노래는요, 닐스 란드그렌 펑크 유닛의 Thank You For The Music.

0: 닐스란드 그랜 펑크 유닛의 Thank you for the music 듣고 왔습니다. 장수경님, 오 밤선곡 같은 느낌. 6462님, 조금 처지네요. 저도 좀 고민했어요. 이게 아침 방송에 이 곡이 맞나. 근데 뭐 좋은 노래는 추천해야죠, 여러분. 이런 노래를 갖고 있다가 또 지금 들었을 때 살짝 처지는데 퇴근길에 들었을 때는 아, 이 릴렉스 너무 행복하다라고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의 원래 아바 곡이잖아요. 근데 이분의 그 연주와 목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부디 좋으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3, 4부는요. 왜 그 시절 가수들은 하늘에 집착을 했는가로 시작된 하늘사태, 하늘집착송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청곡으로 꾸미고요. 아까 그 코코넛 가방에 얼굴까지 그려져 있던 가방 때문에 우리 작가님과 피디님 삘 받았습니다. 내가 가진 물건 중에 저도 안 갖겠다 싶은 쓰잘데기 없는 물건 자랑 부탁드립니다. 나 이렇게 쓰잘데기 없는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 누가 사? 싶은 물건인데 내가 샀다 하시면 그런 거 보내주셔도 좋고요. 사진 있어도 좋고요. 없으면 사연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하늘 집착송 선곡되시면요. 마스크팩 세트 모두 보내드리고요. 쓰잘데기 없는 물건 보내주신 분 중 다섯 분 뽑아서요. 이건 정말 쓸 데 많죠. 탈취제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3, 4분은요.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키움증권, 주식회사 올데이프레쉬, 경기도청 오뚜기 카레, 브람스 안마의자, 에어비앤비, 주식회사 해리즈하보에, 음주앤 티맵 대리, 서울우유 협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

0: 1일 1짬뽕 오케이?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4: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5: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6: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5: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박기영의 블루스카이 들었습니다. 야, 하늘 집착송 시작했고요. 진짜 시원하게 시작을 했네요. 8613님이요. 박기영 블루스카이. 친구들이랑 노래방 가면 항상 키 낮춰서 불렀던 친구들 생각나네요. 보고 싶다요. 토요일에 너무나 예뻤던 구름 사진도 함께 보냅니다. 설산 같아요 하면서

사진도 아까 같이 보내주셨는데요. 아 진짜 다시 들으면서 또 느꼈습니다. 빠빠빠빠빠빠 이거를 어떻게 원큐로 부를 수 있죠 진짜. 정말 박경선님 노래 너무 잘하시는 거 너무 아는데 정말 노래방에서 이거를 원키로 부른 사람은 없지 않을까. 진짜 쉽지 않다. 야 진짜 시원한 노래 시작했는데 지금 김인경님이요. 1부 핑크스카이로 시작해서 3부는 블루스카이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아, 스카이 중에 스카이 가장 좋은 스카이는 또 블루스카이죠. 그래서 지금도 밖에 보니까 굉장히 블루스카이인데 또 이렇게 음악 들으면서 창문도 보고 그러면 좀 좋겠네요. 아 그리고 쓰잘데기 없는 물건 사용 갑니다. 6197님. 꼬맹이 발 사이즈 확인한다고 저걸 샀는데 저거 믿고 사면 신발이 다 작아요. 저걸 왜 샀는지 하면서 보내주셨는데 아 사이즈 고르는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 이렇게 벽에 붙어있는 건가 봐요. 그래서 통통발 그리고 보통발 아 실책 사이즈를 이렇게 써놨는데 어느 정도의 오차가 있다 이런 걸까지 적혀져 있는데 아 글쎄요 그거 안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차라리 자로 꼬맹이 발 사이즈를 재고 직접 가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 약간 쓰잘데기 없는 물건 네 통과되셨습니다. 4665님 이게 뭐냐면 모아이 석상 모양 안경 거치대입니다. 이거 저 많이 봤는데 진짜 모아이 석상에 얼굴을 한 거에 거기다 안경 얹어 놓는 거잖아요. 근데 딱 하나만 할 수 있잖아요. 이거 그죠? 친구가 있는 거 보고 모아이 티슈 케이스까지 선물해줘서 그래 이게 코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코 흘리는 것처럼 저희 집에는 짭 모아이 석상이 두 개나 생겼답니다. 또 짭이 뭐예요 아침에. 저 친구 귀여워서 샀는데 제 안경이랑 크기가 안 맞아서 제대로 받쳐주지도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이니까 코가 좀 높잖아요. 근데 이게 아시아인들은 그렇게 막 코가 엄청 높지 않아서 그게 흘러내릴 수 있다는 점. 근데 저거는 그냥 인테리어로 놔도 귀여울 것 같기는 한데 티슈 케이스 요거 좀 부럽긴 하더라고요. 콧물 흘리는 것처럼. 지금 또 이제 노래들이 또 계속 오고 있는데 아, 이 곡도 정말 많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힘이 들 때 하늘을 보라는 노래고요. 1652님, 아침 출근길에 하늘 얘기 듣고 저도 예쁜 하늘 챙겨봤네요. 감사합니다.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 나 신청해봅니다. 아, 우리 또 대문자 T인 작가님, 힘이 들면 맛있는 걸 먹어야지 왜 하늘을 봐요. 오늘 공감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이고요. 지금 그래도 작가님 혼자가 아니니까 힘내시라는 말을 전하면서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 나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기타 솔로를 계속 연주하고 있어갖고 제가 여러분 기타 솔로 연주하셨어요? 안 하면 이거 반칙인데. 장현철 걸어서 하늘까지 들었고요. 그 전에 들었던 곡은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 나였습니다. 이 노래가 나오자마자 제일 웃겼던 게 김진서님이요. 따시. 그리고 서창아님이 와 걸어서 하늘 싸지. 너무 마음이 급해서 오타가 나는 게 너무 귀여워서. 4056님 걸어서 하늘까지 가는 노래가 있어요. 대체 인생이 얼마나 힘든 걸까요? 하면서 보내주셨는데 김교현님이요. 걸어서 하늘까지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제목인데 라고 하셨는데 걸어서 그래서 하늘까지

왜간 거예요? 내가 가사를 너무 신나게 기타를 연주하느라고 아못 가지 않았냐고 갔겠어요 그럼 작가님? 아 진짜 이게 지금 할 소리예요. 못 가지 않았어요가 뭐예요? 드라마 걸어서 하늘까지 내용이 소매치기와 대기업 사장 딸의 불타는 사랑 최민수 김혜선 오 대기업 사장 딸의 딸이랑 소매치기가 나오는군요. 김혜선님과 최민수님이 주연을 하셨고요. 야, 지금 많은 분들 지금 흥분의 도가니탕이 되었습니다, 지금. 다음 노래 뭐야? 다음 노래, 지금. 5348님, 진짜 걸어서 하늘 갈 뻔. 아, 그니까. 제목이 또 사람이 한번 사는 거, 이렇게 야망 있게 살아야죠. 쓰잘데기 없는 물건도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오고 있습니다. 윤정원님. 안전모 같이 생겼는데요. 머리 양쪽에 맥주 캔을 꽂고 빨대로 마시는 모자 샀어요. 이거 되게 폐 활량도 줘야 되고 이거 되게 어려운데 컴퓨터 하면서 편하게 마실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근데 목다가워서 못 마셔요. 맞아 맞아. 이거 한창 막 유행이었잖아요. 그래. 그래서 모자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지고 맞아. 이거 그 건강 검진할 때 웬만한 그거 아니면은 이게 그공안 올라오는 것만큼 음료가 안 올라올 거예요. 근데 이거는 건강 생각하시고 물 넣고 연습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수정님, 자동차에 연락처 적는 번호판이 너무 예뻐서 샀는데 제가 면허가 없어요. 아, 이걸 어쩌나. 아, 갖고 있으세요. 우선 갖고 있다가 언젠가 쓸일 있겠죠. 뭐 가방에 붙일 순 없으니까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3718님. 저는 내 인생 뚜껑을 잘 잃어버려서 어찌저찌 알아봐서 뚜껑만 100개 정도 따로 샀어요. 100개는 좀 과하죠. 근데 이걸 사고 나서 희한하게 뚜껑을 안 잃어버리게 되는 건 비밀이에요. 오, 내 인생 뚜껑을 100개를 또 따로 파는군요. 이것도 처음 알게 됐네요. 뭐 이렇게 준비해 놓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건 언젠가 또쓸수 있으니까. 지금 그쵸. 이 노래도 굉장히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9237님, 오늘따라 우리의 영원한 스카이 최진영님이 생각나네요. 와, 진짜 너무 멋졌고 노래 너무 잘하셨고 노래 너무 좋죠. 이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영원의 스카이. 아, 스카이. 죄송합니다. 저도 흥분 상태네요. 미안해요. 스카이의 영원.

0: 장애인을 위한 AI 훈련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보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AI 훈련을 실시합니다. 기초체험부터 취업을 위한 전문과정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AI 훈련을 제공합니다. 공단 훈련센터는 물론 집에서 가까운 전문교육기관에서도 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AI 시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기회.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훈련에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1588-151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3: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이재윤의 왜 하늘은 듣고 왔습니다. 하다하다 하늘을 원망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 김태현님도요. 왜 데려가지 못해 안달인지. 정슬기님 데려가는지. 아, 조롱하지 마세요 진짜. 왜 그러는 거, 이렇게 노래를 잘하시는데. 심지어 남수정님이요. 이지윤님 이때 18살이었대요. 근데 어떻게 이런 감성이. 와, 근데 진짜 저희 때 이지윤님은 정말 진짜 완전한 왕자님이었어요. 진짜 노래 잘해, 잘생겼어, 너무 멋있지, 막 재밌어. 야, 저도 진짜 너무너무 팬이었는데 노래를 지금 들어봤는데 정말 잘하셨네요. 역시 아, 인기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지금 조롱 잔치가 났어요. 지금 아까 영원의 스카이 이거 진짜 나 변명하자면 작가님이 반대로 써줬어 지금. 근데 반대로 썼다고 해서 넘어가면 안 됐지만 3일차라 그래요. 지금 영원의 스카이라고 했더니 뭐 1201님 친구가 부릅니다. 거미라도 될 걸 그랬어. 3053님 좋은 날이 부릅니다. 아이유라도 될 걸 그랬어. 뭐 이렇게 되려고 그래 진짜. 조롱잔치 그만하시고 자 이렇게 뭐 이렇게 놓치를 않은 사람들이 진짜. 쓰잘데기 없는 물건 계속 오고 있습니다. 갈 길 가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집중력이 좋으세요 여기. 아, 저 상디 너무 부럽습니다. 9218님, 닭발 양말 아시나요? 친구가 신은 거 보고 귀여워서 따라 샀습니다. 그 친구가 다리가 진짜 굵어서 가는 학다리가 꿈이라며 신고 다니는데 나쁘지 않죠? 라고 하는데 아, 검정 스타킹, 니삭스 같은 거에 닭다리가 이렇게 너무 흉물스럽네요, 이거 진짜. 한가운데 닭발 3개가 이렇게 아니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이거 진짜 그냥 흉측해요. 미안한데 진짜. 에, 특이한 헬스장 양말 뭐 이렇게 하면 검색하면 나오나 봐요. 그래서 다리가 정말 가늘어 보이는 효과는 있는데 사람 다리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만 보여줘요 작가님 진짜. 이거 지금 하면서 저 헬스장에서 왜 헬스장에서 이걸 유독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 지금 뭐 다리 운동하고 있는데 저 닭발 양말 신고 하니까

진짜 하찮기가 그지없습니다. 9146님, 우리 집에는 왜 이런 쓸데없다라고 느껴지는 게 많죠? 누워서 보는 안경이요. 거북목 방지되겠다 싶어서 샀는데 이 사진을 찍은 이후 사라졌습니다. 현재는 집 어딘가에 있겠죠? 하면서 사진. 아! 이거 알지. 이거 그거 있잖아요. 그 망원경 아니고 뭐죠 그거? 만화경? 아니 만화경도 예쁜 건데 그거 이렇게 막 예쁘게 돌아가는 거.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이거 만드는 수업 있었나요? 잔망경! 맞아. 여러분 알죠? 저희랑 비슷한 분들 잔망경. 그래가지고 책상 밑에서 요거 이렇게 들고 요거 보면은 책상 위에 있는 거 보이는 거. 아 반갑네. 모르시는 분들은 잔망경 쳐보시고 재밌겠다 싶으면 한번 만들어보는 거 추천합니다. 왜냐면 그게 위에서 그 눈만 이렇게 보면 되게 우스꽝스럽거든요. 슬픈 일이 많다 하면은 잔망경 한번 만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아 이 곡도 굉장히 신청곡이 많이 왔는데요. 박지훈의 하늘색 꿈은 왔고요. 8957님이요. 윤주님 푸른밤 할 때 윤주 누나라고 문자를 보냈던 67년생 고속버스 기사 강명구입니다. 그때 무지하게 웃었어요. 오늘 아침에 목소리가 더 반갑네요. 아 저희가 푸른밤 할 때 그 기사님들이 정말 많이 들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밤에 운전하시거나 버스, 택시 뭐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 기사님들 많이 보내주셨었는데 또 이렇게 보니까 반갑네요. 명구 오빠 고마워요. 윤주 누나가 이제 노래 틀어드릴게요. 박지훈의 하늘색 꿈 듣고 오겠습니다.

엄정화의 하늘만 허락한 사랑, 그 전에 들었던 곡은 박지현의 하늘색 꿈이었습니다. 4670님이요. 사랑도 하늘이 허락해줘야 했던 시절이 있었다고요 하면서 지금 이곡 정말 기다리셨던 분들도 너무 많은데 그만큼 또 화가 난 분들도 많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가사가 좀 이슈가 있잖아요. 서창아님이 너 같으면 이해하겠냐? 아, 이렇게 너무 사랑한다는데 뭐 모르겠어. 뭐이 사람을 나도 쉴드 쳐주고 싶진 않은데 우리 엄정화 선배님의 목소리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진짜. 8133님 오늘 플레이리스트 장난 아니네요. 가슴이 달아오릅니다. 8747님 하늘 없었으면 오늘 이 노래들 다못 만든 거잖아요. 하늘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진짜 이 마음 얼마나 예뻐요. 하늘한테 고마워하는 이 마음. 진짜 예쁜 문자네요. 잔망경에 또 집착하고 계십니다. 최저...

사랑현님, 난 슬플 때 잔망경을 만들어. 맞아, 이거 이렇게 하고 친구한테 이거 한번 써봐라고 하고 그 윗부분을 사진을 찍으시면 눈 모양이 굉장히 우스꽝스럽답니다. 정민경님, 저 초딩 때 별명이 잔망경이었어요. 아, 성함 때문에. 참 초등학교 때는 이름으로 진짜 별명을 많이 만드는데 저는 이름이 김윤주여서 특이한 게 없어가지고 거꾸로

생일 선물로 비눗방울 만들기 받았어요. 담배처럼 생겨서 불면 완전 빵 터짐. 아, 이거 저희 회사 직원도 직원분도 이거 들고 있어요. 저 비누방울 좀 불고 올게요. 라고 다녀오시는데 이거 많이들 하시는군요. 자취방에 오신 부모님께서 집안에서 담배 피냐고 등짝 스매싱. 피려면 밖에서 피라고. 저 담배 안 피는데요. 라고 하셨는데 이거 되게 담배 피는 분들도 이걸로 인해서 좀 노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판왕 문자가 왔다고 합니다. 김혜영님. 아, 저 이거 로그인 안 할 수 없네요. 제 남편 제 생일 선물이라면서 붕어빵 틀 사왔어요. 그래서 집에 붕어빵 틀 있다고요. 아니, 얼마나 붕어빵을 좋아하면 남편분이 붕어빵 틀을 사와요? 매일 해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진짜 찐사랑이다. 이거 나중에 군고구마 좋아하면은 그거 기계 사다 주시겠어요? 아, 기계도 아니지, 그거 뭐죠? 그 끌고 다니는 거? 야, 붕어빵 틀 이거 해서 좀 간혹 드세요. 맛있겠다. 사랑입니다, 이건. 광고 듣고 하겠습니다.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4: 8월 12일 수요일 오늘 아침 옥상달빛 김윤주입니다. 저는 상디를 대신해서 일주일간 DJ를 하고 있는 김윤주입니다. 하늘 집착송 선곡되신 분 마스크팩 세트 선곡표 게시판 확인하시면 됩니다. 쓸데없는 물건 사연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 문자와 미니로 많이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아, 오늘 정말 여러분의 집착력 얼마나 심했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조롱 꽤 잘한다. 저도 진짜 어디 가서 지지 않는데 여러분 또한 지지 않는다 말씀드리고 싶고 야 오늘 대망의 끝곡입니다. 그쵸 이게 마무리가 딱 좋긴 하겠네요. 5077님이요. 하늘을 바라보는 걸로 끝나지 않고 도와달라고 애원했던 노래. 이 노래 빠지면 섭섭하죠. 가사에 이렇게 나오죠. 우연인지 몰라도 네가 눈물 흘릴 때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렸어. 하늘을 이제 그쵸 하늘이여 나를 도와줘. 이거는 진짜 약간 기를 모아가지고 뭔가 무언가 당신에게 쏘겠다. 그 나의 사랑을 쏘겠다. 신승훈의 그 후로 오랫동안이라는 노래고요. 아 오늘 정말 많은 곡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까지입니다. 하늘은 오늘까지예요. 내일 또 찾지 마세요. 아 오늘도 너무 행복했고 감사합니다. 지금 작가님이 하늘 원기옥 노래라고 끝까지 진짜 작가님도 보통 아니세요. 여러분 진짜 놀라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김윤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이성경입니다. 쉴 틈 없이 달리다 보면 문득 나는 지금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나 하는 생각에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남들의 인정이나 눈에 보이는 성공만이 유일한 정답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면 저는 가만히 멈춰서 제 마음에 0점 조절을 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가치를 향해 나침반을 다시 맞추는 거죠. 나만의 방향과 속도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술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유독 한쪽 팔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힘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이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하는

0: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MBC 생활정보. 달걀을 구입하면 어디에 보관하시나요? 무심코 냉장고 문에 달걀을 보관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달걀은 냉장고 문보다 안쪽 선반에 보관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문을 자주 여닫으면 온도 변화가 커져서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달걀은 뾰족한 부분이 아래를 향하도록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내부의 공기층이 안정돼서 조금 더 신선하게 오래도록 보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용하기 전까지는 물로 씻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껍데기를 씻으면 보호막이 손상돼서 세균이 침투하기 쉬워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보관 습관만으로도 달걀을 더 오래, 더 신선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날씨 하나에 기분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아, 오늘 아침엔 진짜 날씨가 다 했습니다. 예. 기분이 뭐 정말 날아갈 듯 상쾌한 오전. 이 기분 살려서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0: 그냥 기분 좋게 만드는 공식 지정곡 아닙니까? 댄싱 퀸 아바의 노래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살고 있었던 저랑 비슷한 또래의 소녀들이 그 뭐 춤 대회도 아니었는데 그냥 누가 나갈래? 그럼 손 들고 먼저 나가서 막 춤을 추고 그 다음 끝나고 나면 두 번째 친구가 이어서 춤을 추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 전부 춤 자랑하는 거죠. 근데 그때는 수줍음도 없으니까 어찌나 뭐 열심히들 치든지 그들의 꿈은 다 댄싱 퀸이 되는 거였었는데 그 꿈을 이뤘을래나? 그중에 누군가는 진짜 춤꾼이 됐을 수도 있고 뭐 발레리나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현대무용가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제가 알고 있던 그 친구는 훗날 그 공인중개사가 돼서 예, 춤하고는 완전 거리가 먼 다른 세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나름대로의 꿈의 방향을 살짝 틀었을 뿐 이룬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오늘 아침 오늘 참 날씨가 너무 좋아서 쾌청하고 뭐 마치 좀 성급하지만 초가을 날씨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확 좋아졌는데 참 이 기분을 바꾼다는 건 뭐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그냥 아주 작은 것들 아닙니까? 기분이 확 바뀌는 건 그래요. 아침에 뭐 우연히 한 10분 정도 일찍 일어나서 그 평소보다 좀 여유롭게 출근 준비하거나 또 뭐 엘리베이터가 바로바로 도착하거나 또 뭐 주차할 자리가 아주 좋은 곳에 하나 탁 비어 있다거나 뭐 이런 거 그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기분이 확 바뀌는 거죠. 모닝 커피가 오늘따라 유난히 맛있다거나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그 중에 하나가 날씨고 그 중에 또 하나는 음악입니다. 음악.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지만 이렇게 순간적으로 사람을 기분을 바꿔놓는 거 그래요. 지금 컨디션은 어떠십니까? 예, 저와 비슷하게 좀 괜찮으십니까? 자, 수요일 아침 여러분의 인생의 배경음악이 되고픈 MBC FM4U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2: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5: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4: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6: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7: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8: 지긋지긋 무조맨
9: 티 어실 원스야

0: 배우로 쓸 수 있어요. 3일 제약.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3: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4: 경복대학교.
5: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6: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5: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7: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8: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9: 유동 골뱅이.
8: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10: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11: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엔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엔 아이클타임.
10: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2: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안젤로 바달라멘티가 작곡한 커즌스 왈츠라는 제목의 연주곡이었어요. 이게 50년 전 영화 커즌의 사운드 트랙 가운데서 이 노래, 아, 이 연주곡을 들으신 겁니다. 사촌 지간에 얽힌 얘기인 것 같아요. 제목이 커즌이니까. 예,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생일 맞으신 분, 그러니까 사연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서 생일 맞으신 분이 세 분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소개가 되고 나면 오늘 축하 받으셔야 될 분들이 더 많이 이제 신청을 하실 텐데, 우선 세 분, 임혜빈 씨, 예, 문사지 씨 생일 축하 사연 받으시죠. 오늘이 저의 30번째 생일인데요. 출근해서 좀 슬픕니다. 생일 축하 부탁드리고요. 혜빈 씨 축하해요. 생일 축하 선물로 그냥 뭐 시원한 음료 괜찮아요? 날씨가 이래서 어떤 게 어울릴까 모르겠다. 생각해 볼게요. 오늘은 입대한 지 3주 되어가는 우리 아들 생일이네요. 더운 날 태어나서 힘든 훈련도 잘 버텼을 우리 아들. 오늘은 아주 시원해서 너무 감사한 하루인 거 있죠? 0812님. 그리고 임지성 씨. 예, 제 생일입니다. 남편이 오늘 회식이라며 어제 미리 꽃다발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6시 반에 일어나라며 남편이 차려주는 아침 생일상 처음으로 먹고 출근했습니다. 이야, 이게 웬일인가요? 미역국은 사왔다는데 그래도 너무 행복합니다. 아, 이런 정성이 어디 있어요. 새벽 6시 반에 일어나 아침 차려놓 깨고선 미역국하고 이런 걸 탁 차려놓은 거잖아요. 일단 그게 맛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사랑이죠. 사랑. 여름에 태어난 분들 생일 축하하고요. 가을이 오면 이제 결혼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당신은 나에게 최고의 선물이야. 뭐 이 노래 그 가사 한 구절 때문에 이 곡이 신랑 신부 퇴장할 때 행진곡으로 참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레이 라몬테인의 You Are The Best Thing.

날씨가 좋아서 부모님이랑 점심 먹으려고 약속 잡았는데 뭘 사드리면 좋을까요? 저를 행복하게 하는 노래 조지 벤슨의 Stairway to Love를 신청합니다 하신 이연경씨 깜짝 놀라셨죠? 이 노래가 나갔어요. 조지 벤슨 기분 좋게 만드는 곡이고 날씨가 좋아서 부모님하고 점심 약속 정한다. 참 이런 여유로움과 한가로움이 얼마나 좋아요. 부모님은 또 얼마나 행복하실까. 갑자기 왜 전화했어? 날씨 좋아서 나랑 밥 먹고 싶어서. 부모님도 너무 행복하시겠다. 저거 어때요? 해신탕 들어보셨어요? 해신탕? 그거 해신탕이나 저런 거 능이백숙 뭐 오리탕 뭐 황제탕이라 그러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뻑적지근하게 끓여서 이렇게 국물 끝까지 그냥 쿡 이렇게 드시는 거 죽까지 해서 마지막엔 죽까지 해서 드시는 거 있어요. 그거 몸보신에는 최고예요. 네, 해신탕이나 능이백숙 그 어딘가에 좀 눌러 앉아서 시간 여유 갖고 드셔야 될 거예요, 영경 씨. 어쨌든 모처럼 효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선물은 과일차 세트 집으로 보내드릴 텐데요. 고등학생 딸이 계약해서 오늘 너무 기분 좋다는 7616님. 딸이 계약해서 너무 신나 하신 분. 아이 키우느라고 몇 년 쉬었는데 오늘 면접에 합격하셨다는 1204. 오늘 생일이라 월차 내고 문어 떡볶이 먹으러 거제도 가는 중이시라는 0098. 예, 이분들에게 과일차 세트를 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린이 노래하는 사랑했잖아 사랑했잖아 이렇게 절규하듯 노래하는 린의 노래 듣고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이 사람을 또 언제 만날 수 있을까 싶게 소중한 인연이 있다. 그런 인연 중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남자가 있다는데, 주로 트럭을 타고 등장한다는 그 남자는 과연 누구인가?

한 번 만나면 놓치고 싶지 않은 남자 1위는 붕어빵 아저씨. 요즘은 붕어빵 아저씨 연락처를 저장해두는 단골도 많다고 한다. 붕어빵 아저씨 다음은 순대볶음 아저씨. 야채 듬뿍 넣고 볶아주는 그 순대볶음 아저씨는 붕어빵 아저씨에 비해서 스케줄이 좀 들쑥날쑥해서 더 기다려지는 존재고, 그 다음은 동글동글한 철판에 마가린 바르는 소리부터 매력적인 타코야끼 아저씨의 인기가 아주 또 상당히 높다. 붕어빵 아저씨, 순대볶음 아저씨, 타코야끼 아저씨가 소중한 이유는 우리의 만남이 언제가 마지막인지 알 수 없기 때문 아닐까? 매주 수요일에 오던 분이 이번엔 아무 소식도 없이 안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랬다가 다음 주에 다시 짠 하고 돌아올 수도 있지만 영영 못 만날 수도 있고 잘 가라는 끝인사도 못하고 헤어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언제가 끝인지 알 수 있다면 조금 더 다정한 사람이 될 수 있을 텐데. 어제 저녁엔 바람이 제법 선선하던데 이러다가 정말 제대로 된 끝인사도 못하고 올 여름과 헤어지는 건 아닌가

그날이 여름의 마지막인 줄 알았으면 그 햇살을 조금 더 누릴걸 하는 후회가 남지 않게 더워 죽겠다 하는 그런 불평은 이제 좀 줄여야 되겠다

저희 집도 순대 아저씨 전화번호가 있네요. 토요일만 저희 동네 와주는 아저씨요. 예, 7년째 단골입니다. 김고은 씨. 아, 진짜 있구나. 순대볶음 아저씨. 와, 그 순대, 붕어빵, 또 타코야끼 대체적으로 찬바람 불고 난 다음에 좀 인기가 있는 그런 음식들 아니에요? 그치? 한여름에는 뜨거워서 더워서 곁에 가고 싶지도 않은데 이제 찬바람 불고 겨울 되고 이러면 이제 붕어빵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그 소중함을 이제 그때 느끼게 되는데 지금부터라도 그분들의 전화번호 이렇게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 참 대단한 일입니다. 구혜영 씨가 제가 매일 기다려지는 아저씨는 이문세 아저씨예요. 그래. 아, 타코야끼 아저씨를 제가 이겼나요? 그렇지. 그분들은 이제 한겨울에 제철인데 이문세는 그래도 사시사철 그래도 여러분 곁에 있으니까. 이재영 씨, 이문세 아저씨는 팥붕, 슈붕 뭐를 더 좋아하세요? 이거 뭐야? 팥붕은 뭐야? 아, 팥붕어빵, 슈크림 붕어빵. 이거 슈붕이야. 좀 이런 것 좀 하지 마요. 아, 진짜 힘들어 이거 해석하기가. 저는 저거죠. 팥붕이죠. 예, 팥 들어간 붕어빵이 제맛이죠. 슈크림 붕어빵이 맛있나? 어떤가 모르겠네. 그거 한 번도 안 먹어봐서 모르겠어요. 홀리데이, 서머 홀리데이, 클리프 리차드의 노래를 들으셨습니다. 왠지 여름 휴가를 지금 떠나면 좀 늦은 것 같은 그런 예감, 느낌 이런 것도 있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여름 휴가, 서머 홀리데이를 듣고 나니까 이게 또 약간 한풀 꺾인 것 같다 하는 생각도, 그렇죠? 그런데 이번 주말이 연휴 아닙니까? 그렇죠?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그래서 가장 절정은 이번 주가 아닐까.

추가의 절정은 이번 주까지가 아닐까. 아, 보니까 뭐 초등학생들이 이번 주 금요일 날 개학인 학교도 있고 앞다퉈 이번 주에 개학인 학교가 꽤 많은데 그래도 개학이라고 하더라도 연휴가 있으니까 그걸 예, 이제 잘 참고해서 다녀오셔도 좋을 예, 찬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로미오가 줄리엣한테 그랬던 것처럼 나도 당신한테 말하고 싶어요. 우리 만난 적 있지 않나요? Haven't we met? 예, 케니 랭킨의 노래입니다.

음악적 분위기는 잠자리에 들어야 될 것 같은 예, 그런 분위기인데 참 사랑스러운 노래예요. 예. 노라 존스의 Come Away With Me. Come Away With Me. 네.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예요. 밤이 되면 나와 함께 떠나요. 그럼 그댈 위한 노래를 만들어줄게요. 이것도 또 작업 멘트네요. 조금 전에 그 왜 Haven't we met? 우리 언제 한번 만난 적 있지 않나요? 뭐 이것도 굉장한 작업 멘트잖아요. 그때 냉정하게 저 처음이군요. 뭐 이래야 되는데 글쎄요 이랬다가 이제 걸려드는 거죠. Come away with me. 밤이 되면 나와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수제비 먹고 도서관 가려고 나왔는데 수제비집 사장님 휴가 가셨네요. 수제비를 아직 드시지는 못했구나. 예. 그 옆집 칼국수집도 휴가고 강제로 굶고 도서관 왔습니다. 사장님들 얼른 돌아와 주세요. 정보영 씨. 그렇지. 휴가 안내 같은 게 이제 그 가게마다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허탕치는 경우들도 있네요. 11개월 된 아기가 드디어 낮잠 자서 이제 편한 마음으로 음악 들을 수 있는데 아휴 이거 이제 곧 끝나겠네요. 9260님. 육아에 정말 열심히신 분들이 이 방송 많이 듣고 계시죠? 예, 그분들의 노고를 다시 한번 치하하면서 선물도 곁들여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보내주세요. 사연도 보내주시고요. 아, 오늘은 좀 이제 좀 늦었나? 내일 샵 8000번으로 예, 많은 문자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8000번 정보 이용 요금이 추가가 됩니다. 100원, 예, 긴 글 100원, 짧은 글 50원 네, 이용 요금 추가가 됩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휴가 갑니다. 내 인생 최초 태국 보름 살기 떠나요. 이렇게 오래 가게 문 닫고 가는 건 처음이에요. 이것저것 준비하는 지금 너무 설레고 너무 신납니다. 우후, 강혜자 씨 얼마나 기쁠까. 보름 살기 떠나는 사람들의 그 짐이요. 그 한 달 살아도 될 정도로 짐을 많이들 싸잖아. 잘 모르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한 번도 꺼내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싸가지고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들 싸는데 진짜 여름에 아니 그 여행의 고수들은 짐을 정말 작게 조금 싼다는 거

필요한 것만, 예, 진짜 필요한 건 가서 사세요. 그게 최고입니다. 마이클 부블레가 그 베리 화이트가 불렀었던 You Are The First, The Last, My Everything을 커버한 곡인데 이 노래도 역시 진짜 작업.

0: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듀기 열풍의 주역 오쿠에서 두유 제조기, 차류 전문 기업 꽃샘 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를 드립니다. 올크루 댄스 위드 미라는 연주곡이에요. 자, 지금부터 잘 들어주세요. 내일 시작을 전화를 통해서 첫 곡을 소개해 주실 분 신청 받겠습니다. 지금부터 짧은 시간 동안 아마 12시 전에 정오가 되기 전에 아니면은 문자 메시지는 계속 받을 수 있으니까 예, 보내주십시오. 샵 8000번이나 미니 메시지를 통해서 네, 내일 첫 곡 전화로 소개해 주실 분, 저와 함께 통화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 네, 12시까지 받을 수 있군요. 네. 자, 그냥 저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하고 싶다는 그런 짤막한 사연 곁들여 주셔도 좋고요. 샵 8000번으로 신청을 받고 미니 메시지로도 함께 해주세요. 내일은 청취자 여러분 가운데서 한 분하고 제가 예, 직접 전화를 통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내일 아침 다시 만나요. 안녕하세요. 이문세였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1: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5: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6: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7: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강원도 김신영입니다. 1200번님의 사연입니다. 올 상반기에 유행한 음식들이라고 하는데 신디는 다 먹어봤겠죠? 두쫑크, 봄동 비빔밥, 창업떡, 버터떡. 선생님, 맛보다 제가 더 깜짝 놀란 건요, 이게 다 올해 초였다라는 사실이죠. 남은 기간은 또 얼마나 빨리 흐를진 모르겠지만 매일 조금씩이라도 좀 더 채워보자. 아, 이런 얘기 또 간만에, 예, FM DJ스러운 멘트, 예, 한번 또 날려보면서 정화의 만곡 출발합니다.

0: 안녕하세요. 정화의 만곡 김신영입니다. 예, 수삼이 필요한 수요일 들으신 첫 곡은요. 바로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예. 요 노래도, 예. 상반기를 강타했죠. 예, 우리 김은아 씨도 어제 이 노래 들으면서 만보 걸었잖아요. 2016 제 최애곡입니다. 우리 유정 씨 최고라고. 그럼 아무리 보내도 우리 가족이 최고지. 팔은 안으로 굽어요. 어쩔 수 없어요. 예, 팔을 안으로 굽지. 어떻게 바깥으로 굽는 사람은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야 돼요.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오프닝이 진짜 생각해보니까 희한하게 올 상반기에는 유행하는 음식이 좀 많았어요. 두쫑쿠, 봄똥, 창업떡, 버터떡, 또 음악이 나오는 중간에 우리 또 문영피자님은 나는 창업떡이 제일 맛있었다. 예. 저는 두쫑쿠. 예. 그리고 우리 박돌이는 버터떡. 예. 집순이는?
1: 저도 두쫑쿠가 제일 맛있었습니다.
0: 그러니까요. 근데 이 네 개를 다 드셔보셨나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두쫑쿠랑 버터떡은 먹어봤어요. 또 그때 한참 유행일 때 이제 또 우리 아이린이 또 나와가지고 버터떡을 또 줬었거든요. 예. 서로 교환이었고. 저는 딱 두 개 먹고 봄똥은 사실은 살짝 데쳐가지고, 예, 조금 더 흡수에 좋게 데쳐서 저는 쌈밥으로, 예, 먹고 비빔은 또 잘, 예, 비비질 않아요. 그러네. 딱 두 개 먹었네. 우리 권혜민 씨가 저도 다 먹어봤네요. 살 축적 아이템 유행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게 지금 올해 초였다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작년 아니야? 라고 하는데 올 초래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두쫑크가 이제 피해자들 많죠. 예, 우리 또 대표적으로 어반자카파의 이제 현아 씨. 예, 두쫑크 피해자들이 좀 나오긴 했었는데 두쫑크만 많이 먹은 거 아니에요. 예. 다 좀 많이 먹었다 또 말씀드리고요. 우리 2628번님. 신디 이게 무슨 일? 지금 경주가 27도예요. 지난주까지 40도 폭염이었는데 이번 주는 또 완전 가을 날씨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에요. 경주로 놀러오세요. 라고. 27도예요? 나 왜 이렇게 계속 덥지? 예. 제가 이렇게 좀 살찐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살찌고 나서의 첫 여름이거든요. 계속 더워요. 예, 인중에 땀 나고. 그러네. 그러니까 입추가 지나서 그러는지 또 이렇게 확 이렇게 또 날씨가 변할 때 가디건이라도 예, 하나씩 챙겨야 됩니다. 예. 경주로 예. 황리단길 아니에요? 경주 또 유명한 게 예. 그 10원빵.
2: 10원빵.
0: 예, 예. 예. 100원이랑 10원이랑 너무 헷갈려요, 요즘에. 예. 맛집 많죠. 예. 경주도 많고. 그리고 저기 문경 갈 때 여러분 저기 그 돌석 삼겹살인가 아무튼 있어요. 예, 약돌. 예, 약돌 삼겹살. 무지하게 맛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문경 찍고 가시면 돼요. 예, 문경 찍어가지고 약돌 삼겹살 플러스 거기에 또 오미자가 유명해요. 그래서 오미자 냉면이 있어요. 삼겹살 집에 있어요. 두 개 같이 시켜 먹고 그다음에 이제 경주로 넘어가가지고 예, 그다음에 뭐 이제 경주는 뭐 사실 예. 그 궁중 음식 뭐 이런 것들 있을 거예요. 예. 그것도 예. 또 꽤 맛있다. 예. 말씀드리고요. 우리 1355번 님. 또 시작했어. 신디 맛집 내비 가동. 또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예. 선생님들 다 좋은 거 드시라고요.

0: 알려드린다 말씀드리고요. 아, 오늘 여러분들 3, 4부 라이브 온에어에서는요. 찰떡케미를 자랑하는 절친 뮤지션이죠. 조지 그리고 솔과 함께 할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박도리,
1: 네.
0: 집순이,
2: 네.
0: 저에게는 두쫑쿠, 장어떡, 봄동 비빔밥, 버터떡 이거는 지나가는 유행이지만 이분들은 진짜 올곧은 분들이에요. 예, 우리를 지켜주는 소심, 예, 1, 2부 함께하는 그분들 모셔볼게요. 들어오세요. 정화의 망국 1, 2부 함께하는 그분들 모셔봅니다. 도드라만돈,
2: 현대오피스 유한책임회사,
1: 삼일제약,
0: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2: 주식회사 워킷,
1: 롯데렌탈,
0: 오뚜기카레,
2: 백조싱크,
1: 유성물산교역,
0: 에어비앤비,
2: 주식회사 올데이프레시,
1: 음주후엔 팀앱대리
0: 감사합니다.

0: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5: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8: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7: 문서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8: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7: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8: 제조원
9: 현대 오피스.
10: 지긋지긋 무조맨
11: 디어실 원스야.

0: 미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액.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5: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6: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범국민 눈치코치 프로젝트 정의에 있다 없다? 쟁이쟁이 감성쟁이 선생님들께 도착한 제보 한 통이 있습니다. 3772번님 신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별똥별이 쏟아진대요. 잊지 말고 소원 비세요 라고 또 보내주셔가지고 저희가 또 찾아봤더니 페르세우스 자리 별똥별이 쏟아지는 날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 요거 한번 가봐야죠. 정오의 희망곡에는 지금 별 모양 아이템을 갖고 있는 분들이 10명 이상 있다 없다. 뭐 별 귀걸이, 목걸이, 별 모양 티셔츠, 모자, 뭐 스티커, 예, 아이템들 대환영입니다. 근데 조금 한번 예상을 해보자면은 안타깝게도 91명 정도? 예, 그래서 약간 없을 것 같다. 예. 그러니까 뭔가 좀 100명 이상 있다 없다 해서는 91명 정도? 예. 안타까운 숫자로 예,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여러분 별 모양 아이템 갖고 싶은 뭐 갖고 계신 분들 예, 지금 실시간 인증샷 이거 V 포즈 없이 가죠. 예. 왜냐면 어차피 계속 틀리시더라고요. 예, V 포즈 해달라 그러면 엄지 포즈 하시고 엄지 포즈 해달라 그러면 또 V 포즈를 하시고 예, 그러면 이제 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이제 또 노력에 또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냥 별 모양이 찍혀 있는 거, 예, 그거로 또 인증샷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된다면.

저희가 핸드드립 커피 저희는 모든 분들께 보내드리고요. 100명 이상 이따 없다 맞추신 분들께는요 추첨 통해서 속옷 세트 보내드립니다. 예, 우리 3803번님 별처럼 반짝거리는 제 눈동자 되나요? 안 돼요. 예, 예, 이거는 예 아이템. 아이템이에요. 선생님 아이템.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50원 긴 거 100원 요금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공짜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증샷 사연 받는 동안에 노래 주얼리입니다. 슈퍼스타.

네, 주얼리의 슈퍼스타 노래 듣고 오셨고요. 정의의 있다 없다. 오늘 주제는 이거였죠. 지금 정오의 망고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별 모양

템을 갖고 있는 분들이 100명 이상 있다 없다. 아, 우리 선생님들은 또 어떻게 예상을 하셨는지 또 또 인증샷은 또 어떻게 또 보내주셨는지 만나볼게요. 우리 1021번님 별모양 별모양 이 자 있잖아요. 모양자 가지고 있어요. 다이어리 꾸미기 하려고 샀어요. 라고. 와 진짜 오랜만이다. 그 한 15cm 자 이게 널찍한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뭐 동그라미 네모 세모 하트 별 모양 야 다 있구나. 야 이거 아직도 있구나. 야 이거 너무 반갑다. 예 일단은 체크. 아 그리고 우리 8552번님 저는 있지만 없다에 걸겠습니다. 100명 아, 무리일 듯 하면서 별 모양 키링 조그만데 되게 귀엽다. 예 요즘에 키링 대세여가지고 키링을 달고 다니는데 보이스카우시라고 지금 계속 예 묻는 분들이 많다까지 말씀드리고요. 7010번님 껌통에 별이 있네요 라고. 그렇다. 아 껌통에 와 똑똑하다. 여기 또 음료수 뭐 이런 게 탄산 이런 데도 있을 수도 있고 그 파이에도 있을 수도 있고 와 똑똑하다. 와 선생님 스마트하다. 예 그리고 234번님 우리 딸이 가게에 와서 심심하다고 접은 별 모양 되나요? 어우 압녀 되죠. 예 어머 요즘에 또 별명을 또 접는구나. 예 저는 또 요런 게 또 사라진 줄 알았는데 또 있다. 예 또 V포즈를 또 실시간으로 또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3773번님 별 모양 텀블러예요. 초등학교 2학년 아들 최애 텀블러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아이고 이쁘다. 아 이거 별자리. 예, 별자리. 예전에 참 별자리 운세 뭐 이런 거 많이 봤었는데 저는 사수자리. 예, 사수자리인데 자세한 건 몰라요. 그냥 사수자리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4885번님 유치원을 보내놓고 배달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제 헬멧에 별 무늬가 딱 있네요. 라고. 어머나 그러네. 와 선생님. 와 또 배달 알바까지. 크, 멋있습니다. 예, 일단 더위 예 요거 무조건 조심하셔야 되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물 한 잔 꼭 드셔야 됩니다. 예 우리 9063번님 신영 누님 저의 어깨 쪽에 별 타투 인증샷 보냅니다. 하지만 별 액세서리 하신 분들 100명은 안 넘을 것 같아요. 라고 그러니까요. 와 별이 지금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어머나 세상에 타투 너무 멋있다. 예. 이것도 또 약간 별 모양이 좀 오래된 별 모양이에요. 예. 멋있다. 그 옆에도 또 타투가 있으신데 멋있다. 타투리스트신가? 예. 또 궁금합니다. 그리고 우리 맞다. 요즘에 이것도 있구나. 6850번님. 딸이 사온 여드름 패치입니다. 갑작스러운 알러지로 가려운 부위에 붙여놨는데요. 라고. 나 이것도 타투인 줄 알았네. 예. 맞아요. 요즘에 그 여드름 패치 중에 별 모양 된 거 있잖아요. 뭐 핑크색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색이 있는데 또 검정색을 또 이렇게 딱 붙여주셨다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우리 8352번님. 부산에서 택배 배송 중입니다. 때마침 도시락 주머니가 별로 가득하여 생각보다 주변에 별이 많을 것 같아서 저는 오늘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별천지다. 이게 바로 별천지. 예. 오늘 밤에서 새벽 사이에 그 별똥별 또 떨어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근데 또 날씨가 받쳐줘야죠. 이거 구름 끼면 끝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뭐 별똥별이, 뭐 별이 잘 보이는 자리 뭐 이런 거 먼저 한번 검색을 해가지고 손 한번 미시고요. 우리 0200번님. 제가 보면서 기분 좋으려고 내일에 별을 몇 개 넣었죠. 별똥별 기운 가득 받고 싶어요. 라고. 어우, 좋다. 와 선생님 별 박아가지고 소개된 모든 분들께 저희가 핸드드립 커피 드리잖아요. 바로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예 스톰 예 별의 행운이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0833번님 저희 딸이 지금 침 닦으며 쓰고 있는 손수건입니다. 인증이라고. 아이고 애기구나. 아유 우리 갓난 애기. 예 또 뭔 말인지 알아요. 저도. 예, 우리 조카 키워봐가지고 딱 이렇게 침 흘릴 때가 좋아요. 선생님. 예, 침 안 흘리고 본인이 침 닦아달라고 말할 때 좀 미칩니다. 예, 그냥 침을 그냥 흘릴 때가 너무 행복하다 말씀드리고요. 0020번님 공시생 차에서 도시락 먹으면서 신디와 암기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제 눈앞에 별이 딱 와 이거 잘해올게요. 아이템 맞죠? 라고. 오 그러네. 예.
빛 공해 방지법.

비법. 근데 선생님 진짜 뭐 너무 정리 잘하셨다. 필기를. 예. 요런 분들 공부 잘하는 그 필체인데 느낌이. 예. 빛반사. 예, 거기까지. 예. 좀 한번 볼게요. 눈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지금? 예. 어려운 거 공부하시는 것 같아요. 예. 화이팅! 예. 근데 제가 약간 그 주의력이 좀 결핍이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은 제 라디오를 들으면서 지금 암기를 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지금 IQ 거의 183이다. 예, 그러니까 또 말씀드리면서 자,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지 집계를 해보니까요. 예? 총 133분이 인증샷을 보내주셨습니다! 우와! 아, 또 제가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을 또 얄로 봤고, 선생님들도 역시, 예, 얄로 봤습니다. 예. 그러네. 우리 선생님들 낭만 있다. 우리 0214번 님도, 어머, 정희 선생님들 낭만 있네. 라고. 그러니까 저만 없는 거지. 우리 선생님들은 가득합니다. 이진희 씨, 마음속에 신들이 향한 별 인증 안 되나요? 예, 그런 거는 안 됩니다. 예, 보이는 것. 예, 보이는 것 부탁드리고요. 아, 8240번님, 인증 포즈 안 하니까 사연 더 쉽게 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쭉 제가 지켜봤을 때 우리 선생님들도 저를 아시잖아요. 저도 어느 정도는 이제 선생님들을 알아가지고 인증샷 포즈를 없애야 우리 선생님들 많이 보내주시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소개된 12분께도요, 핸드드립 커피 보내드리면서 우리 지금 별 모양 아이템 가진 분들 100명 이상 이따로 정답 보내주신 분, 성백경 씨, 고주연 씨, 박민아 씨, 1112-0023. 예, 요 분들께는요, 속옷 세트 보내드리고요. 아, 나 근데 약간 요게 조금, 예, 요 말은 꼭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2122번님, 신디가 은근 착해, 정 많아. 은근은 왜 썼어요? 네, 정이 많으니까 정의를 한다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저희 1부 끝곡은요, BTS의 No More. 이 노래 듣고 신영 나이트를 컴온 컴백할게요.

0: 싸늘하다. 배추의 병이 왔다. 여기는 물음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1: 물음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병해를 관리한다.
0: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1: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0: 경농이 만듭니다.
2: 목포시와 목포 MBC가 공동 주최하는 목포 시민 아카데미가 8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목포 MBC 4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목포 시민 아카데미에서는 투자 전문가 염승원 이사가 대한민국 자산시장의 대변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전합니다. 목포 시민 아카데미는 개인 맞춤형 최적 시력을 제공하는 안경 전문점 이안경. 아직도 안 가보셨나요? 축구장 2배, 요한인의 할인 매장 3호점 해남점. 믿음이 기술이 되는 곳, 도지정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생활인구 100만, 동아시아 해양허브 목포시가 함께합니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 투자의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 목포 시민 아카데미에서 함께 만나보세요. 8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목포 MBC 4층 컨퍼런스 홀에서 열리는 이번 목포 시민 아카데미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2: 파리 피플 스틸리기 쉬운 수요일 흥이라도 털어보자. 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라면서 자, 여러분들의 비트 수급곡지 신영나이트 바로 오픈합니다. 오늘 BGM은요 바로 트롯계 이효리죠. 바로 김현재 Just 10 minutes 10분 내려갑니다. Let's go. 자, 여러분들 10분

아우 개쩌기요. 아 시원하다. 예, 우리 7073번님 요즘에 이런 분들이 좀 속속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화장실에서 듣는데 신영 씨 추임새 힘이 쫙 들어가요. 쾌변에는 김신영 이피트 짱이라고. 그러니까 화장실 들어가실 때 신영 나이트를 들으시면 그렇게 잘 나온대요. 예예, 그것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우리 5644번님 도시락 가게에서 일하는 5명 대구 사는 미녀들이에요. 신영님 텐션에 힘이 나네요. 너무 신나. 주스피드 미녀들 화이팅! 이라고. 어머, 또 우궁지 화이팅! 까지 또 말씀드리면서 다음 노래 서울 회미리야 이제는 갈게요. 컴온! 노동요 중에 최고의 노동요 그디피드 주스피드 화이팅! 여시기 바라면서 대박나세요.

Come on! 박수, 박수, 박수! Okay, thank you. Yeah, thank you. 어우, 시원하다. 예, 우리 9232번님. 어? 이 노래 제목이 뭐라고요? 중학교 2학년 아들이 물어봅니다. 뭐 또 헤어졌나 보다. 예, 예. 서울 패밀리의 이제는. 이제는이라는 곡이에요. 예.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예, 옛날 곡들 또 알면 얼마나 명곡들이 많은걸요. 예. 그리고, 우리 2167번님. 신디, 초등학교 1학년 딸이 조신하게 보석 십자수 하다가 신디 노래 나올 때마다 앞으로 튀쳐나가요. 음악에 몸을 맡기네요. 너무 좋다. 예. 요, 우리 두 친구들, 저기, 빠유 두 개. 예, 예. 예, 빠유 두 개. 예. 또, 방학 특수니까. 오케이, 땡큐. 세대 극복이에요. 예. 또 다음 노래 한번 가볼까요? 예. 바로, 코요테의 파란 갈게요. 파란. 컴온! 자, 우리 초일. 초기. 일어나세요. 자, 우리 어머님들. 언제나 놀았던 악과 극과 삼포 일어나셔!

땡큐 바디. 에버바디 쉐킨 무비. 아, 신난다. 예, 우리 0105번님. 신디, 저 이사가 코앞인데 짐 정리 진도가 안 나갔는데 신디 또 목소리 들으니까 진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역시 신디 사랑합니다라고. 저기 그러면 저기 진도배기 한번 가.

예, 진도배기 한번 가야죠. 예, 진도가 안 나갈 때 진도를 빼야 돼요. 예. 진도배기 갈게요. 예. 우리 2112번님, 곡 흐름 기가 막히다. 진도가 안 나가는데 진도배기. 진도배기 가요, 진도배기. 예. 자, 뭐든 공부 진도 안 나가시는 분들, 뭐 청소 진도 안 나간다 하시는 분들, 이삿짐 진도가 안 나갈 때, 그럴 때 2,000원에 진도배기 한번 갈게요. 예, 바로 갑니다. 렛츠고! 모든 친구들의 앞서 나가지 말면서 가자 가자 놓치지 마.

0: 자, 진도가 빨라지게 예, 발 예, 한번 발에 부어요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우리 김선희 씨 작업실에서 그림 그리다가 신디 음악에 몸을 맡기느라 일어나서 또 한참을 그냥 흔들었네요. 양손에 붓을 들고 땡큐. 예. 또 진도가 좀 느리다면 바로 또 진도 빼기 바로 가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4788번님. 비트감별 들어왔어요. 선생님들. 아닌가요? 어머 어머. 신디 드디어 오늘 반가운 택배가 옵니다. 비트감별에 성공해서 떡볶이 세트 오늘 도착한대요. 인증해서 올릴게요. 감사합니다. 라고. 아마 떡볶이 세트 뭐 조그만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아마 오면 깜짝 놀라요. 한 깍으로 오면 박스로 갑니다. 예, 우리가 봉지로 안 줘요. 저희는 박스로 갑니다. 아주 커요. 잠시만요. 지금 이렇게 또 비트 성공해가지고 떡볶이 세트 받으신 분들이 있고 어제 이어서 우리 박초롱님 또 들어왔어요. 예, 또 부장님 또 푸신가? 아, 맞네. 신디 김 부장님 2탄 도전합니다. 아, 또 올려보래요. 코요테 오버로 신청하라고 또 포기를 몰라요 부장님이라고. 부장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선생님. 이렇게 끈질겨야 돼요. 자, 우리 김 부장님 예, 본인으로 할 때는 조금 민망하니까 박초롱 씨를 예, 또 한 번씩 또 앞으로 내세웠습니다. 예, 오케이 되면 비트 명예전당 가고요. 그리고 떡볶이 세트 예, 요렇게 또 푸짐하게 보내드린다. 그렇다면은 코요테 오버 한번 가볼게요. 우리 김 부장님 2탄이에요. 컴온!
1: 좋다. 자, 우리 부장님. 이제 승진하셔야죠. 상무대 가야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예, 여기가 막 쫙 장장장장장장하다가 나나나나나 이게 조금 예 우리 김 부장님 초롱 씨 그만 저기 하시고 예 우리 부장님이 알아서 또 와주시기 바라겠고 김상경 씨 진격의 부장님 윤선영님 부장님 오늘도 실패 아, 부장님 면이 안 서겠는데요 0212번님 아, 옆에서 지금 우리 이 부장님도 도전을 하시겠대요 딱 기다리래요 저희는 뭐 기다리는 거는 뭐 예 저희가 예, 이거는 자신 있다. 예, 까지 또 말씀드리고, 아, 아쉽습니다. 예, 우리 합격 예시곡 한번 가볼게요. 요 정도 비트. 예, 뭔가 이제 같이 떼창할 수 있는 무언가의 구호가 있는 것들. 요런 게 또 좋다. 예, 우리 벅 선생의 맨발의 청춘, 맨청 갈게요. 컴온!

오케이, 땡큐. 예. 아, 이거 얼마나 신나요. 예, 요 정도. 요 정도가 완전 베스트. 예, 요게 바로 굉장히 안전 울타리. 예, 안전 울타리 비트가 버게, 예, 맨청, 맨발의 청춘이고요. 우리 김연희 씨가, 저는 신디가 신용나이트 중간에 물 먹으면서 끌컥 넘어가는 소리 너무 웃겨요. 잠깐만요. 예, 한잔 해야 돼요, 사실. 보세요, 여러분. 혼자서 계속 말하지. 깔때기로 얘기하죠. 예, 그 다음에 탬버린 치죠. 예, 중간에 후르르 이거 하죠. 그 다음에 후루레기 불죠. 예, 이거는 사실은 페이는 세 배 줘야 돼요, 솔직히. 예, 흔드는 악기마다 줘야죠. 이게 지금 거의 뭐, 원맨 밴드예요. 예, 밴드예요, 원래. 예, 예, 땡큐. 예, 우리, 아, 7963번님. 신나던 와중에 언니의 후루르르 이거에 감탄했습니다. 텅 전문가, 그럼요. 텅생텅사. 예, 그리고, 잠시만요. 우리 황승희 씨. 비트간별. 브루스의 윈윈 신청합니다. 이상민 오빠가 만든 한국 최대 남녀 혼성 힙합 그룹. 여기서 멈추지 마라, 위나 윈나. 그렇죠. 거기에, 뭐, 바비킴 씨 있었고, 뭐, 디바 쫙 있고요. 예. 브루스 패밀리 있어요. 우리 에스더 언니. 뭐를 잘 못한 거리. 이 언니도 있다. 아주 말씀드리면서. 윈윈 비트간별 한번 가볼게요. 이거 옛날에 저 묻혔어. 태가에. 예, 우리 태기 오빠 나올 때 소리인데. 가자! 그 상민 오빠. 알겠어요. 예, 예. 갑니다! 탈락! 예. 야, 이 오빠 말이 너무 많아. 예.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 1211번님. 아, 지금 털옷 입고 나왔던 상민님 기억나요? 다 있었어요, 이때. 근데. 지금 생각이 이 더운 날씨에 생각하니까 많이 덥다. 삼복더위다. 예. 6200번님. 비지가 이렇게 폼났는데 탈락됐네. 말씀이 너무 길었어요. 바로 이제 본격적으로 본비트 들어가야죠. 예. 2320번님. 에스더 언니까지 나오길 바라는데 안 되겠네라고. 느낌 오시죠? 선생님도. 예. 선생님도 느낌이 오신다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라스트송 요거 한번 달려볼게요. 우리 장회장님의 사랑아 갑니다. 컴온! 자, 보세요. 자, 바로 다음!

0: 오케이, 땡큐요. 예, 아, 방 보러 갈게요. 우차!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로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5: 유동골뱅이,
4: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6: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7: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8: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9: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오늘 신형 나이트 예, 또 신나게 한번 달려봤고요. 저희 2부 끝고 예, 감미롭게 한번 감성 세탁 해볼게요. 에스파파 오랜만입니다. 참 다행이야 이 노래 듣고요. 조지 그리고 솔과 함께 돌아올게요.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 축구감독 위르겐 클롭은 당대 최고의 명장으로 꼽히죠. 독일 하위팀 도르트문트를 맡아서 2년 만에 우승 행진해 잉글랜드에 가선 리버풀 명가를 부활시켰는데요.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우연히 팀 직원 하나가 곧 어머니가 90세가 된다고 하니 대뜸 오 그럼 저도 가서 축하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직원은 당연히 농담으로 넘겼는데 정말 어머니 생일에 클롭 감독이 나타난 겁니다. 세계적인 인물의 따뜻한 서프라이즈에 모두가 감동. 훌륭한 리더십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닌 거지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입니다.
3: 디스크로 인한 목, 허리 통증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 수술을 할 수 있다는 부담감에 병원 방문을 꺼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디스크는 수술을 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은 냉각 카테터를 이용하여 디스크 돌출 부위를 낮은 열로 치료하는 시술 방법입니다. 낮은 열을 가하기 때문에 기존 수액 성형술보다 정상 디스크 손상이 적어서 젊은 분들에게도 장기간 예후가 좋습니다. 피부 절개를 하지 않아 흉터 걱정이 없고 시술 시간도 15분 안팎으로 짧아서 시술 당일 혹은 다음날 퇴원이 가능합니다. 약을 드셔도 신경주사를 맞아도 목, 허리 통증이 계속된다면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세요.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이었습니다.

0: 싸늘하다. 배추에 병이 왔다. 여기는 무릎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1: 무릎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병해를 관리한다.
2: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1: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2: 경농이 만듭니다.
3: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0: 농민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망고 김신영입니다.
1: 정화의 망고 김신영입니다. 3부 시작됐습니다. 자, 잠시 후에는요, 달달한 감성 보컬들이죠. 조지 앤 더 솔과 함께 할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박돌이.
2: 네.
1: 집순이.
3: 네.
1: 예, 나와 있죠. 우리 정화의 망고. 예, 감사한 분들. 8월 상품, 그리고 3, 4번 함께하는 그분들 모셔볼게요. 들어오세요. 정화의 망고 8월 상품 소개합니다. 급발진 잡는 진해에서 한물절 블랙박스.
3: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2: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문어크림.
1: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3: 부츠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2: 비타 케어너스 헬스앤에서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1: 구추 판촉물은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3: 조미료 무첨과 거품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2: 지구의 입맛 정복 완료 상상떡볶이에서 떡볶이.
1: 수분 충전 하이토미 에서 방울토마토 이온음료.
3: 믿고 먹는 소팔 소곱창에서 곱창 막창 세트.
2: 내차 필수템 세이프라이프에서 차량용 소화기.
1: 아니분드 트랙 갓바디에서 안차팬티.
3: 당뇨 0%로 비타와이즈에서 유산균 다크초콜릿을 드립니다.
1: 3,4번 깨는 그분들 모셔봐야죠. IBK 기업은행,
3: 서울우유 협동조합,
2: 키움증권,
1: 주식회사 헤리즈하보에,
3: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2: 환인제약,
1: 현대해상 화재보험,
3: 음주 후엔 팀앱대리,
2: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1: 감사합니다.
4: 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아니.

0: 열무김치와 쫄면, 아이스크림과 감자칩. 제가 또 음식 꿀조합의 대가 아니겠습니까? 가요계도 이런 기가 막힌 단짠단짠 시너지를 내는 환상의 꿀조합이 있는데요. 자, 오늘 라이브 온에서는요, 실력, 성격 뭐 하나 빠지지 않는 동갑내기 절친들 가수 조지, 솔과 함께합니다. 자, 지금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일 라디오 보고 계시죠? 예, 한번 쏙 오시고요. 그리고 또 유튜브 무흐즈까지 활짝 열어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팔로우까지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정말 음악의 꿀조합 최고의 끼리끼리 니나네나 솔 그리고 조지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반갑습니다. 예, 지금 오랜만인 것 같아요. 예, 네. 두 분 다 그렇죠?
1: 진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0: 조지 씨는 훨씬 더 오랜만인 것 같고 일단은 우리 정희 선생님들께 너무 또 오랜만에 오셨잖아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십니까, 조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정희 선생님.
0: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 솔.
2: 네, 안녕하세요, 정희 가족 여러분들, 오랜만에 솔입니다.
0: 아, 오랜만에 솔입니다. 예. 죄송한데 지금 사실은 시작부터 네. 솔 앞으로
2: 저요?
0: 예, 우리 솔 앞으로 음성 편지가 왔습니다.
2: 네,
0: 도착을 했습니다. 혹시 누군지 예상이 될까요?
2: 아니요,
0: 모르죠.
2: 아, 설마.
0: 설마 한번 들어보시죠.
3: 구나.
0: 나비 어때요, 사파이어? 저기 한마디 한번 해주실래요?
3: 그러니까 쏘라, 정말 우리 솔, 내가 정말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거 알지? 우리 사파이어 멤버들 이제 뭉칠 때가 됐다. 이제 우리가 이대로 잊혀져선 안 된다. 다시 한번 뭉쳐서 엄지윤, 권진아, 우리 솔, 나비 넷이서 다시 한번 뭉쳐서 우리 가요계를 다시 한번
1: 불에서 끝났어요.
0: 예, 불에서 끝났어요.
2: 왜 여기서 끊겨요?
0: 약간 그 막 불사지르자, 파이팅을 한번 해보자. 이게 그래서 사파이어라고.
2: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네. 이름을 지었었어요 그때.
0: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2: 아,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0: 아, 그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맞다고. 네. 왜냐면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최근에 이제 흰 박혜원 씨랑
2: 네.
0: 예, 그다음에 이제 이보람 씨가 나와가지고.
2: 아, 그렇구나.
0: 예, 그 저기. 가야지.
2: 가야지. 가야지.
0: 가야지 멤버들이 오니까 네. 나비 씨가 이대로 질 수 없다.
2: 아,
0: 사파이어 뭐 하냐? 다시 뭉쳐야 된다.
2: 저희도 예. 뭉쳐야죠. 예. 사랑합니다, 나비 언니.
0: 아, 답장 한번. 예예, 부탁드릴게요. 저 키스 드레인 부탁드립니다.
2: 네, 저도 사랑하고 그리운 나비 언니. 요즘 잘 지내시죠? 아기들이랑. 네, 뭉쳐요.
0: 됐어요. 나비는
1: 뭉에서 끝내.
0: 예. 뭉점점점으로 좀 예, 끝내주길 바라겠고. 그리고 조지 씨는 지금 몇 년 만에 출연이죠?
1: 제가 몇 년 된 것 같아요. 한 2년 됐나요? 3년 됐나요?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네.
0: 그거보다 더 됐을 것 같은데.
1: 아, 예. 어쨌든 진짜 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0: 네, 예. 엄청 진짜 5년 이상이에요.
1: 네네네네.
0: 5년 이상. 진짜 조지 씨 처음 나왔을 때.
1: 네. 예.
0: 그때쯤이에요. 김현철 씨랑 조지 씨랑.
1: 네네네. 예.
0: 드라이브인가요?
1: 네네네네.
0: 그 곡 나왔을 때 나왔으니까.
1: 그럼 한 진짜 3, 4년 된 것 같아요, 진짜. 네네네.
0: 예. 꽤 오랜만에 나왔는데, 지금 근황 질문이 쏟아졌어요.
1: 아.
0: 0231번님이 조지님 요가 계속 하시나요? 방송에서 물구나무 자세 보여줬던 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요즘은 어떤 자세까지 가능하신가요? 라고.
1: 아, 네네. 드라이브에서 했던 물구나무. 아, 여기에요. 맞아요. 네, 제가 여러 군데서 물구나무를 했었어요.
0: 컬투쇼에서도 지금, 예.
1: 네, 컬투쇼도 하고, 저 그냥 시키면 다 했었어요.
0: 아, 진짜 네. 요즘에도 요가를 쭉 하세요?
1: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0: 오. 네. 와, 아, 하루에 2시간씩 한다고요?
1: 아, 그때 제가 이제 네. 오후 시간이 제가 좀 뭐가 없으니까 저녁을, 저녁에 작업을 하니까.
0: 네네네.
1: 그래서 오후 시간 수업이 있길래 갔는데.
0: 네.
1: 그게 이제 다 선생님들이 하는 수업이더라고요.
0: 아,
1: 그러니까 예.
0: 약간 조금 이제
1: 일반인이
0: 더
1: 아닌 약간 네, 전문반,
0: 네. 네, 전문반으로.
1: 그래서 이제 그때 빡세게 훈련을 받았었죠. 네.
0: 시간대 잘못해가지고.
1: 네.
0: 천천히 배워야 돼.
1: 천천히 배워. 근데 그때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0: 그래요. 모든 네. 이게 사실 그 단계도 있지만. 한 번에 그냥 월반하는 분들이 있어요. 빡빡하게 가야지 확 느는 분들이 또 이따까지도 말씀드리고 그 활 자세 있잖아요. 그 올드보이의 그 유지태 씨의 자세 네네네네. 그게 가능한가요, 조지도?
1: 종종 한번 트라이 해보긴 해요.
0: 트라이 한번 해봐야 돼요. 트라이 한번 가봐야
1: 네.
0: 이제 물구나무는 지금 요즘에 조혜련 씨한테 좀 뺏겼거든요.
1: 혜련 누나도 물구나무 서세요?
0: 네. 조혜련 씨는 행사장에서도
1: 아 그렇구나.
0: 예.
1: 너무 좋은데요?

0: 그래서 아마 이제 다음에는 예,
1: 네.
0: 활 자세로 좀
1: 활
0: 트라이
1: 자세로
0: 한번 부탁드리고요. 요가 비디오 요비 한번 좀 부탁드리고요. 솔 어떻습니까, 솔? 예.
2: 저는 이제 한그두달 전에 헬스가 끝났어요.
0: 오케이.
2: 그리고 이제 저는 한 번씩 이제 뛰는데 제가 진짜 얼마 전에 뛰다가 좀 큰일 날 뻔했어요.
0: 왜, 왜?
2: 숨이 너무 안 쉬지는 거예요.
0: 너무 더운 날에 뛰었구나.
2: 네,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가까운 편의점 가서 막 벌컥벌컥 마시고 그래서
0: 수분 진짜 관리 잘해야 돼요.
2: 네, 그래서 뛰면 안 되겠다. 쉬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0: 제가 그 슬로우 러닝 하시는 분이 계세요.
2: 응.
0: 그러니까 일반 걸음보다 좀더 천천히 뛰시는 분이 계세요. 배우 류혜영 씨라고 그분도 본인만의 속도로 가거든요. 진짜 천천히 뛰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걸어가는데 그보다 더 느리게 뛰는데 그게 운동이 또 돼요.
2: 그래요?
0: 예.
2: 그걸 오래 해야겠죠, 아무래도?
0: 그렇죠. 예. 딱그 시간에 맞춰서. 뭐 저는 이제 뛰지도 않고.
1: 근데 걷는 거보다 느린데 그게 러닝인가요?
0: 돼요, 돼요.
1: 아, 그래요?
0: 슬로우 러닝. 그러니까 천천히 걷는 사람이죠. 약간
1: 네.
0: 제자리 뛰기처럼 천천히 천천히 나만의 속도로
1: 신기하다.
0: 가면은 또 이게 괜찮다고
1: 아,
0: 하더라고요. 예.
1: 그렇구나.
0: 1544번님이 쏠림은 별로 하기 싫어하는 것 같은데.
2: 운동을요?
0: 예. 아,
2: 뭐 솔직히 별로 막 하고 싶을 때는 없고요.
0: 그렇죠.
2: 이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0: 건강을 위해서.
2: 그렇죠. 건강을
0: 예.
2: 위해서.
0: 저는 올해는 지금 수영에 도전을 하자.
1: 오.
2: 수영 좋죠.
0: 수영을 굉장히 못하거든요. 예. 물가 근처를 안 가요.
2: 물을 무서워하세요?
0: 물도 무서워하고 그 근처에 가면 흙이 신발에 묻잖아요.
2: 그렇게
0: 너무 싫어가지고.
2: 네.
0: 예. 저는 신발 젖는 게 너무 싫어요. 근데 수영장을 가면 괜찮다고.
2: 그죠.
0: 예, 그러니까 수영을 한번, 생존 수영을 한번 배워보자. 네, 그리고 그게 또 심폐 기능에 되게 좋대요.
1: 아,
2: 엄청
1: 그쵸.
2: 좋다 그러더라고요.
0: 또 무릎이 안 좋거나 그러면 수영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해보자. 예.
1: 무릎이 좀안 좋으신.
0: 무릎 많이 안 좋아요.
1: 아, 그러면
2: 좀
1: 진짜
2: 딱이네요.
1: 수영 좋죠.
0: 예, 중학교 때 유도해가지고.
1: 아, 진짜요?
0: 예. 있는 거 없는 거다 날라갔어요.
1: 아, 그러셨구나.
0: 예. 지금 더 노쇠화가 돼가지고. 물러간다. 예, 말씀드리고. 질문이 하나 왔는데 우리 조지 씨가 직접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1: 9552번님 거죠? 네.
0: 네.
1: 작년에 김천 김밥축제에서 조지 형 보고 홀딱 반했어요. 특히 늦을까봐 자전거 타고 왔던 거 리스펙합니다. 올해도 가시나요?
0: 와, 이게 되게 핫하잖아요. 그 김밥축제가.
1: 네. 되게 와. 핫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고.
0: 아니, 김천 사세요, 혹시?
1: 아니요. 그게 아니라.
0: 예. 그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셨어요.
1: 대구에서 자전거를 빌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김천으로 갔죠.
0: 잠깐만, 그 대구에서 김천까지 가는데
1: 아니요 차에 이제 실어서
0: 실어서
1: 네 김천에서 이제 이제 차가 막히는 구간부터
0: 예.
1: 네 그때부터 이제 자전거 타고 올라갔죠.
0: 왜냐면 그 행사 구간에 한 2km 3km 정도는
1: 네.
0: 차가 꽉꽉 들어서 있거든요.
1: 그래서 제 앞에 경고를 들어가지고 이게 잘못 막히면은 한 2시간 가까이
0: 맞아요.
1: 걸릴 수도 있다.
0: 주차장 안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나죠.
1: 네.
0: 예.
1: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아 늦으면 안 되니까 자전거를 이제 해서 가자 이렇게 했었죠.
0: 네. 야. 저는 그 생각을 안 했어요. 조금 더 일찍 가면 된다.
1: 아, 그쵸, 그게 맞죠.
0: 누워 자고 눈 뜨면 가자. 보는 김에. 아, 그리고 맞아요. 솔도 축제 진짜 많이 가더라고요.
2: 그렇죠.
0: 예. 기억에 남는 축제는 뭐예요?
2: 기억에 남는 축제는 저는 한번 예전에 좀 오래되긴 했는데
0: 네네.
2: 어떤 한우? 뭐 이런
0: 한우 축제
2: 어떤 그런 거였거든요.
0: 영천인가? 예. 한우 축제 많아요.
2: 아, 여러 군데 있고요.
0: 여러 군데 있어요.
2: 갔었는데 한우. 이제 저의 노래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조금 그 어르신분들은 좀 생소하실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2: 근데 그런 편견이 아예 없으시고
0: 없어요.
2: 바로 저의 앞에서 이제 이렇게 춤을 추시면서 제 노래를 들으시면서
0: 그렇죠.
2: 저는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0: 어르신들은 발라드에도 춤을 추십니다. 뭐 어떤 노래가 나와도 자 소와 비슷한 이름입니다. 솔 이름 무슨
2: 소와
0: 비슷 그 지역 MC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든 이 축제랑 이름을 맞춰요. 예예 깜짝 놀랐죠. 봐봐요 우리 1211번님 우리 엄마도 솔 노래 엄청 좋아해요. 같이 축제에서 춤췄어요.
2: 그러니까요.
0: 저는 얼마 전에 롤라팔루자 그 영상을 보면서 여기는 솔이랑 진짜 그 따망가 띠망가 있어요.
2: 예, 따마.
0: 예, 따마죠. 이분을 제가 불의 명곡 때 봤거든요.
2: 아, 그렇군요.
0: 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목소리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밤에 이렇게 딱 이렇게 모여가지고 아, 이 노래를 한번 이렇게 불러보면 얼마나 좋을까. 예, 저는 그 생각을

0: 좀 해요. 약간 밴드 음악?
1: 어, 그런 거 예, 좋아하시잖아요.
0: 밴드 굉장히. 음악에 R&B 가수 촥 나오고 그러면 이제 우와 거기 난리 나는 거죠.
2: 난리
0: 예.
2: 맞아요.
0: 예. 아, 땀아 미안해요. 땀한지. 그게 너무 생각이 났었어요. 그때도 딱 인상 깊은 그런... 그 뮤지션이어가지고
1: 알려줘야겠다.
0: 예. 어, 제가 나올 때마다 맨날 그 얘기 했었어요. 예, 불회병 곡 때.
1: 아, 진짜요?
0: 와, 이거 되게 없는 보이스인데 되게 잘하신다. 약간. 예. 제가 또 이런 거 깨달았잖아요.
1: 그죠, 그죠, 예, 그죠.
0: 내가 좋아하는, 예. 따마, 화이팅!
1: 예. 화이팅!
0: 예, 본격적인 토크 시작 전에 정의 시그니처 타임 한번 가져볼게요. 선포토, 후토크. 예. 이렇게 하면 이제 또 우리 기자 선생님들이 또 실시간으로 좋은 기사들 내주십니다. 먼저 우리 솔부터. 예. 예, 솔. 예. 자리에 일어나셔가지고요. 예, 또 무인 시스템이에요. 예, 정면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비주얼은 노란 짹짹이 트위티, 목소리는 꾀꼬리, 노래에 소울을 담은 소리 왔다. 하나, 둘, 셋. 이렇게 반대로 가도 돼요. 예, 예, 우리 조지, 예. 예, 보셨죠? 네. 친구 하는 거 봤죠?
3: 네.
0: 예, 정면 카메라 한번 봐주시고요. 자, BTS 전국 투어에서 채용. 시티파파 김현철이 인정한 천재만재 뮤지션. 뮤지션의 뮤지션. 조지가 떴다. 하나, 둘, 셋. 됐어. 예.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젊은 사단장님 있잖아요. 예, 약간 그 느낌 있죠. 뭔 말인지 알죠? 예.
3: 추금이에요.
0: 카츄샤? 약간 그 느낌.
3: 추금이다.
0: 또 말씀드리고. 자, 박수 세 번 시작. 자, 어, 조지의 새 노래 함께라면 요가 나왔습니다. 컴온! 어, 저도 이런 게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만드니와 그리고 부르니로서 예, 직접 곡 소개를 해주신다면
3: 어, 제가 예전에 그 김동률님이랑 이소은님이 듀엣 곡들을 좋아했었는데
0: 예, 예, 예.
3: 아, 그걸 약간 제 식으로 한번 좀 풀어서 만들어보자 오. 라는 생각에서 뭔가 시작했던 것 같아요.
0: 조지만의 생각으로?
3: 네.
0: 오. 아, 그 있는데 김동률 씨랑 이소은 씨 같이 했던 아,
3: 뭐
0: 욕심쟁이?
3: 기적이라는 노래도 있고 욕심쟁이도 있고 네네네 그렇죠.
0: 제가 요쪽이 아니에요.
3: 어디 쪽이에요?
0: 저 무조건 둥탕으로 가야 돼.
3: 둥탕. 아, 둥탕.
0: 둥탕 요건데 이소은 씨, 김동률 씨는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굉장히 노래를 감성적으로 그리고 혹은 김동률 씨는 굉장히 음역대가 편차가 높잖아요.
3: 아, 네네네. 맞아요.
0: 생각보다 부르기 어려운.
3: 아, 엄청 어렵죠. 네네네.
0: 엄청. 되게 늦게 알았던. 가수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솔 씨는 어떻습니까? 이거 또 동갑내기 친구로서 곡을 좀 이렇게 빨리 들려주는 편이에요, 조지 씨?
3: 아니요, 뭐 그렇지도 않고 빨리도 아니고 늦게도 아니고 적당할 때 딱 들려주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0: 오픈되기 전에 아니면은 오픈되고.
3: 오픈되기 전에 한 뭐 일주일 네. 뭐 이쯤, 네.
0: 그쯤?
3: 네네네.
0: 솔은 처음 들었을 때 어땠어요?
1: 일단 저는 뭐 노래는 하도 뭐 맨날 많이 듣는데 이 제목에 대해서 이 제목을 보면 이제 뭔가 그런 라면이 땡기고
0: 그러니까.
1: 이런 그런,
0: 네.
1: 그런 느낌?
0: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함께 라면요 이러니까
1: 네, 라면 중에 최고의 라면.
0: 예. 여기 좀 비슷한 발음의 그 함께 라면 있어요.
3: 아, 네, 그렇죠. 네, 네, 네.
0: 좀 들어올 것 같은데.
3: 어, 예. 들어왔으면 좋겠죠.
0: 예. 어때요? 근데 왜 음악 하는 친구들도 서로의 음악에 피드백을 해줄 때가 있잖아요.
3: 네.
0: 그러면 우쭈쭈하는 친구들이 있고 굉장히 또 냉정한 평가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1: 네.
0: 저희 코미디도 그렇거든요.
3: 야.
0: 내가 짠 거 어때? 그러면 야, 너무 재밌는데?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고 그렇다 좀 약간
3: 뭐가 더 좋으세요?
0: 저는 좀 냉정한 평가를
3: 아,
0: 좋아해요.
3: 좋아하시는구나.
0: 네, 그럼 빨리 바꿀 수 있으니까
1: 그럼 이 친구에게 이제 피드백을 주시면 좋겠네요.
0: 조지 혹시 냉혈한?
3: 아, 저는 좀 그래도 솔직하게 다 얘기하는 편이긴 해요.
0: 맞아요, 솔직해야 네. 돼.
1: 그죠, 그죠. 네. 굉장히 네. 솔직한 친구여가지고 이제
0: 아, 솔도 몇 번 이제 또
1: 몇 번이 아니라 뭐 항상 그런 친구여가지고 아 그렇구나 뭐 이제 이제는 타격이 없죠.
0: 예전에 좀 타격을 좀 받았다면
1: 옛날에 저렇게 이렇게 하다 그 기억도 안 나요 솔직히.
0: 그렇지.
1: 네네.
0: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제는 그냥 이렇게 무뎌지는 거예요.
1: 네. 그
0: 냉정함도 사실 평가를 해주면 예전에 진짜? 막 이렇게 들어주는 그게 있는데 냉정한 평가하면 이제 이 친구도 또 한 끼를 흘러먹는구나 약간 이 생각을 또 하죠.
1: 근데 아무래도 네. 저는 막 냉정한 평가가 좋은 것 같아요.
0: 네.
1: 그냥 받아들이고 뭔가
0: 처음에는 타격을 입겠지만 그래도 냉정한 평가를 해주는 친구들이
1: 네.
0: 찐이지 않을까.
3: 맞아요.
0: 예.
3: 네.
0: 맞아요. 그리고 민니 씨가 피처링을 했단 말이죠.

0: 아이들 민니
1: 네.
0: 씨가 어떤 소리가 조지 씨 이거 본인이 이제 또 만든 곡이니까 예또그곡 작업을 할때 민니 씨한테는 조금 냉정했는지
1: 아니요, 뭐 그렇진 않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그 발음이나 이런 게 외국 분이신데도
0: 맞아요,
1: 엄청
0: 맞아요.
1: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특별히 뭐 그냥 괜찮 좋았어요. 네, 다.
2: 왜 그때는 좋았을까요? 그때 왜 냉정하지 못했을까요?
0: 그러니까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근데 되게 친하면 냉정할 수 있는데
1: 아, 그렇죠.
0: 어렵고 그리고 나의 노래를 또 같이 함께 해주니까
1: 네. 아,
0: 약간
1: 감사하기도
0: 또
1: 하고. 네, 그렇죠.
0: 아, 그리고 민니 씨는 민니 씨 저는 솔로 앨범 나오고 나서 알았어요. 보이스 되게
1: 아, 너무
0: 예쁘구나.
1: 너무 좋죠,
0: 예, 그
1: 진짜.
0: 팀으로 나왔을 때에는
2: 또
0: 그 알아 그
2: 그죠.
0: 포지션이 또 있잖아요. 근데
2: 있으니까.
0: 솔로 앨범 나오니까 와, 목소리 진짜 예뻤구나. 예. 혹시 작업 후에 혹시 밥을 사기에는 조금 어렵죠?
1: 네, 제가 그런 걸잘 못해요.
0: 예.
1: 네,
0: 그쵸.
1: 제가 이런 사회 뭐 사회적으로 이렇게 이런 게잘 못해요.
0: 저랑 똑같아요.
1: 네, 뭔가
0: 별명이 모글리였어요.
1: 모글리 왜
0: 예, 정글북의 모글리. 사람들과 살지 않은 아이.
1: 아, 괜히 또 불편해하실 수도 있고 약간 이런 것
0: 그러니까요.
1: 때문에.
0: 예, 제 별명이 사부가 있었어요. 김사부.
2: 김사부?
0: 예, 김신영 사회 부적응자.
2: 아, 그 사.
0: 그게 초반에 제 별명이에요.
1: 근데 다른 사람이 만약에 보자 그러거나 밥 사주겠다 이런 거는 그래도
0: 안
1: 만나나요?
0: 나가요.
1: 아, 그런 것도.
0: 예.
1: 왜요?
0: 저희 라디오도 12년 만에 회식을 했어요.
2: 12년이요?
0: 예.
2: 와우.
0: 12년 만에 회식을 또 합니다.
2: 엄청나게
0: 예.
2: 김사부시네요.
1: 기념비적인.
2: 완전 김사부시다.
0: 아니, 지금은 좀 많이 변했어요. 지금은 그래도 그래도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한 번이라도 더 보는 게더 좋지 않을까. 예. 근데 그 혼자 뭘 하는 게 많아가지고. 예.
1: 그러셨구나.
0: 우리 0244번님, 신디의 천년의 이상형, 조인선 씨가 밥 사준다고 하면 안 나갈까요? 예, 안 나가요.
2: 진짜요?
0: 예.
2: 제가 나갈게요.
0: 그래요. 우리 솔
2: 네.
0: 보낼게요.
2: 네, 제가 나가겠습니다.
0: 솔, 나비, 심진아, 있어요. 예. 이 친구들이 나가고, 그러니까 제가 할 일이 있으면은 할 일을 먼저 맞춰놓고, 그 여유 시간에 보는 걸 너무 좋아한다. 말씀드리고, 지금 솔도 콜라보 인기 장난 아니에요. 플레이브랑 같이 했잖아요.
2: 맞아요, 맞아요, 정말.
0: 와, 그러니까 정의에 나왔었어요, 플레이브가.
1: 대박이다.
0: 칭찬을
2: 대박이다,
0: 엄청
2: 진짜.
0: 하시더라고요. 예. 진짜 음색, 말해 뭐예요. 예. 그러니까 많은 가수들이 사실 진짜 피처링 하면 소울을 먼저 떠올린단 말이에요. 떠올린 다음에, 과연 이 노래를 같이 해줄까라는 걱정을 또 한대요.
2: 네.
0: 네. 그냥 저는 소울은 몇 없는 가수 되게, 예. 되게 소중한 보컬. 예, 저는 그 생각을 해요, 항상. 예.
2: 정말,
0: 항상.
2: 네.
0: 꺼드럭 한번 해주세요. 예.
2: 꺼드럭이요? 저 꺼드럭 잘 못하긴 합니다만.
0: 꺼드럭 못해.
2: 네, 꺼드럭 살짝 조금, 네.
0: 아, 압도적이죠. 사실 그 보컬의 색감과 이 재질이 달라요. 예, 그냥 구름을 표현할
2: 감사합니다.
0: 수 있어요. 근데 안개를 표현하는 가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좀 뿌옇고 뭔가. 그 들으면 그왜 조연이나 되게 멋진 배우들이 나오면 한 씬의 모든 스토리가 다 보이는 배우가 있잖아요.
1: 네.
0: 솔도 그래요. 예, 보컬 들으면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럼
2: 감사합니다.
0: 맞아요.
2: 진짜.
0: 우리 3305님, 신디 함께라면요. 뮤직비디오 봤죠? 예, 봤습니다.
1: 오, 감사합니다.
0: 예, 한 편의 단편 영화 아니던가요? 노래도 뮤비도 여름이었다. 같이 혹시 가셨나요?
1: 네, 제가 가서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막 어씨처럼 열심히 했어요.
2: 촬영 없이
0: 내거 해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또
1: 그러니까
0: 그죠?
1: 너무 감사하게 해주셔가지고
0: 잘 펴내는 것 같죠?
1: 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 개인적으로 너무 예쁘게 나왔고 네, 그리고 그냥 그때 막 촬영하면서 진짜 되게 재밌게 이게 작게 작게 갔거든요. 딱 다섯 명 정도 해가지고 그래서 진짜 소규모로 기억에 남게 이렇게 밥도 맛있게 먹고 얘기도 이렇게 도란도란하고 기억에
0: 맞아.
1: 남아요. 예.
0: 그 너무 대작이면 누가 누군지 잘
1: 아, 맞아요.
0: 몰라서 진짜 소규모로 서로 얘기에 집중할 수 있고 그리고 빨리빨리 고쳐질 거 고쳐질 수 있는 그 정도
2: 맞아요.
0: 소규모의 그 그룹이 딱이더라고요. 예.
2: 뮤비가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2: 아주
0: 예.
2: 좋았죠.
1: 남주가 더 잘생겨가지고.
2: 네. 너무 좋더라고요.
0: 너무 좋다. 예, 말씀드리면서 예. 이쯤에서 우리 아이들 민니 씨와 함께한 조지의 신곡 들어봐야죠. 함께라면요. 듣고 올게요.
1: 넵.

네, 조지민니의 함께라면요 듣고 왔는데요. 우리 5661번님 포토타임 땐 태권도 관장님 느낌이었는데 꿀보이스 감성 철철이네요. 축가로 하고 싶다. 오, 그러네. 예, 아 근데 진짜 조지는 목소리 딱 노래 듣는 거가 또 다르다. 예까지 또 말씀드리면서 우리 박지혜 씨 조지의 함께라면요 들으니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별거 아닌 일도 추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예, 행복 주라주라. 예까지 또 말씀드리면서 저희 광고 듣고 올게요.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 체험과 일 경험, 해상풍력 안전, 유지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0: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2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회 초대의장 송영곤입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하나된 힘이 필요합니다. 전남광주가 함께 열어갈 통합의 시대, 소통과 공감, 책임과 신뢰의 우정으로 320만 특별시민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4: 여러분, 주파수 돌리면 안 돼요. 준호, 신디가 잡으러 갑니다.
5: Oh my get get 그림 말린 못 같지 마. 난 다 get get get 또 놓치지 않아.
4: 매일 낮 12시엔 정우의 희망곡. 웃음 사냥꾼 신디가 청취율 향해 쏩니다.
5: 탕타랑 탕탕탕타랑
6: 지금 잡으러 갑니다. 탕타랑.
7: 네, 라이브네요. 오늘은요, 음악 어벤져스 친구들 솔 그리고 조지와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 보인 라디오를 보고 조지 씨 앞으로 사연이 많이 도착했습니다. 우리 친구 솔. 네. 예, 솔이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8: 네, 황정학님. 조지님 노래만 듣고 정이통의 얼굴을 처음 보는데 IT 회사 스타트업 창업자 느낌 나서 친숙하네요. 크크. 컴퓨터 잘하시나요?
7: 잘하지 않을까요?
9: 네, 타자 빠릅니다.
7: 타자 빠르면 됐어요. 네. 예, 예.
9: 사실 이 안경이 약간 MIT 안경이어가지고요.
7: 네. 추금이죠.
9: 네, 그렇습니다.
7: 아, 추금이다.
8: 예, 창업자 추금이.
7: 창업 추금이. 네, 창업 추금이 좀 부탁드리고. 네. 아, 우리 김남용 씨가 솔님 오늘 착장도 너무 예뻐요. 점점 더 예뻐지시는 것 같아요. 헤어 컬러 너무 예쁜데 머리 색상 궁금해요.
8: 아, 머리 색상은요?
7: 그러니까 되게 염색 잘하는 것 같아요.
8: 그래서 저 염색하는 거 좋아하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조금 이제 톤 다운을 해가지고 이렇게 오렌지 갈색 이런 걸로.
7: 그리고 약간 붉은기도 이제 또 돌고. 네.
8: 그렇습니다. 오.
7: 그리고 안 그래도 인터넷에서 솔 사복 패션 여기 또 모음이 있어요.
8: 안 돼. 아,
7: 인간 힙의 끝판왕 가수 솔 사복 패션 모음.
9: 빠밤. 2022년.
7: 와. 와. 그러네. 그러니까 약간 이거 라이더 자켓도 맞아야 되거든요, 이거.
9: 네, 진짜.
7: 이거.
9: 확실히 힙하네요.
7: 힙하네.
9: 네, 진짜.
7: 힙함의 끝판왕.
8: 감사합니다.
7: 그러네. 야, 아니, 그리고 우리 4123번님은 조지님이랑 블랙핑크 제니님이랑 보는 눈이 좀 같은 것 같아요. 함께라면요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이 제니님 신곡 뮤비에 나온 사람이랑 똑같잖아요. 대만 모델 카이 맞죠? 라고.
9: 네네네. 아. 그 감독님께서 추천해 주셨는데 네. 저도 보고 너무 잘생겼다. 네. 좋다.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
7: 아, 옷을 많이 봤다 했는데.
9: 네네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바로 픽 했죠.
7: 다 또 심지어 한국 분인 줄 알았어요.
9: 예.
7: 약간.
9: 저도 처음에 몰랐는데 대만 분이시더라고요. 예.
8: 한국말 아예 못하시던가요?
9: 거의 못하고 영어로 거의 대화했던 것 같아요.
7: 다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다. 예. 대만 모델 카이.
9: 네,
7: 예.
9: 대만 모델.
7: 보통 이제 뮤직비디오 감독님들이 추천을 해주십니다.
9: 네, 맞습니다.
7: 이런 배우 아니면 이런 모델 어때요? 하면서 그러면 다음에 이제 또 제니 씨와 콜라보해도 되는 거?
9: 제가요?
7: 예예.
9: 아이모네.
7: 뭐? 예, 무슨
8: 아이모네 무슨 반응이세요?
7: 아이모네는 뭐예요?
8: 아이모네.
7: 우리 조카가 4살인데 본인이 거짓말로 얘기해놓고 진짜라고 믿을 때 거짓말 진짜야 이걸 하거든요.
9: 그런 느낌.
7: 아, 그런 느낌 아니에요? 거짓말 진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9: 네. 뭐 저는 이제 하자 그럼 하는데 제가 또 먼저 연락하는 뭐 그런 그리고 뭐 대꾸하지도 않고 뭐 어째 뭐 그때는 막 뭐 아이 뭐 네. 네.
7: 아주 춤으로써 지금
8: 부끄러워하네.
7: 네, 부끄러워한다까지 또 말씀드리고 제니한테 연락이 먼저 올 수도 있죠.
9: 아, 그럼 뭐네, 그렇죠.
7: 또 보컬의 세계는 지금 무궁무진하잖아요. 네. 음악도 그렇고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참 사랑하는 음생요정, 예, 우리 솔의 라이브를.

0: 또 들어봐야 되는데 어떤 곡 불러주실 거죠?
1: 저 곁에 있어줘라는 피처링 원슈타인님이 해주신 노래인데요. 요즘에 네. 진짜 좀 제가 하늘을 엄청 맨날 보는 네, 그 네, 재미가 네. 있거든요. 이 노래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네. 뭔가 그 하늘과 이렇게 네.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0: 이거 알죠? 오늘 밤에서 내일 새벽 넘어갈 때 별똥별 진짜 많이 떨어진다.
2: 진짜요?
1: 네. 네.
0: 별똥별 한 거 다 보면서 예, 유성우가 떨어진다. 예. 별똥별 아닌가요? 예예. 예. 아 그걸 유성우. 오케이 오케이. 예.
2: 낭만적이다.
0: 소리 말씀드리면서 라이브 속으로 예, 이동해 주시고요. 우리 2154번님이 유성우 떨어지면 조진님은 손 뭐 빌고 싶어요? 라고.
2: 유성우 떨어지면요?
0: 예.
2: 글쎄요. 별들 제 노래 중에 근데 그런 가사가 있긴 해요.
0: 뭐요?
2: 그 별들이 반짝이던 그날에 기도했었죠. 그대를 다시 볼 수 있다면.
0: 누굴 다시 볼까?
2: 글쎄요.
0: 누굴 다시 볼까? 혹시 별 떨어지면서 제니 like 제니로 후 네, 하면서
2: 뭐 그런 느낌이죠.
0: 예예 네. 예, 부탁드리고 아 진짜 하늘 한번 보면서 이 노래 함께 오늘 감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됐죠 라이브?
1: 네.
0: 좋습니다. 곁에 있어줘 라이브로 듣고 올게요.

0: 예, 곁에 있어줘. 예. 아, 좋다. 예. 어, 준 씨는 그 라이브 시작과 함께 아예 그냥 정면으로.
1: 네. 장난치고 싶어서.
0: 예, 장난치고 싶어서. 예. 네. 거의 이제 끝난 쯤에 이제 리듬을 또 타고.
1: 아, 네네네. 예. 아, 노래 잘하네요, 진짜.
0: 아, 마이크 같은 마이크인데. 예.
1: 그니까요.
0: 뭐야, 잘해. 채워지는 소리 있잖아요. 채워지는 네. 소리. 예. 어, 우리 0114번님이 아무 생각 없이 보라를 보고 있다가

0: 튀어나온 조진님 얼굴이 빵 터졌습니다. 잔디 인형 느낌도 나고 너무 웃겼어요.
1: 라고. 잔디 인형 느낌인데요.
0: 예, 네. 쭉 줌했다가 딱 이제 풀로 이제 쑥 가고 있는데 조진 씨가 빵 끊어 웃고 있더라고요. 하고 예. 아, 깜짝 놀랐습니다. 아, 우리 5000번님이 쏠림은 어릴 때 뭐 먹고 컸어요? 어떻게 사람한테 저런 목소리가 나오지? 바이브가 달라. 그 바이브가 달라. 같은 예, 같은 마이크인데 노래할 때 되게 이렇게 여리여리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막 꽉 차 있어요. 예.
2: 맞아.
0: 숨소리도 같이 노래를 하는 것 같고 이게 뭐가 꽉 차 있어요. 예. 아, 111번님, 생대 한번 해봐요. 느낌 날 수 있어요. 라고.
1: 주라.
0: 저는 제 느낌이 또 있어요.
1: 네. 아, 그죠, 그죠, 그죠. 그
0: 무엇도 따라할 수 없는 네. 저만의 목소리가 또 있습니다. 여기까지 네. 또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박수 세 번 시작! 올 봄이죠. 조지, 솔, 그리고 가수, 따마! 네. 어, 새로운 그룹을 이제 또 결성을 했죠. 예. 이름이?
1: 모요.
0: 네. 모요.
1: 네, 모요.
0: 이, 누구 아이디어? 모요가 뭐예요?
2: 모요가 따뜻한 마음이란 뜻인데, 네 제가 네 제안한 데 사람 그 좋다 그래가지고
1: 그렇습니다.
0: 그러면 후보가 하나였어요?
2: 몇 개 있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0: 아,
2: 네.
0: 저희도 뭐 셀럽파이브가 무다리 오총사였어요.
1: 무다리 오총사?
0: 네, 그래서 야 무다리 오총사입니다. 선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영어로 짓고 싶어요 저는. 마룬 파이브도 좋아하고. 마룬 파이브 좋아하고 또 거기다가 붙일 수 있는 게 우리 셀럽이니까 셀럽 파이브 어떠세요? 그러니까 해보냐서 무다리보단 날 것 같아서 셀럽 파이브로 가자 해가지고 이렇게
1: 예. 계속 무다리로 불리는 것보다는
0: 아 그럼요. 네. 네. 그리고 저는 실제로 무다리가 아니었거든요. 전 다리도 꽤 자신 있었는데 갑자기 저까지 이제 같이 이제 들어가니까 이거 좀 억울했다고 아 저는 모여 해가지고 다 같이 이제 모여라.
2: 아, 네. 뭐야? 맞아요. 이거에 그런 느낌도 있어요. 네.
0: 네. 어, 다 동갑이에요?
1: 네, 맞아요.
2: 네, 93년생.
1: 다 동갑이에요.
0: 와. 아, 그러면 그 예전부터 왜 이런 거 이제 음악 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어, 얘 노래 잘한대. 뭐 이렇게 알고 있었는지.
1: 아.
0: 네, 아니면 소개로 이렇게 친구랑 뭐 친해 가지고 이제 소개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공연을 하다가 음악을 하면서 만나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떻게 만났어요?
1: 저희는 네. 일단 데뷔를 하기 전에
2: 네. 근데 아, 이제 다 친구들끼리 이제 알아가지고 이제 아름아름 이렇게 같이 놀다 보니까 네. 이제 친해질 사람 친해지고 그 과정에서 이제 또 좀 안 친한 사람도 떠나가고 아, 남은 맞아요. 친구들끼리 네, 이렇게 네. 남았죠. 네네네.
0: 비슷한 친구들끼리 모여요.
2: 네, 네 그렇게 됐어요.
0: 비슷한 친구들끼리. 네. 그럼 첫인상이 기억이 나세요?
2: 어 소리는 굉장히 네. 지금도 그렇지만. 마음이 굉장히 여리고 따뜻하고 아주 사랑이 넘치는
0: 사랑이 넘치는
1: 네, 어, 네. 좋게 말해주시네요. 오.
2: 그런 스타일이었죠.
0: 어, 소리 생각하는 조지의 첫인상
1: 진짜 어, 지금 굉장히 이제 엄청 이렇게 차분해졌거든요.
0: 예, 진중하고 예.
1: 맞아요. 근데 그때는 정말 텐션도 그렇고
0: 예.
1: 하늘을 찔렀어요. 어, 하늘을 찔렀어요. 하늘을.
0: 조지가 약간 하이 텐션이었어요?
2: 예.
1: 그때는 좀, 예. 네, 엄청
0: 아, 진짜?
1: 날아다녔어요. 진짜. 제가 그냥 정상적으로 걸어다니는 네, 거를 네. 많이 봤을까 싶어요.
0: 아,
1: 저, 길에서.
0: 혹시 강시세요? 강시? 통통 튀어나와. 아, 진짜? 네. 어, 왜 이렇게 변한 거예요?
2: 그때 제가 굉장히 많이 좀 나댔었고
0: 예.
2: 네, 좀 많이... 좀 회사에 많이 까불고 그랬었는데
0: 그러니까 까불이 친구들이 있어요. 까불이 네.
1: 완전 까불이었어요. 네.
2: 근데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아. 네. 좀 이제 바뀌었죠. 약간 네. 네. 사회화가 좀 됐죠.
0: 어, 사회화가 네. 좀 돼요.
1: 예.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아주 지금 좋아요. 네. 참 보기
0: 너무
1: 좋아요.
0: 좋죠. 지금 네. 딱 베스트죠.
1: 지금 아 살짝 예. 베스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 보기가 참 좋다.
0: 올라오고 있다.
1: 네. 네.
0: 좀 사회성이 올라오고 있다. 우리 3002번님이 모여가 4월에 신곡도 발표를 했거든요. 파티에서 울려 퍼지길 바라며 네. 만들었다라는데 비트 전문가 신디가 듣고 오. 한번 평가를 해주세요. 떡볶이 세트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신형 나이트와 그 루프탑 파티는 또 달라요.
1: 어. 네.
0: 비트 통과를 하면은 제가 떡볶이 세트를 항상 드리거든요.
1: 네.
0: 신형 나이트라는 코너가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소스가 이제 좀 딱딱 나와야 되는데 이게 또 맞는지 OOTD에 맞는지 한번 가볼게요. 예. 모요의 누구야? 예. Let's come on. 이거 루프탑이다.
1: 아, 루프탑이에요.
0: 루프탑 아니면 선상 파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0: 이거는 신형 루프탑이면 통과. 어. 네. 하지만 신형 나이트면 탈락.
1: 탈락이에요? 어, 네. 그 기준이 있군요.
0: 비트가 약 한 8배 정도 빨라요.
1: 아, 예. 아 여기서 8배요? 예.
0: 조지 톤을 예전 까부리처럼 싹 올려야 돼요. 아,
1: 예. 예. 많이 올려야 되네요.
0: 당연하죠. 아. 예. 따가다가당다당다당 동황 막 이런 거 있죠. 퓨퓨퓨. 이런 거 있죠. 이거 집어넣어야 돼요. 이거 집어넣어야 돼요. 아, 근데 어, 약간 이게 성수 느낌 있잖아요.
1: 아, 그러네. 예.
0: 거기 탁, 예. 옥상에서 그냥 친구들이랑 대충 이제 맥주 그냥 자기 먹고 싶은 거 다 갖고 와가지고
2: 딱 그저, 그저 그런 느낌이죠. 그렇죠. 네네.
0: 아니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위기가 약간 여름에서 가을 넘어갈 때쯤 살짝 선선한 그 초저녁에 머리를 쫙 감고 그 편의점 앞에 그 테이블 있죠. 그 동네 친구들 나와가지고 야 나 머리 들말렸어 하면서 야 맥주 너 이거지 하면서 내려와서 노래 막 같이 막 들으면서 그냥 맥주 들으면서 그냥 그 느낌.
2: 아 좋죠.
1: 너무 좋네요.
0: 아, 그 느낌이다 그 느낌. 네. 아니 그리고 어 모여가 좀 네. 칼군무의 대가라는 소문이 있어요. 네. 어 그러면 모여의 맷댄 누굽니까 메인 댄서?
1: 아 맷댄은 공식적으로 네. 이 조지 씨입니다.
0: 네. 아 진짜?
1: 네. 네.
2: 근데 칼군무는 아니고.
1: 네. 이제 자기의 그 느낌대로 느낌대로 이제 하는.
0: 아, 느낌대로. 네. 어 아, 그럼. 이게 노래 연습이랑 이제 안무 연습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어느 걸 더 많이 하십니까?
2: 저 이 노래는 사실 제 노래 파트가 없어 별로 없어가지고 거의 그냥
1: 이 노래는
2: 저는,
1: 네. 저희 진짜 댄스 연습을 많이 진짜 했죠. 많이 했어요. 네, 네, 네.
0: 하루에 몇 시간?
2: 하루에 한 2시간 했나?
1: 아니지 3시간
2: 아 3시간
1: 어, 진짜? 네,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0: 네. 야, 일단 무슨 안무가 있었는지 제가
2: 근데 그 안무가 네, 네. 뭐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나? 노래도 있고
1: 네, 이런
2: 네.
1: 것도 있고
2: 네? 뭐 누구야?
1: 일어나봐.
0: 일어나봐. 왜 뭘 일어나?
1: 원투 쓰리 포 바운스
0: 바운스
1: 지금 화장실가 놈들 누구야? 컴백
2: 어. 이런 노래 네, 이런 느낌 네. 별거 없어요.
0: 이걸 2시간 연습하고
2: 3시간
0: 연습하고 아 우리 0211번님이 메인 댄서 쏠인데라고.
2: 아 저는 좀 본격적으로 하진 않아가지고. 예. 네.
0: 각자 파워도 다르다. 예. 선선하겠다. 아 일단 어, 모요의 그 콘서트 때 예 누구야 이거 한번 더 보고 싶네.
2: 아 예. 예.
1: 재밌죠 아주. 누구야.
0: 오늘 또 함께하지 못한 따마.
1: 네, 네 따마.
0: 띠마따마 화이팅. 아 제가 많은 분들이 지금 메인 댄서의 지금 라이브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어요.
2: 아, 네네네.
0: 우리 조지 씨의 이제 네. 또 라이브를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예 라이브석으로 예 라이브석으로 예 이동해 주시고 아 그렇죠. 조지 씨 어떤 노래 불러주실 건가요?
2: 저 보트요.
0: 보트 네. 예 좋습니다. 아 일단은. 조지 씨를 처음 봤을 때는 사실은 김현철 씨 노래로 아. 저는 처음 이제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 이 친구도 이 시티파파가 찍었다 하면은 또 잘 되거든요. 예, 잘 되더라고요.
1: 시티파파.
0: 예, 시티파파. 예. 어, 우리 또 어, 따마와 솔 그리고 조지가 함께 뭉친 모여도 예, 저희 또 한번 좀 만나고 싶다. 예 말씀드리면서 모여의 메인 댄서 네, 조지의 보트 라이브 준비됐나요?
2: 예
0: 좋습니다 보트 라이브로 듣고 올게요.

0: 조지 라이브 보트. 예. 아, 기가 막히네요.
1: 그죠?
0: 예.
1: 그러니까
0: 조지의 음색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되게 따라 부르고 싶기도 하고
1: 그죠.
0: 되게 그 남자의 완전 그 목소리 있죠. 우리가 못 따라하는 거. 예, 예. 아, 뭐 목소리가 아, 이게 되게 내가 봤을 때 약간 우리 조카들이 되게 많거든요. 되게 멋을 내고 싶어하는 조카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2: 아, 감사합니다.
0: 왜냐면 그만큼의 이제 그루브 그리고 바이브가 있고, 예, 고아름 씨가 보트 예전에 NCT가 엄청 불러서 알게 됐는데 와 너무 좋아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NCT 정우 씨가
2: 네 정말 많이 불러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0: 아, 또 사실 뭐 이 정도면 저 콜라보 해야죠.
2: 예. 네.
0: 한번 연락 한번 주시고, 예, like Jenny, Jenny, Jenny. 유성호 떨어지니까 부탁드리고. 또 이런 또 기가 막힌 조지 솔 그리고 따마까지 합세한 팀이죠. 모여가 페스티벌에
1: 맞습니다.
0: 아, 축하합니다. 예, 언제 어디서 하는 거예요?
2: 이게 이제 예? 9월 19일, 20일 열리는 페스티벌인데 저희는 20일 날 네 갑니다.
0: 어, 조이 폴락 그 페스티벌 맞나요?
2: 아, 저희 올락이
1: 아니구나. 올락이.
2: 저희 폴락.
0: 하나씩 다 틀리는데 올림픽공원 88 잔디마다.
1: 네,
0: 오이고, 예. 근데 야외 공연은 좀 느낌이 다르죠.
1: 예. 확실히 야외는 더 뭔가 살아있는 뭔가 이렇게 생동감이 훨씬
0: 맞아요.
1: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습니다.
0: 아, 저희도 부산 코미디 페스티벌 있거든요.
1: 오.
0: 예, 좀 부탁드리고요. 예. 전 8월에 하니까 나쁘지 않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오. 아, 근데 저는 약간 이런 페스티벌이 그러니까 구경하는 것도 너무 좋고 근데 그 무대에 서는 기분이
1: 진짜 좋죠.
0: 아, 예.
1: 뭔가
0: 어제 또 있었어요. 저희도 멜버른 코미디 페스티벌에서 그 살아있는 그 잔디 촥 있는데 거기에 그 기억이 약간 사진처럼 촥 남아 있는 것 같아요.
2: 네.
0: 조이 올
2: 팍
0: 팍팍 예 네. 여기서 날 뭐 해줘야지 그래야 외우지 뭐 예 조이 올 팍 화이팅
2: 화이팅
0: 그리고 어 페스티벌에서 댄스 브레이크 준비됐냐고
2: 네 준비됐습니다
0: 예예 예. 네. 우리 0212번님 예
2: 네.
0: 20일 날 출연하죠
2: 네
0: 모여가
1: 맞습니다
0: 예. 함께 해주시기 바라면서 저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올게요
2: 예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열로 절로 떠려보자. 서두리도 더러마.
2: 에지유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항아리를 만들기 위해 점토를 이기며 부르던 소리입니다.
1: 절로 절로 떠려보자. 은도 난다 금도 난다.
2: 김치 냉장고가 아무리 좋아도 옹기에 보관한 김치 맛은 따라올 수 없겠죠.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후 애지우 협찬이었습니다.
1: 서두리도 더러마.
3: 네, 이렇게 해서 갓조합 꿀조합, 예, 동갑내기 음악하기, 예, 우리 그룹 모요의 우리 또, 예, 서브댄서 솔, 예, 메인댄서 조지와 함께 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모요도 있고, 예, 우리 솔과 조지 그리고 따마를 사랑해 주시는 또 많은, 예, 팬분들께 딱 한마디, 예,
4: 딱 한마디,
3: 딱 한마디,
5: 딱 한마디.
3: 예,
5: 우선 아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뭐라고 이렇게 제 팬카페 저희 회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4: 감사합니다. 네. 네.
5: 앞으로 성원에 힘입어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3: 화이팅!
4: 화이팅!
3: 자, 우리 솔!
4: 네, 저도 항상 정이 이렇게 나올 때마다 너무너무 사랑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여름을 마무리하세요.
3: 네, 우리 모여도 함께 화이팅!
4: 화이팅! 화이팅!
3: 자, 저희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정화의 망고 김신영,
4: 가수 솔,
5: 가수 조지였습니다.
3: 수상해!

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봉합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수술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 다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주시의 데이트 신봉선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나마 시원해졌어요. 하지만 한낮은 여전히 덥네요. 그늘을 찾게 되고 또 뭐 시원한 음료수 생각나고 뭐 옷도 얇고 까끌거리는 게 좋죠. 우리 조상님들이 여름엔 모시나 삼베 입었었잖아요. 공통점이 뭐냐? 구멍이 많다. 그리고 깔끔없다. 그런 사람 여기 있습니다. 구멍이 많으면서도 깔끄러운 목소리. 바로 저 신봉선 맞죠? 오늘도 시원한 2시간 기대해주세요. 8월 12일 수요일 2시의 데이트 모시 DJ 신봉선입니다.

0: 레이디 가가의 Born This Way 듣고 왔습니다. 멋있다 레이디 가가. 나도 막 가슴에서 불꽃 막 쐬고 막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로망 있지 않아요 다들? 나만 그래? 8월 12일 수요일 2시의 데이트 첫 곡이었습니다. 예, 출산휴가를 떠난 안영미 씨를 대신해서 여러분 아시죠? 월요일부터 지금 또 뭐 이번 주 내내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신봉선이에요. 사실 제가 저도 몰랐는데 이 2시의 데이트에서 제가 뭐 약간 노래, 썸머송, 쿨 이러듯이 저는 약간 여름 DJ 이런 느낌이네요. 목소리가 삼배, 모시, 구멍송송, 껄끄럽고 까끌하고. 아무튼 오늘 시원한 2시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시의 데이트 듣고 싶은 노래나 사연 보내주실 분들 참여하실 곳 알려드릴게요. 샵 8000번이에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폰 미니 어플 무료입니다. 추첨을 통해서 제가 시원한 커피 보내드릴게요. 2시의 데이트 도와주시는 분들 만나고 오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올품.

0: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즈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5: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6: I think you need a dose of vitamin me.
7: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신봉선입니다. 프로미스 나인의 비타민 E

네, 신봉선입니다. 예, 영미 씨는 지금 출산 휴가를 떠났고요. 저는 이번 주 2시에 데이트 스페셜 DJ를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왜 안영미가 안 나오나? 놀라지 마세요. 네. 김아라 님이요. 나를 이렇게 또 반겨주신다. 와, 봉선 언니다. 오랜만에 출장 와서 운전하느라 라디오 켰더니 봉선 언니 목소리가 들리네요. 언니 목소리 들으며 시골길을 달리니 완전 여행 온 기분이에요. 이대로 확 놀러 가고 싶다 하셨어요. 아니, 근데 이게 왜 출장은 맨날 일이기 때문에 사실 좀 이렇게 어디 놀러 가는 기분 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진짜 딱 마치자마자 그 인근에 맛집에서 라도 가셔서 한번 식사 하나 딱 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올라오세요. 그러면 출장이 조금은 좀 즐거워지실 거예요. 128님, 언니 연애 상담 가능하신가요? 제가 10년째 가장 친한 친구를 좋아하고 있어요. 고백하면 우정이 깨질까 봐 무섭고 안 하면 친구로만 계속 남을 것 같은데 이럴 때 언니라면 어떻게 할것 같아요? 와,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다. 이건 어려운 문제예요. 내가, 사실 제가, 우리 사연 보내주신 128님이 나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약간 이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의 저는 고백을 하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약간 그 사람의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알죠? 알죠? 얘가 그냥 나를 인간으로 좋아하나? 혹은 여자로 좋아하나? 그거 잘 봐야 돼. 그래서 여자가 1이라도 많으면 나는 질러 봐야 된다. 왜냐면 이게 사실 저도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놓친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미 내가 좋아해진 마음이 커지잖아. 그럼 나중에 진짜 아무것도 없이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는 친구가 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결국은 어떻게든 결혼하고 시집 가고 막 이러면 뭐 이렇게 좀 멀어지게 돼 있어요. 난 그냥 뜨겁게, 어? 뜨겁게, 막잘 되면 또 사랑도 하고, 뭐 저기 강원도도 놀러 가고, 어? 한 2박 3일로, 어? 저는 그래도 살짝 눈치 봐서 언젠가는 고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안 그러면 내 자신한테 미안하잖아. 내 자신한테. 그래요. 저 정말.

응원할게요. 네, 잘 보고 타이밍도 잘 보고 하세요. 0403님 3박 4일 황금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첫날 도착하자마자 정말 맛있게 회를 먹었거든요. 띠로리 식중독에 걸려서 휴가 내내 병원 투어만 하다가 휴가가 끝났어요. 너무 아쉬워요. 이게 아휴. 근데 회 맛있게 먹었잖아요. 아, 나 어떻게, 나 무슨 위로의 말이 내가 생각이 안 나네. 아, 그 다음부터 좀 조심하게 먹읍시다. 아이고, 어떡합니까. 아이고, 속상하겠다. 근데, 아이고, 또 옆에서 또 도와준 사람 있고 이러면 좋아. 나는 혼자 가면 혼자 다 해야 돼. 아프지도 못해. 5520님, 중2병 걸린 첫째. 사춘기가 막 시작된 초6. 두 아들과 휴가 다녀왔습니다. 1박 2일을 계획한 여행이었는데요. 무박으로 컴백홈 했습니다. 어머, 친구들 없이 간 여행. 재미없다 난리에 밥만 먹고 가자 해도 집에서 배달시켜 먹자고 난리. 결국 자지도 먹지도 않고 왔네요. 에히후. 봉선 씨, 저 좀 위로해 주세요. 하셨어요. 아, 그래, 맞아. 이 엄마가, 그 정말 나를 갈아 넣어서 아이들을 키운 거잖아. 근데 이제 애들은 또 사춘기 돼가지고 친구들이 또 소중한 시기란 말이에요, 어머니. 아유, 나는 사실 이런 조언해 줄 그런 자격도 없지만,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나 사춘기 때 생각해보면 결국은 엄마한테 돌아와. 요때는 잠깐 풀어줘야 돼. 친구들하고 그냥 놀도록. 그래요. 속상하지만 우리 어머니 좋은 뭐 취미나 이런 거 가지면서 좀 이렇게 조금 본인의 외로움을 한번 달래봐요. 네. 에이티즈의 노래 배드 듣고 오겠습니다.

에이티즈의 배드에 이어서 하트 투 하트의 레몬텐까지 듣고 왔습니다. 2시에 데이트 스페셜 DJ 신봉선입니다. 예, 8674님이요. 저는 편의점 근무하면서 듣고 있어요. 소리 쩌렁쩌렁하게 울리게 키워놨습니다. 우리 손님들 다 선며들어라. 어머 세상에 선며들어라. 복며들어라. 예. 7288님. 봉선이 언니 목소리 들으면서 아이방 정리하고 있어요. 방이 그야말로 도급한 개판인데요. 아무것도 버리지 말라고 해서 스팀이 확확 오릅니다. 정말 짜증 지대로다 네요. 우리 엄마도 아마 그럴걸요? 예, 네, 우리 엄마도 저 방이 좀 쓸데없는 거 좀 버려. 버릴 거 없어. 아무것도 두지 마. 그래서 어머님이 늘 화가 나 계시죠. 823님. 가족들이랑 카페 가면서 듣고 있어요. 오늘 여유롭게 시원한 거 마시면서 수다 떨 예정입니다. 혹시 봉선님은 카페 가면 꼭 드시는 메뉴가 있나요? 궁금해요. 저는 대체로 아나 뜨아 먹습니다. 예. 이제 2시 넘어서는 잘 못 먹어요. 밤에 잠을 못 자거든요. 젊었을 때는 쎄려 먹어도 잘 잤는데 확실히 잠에 조금 예민해진 것도 있어요. 그냥 주로 이렇게 알을 먹습니다. 정희원님, 어쩜 봉선님 에너지도 넘치고 사연 코멘트도 잘해주시고 진짜 2시에 찰떡이에요. 이번 주 스페셜 DJ 지대로다 하셨어요. 아유 진짜 칭찬. 세상에 어디 가서 내가 칭찬을 듣겠습니까? 여기서 실컷 듣고 갈랍니다. 예, 많이 해주세요. 네. 네, 제가 이렇게 칭찬을 들었으니까 아, 또 이제 외모 칭찬 많이 하는 이재훈님, 쿨의 이재훈님, 우리 그 시절 내가 좋아했던 오빠, 그 외모, 쿨의 슬퍼지려 하기 전에 듣고 올게요.

0: 장애인을 위한 AI 훈련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보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AI 훈련을 실시합니다. 기초체험부터 취업을 위한 전문과정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AI 훈련을 제공합니다. 공단 훈련센터는 물론 집에서 가까운 전문교육기관에서도 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AI 시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기회.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훈련에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1588-151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합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

0: 시간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신봉선입니다. 그때 그 시절 20대 우리가 사랑했던 노래 명곡 지대로다. 이 노래에는요 참 신기한 힘이 있어요. 몇 년 몇십 년이 지나도 전주까지 들을 필요 없이 제목만 봐도 그때 그 시절을 듣던 노래 아, 그 온도 그 기억들이 쫙 떠오르잖아요. 오늘 그 힘을 한번 빌려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뜨거웠던 시절 바로 20대 때 지대로 좋아했던 명곡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요 4786님이 사랑했던 곡이에요. 저는 20대 때 DJ DOC의 Run to You 특히 군대에서 참 많이 듣고 좋아했습니다. DOC 형님들보다 뒤에 여자 댄서분들을 더 좋아했던 건 비밀. 오 맞아. 이 Run to You 때 사실 그 춤이 그 당시에 굉장히 야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막 되게 막 선정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와. 그리고 그 시대 때 이 오빠들이 디오씨 오빠들이 이 공중파 음악 방송에서도 막 물을 뿌리면서 했던 거 기억이나 어렴풋이 아 깨어있었어 힙했어 그쵸? 가요계의 악동이었죠? 4786님의 20대를 뜨겁게 달궜던 노래 DJ 디오씨의 런투유 듣고 오겠습니다.

반수미 반수미 반수미. 며칠 전에 우리 박세미 씨 생각나네요. 박세미 박세미 DJ DOC 런투유 듣고 왔습니다. 예, 두 대 가족들이 20대 때 지대로 좋아했던 노래 사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208하나님 20대라 하니 1993년 와 이분 그러면 93학번이시네. 저의 20살 새내기 시절이 떠오릅니다. 특히 체육대회 날이요. 그날 같은 과 오빠가 벽돌보다 큰 카세트를 어깨에 메고 왔거든요. 오빠 어깨 위에서 흘러나오던 길보드 차트 노래들. 노래에 맞춰서 응원하느라 목이 다 쉬었던 청춘들. 그 젊음을 생각하면 너무 기분이 좋아져요. 많은 곡 중에서도 최애곡은 서태지와 아이들의 환상 속의 그대였습니다 하셨어요. 아 체육대. 아 저도 목 다 쉬었는데. 저는 99학번이거든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방송연예과니까 우리 사실 그 체육대는 그 없어. 응원상은 무조건 타야 돼. 거기서 막 깨방정을 털다가 몇 주 뒤에 있을 노래 무슨 콘서트를 하는 게 있었는데 제가 목이 다 쉬어서 제 친구가 뒤에서 립싱크로 아 노래를 불러주고 제가 립싱크로 앞쪽에 목소리가 너무 쉬어서 사라졌어요. 목소리가 아 이래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비워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아무튼 서태지와 아이들 환상 속의 그대 멋졌지. 예. 자, 4350님. 제가 20대 때는요. 싸이월드 미니홈피 노래들로 플레이리스트를 쫙 채웠더랬죠. 이면정의 사랑은 봄비처럼 이별은 겨울비처럼 에픽하이의 플라이. BGM 설정해보신 분들 손하셨어요. 어머 세상에 이때 도토리가 엄청 귀하던 시절 아니에요. 하나에 100원씩 했어. 저는 에픽하이 노래 그 노래 좋아했어. I remember 난 기억해. 리멤버 리멤버? 그 노래 좋아했고 저는 그때 한참 개그우먼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주석의 노래들이 많았어. 정상을 향한 독주 이런 거. 근데 가는 거 그랬지. 생각이다. 생각이 아주 그냥 나네요. 그리고 좋아하는 남자의 미니홈피 몰래 들어가서 그 노래를 파는 거야. 막. 아 얘는 이런 노래를 했구나. 왜 이런 가사의 노래를 올렸을까. 약간 조금 염탐하기 너무 좋았어. 그 친구의 취향마저 저격하는 거야. 그래서 막 이 노래는 왜 했을까 이러면서 그때부터 그 아이의 미니홈피에 있는 노래가 내 플레이리스트에 들어오는 거지. 가면 지금도 있나? 아이리버에 담는 거야. 아이리버. 아이리버에 담아요. 어? 그렇지. 그런 거 담아가지고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그 아이의 일기장을 들어보는 듯한. 오늘 기분이 해가 뜨면 오늘 기분 좋구나. 아프대. 어떡하냐 얘가 아프대 이런 거 하고. 아 그랬는데. 아무튼 20대 때 추억을 떠올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환상 속의 그대 에픽하이의 플라이.

자, 서태지와 아이들의 환상 속의 그대, 에픽하이의 플라이 듣고 왔습니다. 야, 계속해서 우리 두 대의 가족들의 20대 때 제대로 사랑했던 노래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아, 조금 전까지는 사실 누가 봐도 봉선이랑 동년배들로 추정이 됐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들은 20대가 비교적 최근입니다. 분명 곧 서른 되면서 김각석의 서른쯤에를 부르겠죠. 서른에 뭐 다 어른된 줄 알고 부르겠지. 어찌됐건 젊은 비교적 가까운 시일 내에 20대를 겪었던 5070님 찬란한 그 시절을 떠올리면 바로 떠오르는 단어가 이 노래 제목입니다. 저의 20대를 가득 채웠던 곡 워너원의 에너제틱. 이 노래 너무 좋잖아요. 아무나 세상에 이거 셀럽파이브 활동할 때 같이 했어. 우리 나이가 다 합쳐서 100살이 넘는다고 그랬는데 같은 그거 갔단 말이야. 그럼 친구들이 다 각을 잡고 Make me feel so hot 미치겠어 날 멈출 수 없어 맞잖아 이거. 아우 겨우 불렀네. 젊은이들 진짜 노래를 흥이 나는데 따라 부를 수가 없어. 네, 아무튼 이 강렬한 에너지 같이 느끼고 싶어요 하시면서 사연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듣고 와요.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착착착착착착 엉덩이에 착 착착착착착착 안착 팬티 착 2시의 데이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스페셜 DJ 신봉선입니다. 두댕이들이 20대 때 가장 사랑했던 노래 명곡 지대로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역시 20대 하면 군대 추억이 빠지지를 않네요. 남자들은 그죠? 그래요. 군 시절 추억 또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4522님 군대 있을 때요. 걸그룹의 노래는 제게 정말 큰 힘이 되었고요. 제대 후 여자친구가 내 얘기를 다 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었죠. 파파야 내 얘기를 들어봐. 정말 사랑했던 노래입니다. 그래 우리 어렸을 때 노래 가사를 다 내 얘기처럼 들었어. 아무 생각 그래요. 여기 약간 킬링 포인트가 있잖아. 아이 오늘 너무 좋잖아요. 아 정말 생각나세요? 우리 대학교 때 처음으로 과에서 군대 가는 친구들 있으면 울고불고 난리가 나. 그러니까 일바로 가는 첫바로 가는 애들이 막 되게 막 그 잘 갔다 와라 이런 응원도 많이 받는데 나중에 한 2학기 때쯤 가면 사람들이 그냥 너 또 가니? 이렇게 돼. 이게 다 갈 때도 아주 그냥 잘 배웅받으려면 처음이야 처음. 우리 막 동기 여자애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어. 그래요. 2000년 군번이시면 또 저랑 좀 이렇게 또 비슷한 나이실 텐데 제대 후에 여자친구 생기셨죠? 자 4522님을 위해서 파파야 내 얘기를 들어봐 들려드리고요. 저는 3부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5: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6: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7: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더스카이의 Sea of Love 듣고 왔습니다. 아, 안만 들어도 발음이. 예, 4238님이요. 저는 80년대 생이라서요. 2000년대 20대였거든요. 그때 저에게 최고의 여름 노래는 Fly to the Sky의 Sea of Love이었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 대학생 때 생각이 나요 하셨어요. 아, 저도. 저는 그때 그 당시에 그 일본 S사의 그 워크맨에 박혜경 언니 노래랑 박정현 언니의 테이블 늘어나도록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다신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에요. 오늘이 제일 젊다, 봉선이는. 예. 자, 지금 막 라디오를 켜신 분들을 위해서 제 소개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영미 DJ는 잠시 출산 휴가를 떠났고요. 저는 이번 주에 두대와 함께할 스페셜 DJ 신봉선입니다. 예, 오늘은 20대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노래 명곡 지대로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두댕이들 또 어떤 노래를 사랑했는지 광고 듣고 와서 계속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5: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6: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두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신봉선입니다. 20대에 우리가 사랑했던 노래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방금 들은 곡은 6378님이 사랑했던 노래 샵의 가까이였습니다. 사연도 함께 보내주셨네요. 00학번입니다. MT 가서 장기자랑에서 샵의 가까이를 열창하고 인기상을 받았어요. 아, 나의 리즈 시절 그립다 하셨어요. 명곡 지대로다. 두댕이들이 20대 때 사랑했던 노래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 곡은요. 8299님이 보내주셨습니다. 20대면요. 바야흐로 30년 전입니다. 그땐 자자의 버스 안에서 같은 댄스곡이 엄청 유행을 했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 처음 나이트클럽 가던 날 얼굴은 허옇게 분칠하고 입술은 빨갛게 칠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하얗게 아니고요. 허옇게. 느낌 아시죠? 알죠. 알다마다. 버스 안에서, 그럼 저보다 많아봤자 한 5살 많으시겠나? 그때도 이런 게 유행했어요. 눈썹 다 갈매기로 날아다니고. 그 약간 립 라이너 해가지고 입술 도톰하게 바르고. 그 당시에 또 립 컬러가 퍼플색이라고 해서 갈치 색깔 섞인 색깔이 유행이었어. 무섭게 다니는 게 유행이었다고요. 나도 꼰대 다 됐다. 예. 5367님. 그 시절에 뭐니뭐니 해도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아니겠습니까? 부산분이시네. 부산 서면, 남포동 길거리, 그리고 나이트클럽에서 울려 퍼지던 그 노래. 그 시절이 그립네요. 맞아요. 만약에 그때는 또 DJ들이 멘트를 하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면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이거 티얼스인데? 아니 그 잘못된 만남에 그 빠빠빠 그 있어. 뭘죠? 잠깐만 틀어 주시겠어요? 그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해. 막 어디서 오셨어요? 막 이러고 있고 막 근데 살짝 다음 노래 오버랩 될 때 이 반주가 나오는 거지. 잘못된 만남의 반주가. 그래 이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춤을 추다가 와! 정말 그러면 도파민이 터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막 소름이 그러면서 이때부터 와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하는데 중간중간에 DJ들이 네 소리 질러 또 와 치다가 또 중간에 또 그 어느 날 소리를 딱 지르지만 너와 내가 하 이걸 함께 외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단체 근무의 느낌이 있었다고요. 그러면서 춤 스테이지에서 같이 춤출 때 서로서로를 탐색하다가 이제

발라드 타임 때 싹 빠져서 이렇게 목 좀 이렇게 축이고 있으면 이제 웨이터들이 와가지고 저쪽 테이블에 누군가가 이렇게 부킹이라고 하죠. 그런 거 세상에 너무 잘한다. 이런 거 너무 낯설어요? 클럽이 이제 막 이제 오버랩 되던 시절에 나이트 좋아하는 사람들은 클럽을 안 갔어. 브루스 타임이었거든. 브루스 타임 잠깐 쉬어줘야 되거든. 빠른 BPM, 도파민, 뽐뽐뽐뽐. 그래요. 여러분 준비됐어요? 지금이요. 지금 우리의 도파민. 자자의 버스 안에서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듣고 올게요. 아 역시 이 노래가 나오니까 내가 막 할 말이 많아지는구만.

0: 자자의 버스 안에서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듣고 왔습니다. 자, 우리 신나게 흔들어 제꼈죠? 내적으로. 응. 그러면 댄스 파트가 지나고 나면 이게 와야 돼요. 바로 블루스 타임. 2503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때 그 시절 박효신의 눈에 꽃이요. 20년 전 군대 갔던 남친이 좋아하던 노래였어요. 곰신 시절, 곰신도 오랜만이다. 곰신 시절 정말 자주 들었는데 상병 때 바람나서 헤어졌네요. 그 뒤로는 안 들었는데 주제 들으니 생각이 납니다. 참고로 전 더 좋은 남자랑 결혼해서 아기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1: 아니 군대 가서 바람 피는 거 뭐야?
0: 어찌됐건 더 좋은 남자랑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으니 그거는 그냥 지나간 추억 이러면서 쿨하게 보내주시는 이 멋짐, 아우 아주 좋습니다. 블루스타임 가지고 올게요. 아까 댄스타임에서 눈 맞은 애들이 블루스 한번 땡길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요. 박효신의 눈의 꽃.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회 초대의장 송용곤입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하나된 힘이 필요합니다. 전남광주가 함께 열어갈 통합의 시대, 소통과 공감, 책임과 신뢰의 우정으로 320만 특별시민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2: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4: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대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깔깔깔이다. 2시에 데이트입니다. 안영미 자리 비워도 좀 들어와라.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신봉선입니다. 20대 우리가 좋아했던 노래 명곡 지대로다 함께하고 있고요. 4부 첫 곡으로 9584님의 대학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는 성시경의 내게 오는 길 들었습니다. 아, 이 노래가 대학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는 거 보니까 아, 이 정말 풋풋한 사랑을 하셨나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나저나 그 20대 추억이라 그런가? 약간 그런 거 있죠. 첫사랑, 짝사랑, 실연, 이별 뭐 이런 추억들이 담긴 노래들이 신청이 많이 왔어요. 9901님 그 시절 서태지 이승환

박진영, 이소라, 엄정화까지 정말 다 좋아하고 미친 듯이 불렀지만 그래도 저의 최애곡은 첫사랑과 힘들었었던 지난 날이 떠오르는 신해철의 내 마음 깊은 곳에 너입니다. 들으면 마음이 몽글몽글 애틋해져요. 그 막 가사 보면 이제 막 마지막 작별의 순간에 너의 눈 속에 담긴 내게 듣고 싶어 한 그 말을 난 알고 있었어. 말하지 못했지. 나는 진짜 이 상태, 이 정신 그대로 나 옛날로 돌아가면 정말 멋들어진 연애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땐 너무 풋내 나는 인간이었죠. 지금도 뭐 여전히 풋내는 나지만 그땐 더더욱이나. 예. 아름다운 추억도 있어요. 0022님, 전람회의 취중진담을 좋아했습니다. 대학생 때요. 첫 남자친구가 불러줬던 노래라 기억에 많이 남아요. 술 마시고 노래방 가서 불러줬었고 다음날 맨정신에 다시 고백해서 연애했었어요. 노래도 잘하던 친구라 더 좋게 느껴졌답니다. 도입부가 미쳤잖아요, 이 노래. 그래. 난 취했는지도 몰라. 근데 제발 노래 못 부르시는 분들은 안 불러줬으면 좋겠다. 이 노래 약간 저음인 것처럼 해서 시작했다가 진짜 너무 어려운 노래야. 그래요. 다들 노래 이 얘기 들으면서 또 그 시절의 첫사랑들 생각하고 있나요? 두댕이들의 애틋하고 풋풋한 사랑이 담긴 노래들입니다. 신해철의 내 마음 깊은 곳에 너, 전람회의 취중진담 듣고 올게요.

0: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신봉선입니다. 신해철의 내 마음 깊은 곳에 너 전람회 치중진담에 이어서요. 5206님이 20대 때 사랑했던 노래 롤러코스터의 습관까지 듣고 왔습니다. 5206님이요. 주제를 들으니 20대 시절 첫사랑과 헤어지고 매일 울면서 들었던 롤러코스터의 습관 생각납니다. 가사가 어찌나 내 맘 같던지 오랜만에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 아, 또 이 습관 제가 아는 노래들이 나오니까 지금 입이 춤을 추네요. 제가 이게 저도 약간 노래방 애창곡이었거든요. 얼마나 많이 기다렸는지 너를 내게서 깨끗이 지우는 날 습관이란 게 무서운 거더군. 아직도 너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사랑해 오늘도 얘기해 믿을 수 없겠지만 안녕. 또 옛날에는 그렇게 사진을 갖고 있었다. 왜 이렇게 그 증명사진을 찍으면 나눠주는 거야. 증명사진은 한 장 필요해. 그럼 12장을 뽑아. 그럼 친구들하고 교환을 해. 그리고 또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또 나눠줘. 어, 세상에. 야, 또 이게 또 가사가 너무 좋다 했더니 상순 오라버니가 또 멤버님들이랑 같이 쓰셨네요. 또 이게 TMI이긴 한데 또 우리 오빠랑 이상순 오빠랑 군 시절을 저희 친오빠랑 예 같이 보내셨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상순 오빠를 이 라디오 부스에서 만났을 때 저희 오빠 이름을 대면서 신호모 병장 잘 있죠? 라고 얘기해서 제가 또 안부를 전해줬죠. 오빠가 아 또 이게 또 본의 아니게 또 내 자랑을 해야 되는데 상순 오빠 자랑을 하네. 상순 오빠가 그 시절 때도 너무 좋은 사람이었다고 정말 응원한다고 오빠 나 잘 살자 그 오빠 잘 살고 있어. 예, 아무튼 아련합니다. 즐겁지만 또 아련하네요. 예, 이제 이런 아련한 슬픔에서 빠져나와 봅시다. 빠져나오려면 뭐가 필요해? 광고요?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6: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8: 스페셜 DJ 신봉선과 함께하는 2시의 데이트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9: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0: 교환권,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로잔 슬림 쉐이크, 강릉동화 가든에서 효자 두유, 우리 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문 어듀에서 롤스크린, 안 입은 듯 차,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1: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2: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신봉선입니다. 오늘 2시간 동안 여러분들하고 제 20대 데이트를 함께했네요. 아우, 너무 즐거웠어요. 나만 즐거웠나? 나 코인 노래방 가서 노래 불러야지. 여러분, 제가 오늘 너무 많이 떠들어가지고 노래를 많이 못 들었어. 제가 준비했던 노래보다 좀 몇 개 못 나갔거든요. 내일 그냥 메꿔드릴게요. 내일 함께해 주실 거죠? 내일도 놀러오세요. 여러분 안녕. 내일 꼭 와요. 우리 내일도 데이트합시다. 계속 얘기해.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입니다.
2: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십니까? 최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허리 디스크, 협착증 등 척추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불려지는 디스크 질환이나 척추 신경관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인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기존의 수술 방법보다 작은 절개로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양한 각도로 수술이 가능하여 합병증이 적어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혈이나 감염 발생률이 낮고 연부조직 손상도 최소화되어 보통 2주 후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합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이었습니다.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자칫자칫 하나 얘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과거엔 전주와 남원을 잇던 옛 국도인데요. 지금은 오가는 차도 드문 한적한 고갯길로 여름이면 붉은 배롱나무꽃이 약 5km에 걸쳐 터널처럼 이어지는 곳입니다. 밤새 배롱나무길로 들어서면 오래된 느티나무가 먼저 반겨주는데요. 짙은 그늘이 드러워진 숲길을 지나면 길 양옆으로 붉은 배롱나무 꽃길이 펼쳐집니다. 커다란 나무들이 굽이진 길을 따라 꽃터널을 이루는데요. 창문을 열고 천천히 달리면 길 위로 흩날리는 배롱나무 꽃잎이 바람결에 차 안으로 들어온다고 하네요. 창문으로 꽃잎이 날아드는 길이라니 속도를 낼 이유가 없겠네요.

0: 했습니다. 오늘 첫 곡, 오늘 첫 곡을 딱 듣는데 오늘의 날씨가 딱 떠올리게 되는 그런 기분 좋은 곡이었어요. 또 레몬 트윅스의 Two or Three 들으셨습니다. 이 레몬 트윅스라는 그 팀은 미국의 형제 듀오라고 합니다. 올해 봄에 이 곡을 발표했다고 하네요. 아주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에도 그런지는 제가 다 전국은 다 모르겠지만 최소한 우리 서울은 아주 아침에 창문을 열어놨더니 선선한 바람이 아주 착 시원하게 불면서 야 정말 봄 날씨 같은 그런 정말 기분 좋은 날씨가 펼쳐져가지고 아주 길거리의 사람들의 표정도 너무 좋았고 제가 만난 사람들도 기분이 너무 좋아진 그런 표정이었어요. 기분 좋은 곡으로 완벽한 하루 시작했고요. 이상배님이 순디 방금 봉선님이 한껏 올려놨거든요. 그대로 분위기 이어가주세요. 신선해진 날씨만큼 기분도 좋아지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요. 신봉선 씨가 저도 이제 들었는데 뭐 롤러코스터의 노래도 나오고 아주 제가 좋아하는 곡들도 많이 나오고 아주 그냥 우리 제 군대 시절 선임이 신봉선 씨 오빠라 그 얘기도 또 나오고 그래가지고 아주 기분 좋게 지금 안영미 2시의 데이트 안영미 DJ가 지금 출산휴가 가가지고 신봉선 씨 같이 잠깐 며칠 또 하고 있는 와중인데 참 기분 좋게 잘 올려놓은 거 저도 알지만 이상배님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도 봐봐요. 첫 곡이 그 분위기를 잘 이끌고 있어요. 우리 완벽한 하루는 또 나름대로의 분위기가 있으니까 완벽한 하루의 어떤 개성을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승현님, 순디 방송의 끄트머리는 종종 들었는데 오프닝은 처음 들어요. 하지만 완벽한 하루 사랑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시간 될 때 들어서 들으시면 됩니다. 뭐 끝을 머리에 들으시든 앞에만 좀 들으시든 저는 상관없고요. 시간 되시는 분들 완벽한 하루에서 나오는 좋은 음악 오늘 두 시간 동안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또 특별한 취향의 공유. 이제 곧 개봉하는 영화죠. 경주기행의 배우 이정은님과 함께하니까요. 계속해서 혹시 이정은 배우한테 뭐 궁금한 거 있거나 이번 영화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아니면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면은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 번호 샵 8000번으로 그런 문자도 보내주시면 되고요. 신청곡도 그리고 뭐 평소에 하고 싶은 얘기 사연 이렇게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1, 2부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삼일제약, 백조싱크, 오뚜기 카레, 브람스 안마의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유성물산교역, 올품, 음주 후엔 티맵 대리, IBK 기업은행,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와 함께합니다.
1: 티긋티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4: 백조싱크
5: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6: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7: 오뚜기
5: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지친날을 안아 브람스.
1: 지친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0: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3: 유동 골뱅이,
2: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0: 다른 샷 입은 놈 어딨어.
1: 윈터플레이의 노란 샷스의 사나이 들으셨습니다. 아주 윈터플레이만의 아주 재밌는 그런 편곡으로 위트 있게 노란 샷스의 사나이를 재즈풍으로 이렇게 좀 편곡을 해서 다시 만들었는데 참 굉장히 그 윈터플레이는 이런 재밌는 편곡도 하지만 정말 실력 있는 우리 트럼펫터 우리 이주환 씨의 팀이죠. 참 실력 있는 재즈 뮤지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좀 어려운 재즈에서 좀 벗어나서 즐겁게 귀를 즐겁게 해주는 이런 시도가 너무 멋있고 너무 좋습니다. 6864 쓰시는 분.

수수수수 오후입니다. 예쁜 효런이와 살고 있는 목소리 감미로운 상순 오빠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칭찬을 아주 쌍으로 해주시네요. 정말 아, 고맙습니다. 6864 쓰시는 분. 7184 쓰시는 분은 처음 청취합니다. 이상순님이 라디오 DJ 하는지 처음 알았네요. 차분한 목소리로 다른 DJ랑은 다른 매력이 느껴져서 참 좋아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이렇게 아직도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를 청취하지 못하신 분들이 아직 많은 것 같아요. 우리 7184 쓰시는 분처럼 이렇게 얼른 청취를 해주셔야지 우리 완벽한 하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마법의 그런 힘이 있거든요. 좋은 노래로 여러분들 유혹하는 힘이 있어요.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시간 되실 때 오셔서 좋은 노래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9506 쓰시는 분이 순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완화 굿즈 배송 시작 알람이 왔어요. 전 차콜 티셔츠랑 모자 구매했는데 빨리 와서 이번 주말 군산 여행 갈 때 입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라고 아 그래요. 저도 오늘 그 굿즈 만들어주신 분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어제 배송 오늘까지 해서 배송 완료했다. 이제 여러분들 그 완벽한 하루에서 만든 굿즈 받으실 일만 남았습니다. 아 정말 여러분들 제가 정말 여러분들이 빨리 받았으면 좋겠는 게 정말 그 퀄리티가 좋거든요. 디자인도 이쁘고 그래서 딱 받아서 아 정말 입으시고 이렇게 사진 하나씩 보내주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자 노래 하나 더 들을게요. 스위스어로의 노래입니다. My Cinema. You

스위스로우의 기분 좋은 곡이네요. 마이 시네마 들으셨습니다. 스위스로우의 음악은 참 이렇게 기분 좋은 이렇게 이 그 멤버들만 봐도 이렇게 웃으면서 부르는 모습이 딱 상상이 먼저 되는 게 아주 기분 좋은 팀의 기분 좋은 노래 오늘 잘 들었습니다. 7739 쓰시는 분이 순디 퇴근 1시간 전 몰래 정치하며 출첵요. 드디어 완화 굿즈가 내일 도착 예정이라서 무척 설레어요. 효리 씨가 입은 흰 티가 더 이뻐 보이는 건 나중에 알았네요. 전 차콜이에요. 아 그래요. 차콜도 굉장히 색깔이 이쁩니다. 받아보시면 알아요. 그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굿즈 받으신 분들 받으실 분들 이렇게 뭔가 이벤트 같은 거 좀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 이제 이 문자창에 굿즈 그 문자 받으신 분들이 많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어쨌든 빨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8911 쓰시는 분이 구매한 레트로 미니 라디오가 조금 전에 도착해서 상수님의 부드럽고 달콤한 목소리로 일터에서 듣고 있는 첫날 너무 좋습니다. 집에서 타 채널을 듣다가 우연히 다른 곳에서 상수님 목소리에 반해서 당장 구매해서 듣고 있답니다. 직장 동료에게도 오후 4시에서 6시까지 꼭 고정한다고 했어요. 동료에게도 권하신 거죠. 4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완벽한 하루를 틀어라.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뭔가 꽂히는 게 있으면은 뭐 먼저 구입하고 보는 성격이시죠.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뭐 뜨개질을 꽂혔다 그러면 막 시라고 이거를 막 엄청 주문하고 또 뜨개질 책도 많이 주문하고 이런 스타일이신 거죠. 아, 8911 전화번호를 봤을 때는 89.1 들으시는 분 같은데 91.9로 넘어오셨군요. 감사합니다. 9102 쓰시는 분 순디 저 오늘 사랑니 뽑았어요. 검진만 하러 갔다가 얼떨결에 뽑았네요. 흉측했던 사랑니 형태 보고 놀란 마음 음악으로 달래보렵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사랑니가 막 너무 이상하게 되게 희한하게 나왔으는 분이 있죠. 그러면 좀 위험하다고 빨리 뽑으라고 이제 권유를 하는데 이빨 뽑는 거 사랑니 뽑는 거 정말 힘들어요. 저도 뭐 이를 뽑아봐서 알지만 사랑니도 뽑아봤지만 와 이게 마취를 해도 이 의사 그 치과 의사 선생님도 되게 힘이 드는 작업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막 같이 긴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참 뭔가 뭐 뽑고 나면은 아프기도 아프지만 마취가 풀리면 몸이 너무 힘들어요. 아 고생하셨어요. 9102 쓰시는 분이 그래도 이렇게 당장에 뭐 먹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오래 걸려서 가는 닭가슴살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라디오로 하니까 곧 이제 오실 거예요. 보이는 라디오로 하니까 꼭 보시고요. 또 이정은 배우님께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또 문자로 많이 미니 메시지로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mily of the Year의 히어로 틀어드리고 저는 특별한 취향의 공유로 돌아오겠습니다.

0: 철옥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캐피탈 S입니다. 미국의 색소폰 연주자 두 사람이 만나서 공연을 하다가 멤버들을 추가로 모집해서 밴드를 결성했고요. 60년대 후반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타워 오브 파워가 연주하는 펑크 소울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브라스 섹션인데요. 알토, 테너, 바리톤, 색소폰, 트럼펫과 트럼본, 그리고 플루겐 혼까지 대중음악에서 많이 쓰이는 관악기들이 메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악기가 뿜어내는 힘찬 소리를 베이스와 드럼, 보컬이 단단하게 받쳐주는 곡이 많은데요. 93년에 발표한 Soul with a Capital S는 타워 오브 파워의 역동적인 스타일을 가장 잘 보여주는 노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타워 오브 파워의 이 곡 들려드리고 저는 잠시 후 특별한 손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0: 오늘 취향의 공유에서 같이 들으신 곡은 타워 오브 파워의 Soul with a Capital S였습니다. 아주 뭐 여러분들 타워 오브 파워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정말 흥겨운 이런 여름에 이렇게 시원한 브라스 소리 브라스 섹션 소리 딱 들으면서 굉장히 흥겨운 곡들이 많은 팀이죠. 여러분 여름에 좀 더우실 때 이 곡 이 타워 오브 파워의 앨범 쫙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노래는 취향의 공유의 노래는 잘 들었고요. 오늘 특별한 취향의 공유 정말 반가운 분 모셨습니다. 정말 저도 정말 많은 작품에서 많이 이 연기를 보고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참 그 작품의 작품마다 정말 다른 캐릭터를 연기하시는 게 너무 연기를 너무 잘하셔서 제가 너무 감동하는 그런 그리고 또 인연이 또 있어요. 저하고도 그래. 아 저하고라기보다는 제 아내하고도 인연이 있어서 어쨌든 배우 이정은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게 또 새 영화 이번에 경주 기행이라는 네, 새 영화를 또 개봉을 하셔가지고 네네. 또 이렇게 MBC 라디오까지 MBC 라디오는 종종
1: 저는 이제 청취자로서는
0: 네, 많이 들으세요.
1: 네네. 그런데 이렇게 참여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예.
0: 아 정말 영광입니다. 자 저희 그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이 청취자분들 지금 보라로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1: 네네.
0: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1: 네, 완벽한 하루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 덕에 저도 완벽한 하루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0: 아 이렇게 또. 새 영화 홍보차 모셨지만 네. 이렇게 저희는 예전에 방송국에서 이렇게 네네. 마주친 적이 있었죠. 있었고 그리고 제 아내하고도 또 인연이 있으세요.
1: 네네.
0: 이효리 씨의 예전에 연기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셨죠.
1: 네네 그렇게 해서
0: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인연이 있으셨어요?
1: 그 효리 씨가 국민대를 나왔잖아요.
0: 맞아요. 네.
1: 거기 지도 교수님이 이렇게 연결을 해주셨어요.
0: 그렇구나.
1: 드라마를 찍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이제 액팅 코치를 많이 하고 있었었고 그 소개를 받아서 만났는데 사실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0: 네네.
1: 저희가 이제 교수님 댁에서 서로 만나서 이제 장면 토론도 하고 의논도 하고 그렇게 해서 드라마를 준비했었죠.
0: 근데 이효리 씨는 어떤
1: 저는 지금도 네. 효리 씨한테는 그 왜 구교환 씨하고도 인연이 돼서 영화 얘기도 많이 하고
0: 맞아요.
1: 그렇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기회 되면은 또 해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0: 네네.
1: 재능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고
0: 맞습니다.
1: 그런 재능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0: 네.
1: 좀 잘 웃었어요.
0: 아 그래요. 맞아요. 웃음이 많아서.
1: 웃음이 많아서. 본인이 자꾸 그걸 깨는 거죠.
0: 네네네.
1: 이제는 제가 볼 때는 또 다른 도전을 하셔도 되게 좋지 않을까요?
0: 요즘에도 가끔 저하고 왜 이렇게 섭외가 안 들어오지? 얘기도 하고 이 완벽한 하루에서는 우리 이효리 씨하고 제가 뮤직 드라마를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연기 대결을 펼친 적이 있었는데 부끄럽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 어쨌든 그런 인연이 있었고 그랬더니
1: 네.
0: 저는 저하고는 이제 어디 음악 프로 그래서
1: 네.
0: 이효리 씨가 진행하던 네네, KBS의 그렇습니다. 음악 프로에서 시즌2에서
1: 네.
0: 배거지 너무 반갑게 제가
1: 그때 제 되게 떠는 거 보셨죠?
0: 아, 저도 떨렸죠. 아, 우리 배우님을 또 만났는데 어쨌든 이번에 경주 기행이라는 영화

0: 개봉을 하는데 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저도 이제 기사로 접했는데 네. 그 경주기행의 캐릭터와 제가 아, 닮았다. 저기 저 뒤에 이제 포스터가 네. 보이는데 저기 덥수룩한 머리를 한 저 이정 배우님이
1: 아 제가 실례되는 건 아니죠.
0: 아니 네. 당연히 아니죠. 네. 아 근데 제가 봐도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1: 아니 그 예고 영상이 떴을 때 네네. 모든 분들이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네. 댓글이 달리잖아요. 그러면 아, 이상순 씨가 이제 연기도 하시나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 네. 이거 아시면 어떠실까? 신뢰되는 거 아닐까? 근데 제가 그 제작 발표회 할 때 꼭 저희 시사 할 때 초대하고 싶다고. 네네네.
0: 저도 그 기사를 보고 아. 가야겠구나. 바로. 아 그리고 또 이제 제 아내한테도 연락을 해서 네네, 또 와달라고 네네, 했길래, 네네. 나도 가야지 당연히 이렇게 언급이 됐는데 안 갈 순 없죠. 네. 예. 그리고 또 저 지금 포스터만 봐도 아 예전에 제가 시골 생활할 때
1: 제주도에서
0: 제주도에서 시골 생활할 때 실제로 저런 모습이었어요. 머리도 좀 덥석하게
1: 되게
0: 길고.
1: 멋있잖아요. 저는 저런 스타일을 되게 기인 같고 예술가 같고 그렇게 느꼈는데.
0: 뭐, 네. 아 그때는 뭐 이렇게 도끼질 하면서 미용실도 멀고 그래서 그냥
1: 거기 가면 또 그렇게 되죠.
0: 맞습니다. 제주도. 아 근데 어쨌든 이렇게 또 언급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그 덕분에 저도 한번 또 영화 보러 한번 또 갈 또 네. 가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 저는 내일이 이제 또 시사에서 내일 제가 저녁에 한번 경주 기행을 정말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제가 아주 기대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라디오는 이렇게 자주 안 오시지만 네. 라디오는 종종 들으세요?
1: 근데 이제 뭐 차 운전하고 그럴 때 라디오를 켜놓고 그래야지 좀 덜 심심하고 지루하지 않으니까 항상 이렇게 운전자분들한테는 굉장히 맞아요. 건강한 동반자 같은
0: 옆에서 막 이렇게 떠들어주는 네, 느낌도 그런 들고 네, 네. 아 맞습니다. 음악은 평소에 음악은 많이 들으시죠?
1: 제가 뮤지컬을 하고 나서부터는 조금 덜 들었어요. 왜냐하면 옆에서 계속 너무, 노래를 부르니까.
0: 너무. 아, 네. 맞아요. 그 마음은 또 이해가 가죠. 한 사람으로서. 그래도 뭐 음악을 좋아하시니까.
1: 네, 음악을
0: 제가
1: 좋아하죠.
0: 이제 이 코너는 취향의 공유라는 저도 이제 아까 한 곡을 가져와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했지만 특별한 취향의 공유. 그러니까 이정은 배우님이 평소에 듣고 있던 네. 평소에 좋아하시던 음악을 저희가 좀 미리 좀 말씀해 달라고 해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어떤 곡을 들으시는지 이제 하나하나 이제 밝혀볼 텐데요. 자, 어떤 곡 먼저 들어볼까요?
1: 이승철님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0: 아, 이 곡을 좋아하시는군요. 네. 제가 이 곡 아까 그 안 그래도 라디오에 이승철님이 12시에 손석희 12시에 이제 출연하셨는데
1: 오늘요?
0: 올해가 40주년. 이라고 하더라고요. 대단한 가수죠.
1: 네.
0: 이 곡은 어떻게 좋아하게?
1: 사실은 제가 네. 이 곡을 제가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네. 저희 어머니가 늘 차를 타시면 이 곡을 틀어달라고.
0: 아, 그래요?
1: 퇴근하면서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이제 밖으로 보이는 길을 걸을 이게 열차 갈 때 이 음악이 나왔었나 봐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 곡이 자기의 어떤 청춘 그리고 옛날 어렸을 때 이것을 상기하게 만드는
0: 추억을 노래와 이 풍경이
1: 네네 그래서 이승철 씨의 이 곡을 엄청 좋아하세요.
0: 혹시 어머니가 지금 듣고 계시죠?
1: 지금은 네 여든이 넘으셨고 지금도 소녀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고
0: 이 라디오를 착 틀어놓으셨으면 참 지금
1: 네네
0: 좋을 텐데.
1: 말씀은 드려놨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0: 아무튼 우리 이정은 배우의 어머니가 좋아하는 취향곡 이승철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특별한 취향의 공유. 곧 개봉할 경주기행의 배우 이정은 배우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조주영님이 보라로 보니 두 분 정말 자매 같으시네요. 아, 너무 좋습니다. 아주 그런 얘기 평소에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어요?
2: 예. 네. 예.
1: 그렇죠.

0: 지금처럼 유명하진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제 아내가 그랬어요. 이정은 배우님은 무조건 너무너무 잘 되실 거라고. 그래서 실제로 너무너무 잘 됐을 때 전혀 놀라지 않더라고요. TV에서 볼 때마다 아내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행복해하고요. 아,
1: 감사해라.
0: 뭐 어떤 작품에서.
1: 우리 저희 음악 조감독님이셨나 봐요.
0: 아, 그런가 봐요. 아, 정말.
1: 이름을 적어주시지.
0: 그러게. 3571 쓰시는 분은 순디 정은 배우님 팬이에요. 믿고 보는 배우님. 이번 여름 경주로 휴가 다녀왔는데 이번 영화 친구들이랑 꼭 볼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방금 이제 이승철 씨의 노래 같이 들으면서 이 경주기행의 그 얘기를 잠깐 살짝 나눴는데 아직도 파악이 잘 안 되나요?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이 영화에 관한 얘기는 이제 3부에서 네.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아니 모셔놓고 저만 계속 이렇게 떠들고 있네요. 자, 2부 끝곡으로 시화의 새 이름을 갖고 싶어 이 곡 2부 끝곡으로 우리가 들려드리고 저희는 3부로 돌아와서 이정은 배우님과 함께 본격적인 영화 얘기, 경주기행 얘기 할 테니까 여러분 어디 가지 마시고 좀만 기다렸다가 같이 영화 얘기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정은 배우님께 또 궁금한 거 문자나 미니메시지로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따 봬요.
1: 좀 이따 봬요.

0: 구리터분하다의 준말인데요. 이보다 거센 느낌을 주는 말이 필요하다면 쿠리터분하다를 쓸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터분하다가 붙은 우리말이 많은데요. 행동이나 성질이 느리고 답답한 건 느리터분하다. 불쾌할 정도로 무더운 건 후터분하다. 생각이나 기억이 똑똑하지 않고 어렴풋한 건 흐리터분하다입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특별한 취향의 공유. 곧 개봉이죠. 8월 26일에 개봉하는 영화 경주기행의 배우 이정은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경주기행. 그냥 제목만 들으면은 경주에서 촬영한 거예요.
2: 네, 네. 경주에 많은 부분. 네.
1: 근데 그 경주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짧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잠깐 얘기해 주세요.
2: 네, 경주로

0: 수학여행을 갔던 저희 막내 딸이 어떤 나쁜 놈에 의해서 네네. 그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가족이 네. 그 범인이 풀려나기를 기다렸다가 8년 만에 그 범인을 납치해서 여행을 가게 됩니다.
1: 납치를 해서 여행을.
0: 네. 그래서 기행이죠. 네, 거기서 이제 벌어지는.
1: 그래서 기행이구나.
0: 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1: 스릴러?
0: 그 스릴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거 말고도
1: 복수극.
0: 네, 복수극이라고 볼 수 있겠죠.
1: 근데 거기에 또 이제 그 막내딸 네, 이름도 이런. 경주.
0: 네, 우리 저희 막내딸이
1: 그래서
0: 경주죠.
1: 경주 또 기행. 아, 이런 야, 이거 좀 가늠이 잘 안 가요.
0: 사실은 시나리오를 봤을 때도 이 얘기가 어디로 흘러갈지 몰랐기 때문에 사실 선택한 부분도 있어요.
1: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재미로 영화를 계속 궁금하게 네. 보게 되는 또 재미가 있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사실은 그 출연하셨던 기생충도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또 갑자기 뜬금없이
0: 장르가
1: 거기 그 초인종을 누를 때부터 장르가 바뀌잖아요. 네네. 약간 그런 느낌도 약간 있는 것 같고 아주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좀 미리 내일 네. 8월 26일에 개봉하지만 저는 내일 보고 온다고 제가 지금 청취자 여러분께 자랑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은 잠시 광고를 듣고 네. 본격적으로 우리 이정은 배우의 취향곡과 함께 영화 얘기 또 이정은 배우의 어떤 그 평소 생활 얘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6: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7: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8: 오뚜기
9: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아니,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특별한 취향의 공유 경주 기행의 이정은 배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구혜찬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이번 영화에서 연기하시는 엄마 옥실은 어떤 캐릭터인가요? 궁금합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번 영화 경주 기행에서 엄마 역할 우리 이정은 배우님이 한 역할이 엄마 역할.

0: 옥실이래요. 네. 이름이. 네. 어떤 캐릭터예요?
1: 보통의 부모님들도 그렇겠지만 아이를 잃고 나서 그 다른 가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 시간 안에 갇혀버린 엄마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복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걸 해야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는.
0: 이 고통을 마무리할 수
1: 네,
0: 있다.
1: 네. 고통을 마무리할 수 있다. 화가 많은.
0: 화가 많으신
1: 분이죠. 그래서 이제 네네. 머리 모양도 그 제주도에서 시간이 존재하셨던
0: 그래서 머리가
1: 것처럼.
0: 저절로 그렇게
1: 네네네.
0: 약간 불이 많고
1: 그렇죠. 저게 화가 많이 나는 날은 더 네. 많이 부풀더라고요.
0: 그래요? 네. 그러면은 그 지금 옥실 역할 말고 다른 역할은 어떤 배우들이
1: 네,
0: 지금 하고 있나요?
1: 저희 첫째 딸은 공효진 씨가 맡고 있고 엄마의 이제 든든한 오른팔, 엄마가 없을 때도 엄마 역할까지 해줄 수 있는 멋진 첫째 딸이고 네. 둘째 딸 모든 플랜을 짜는 알리바이를 만드는 일을 하는 우리의 헤드. 그 둘째 딸 역에는 박소담 씨가 나오고요. 또 그리고 행동파.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셋째 딸 역할로는.
0: 역할이 다 있군요. 그거를 이끄는 엄마 옥실.
1: 네. 그렇죠. 군단이죠. 군단.
0: 또 이렇게 또 다들 뭐 좋아하시는 배우분 연기를 너무 잘하시는 배우분들이 또 같이 하니까 어떻게 호흡이 좀 잘 맞으셨나요 이렇게?
1: 네. 저는 뭐 작품으로 인연이 또 있었던 그렇죠. 배우분들이고 네. 사실 제가 먼저 캐스팅이 되고 한 이 작품이 1년 동안을 그 배우분들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너무 흔쾌히 시나리오를 보시고 시간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다 결합하게 돼서 네네. 원래 감독님이 처음번에 선택하고 싶었던 배우들이 다 결합하게 된 거죠.
0: 감독님은 어떤 분이세요?
1: 김미조 감독님이라고 네네. 갈매기라는 작품으로 전주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으셨던 분인데 이분이 저하고는 오마주라는 작품에서 저희 그렇군요. 스크립터를 하셨어요.
0: 그러면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 첫 장편 영화.
1: 그렇죠. 독립 영화를 하시다 이 상업 영화를 처음으로 하신 거죠. 또 그분 우리 감독님의 또 부군 되시는 분이 네. 제가 연기를 가르쳤던 학생
0: 정말 많은 분을 가르치셨어요.
1: 정말 두 분이 아주 그 영화를 만드는 서로 동지로서 새로운 결혼 생활을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셨거든요.
0: 그래요.
1: 그래서 너무 행복한 신혼 생활을 보내고 계시죠.
0: 저도 언젠가 한번 연기를 한번
1: 아니 진짜 댓글에. 이상순 씨가 여기 출연하셨구나.
0: 자, 일단 우리 이정은 배우님이 또 가지고 오신 취향곡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곡을 이번엔 들어볼까요?
1: 네, 김나영 씨의 그 무렵이라는
0: 이 곡 평소에 자주 들으시는 곡이에요.
1: 왜냐하면 이게 공효진 씨하고 저하고 드라마에 같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OST
0: 너무 잘된 드라마였죠.
1: 네,
0: 그래요. 자, 김나영의 그 무렵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0: 김나영의 그 무렵, 우리 이정은 배우의 취향곡 동백꽃필 무렵. 네. 이 여기에 또 이 곡이 쓰여가지고 이런 곡을 들으면 참 그때 그 시절이 막 생각이 나시죠.
1: 네, 그 그냥 장면이 다 생각이 나고.
0: 이제 우리 같은 이제 그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은 그 장면이 생각이 나잖아요. 이 노래가 나오는데 배우분들은 연기를 하셨잖아요. 그럼 막 거기 막 스태프들 막 이런 생각이 나는 거. 그때 막 먹었던 막 그 밥차에서 막 나왔던 이런 거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1: 아니 장면도 생각이 나고 그때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연기를 했었는가 그것도 자기 연기 보고 자기가 운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자기 연기에 감탄하는 게 아니고 비슷한 감정이 이렇게 일어나는
0: 그 당시의 감정이 같이 올라오는구나.
1: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0: 아 그렇군요. 148이 쓰시는 분이 포스터 보니까 그 경주기행 포스터를 보셨나 봐요. 그리고 변요한이라고 나오는데 요한님이 빌런이신 건가요? 비밀이 시려나?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저희 우리 이 완벽한 하루에 이제 이정은 배우님과 함께 같이 홍보하시는 분들인 거죠.
1: 네.
0: 이제 그 회사에서 나와서 좀 변요한 배우 얘기가 나왔는데 물어봐도 되냐고 했더니 된다고 하더라고요.
1: 네.
0: 한번 해볼까요? 어떤 역할이에요, 변요한 배우는?
1: 저희 경주를 죽인 사람입니다.
0: 범인, 빌런이구나.
1: 네.
0: 알겠습니다.
1: 네.
0: 여기까지 하시죠. 더 얘기하면은 좀 많이 스포가 되는 그런 건가요?
1: 그런 건 아닌데 이제 그러한 범인을 납치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이제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영화를 보시면.
0: 그렇죠.
1: 근데 요한 씨는 참 대단한 게 정말 한국 영화에 도움이 되는 일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네, 좋은 프로덕션이 이렇게 콜이 오면

0: 본인이 너무 성심성의껏 연기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번 경주기행에는 제가 듣기로는 그냥 노게런티로
1: 아,
0: 출연을
1: 정말요?
0: 했다고
1: 오.
0: 들었고 같이 하는 그 동료들 사이에서도 열심히 하기로.
1: 그리고 이제 이런 같이 경주기행에 나오는 이정은 배우님을 포함해서 이런 좋은 배우들이 또 연기를 하고 있으면은 이런 정말 연기에 열정이 있는 배우들은 같이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개런티고 뭐고. 아,
0: 그래도
1: 열정은
0: 이제
1: 저도 있는데. 네네. 아, 그렇죠.
0: 신혼생활이니까. 네.
1: 아, 그렇죠. 신혼인데.
0: 가장이니까 좀 잘.
1: 맞습니다. 근데 이 촬영할 당시에는
0: 네,
1: 아,
0: 솔로였습니다.
1: 그렇죠. 알겠습니다. 박지선님이 이정은 배우님 반갑습니다. 일안 하는 시간에는 무엇 하시나요?라고 저도 궁금한 거를 우리 박지선님이 대신 물어봐 주셨어요. 평소에는 뭐 하고 지내세요? 촬영도 없고 뭐 이럴 때는?
0: 저는 그냥 뭐 부모님하고 같이 사니까요. 모시고 사니까 뭐 가족들하고 같이 뭐 매식도 하고,
1: 맛있는 것도
0: 예, 좋아하시는
1: 먹고,
0: 곳 가고.
1: 친구들도.
0: 친구들은 이제 저는 규칙이 뭐냐면 하루에 약속 하나만 해요. 체력이 딸려서 그냥 한 가지 약속만 주로.
1: 하루에 약속 하나?
0: 네.
1: 그럼 한 달이면 30번의 약속이 아니, 저는 한 달에 한 번도
0: 너무
1: 없는데.
0: 집에 계시죠?
1: 저는 집에서 나오질 않은
0: 저는 한 번은
1: 사람이에요.
0: 나가는 것
1: 아,
0: 같아요.
1: 그래요?
0: 네.
1: 아, 그래도 뭐 활발히 활동을 하시는구나. 평소에도 친구들 만나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취미 생활 있으세요? 취미 생활?
0: 저는 이제 춤 같은 거 치매 예방을 위해서 좀
1: 아,
0: 했었는데,
1: 춤이요?
0: 네네.
1: 어떤 춤?
0: 그뭐 그냥 케이팝에 관련된 춤들,
1: 그래요. 배우세요.
0: 네, 가끔 가다가 시간 내서 배우고, 그것도 이제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1: 운동도 되고.
0: 네, 운동도 되고, 또 안무 외우다 보면 그 뇌의
1: 그쵸.
0: 건강에도
1: 예.
0: 좋고,
1: 외워야 되니까.
0: 네.
1: 그런 거를 빨리빨리 외우는 분이 있더라고요.
0: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잘안 외워지더라고요. 너무 낯서니까. 근데 그게 루틴이 생기면 외워지게 되는
1: 근데 뭐 평소에도 이 대사 외우고 이런
0: 거예요.
1: 외우는 거에는 되게 배우들은 되게 익숙하지 않나요?
0: 근데 그거는 이제 글자니까. 몸은
1: 아, 또
0: 나이가 들수록
1: 다른
0: 점점.
1: 아, 다른 얘기군요.
0: 네.
1: 아, 제 아내도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한몇번 이렇게 춤 이렇게 안무를
0: 금방이시죠?
1: 하더니 정말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0: 그러니까
1: 아, 정말 상상.
0: 그쪽으로 길이 나 있는 사람.
1: 그러니까요. 자, 어쨌든 이정은 배우님이 하루에 한 번씩 약속을 잡는다. 아주
0: 아니 뭐
1: 좀
0: 맨날 나가는 건 아니고요.
1: 알겠습니다. 이번 경주기행 8월 26일에 개봉을 하는데 어떤 분들 아까 그런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어떤 분들이 이런 영화를 보면은 좋을까? 이런 얘기를 좀 하셨어요.
0: 저는 이제 뭐 바라건대
1: 네.
0: 폭넓은 층에서 저희가 또 15세 이상 관람
1: 아,
0: 가거든요.
1: 그래요?
0: 네네. 굉장히 뭐 이렇게 보기 힘든 장면이 나오는 건
1: 아, 그런 건
0: 아니어서
1: 아니군요.
0: 그 다양한 층에서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가족 구성원이 같이 와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1: 아무래도 이제 가족
0: 네네,
1: 얘기다
0: 가족 얘기.
1: 보니까.
0: 이게 이제 복수극이라는 형태를 띄었지만 그 안에 남겨져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그 시간을 보냈는가에 대한 어떤 그 복잡한 관계들이 나오기 때문에 가족분들이 오셔서 보시고 의견을 주셔도 좀 좋을 것 같다.
1: 그러니까 이 영화에는
0: 네.
1: 좀 즐거운 이런 장면들도 있지만 좀
0: 네.
1: 굉장히 마음 아프고 슬픈 그런 장면들도 좀 포함이 된 그런
0: 그렇죠.
1: 감동 있는 가족 영화군요. 결국에는
0: 네.
1: 어떤 기억에 남는 이정은 배우님이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어요?
0: 사실은 되게 소소한 장면이었는데
1: 네.
0: 저희가 이제 그 어느 그 펜션 같은 데 이렇게 머물게 되거든요.
1: 네네.
0: 거기서 저는 이제 손주를 데리고 이렇게 자고 있고 그 아이들이 우리가 가장 좋았던 시절의 얘기를 자기 전에 막 오손도손 나누는 장면이 있어요.
1: 그 막내 경주와 함께
0: 우리가
1: 추억하면서
0: 그때 뭐 어디를 갔었지? 그때가 뭐 아버지랑 같이 갔었나?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 그 장면이 이들 가족의 가장 행복했었던 시간이었었던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그런 거를 상상으로 불러일으켜 줄수 있으니까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고 가슴에 많이 남죠.
1: 정말 실제로 그런 소소한 기억들,
0: 그럼요.
1: 그이 정말.

0: 정말 중요하고 그런 거에서 더 슬픔을 느끼고 뭐 대단한 일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그 이별 후에 나오는 그 소소한 일에 대한 그런 그리움이 되게 있잖아요. 그런 이게 또 가족 얘기다 보니까 그런 거에 또 많은 감동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아, 저는 내일 봅니다. 저는.
1: 너무 약을 올리시는 거 아닙니까?
0: 자, 이렇게 또 우리 경주기행 얘기도 하고 있었는데 그거 이제 이거를 그 경주기행은 이제 곧 개봉을 하고
1: 네.
0: 또 어떤 뭐 계획이나 작품이 또 있나요?
1: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의 시리즈물로 다가갈 할매라는 작품을
0: 할매.
1: 네, 찍고
0: 아,
1: 있습니다.
0: 이거는 지금 시리즈.
1: 네.
0: 오.
1: 이제 OTT 채널에서 보시게 될 거고요.
0: 네네.
1: 지금 열심히 촬영 중인데 뭐 액션 장면도 많이 나오고 네, 그렇습니다.
0: 계속 바쁘게 또 촬영을 이어가고 계시는군요.
1: 네.
0: 아, 바쁜 와중에 또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 지금 데뷔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 21살에 데뷔를 했거든요.
0: 이야, 그러면 몇 년이 된 거예요?
1: 지금 나이가 정확하게 나오게 되는
0: 어쨌든
1: 네,
0: 오랜
1: 한
0: 기간.
1: 35년 정도.
0: 아이고, 그렇게 또 연수를 우리 작가님이 또딱 써주셨는데
1: 집어서.
0: 정말 정말 많은 역할을 하셨잖아요.
1: 네.
0: 기억에 남는 역할이 있어요?
1: 그 모든 역들이 다제 기억에 잔상으로 남아 있는데
0: 네.
1: 그래도 대중분들께서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청취자분들이 제일 기억에 남는 거 아무래도 기생충의 문광 역할을 제일 기억에 많이 남으실 것 같고 저도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으니까요. 그리고 TV에서는 아무래도 미스터 선샤인에서 하만댁을 할때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었고.
0: 저는 그 드라마를 정말 좋아해서 제주도에서 찍은
1: 우리들의 보루스.
0: 저희는
1: 네.
0: 제 아내랑
1: 저는 그때 거기서 많이 있었으니까.
0: 그러니까요.
1: 네.
0: 우리가 너무 익숙한 그 장면이 너무 많이 나오고 익숙하게 들리던 그 어떤 제주의 어떤 그
1: 방언들.
0: 방언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참 저희 그 관객의 입장에서는 많은 추억을 우리한테 선물해 주신 우리 이정은 배우님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또 우리가 라디오의 특성상 노래를 한곡 듣고 또 이정은 배우님을 또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 또온것 같습니다. 손선영님이 경주기행 볼때 순디가 자꾸 떠오르면 어쩌죠?
1: 떠오르실 것
0: 친구들과 같이 보기로 했는데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아, 꼭 친구들과 함께 또 가족들과 함께 또 보면 또 좋을 만한 영화인 것 같습니다. 가시기 전에 또 취향곡 평소에 들으시는 곡 하나 또 소개해 주세요.
1: 네. 이거는 아마 경주기행을 나중에 보실 분들이
0: 네네.
1: 마지막 장면에 틀었으면
0: 아,
1: 좋았을 것 같은
0: 그럴
1: 곡. 예.
0: 만한
1: 네, 그럴
0: 곡이군요.
1: 만한 곡. 우효 씨의
0: 아, 이 노래
1: 민들레입니다.
0: 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1: 네.
0: 자, 이곡 들으면서 우리 이정은 배우님도 보내드려야 될것 같고요. 8월 26일 날 개봉하는 경주기행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1: 네, 완벽한 하루 이상순 님이 하시는 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오게 돼서 너무 특별한 인연이 더 생기는 것 같고
0: 감사합니다.
1: 아마 영화 보러 오시면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지를
0: 아,
1: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프로그램이
0: 네.
1: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계속적으로 많은 사랑 속에서 더욱더 번창하시기를.
0: 다음에 또 좋은 작품 가지고 또
1: 네.
0: 한번또 오세요. 네.
1: 네네. 너무
0: 아무튼.
1: 편안했습니다.
0: 자, 이정은 배우 보내드리면서 우효의 민들레 들어드리고 저도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1: 네, 감사합니다.

0: 장애인을 위한 AI 훈련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보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AI 훈련을 실시합니다. 기초체험부터 취업을 위한 전문과정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AI 훈련을 제공합니다. 공단 훈련센터는 물론 집에서 가까운 전문교육기관에서도 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AI 시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기회.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훈련에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1588-151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합니다.
1: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여러분의 상식이 선물이 되는 상식의 순기능, 그래서 상순 퀴즈. 여러분들은 선물을 챙기고 우리는 여러분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립니다. 문자번호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다섯 분씩 뽑아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2010년 오늘 8월 12일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패션 디자이너 앙드레 김이 세상을 떠난 날이었습니다. 본명은 김봉남으로 앙드레라는 이름은 예수의 열두 제자 중 한 명인 성 안드레아의 프랑스식 이름에서 따왔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문제 드립니다. 성 안드레아의 직업은 재봉사였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제가 이런 종교적인 쪽에는 잘 약합니다. 제가 잘 몰라요. 예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명인

성 안드레아. 이 안, 성 안드레아의 직업은 재봉사였을까요? 그래서 앙드레김이 자기의 이름을 뭔가 그거와 비슷한 어울릴 것 같다 그러면서 앙드레김으로 이렇게 만들어 스토리가 되는데요. 야 정말 이게 의미가 이런 스토리가 딱 되면 앙드레김 정말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또 들.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앙드레아라는 성 앙드레아가 재봉사니까 나도 패션을 디자인을 하니까 이거 어울리겠다. 저는 오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그럴 것 같다. 나 같으면 그럴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뭐 약간 그런 악기를 다루는 참 사람이 있다 그러면 다 그런 그런 사람의 이름을 따서 내 가명으로 만들 그런 의향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잘 모르겠네요. 자, 그래도 저는 오로 뭔가 탁 멋있는 스토리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풀어보시죠. 성 안드레아의 직업은 재봉사였다. OX.

상승 퀴즈에 이어서 심플리 레드의 스타즈 들으셨습니다. 오늘 상승 퀴즈. 예수의 열두 제자 중 한 명인 성 안드레아의 직업은 재봉사였다. 맞으면 O, 틀리면 X였죠. 저는 우리 앙드레 김 선생이 그거를 알고 자신의 이름을 프랑스식으로 앙드레라는 이름으로 지었을 것이다 라고 해서 O로 찍었습니다. 8402 쓰시는 분은 그냥 O요. 어제 X였어요. 그래요. 그래도 이렇게 매일매일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0505 쓰시는 분 정답 O. 앙드레 김재봉사가 확실합니다. 이유는 없어요. 그냥 그것만 써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장인애님 X. 앙드레 김이 디자이너라서 성 안드레아도 재봉사라니 이건 억지 설정인 것 같네요. 그렇군요. 그렇게 또 생각이 드실 수도 있죠. 우리 제작진이 억지로 이렇게 갖다 붙였다.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세영님 X.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오랜만에 듣는데 감이 안 좋으니 X. 오늘 좀 이렇게 상승 퀴즈 감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X예요. 감이 안 좋으면은 X라고 하셨으니까 O일 수 있겠네요. 그죠? 감이 안 좋으시니까. 자, 정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X입니다. X네요. 성 안드레아의 직업은 재봉사가 아니었습니다. 갈릴레아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는데요. 혹시 취미로 바느질 같은 거 한 거 아닌가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제자가 되었고 자신의 형제인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한 뒤 열두 사도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앙드레 김의 앙드레라는 이름은 해외에서도 부르기 쉬운 이름이 필요한 앙드레 김을 위해 프랑스 대사관에 근무하던 외교관이 지어줬다고 합니다. 참고로 앙드레 김의 종교는 불교입니다. 정말 이렇게 정말 멋진 스토리를 만들어준 우리 제작진 정말 대단합니다. 막 감동받을 뻔했어요. 앙드레 김이 거기 직업이 재봉사인 우리 예수 열두 제자 중 한 명의 이름에 영향을 받아 했는데 심지어 불교 신자 절실한 불교 신자였다고. 좀 안 어울리긴 하네요. 어쨌든 오늘 상승 퀴즈 정답은 X로 밝혀졌습니다. 자, 저는 틀렸고요. 정답자 5분 뽑아서 당첨자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김미애 님이 신청곡 듣죠. 찰리 비노웍스의 우리 사랑은.

0: 찰리 비노웍스의 우리 사랑은 들으셨고요. 그 뒤로 백진화님이 신청해 주신 페퍼톤스의 공원여행까지 두고 들으셨습니다. 2489 쓰시는 분이 무덥지만 바람은 아주 살짝 시원한 수요일이네요. 오늘은 그동안 더위 핑계로 미룬 저녁 운동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아직 덥겠죠? 아니죠? 괜찮습니다. 지금 시원할 거예요. 저는 아직 지금 나가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정말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진 게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녁 운동 못하시잖아요. 내일 새벽에 일어나셔서 꼭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비 핑계 저 핑계 되면 운동 못해요. 네. 제가 선물을 보드릴게요.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릴 테니까 운동하고 커피 한 잔 딱 드세요. 7179 쓰시는 분, 1시에 외근 끝났는데 회사 복귀 안 하고 집으로 왔어요. 땡땡이 회사에서 모르겠죠. 제가 벌써 이 전화번호, 사실 전화번호를 해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오늘 1시에 외근 끝났는데 회사 이거 혹시 완벽 하나로 듣는 분 없나요? 7179 번호 쓰시는 분이 땡땡이 치신 7179 번호 쓰시는 분 땡땡이 치셨으니까 제가 냉동만두 쿠폰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땡땡이 친 기념으로 냉동만두 하나 집에서 편안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1: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잠시 후 6시부터 방송됩니다. 완벽한 하루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청소이사 전문 영구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친절한 모디바에서 무항생제 닭가슴살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두상점 브라운체리에서 직화식 커피 드립백 조미료 무첨가 더품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집중을 깨우는 습관 포곤에서 맑은 머리 로론 패치를 드립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6904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어제부터 날씨가 선선하게 느껴지네요. 저만 그런 걸까요? 벌써 애 하원할 시간이네요. 맛있는 저녁 드세요라고

아, 오늘 우리 특별한 취향의 공유에 우리 이정은 배우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이정은 배우님이 시간이 스케줄상 시간이 좀 이렇게 안 맞아서 우리 토마스 쿡한테 좀 이렇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토마스 쿡은 내일 젠제 음악은 내일 진행되니까 여러분 내일 또 오셔가지고 또 굉장한 또 선곡을 또 들어야죠. 우리 토마스 쿡의 선곡은 항상 특집이니까. 매일매일 좋잖아요. 매주 수요일마다, 내일은 목요일이지만 매주 수요일마다 하는 젠지의 음악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아주 좋은 곡들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방송이 끝나고 배철수의 음악 캠프, 지금 배철수 DJ가 오늘부터 휴가를 가셨어요. 그래서 이 배철수 음악 캠프는 우리 스페셜 DJ 배우 ELC가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ELC가 또 어떤 음악을 또 틀어줄지 여러분들이 또 가서 많은 조언들 하시잖아요. ELC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가서 응원의 한마디씩 탁 남겨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어디 바로 막 제가 또그 마지막 곡 튼다고 바로 또밥 먹으러 가지 마시고요. 좀 기다렸다가 ELC의 진행 살짝 들으시면서 또 마음에 들면 또 2시간 동안 또 들을 수 있잖아요. 좋습니다. 응원의 메시지 한 번씩 남겨주시고요. 오늘 완벽한 하루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슈가 도넛의 Listen to the Music 들어드리고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연출 황종현, 작가 박찬은, 조아름, 신보미, 그리고 오늘 영화 경주 기행의 배우 이정은 배우가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는 DJ 이상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형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2: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소리는 너무 깨끗하고 그림은 너무 매끄럽고 답변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명쾌합니다. 동요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는 AI를 보면서 우리는 가끔 피로감을 느끼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이는 잡음이 섞인 LP 음반을 찾아 듣고 또 어떤 이는 울퉁불퉁한 질감의 그림이 더 좋아집니다. 진짜가 아닌 가짜에 실증이 나요. 진짜에 진짜 반응하고 싶어집니다. 영혼이 없는 0과 1의 조합보다 무수한 수의 불투명한 조합에 마음이 끌려요. 거기엔 어떤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이겠죠? 모자란 것에 쏟아붓는 수고를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이겠죠? 저장된 데이터로 고민 없이 판단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우리에게는 주춤거리며 오락가락하는 선택이 더 익숙하지 않나요? 달리기로 직진하기보다 돌고 돌아가는 산책이 더 재미있지 않나요?

오늘 이 라디오 생방 스튜디오에서 저는 매끄럽지 않을 것이고 아마 되게 많이 흔들릴 겁니다. 자, 오늘 8월 12일 수요일 이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첫 곡으로 쉐릴 린의 Got to be Real 듣고 오셨습니다. 맞아요. 저도 제가 요즘 입에 달고 사는 단어, 말이 찐이거든요. 찐, 찐. 찐일 찐을 알고 싶다. 진짜를 찾고 싶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너무 넘쳐나는 정보들 사이에서 뭐가 진짜고 뭐가 정말 나한테 맞는 걸까를 많이 찾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좀 아날로그로 회귀하기도 하고 하는데 어쩜 이렇게 저랑 딱 맞는, 요즘 제 생각과 딱 맞는 대본을 만났는지 너무 신기하네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퇴근길에 조금 낯선 목소리지요. 깜짝 놀란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여름 휴가를 떠난 배철수 DJ를 대신해서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3일간 음악 캠프 진행을 맡게 된 스페셜 DJ 배우 이엘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음악 캠프에는 올해 초에 게스트로 찾아뵀었는데요. 이렇게 또 인연이 닿아서 감사하게도 불러주셔서 이번에는 스페셜 DJ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아, 이게 참 대본대로 연기하는 배우한테 라이브라는 건 정말 이게 저 자다가도 악몽을 꿀 정도로 정말 너무 무서운 일이긴 한데 매번 할 때마다 긴장되고 어렵지만 이번에도 잘 해내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매끄럽지 않아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그래도 벌써 두 번째 출연이라 그런지 청취자분들이 많이 반겨주시는 것 같아요. 이준우님, 지난번 손님으로 오셨을 때도 또박또박 말 잘하시더니 이엘님 오프닝 좋네요. 감사합니다. 소원주님, 와 삼신할머니 최고입니다. 아유 다들 너무 마음이 넓으시네요. 이순옥님, 이엘님 전에 4시에도 DJ로 만난 적 있었는데 잘 해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이 시간도 기대하며 응원하며 들을게요. 응원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볼펜이랑 클리커랑 지금 저희 심신 안정템들을 지금 제 옆에 다 꺼내놓고 막 이러고 있는데 예, 여러분의 댓글로 많이 안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백캠에는 나름의 규칙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한 번 나오면 친구, 두 번 나오면 절친이라는데 이제 백캠의 절친이 된 저 이엘과 함께 3일 동안 좋은 음악 많이 들려드릴 테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문자와 미니 메시지로 사연과 신청곡 많이 보내주세요. 참여 방법은요,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추가되고요,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MBC 미니 어플과 너튜브 무흐즈 채널에 들어오시면 제가 진행하는 모습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보러 와주시고요. 네, 이렇게 저 많이 보러 와주시고요. 그럼 떨리니까 자꾸 이상한 짓을 하는데 이거는 네, 이엘의 음악캠프 1, 2부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주식회사 본컴퍼니,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현대해상 화재보험, 3일제약, 주식회사 해리즈하보해 오뚜기 카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키움증권, IS동서,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 백조싱크, 도드라만돈, 음주 후엔 티맵대리와 함께합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지긋지긋 무조맨
5: 티 어실 원스야.

0: 착착착 착착착 착착착 안착한 티착.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3: 오뚜기!
1: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타코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 출발 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0: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 출발 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1: 1, 2, 3, 4.

0: Take this away from me. Oh, the way I hear the melody. The waves bring clarity. Running through me.
1: Come on, y'all.
0: You can't take this away from me. Oh, the way I hear the melody. The waves bring clarity. Running through me.
2: 방금 들으신 곡은 제가 골라온 음악인데요. 톰 미쉬 피처링 데일러 솔의 It Runs Through Me 듣고 오셨습니다. 들었습니다. 이 곡은 요즘 제가 드라이브하면서 운전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곡이에요. 요즘 하느라고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약간 토미 씨의 안정형 남자 같은 어떤 이 조근조근한 목소리 들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골라와 봤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톰미 씨네요. 정재윤님. 저도 많이 좋아한답니다. 김미영님. 저 철수 아저씨 진행하실 땐 메시지 한 번도 안 보낸 것 같은데 이엘님 반가워서 얼른 아는 척 해봅니다. 너무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신현주님. 아, 아저씨 휴가 가셨구나. 안녕하세요, 이엘 배우님. 꽤 오래전에 일산 호수공원에서 저희 강아지 쓰담쓰담 해주셨었는데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는 이렇게 지나가는 강아지 친구들 보면 이렇게 지나치지를 못해요. 많은 분들이 저를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제 정수리만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저는 견주분들 얼굴은 잘 보지 않고 강아지만 집중해서 보느라. 아무튼 신현주님 감사합니다. 이우성님. 이엘님, 저 작년에 10월에 일본에서 한국 오는 비행기에서 봤어요. 혼자 계셔서 다가가서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도도하게 계셔서 인사는 못하고 감탄만 했네요. 라디오 하실 때는 친근하셔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화이팅! 제가 도도하게 있었나요? 아마 여행 동안 한 10만 보 걷고 지쳐서 아마 도도해 보였을 에너지가 없는 모습이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노래 한번 만나볼까요? 다음 곡도 제가 골라온 곡인데요. 이게 마이크 올드필드, 매기 라일리의 문라이트에도 가져왔어요. 이거는 저희 아버지가 저 어렸을 때 라디오에서 나오는 곡을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하셔서 본인 그 컴필레이션 앨범 같이 이렇게 테이프가 있었는데 그걸 제가 워크맨으로 듣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제일 좋아했던 노래 하나 골라봤고요. 또 한 곡. 더 블랙키스의 골드 온 더 실링을 골라봤는데 요거는 이제 퇴근길에 운전하시면서 조금은 여러분들이 신이 나셨으면 해서 골라본 음악입니다.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더 블랙키스의 골드 온 더 실링이었고요. 앞에 들으신 곡은 마이크 올드필드 매규 라일리의 문라이트 섀도우였습니다. 어떻게요? 제 선곡 좀 마음에 드시나요? 괜찮으신가요? 0460님 안녕하세요. 이엘님 선곡장 노래 왜 이렇게 좋아요? 카세트 테이프 워크맨 나이가 티나는데요. 나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퇴근하다가 반가운 목소리 들으니 좋네요. 항상 응원해요. 김지현 화이팅. 참고로

중학교 동창생입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중학교라고 할게요. 어딘지는 흑역사 나오니까 안 얘기 안 하고 싶고 댓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1067님, 이엘님 반갑습니다. 이엘님 고향이 집사셔서 괜히 내적 친밀감이 있어요. 전 사묘 집사랍니다. 아이고, 대식구네요. 긴장하지 말고 차분하게 잘하실 거라고 믿어요. 응원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사묘면 정말 집이 조용할 일이 없겠네요. 우다다다 우다다다. 그렇죠? 아, 즐거운 집이겠어요. 1608님. 너무나 낯익은 목소리 딱 듣고 알아차렸네요. 나의 해방일지 드라마를 세 번이나 봤어요. 이엘님의 연기 너무 매력 있어요. 환영합니다. 응, 하트를 세 개나 넣어주셨네. 감사합니다. 해방일지는 봐도 봐도 재밌죠. 저도 진짜 여러 번 보고 있습니다. 0356님, 이엘조엘 씨 안녕하세요. 행복 배틀 촬영자입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라디오에서 목소리 들으니 반갑네요. 파이팅입니다. 3일 연속 듣겠습니다. 그럼요. 3일 연속 들으셔야죠. 3일 연속 댓글 기다릴게요. 0356님. 잠깐 쉬고 오겠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회 초대의장 송용곤입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하나된 힘이 필요합니다. 전남광주가 함께 열어갈 통합의 시대, 소통과 공감, 책임과 신뢰의 우정으로 320만 특별시민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1: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 체험과 일경험, 해상풍력 안전, 유지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일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강원 동해안 지역은 지금도 약하게 비가 오고 있고요. 그 외 지역은 볕은 따갑지만 피부에 닿는 바람이 벌써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강원도에 내리는 비는 내일 오후에는 경남으로 확대가 되겠고 충청 이남으로는 대기 불안정으로 내일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모레까지 동해안 지방에 최대 5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충청 이남 내륙으로는 내일 오후에 최대 40mm의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해상 날씨는 계속 좋지 않습니다. 높은 너울이 밀려오는 곳이 있으니까요. 안전사고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한 편입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에 전국에 소나기 오겠고요. 일요일에 또 전국에 비 소식 있습니다. 박윤경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워터파크 물놀이장에는 미끄럼틀 꼭대기에 거대한 물통이 매달려 있다. 거기에 물이 천천히 차오른다. 가득 차서 한 방울의 물이 더해지는 순간 물통이 확 뒤집어진다. 물이 사방팔방으로 튀어나간다. 그 아래에서 일부러 물벼락을 맞는 사람들도 있다. 물통에 물이 차고 넘쳐서 한순간 뒤집어진

것처럼 꾹꾹 눌러 참는 감정에 대해 생각한다. 억울함이나 분노, 두려움이나 슬픔, 그것이 무엇이든 차곡차곡 쌓이다가 한계치를 넘으면 폭발을 하게 된다.

일단 폭발을 한 뒤엔 안정을 시켜야 한다. 물을 쏟아낸 뒤 균형을 맞추기 위해 허공에서 기웃뚱거리는 물동처럼 폭발한 뒤에는 감정을 추스르며 진정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내 감정을 담는 물통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나의 한계치를 알아차려야 한다. 알아차리고 나면 그 다음엔 다 차서 뒤집어지기 전에 물을 미리 뺄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이다. 이엘은 오늘 감정이 폭발한 뒤의 상황을 어떻게 견디고 통과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본다. 이를테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화를 냈다. 뒤집어진 것이다. 우선 진정한다. 그와 잠시 거리를 둔다. 나의 행동에 대해서는 일절 변명 따위 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받은 상처를 인정한다. 내 잘못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사과한다. 폭발한 뒤에 나는 두려워진다. 그 사람을 잃어버릴까봐, 다신 못 볼까봐. 또 죄책감이 든다. 그 사람에게 못되게 굴어서, 내가 나쁜 사람 같아서. 그래서 가진 애를 쓴다.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한다. 만약 또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그땐 다르게 행동하겠다고 다짐한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화를 한 번도 낸 적 없는 사람이 있을까? 화내고 폭발한 뒤엔 관계를 회복해가는 과정이 뒤따른다. 사랑은 어렵다. 부단히 힘쓰며 정진하는 일이다.

이엘은 오늘에 이어 들으신 곡 에이미 와인하우스 Love is a Losing Game이었습니다. 아, 저 진짜 이 생각 많이 해요. 저는 항상 왜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화 내버리고 후회하고 이불 집에 가서 이불킥하고 아 내가 왜 그랬을까 막 나만 나쁜 사람 같아 다 그런 생각하고 이렇게 감정 조절이 되고 상대에게 바로 표출하고 터뜨리기 전에 뭔가 이런 프로세스로 생각이 되는 사람들이 진짜 어른인 것 같아요. 제가 되고 싶은 사람. 제일 힘써 진짜 부단히 힘쓰며 정진해야 되는 일 같습니다. 양수정님. 이엘님 오늘 들려주시는 모든 곡들이 우아하고 아름다운 아이고야 제가 읽어도 돼요? 아름다운 이엘님을 닮았어요. 저 야근 중인데 선곡이 좋아서 화가 덜 나네요. 다행입니다. 야근 중에 조금이라도 기분을 풀어드릴 수 있는 방송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힘이 나고 양수정님 야근 힘내십시오. 1993님 이엘님 거의 10년쯤 전에 제주도 가는 비행기에서 고양이랑 같이 가신 거 인상에 남아요. 비록 제 옆자리지만 귀찮으실까봐 아는 척 안 했답니다. 네, 영화 바람바람바람 촬영차 제주도에 가면서 좀 촬영 기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고양이들 데리고 아주 이사를 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옆자리셨군요. 반갑습니다. 1337님, 이엘 배우님 목소리 참 좋아요. 목소리가 DJ 하기에 찰떡이십니다. 오늘 좋은 방송 잘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0294님, 저 최근 이엘 언니 너튜브 구독했는데 일할 때 매일 듣는 라디오 채널에 낯익은 목소리가 반가워요 내 밥친구. 밥 먹으면서 들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그럼 음악 더 만나볼까요? 8306님 곰륨님 8306님 조지 벤슨과 알제로가 부른 Summer Breeze 신청합니다. 오, 제목 너무 좋은데요. 저는 원곡보다 이 버전이 더 좋더라고요.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럼 8306님의 신청곡 조지 벤슨 알제로의 Summer Breeze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릴리 앨런의 리틀리스트 씽스 듣고 오셨고요. 앞에 들으신 곡은 조지 벤슨의 알제로의 서머 브리즈였습니다. 0413님, 이엘님, 아, 이거 진짜 제 입으로 읽어도 되는 거예요? 웃으실 때는 장난꾸러기 천사 같으시고 웃지 않을 때는 도도녀 차도녀 말 걸기 어려운 느낌. 오늘 보여주시는 모습은 옆집 누나 같음요. 아이고 쑥스럽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광고 듣고 오나요? 네, 광고 듣고 올게용.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6: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7: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8: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7: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8: 백조 싱크.
9: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0: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11: 나왔어.
10: 우리 남편 도드람
12: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9: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3: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1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이엘의 음악 캠프. 아, 이 말 진짜 어색하고 아, 부담스럽네요. 이엘의 음악 캠프. 오늘은 저 이엘이 DJ를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1630님. 작년에 상암에서 10km 달리기 대회 참가했는데 앞에서 서양채 형에서 여성분이 달리길래 외국분이 참가하셨구나 했는데 추월하면서 보니까 이엘님이시더라고요. 굉장히 멋있었어요. 달리기도 음악도 화이팅! 네, 이제 시원해져서 다시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서양채 형의 여성분이라니까 참 놀랍네요. 네, 7036님. 예전에 나오셨을 때 가져오신 노래 많이 못 들어서 아쉬웠는데 오늘 잘 들을게요. 네, 3일간 계속 제가 선곡해온 노래 중간중간에 들려드리고 금요일 3, 4부에 통으로 제 선곡으로 채울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6시 51분 15초 막 지나고 있는데 와, 벌써 1시간이 다 갔네요.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지만 잠시 후 3부에 반가운 음악 작가 두 분이죠. 음악뿐만 아니고 쓸데없는 것도 다 아는 잡지식인 배순탁 작가님과 누구보다 춤에 진심인 19년차 음악 작가 신혜림 작가님과 함께 배신의 한 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끝곡은요. 이거 못 읽을 뻔했네. 2부 끝곡은요. 이번에도

제 추천곡인데요. 얼마 전에 후지락패 있었잖아요. 꽤 많은 분들이 제 주변에서 다녀오셨더라고요. 그 부러운 마음에 제가 한곡 골라봤습니다. 매시브 언택의 Unfinished Sympathy 골라봤습니다. 이곡 듣고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축구 감독 위르겐 클롭은 당대 최고의 명장으로 꼽히죠. 독일 하위팀 도르트문트를 맡아서 2년 만에 우승 행진해 잉글랜드에 가선 리버풀 명가를 부활시켰는데요.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우연히 팀 직원 하나가 곧 어머니가 90세가 된다고 하니 대뜸 오 그럼 저도 가서 축하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직원은 당연히 농담으로 넘겼는데 정말 어머니 생일에 클롭 감독이 나타난 겁니다. 세계적인 인물의 따뜻한 서프라이즈에 모두가 감동. 훌륭한 리더십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닌 거지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술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유독 한쪽 팔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0: 이중하나라도해당된다면통증을심하게못느껴도이미어깨속힘줄에이상이시작됐을수도있습니다특히팔이힘이떨어지는느낌은놓치지말아야할중요한신호입니다어깨통증을많이못느껴도검사가반드시필요합니다조금더일찍확인하는것만으로도합병증을막을수있고앞으로내어깨상태는달라질수있습니다어깨는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목포시와 목포 MBC가 공동 주최하는 목포 시민 아카데미가 8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목포 MBC 4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목포 시민 아카데미에서는 투자 전문가 염승원 이사가 대한민국 자산 시장의 대변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전합니다. 목포 시민 아카데미는 개인 맞춤형 최적 시력을 제공하는 안경 전문점 이안경. 아직도 안 가보셨나요? 축구장 2배, 요한인의 할인 매장 3호점 해남점. 믿음이 기술이 되는 곳, 도지정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생활인구 100만, 동아시아 해양허브 목포시가 함께합니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 투자의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 목포 시민 아카데미에서 함께 만나보세요. 8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목포 MBC 4층 컨퍼런스 홀에서 열리는 이번 목포 시민 아카데미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음악캠프 3부 시작했습니다. 지금 듣기 시작한 분들은 제 목소리 듣고 누군지 어리둥절 하실 텐데요. 저는 배우 이엘이고요. 휴가 떠난 배철수 DJ를 대신해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광고 뒤에는 배신의 한수 진행합니다. 3부 첫 곡으로는 5230님이 청해 주신 Family of the Year의 히어로 듣고 오셨는데요. 영화 보이후드 엔딩곡이었다네요. 바로 3, 4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잘 부탁드리겠고요. 너무 대본에 충실한 이엘의 음악 캠프 3, 4부 잠깐만 여기 아니잖아. 어디에요? 이엘의 음악 캠프 3, 4부 함께하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에어비앤비, 주식회사 워킷,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이카운트, 모빌코리아 윤활유, 서울우유 협동조합, SK케미칼,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와 함께합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Walk it, walk it.
3: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5: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1-1141 알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0: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학생이 주도하고 독서, 예술, 운동으로 삶을 활기차게 채우는 폼프리스쿨 실천학교를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로 지금 신청해 주세요.
1: 네, 이엘의 음악 캠프. 오늘은 스페셜 DJ 이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배신의 한수 진행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3: 네.
1: 아, 순탁 작가님은 제가 워낙 팬이기도 하고 지난번 음악 캠프 게스트로 출연했을 때 뵙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 네네. 제가 진행자가 돼서 다시 만나니까 또 너무 새롭네요.
3: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언제 한번 그죠?
1: 그러니까 네, 이렇게 바로 이제. 불러주실 줄 몰랐고
3: 예.
1: 지난번 두 분이 미도리 예거 얘기하면서 아, 제 얘기하셨던 것도
2: 맞아요.
1: 잘 들었습니다.
2: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1: 언급이 자주

0: 되는 것 같아요. 백캠에서.
1: 아, 그 뭐야 그때 윤도현 씨 프로 네. DJ 하셨을 때도 그렇고 네. 오늘도 그렇고 제가 계속 들어와서 말씀드리잖아요. 네, 너무 완벽하다. 아, 완벽하다. 이 이상 바랄 게 없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0: 제 등에 식은 땀을 못 부셔서
1: 그래요. 아니에요. 네. 저는 뭐 사실 그 EL, 저엘, 너튜브를 네. 한 편도 안 빼놓고 다 본 것 같아요. 어, 정말로. 네. 그럴 정도로 팬이기 때문에 일본 가신 것도 제가 영상 보고 그 맛집 같은 거 가신 것들 다 체크해놨고 이번 주 토요일에 제가 이제 강릉에 뭐 심사 보러 가거든요. 네. 이제 컴피티션 심사 보러 가는데 네. 그때 제가 보내드렸을 그 강릉 그거 잘 봤다고 그거 네. 그 집 가겠다고 했잖아요. 예, 네, 그 아침에
0: 이번 강릉 그 루트는
1: 예,
0: 정말
1: 예예예 예, 예. 그 루트를 참고해서 네. 이번에 강릉 가는 걸 한번 짜볼 계획입니다.
0: 제 유튜브, 제 너튜브도 그렇고 네. 제 그 SNS도 그렇고 좀 너무 보시는 것 같은데 아유. 좀 그만 네. 좀
1: 예예예 예, 예. 이제 좀 자제를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0: 자제. 네, 네.
1: 이런 하지만 아이고. 계속해서 I'll be watching you.
0: 네, 네. 아 혜림 작가님, 네네. 아 처음 뵙겠습니다.
2: 아,
0: 반갑습니다.
2: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너무 네. 반갑습니다. 그 저도 그 예, 말씀이 나와가지고 지난번에 네. 배철수의 음악캠프 출연하셨을 때 그 네. 방송분을 되게 재밌게 들었어요.
0: 아 진짜요?
2: 그래서 저도 하고 계신 너튜브를 이게 좀 몇 편을 봤, 전 다 보진 않았고 몇 편을 봤는데 이게 그냥 틀어두기 너무 좋은 거예요.
0: 오.
2: 그러니까 라디오 같은 느낌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호흡이 오. 워낙 편안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가 너무 좋다 보니까 그래서 꼭 라디오로 한번 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예, 이 자리가 만들어져가지고 너무 영광입니다. 네.
0: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식은땀 1리터 흘리고 있는 건 두 분 때문이군요.
1: 네. 뭐 저희 거 끝나고 저희 거 이제 코너 끝나면 네. 사실 끝이에요.
0: 근데 이미 두 분 들어오시니까 전 마음이 좀 편해요.
1: 제가 그 아, 네. 최근에 개발한 순탁적 사고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뭐 이렇게 녹화가 네. 두 개가 남았어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녹화가 딱 두 개 남았는데 하나 끝나면 하나 남으니까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끝이죠.
0: 뭐라고요? 이 얘기를 아, 마음이 좀 가벼워진다.
1: 네. 어. 네. 이거 끝나면 하나 남으니까 끝이잖아요.
0: 하나가 더 있는 거 아니에요? 더 남은 거 아니에요?
1: 그게 순탁적 사고라는 거죠. 긍정적 사고. 네. 아. 긍정적으로
2: 뭐
1: 보자.
2: 뭐 귀 기울여 들으시진 않으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
0: 물이 반이나 남았네 하는 네, 분이시고 그렇죠. 저는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네. 하는 사람이고. 네.
1: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뭐 더 예. 이상 바랄 거 없을 정도로 잘하고 계십니다. 예.
0: 아. 네. 작가님 어떻게 저 잘하고 있나요? 회림 작가님.
2: 아유, 그럼요. 예.
0: 후회 뭐. 안 하시나요?
2: 제가 후회할 일은 없을 것 같고 저는 뭐 네,
1: 후회했다면 오늘 게스트 출연 안 하겠습니다 했겠죠.
0: 아하, 아 네. 맞다 들으시다가 네. 아, 제, 저 출연 못하겠습니다.
1: 네, 그 신혜림 작가가 먼저 네. 노래 소개하면 됩니다.
2: 네, 네. 네. 너무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오늘 스페셜 DJ와 함께 할 때마다 좀 평소하고는 다른 이 스페셜 DJ하고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 음악을 한 곡씩을 좀 생각을 해보곤 해요. 그래서 우리 이엘님하고 어떤 음악을 나눠보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도 계속해서 그런 반응이 좀 많던데 예, 신청곡보다 그냥 이엘님이 선곡한 음악을 좀 많이 듣고 싶다라고 예, 청취자분들이 많이 올려주시더라고요. 워낙 음악 선곡도 좀 탁월하시고 제가 지난번에 음악 캠프 나오셨을 때 그때 좀 인상 깊게 들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마지막 곡을 플라시보 음악을 선곡을 네, 네, 하셨더라고요. 네, 네. 제가 어린 시절 플라시보에 진짜 좀 많이 빠져 있었던 사람이어서 그때 그 선곡이 너무 반가웠는데 급히 정리하고 가시느라 선곡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못 들어가지고 좀 아쉬웠었어요.
0: 아, 네.
2: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플라시보의 핵심은 역시 그래도 이 보컬인 브라이언 몰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좋아했었던 밴드였거든요. 워낙에 이 사람이 가진 목소리가 가진 그 음악적 분위기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브라이언 몰코 생각을 하다가 브라이언 몰코와 제인 버킨이 2004년에 듀엣곡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마일이라는 곡을 오늘 가지고 왔는데요. 이 곡을 왜 가지고 왔냐면 뭐 브라이언 몰코도 그렇고 플라시보라는 어떤 연결고리도 있었지만 제인 버킨이라는 이 사람이 굉장히 너무 다재다능하고 매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0: 네.
2: 배우로서 모델로서 또 뮤지션으로서 근데 이 두 사람의 어떤 호흡을 듣고 있는데 아, 언젠가 음악을 정말 사랑하고 이렇게 좋은 목소리를 가진 이엘님이 좋아하시는 뮤지션하고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해보는 것도 되게 멋있겠다는 생각이 그냥 머릿속에 그냥 그려졌어요. 하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다.
1: 부담 안 주겠다고 하더니 부담 엄청 주고 있는데.
0: 잠시 놀랬거든요. 네. 제가 노래를 못하는 사람인데.
1: 부담 안 주겠다고 하더니 세상 부담을.
2: 예. 그렇습니다. 아, 네. 그런 이미지가 그려졌고 이때 당시에 이제 그 제인 버킨이 듀엣 앨범을 내면서 두 사람의 협업이 이루어졌던 건데 브라이언 몰코가 제인 버킨하고 같이 협업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제인 버킨과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건 영광 그 이상이다. 굉장한 품위와 존재감 그리고 놀랄 만큼 너그러운 사람이라서 같이 작업을 하는 게 너무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뭐 제가 사실 이엘님을 사적으로는 알지 못하니까 너그러우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품위와 존재감 쪽은 그래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오늘 제인 버킨과 브라이언 몰코의 스마일 가지고 왔고요. 한번 들어보시고 그냥 한번 생각만 해보시라.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0: 일단 브라이언 몰코 목소리 좋아하시는 분 에어악수 한번 하시고.
2: 너무너무 네.
0: 네. 그러면 제인 버킨, 브라이언 몰코의 스마일 듣고 오겠습니다.

0: 브라이언 몰코 제인 버킨의 스마일 듣고 왔습니다. 와, 엄청 관능적이네요, 음악이.
1: 그렇죠. 맞아요.
0: 엄청 멋있었어요.
1: 네. 약간 어떤 영화 같은데 한 장면에 사용이 돼도 굉장히 멋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0: 음악이기도 했습니다. 네.
1: 약간 어떤 유럽 고성에서 남녀 둘이 약간 춤을 춰도
0: 아,
1: 멋있겠다라는
0: 네.
1: 텅빈 공간에서 이 음악만
0: 아,
1: 틀어놓고
0: 좋네요.
1: 둘이 약간 감정을 나누는 교감하는 그런 춤을 춰도 멋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 저는 그중에 한 명이 드라큘라였으면 더잘 어울리겠다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1: 아, 뭐 너무 멀리 가신다.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자, 그럼 대작가님 다음 한수
2: 네,
1: 부탁드리겠습니다.
2: 그 오늘 원고에서 좀그 힌트를 얻었는데 오늘 원고가 사랑 얘기였잖아요, 사랑.
1: 네네.
2: 예, 그런데 사랑도 사실 일종의 관계잖아요, 관계.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곧 인생의 향방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관계로부터 우리가 좀 구원받은 때도 있지만 관계 때문에 돌아버리는 때도 있죠. 예, 그걸 어떻게 하느냐가 진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어느 순간부터 뭐랄까 굉장히 좀 사람들에게 더욱 중요해진 지점이 저는 소셜미디어의 등장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소셜미디어가 저희를 너무나도 많이 바꿔놨고 아마도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 당연히
1: 맞아요.
2: 그렇겠죠. 그런데 이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는 결국에는 이것도 밸런스의 문제인데 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소셜미디어잖아요. 그걸 관계를 형성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관계를 파괴하고 있다는 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1: 그렇죠.
2: 관계를 형성하려고 만든 어떤 도구가 우리의 관계를 압도적으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소셜미디어가 어떻게 변질되었냐면 내가 얼마나 즐겁게 살고 행복하느냐를 보여주는 일종의 거대한 전시장 같은 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질투를 유발하고 관계는 흐트러지고 거기에
1: 맞아요.
2: 악플이 달리고 혐오가 달리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이 관계에서 방금 이 원고의 내용과도 똑같다고 할수 있는데 지나친 관계를 멀리하자라는 생각을 항상 해요. 예,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타인이 반드시 지옥은 아니에요. 뭐냐면 타인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타인이 지옥일 때도 있죠. 다만 저는 지나친 타인은 지옥 같아요. 예, 그게 딱 소셜미디어라는 생각을 요즘에 굉장히 자주 합니다. 그래서
1: 맞아요.
2: 소셜미디어가 저한테 되게 유용한 도구예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 제가 팔로우하고 있는 분들 다 음악 관계자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안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1: 그쵸.
2: 따라잡아야 되니까.
1: 그쵸.
2: 신곡도 알아야 되고 신혜림 작가도 가끔씩 뭐 음악 올리면 아 혜림이 이런 걸 듣는구나. 내가 모르는 노래네 하면서 제가
1: 또
2: 배우는 것들이
1: 들어보시고.
2: 있거든요. 배우는 것들 때문에라도 내가 소셜미디어를 안할 수는 없는데 이 소셜미디어를 하다 보면은 정말 굉장히 제 정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구나라는 거를 느낄 때가 있어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아마 다들 하고 계실 텐데 그래서 이 곡을 가져왔습니다. Terrible Love라는 곡인데 이게 원래 원곡이 아니에요. 그 버디의 버전으로 오늘 가져왔는데 원곡은 더 내셔널이라는 이제 미국의 인디 밴드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 가수가 노래를 이렇게 해요. 뭐냐면은 이게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이 관계에 완전히 지쳐서 소외된 주인공인데 또한 관계를 바라는 거예요. 이거를 Terrible Love 아주 이 지독하고 못된 이런 어떤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이중적인 마음, 이중적인 그 자신의 어떤 속마음을 털어놓는 노래이기도 한데 여기서 제일 유명한 구절이 이겁니다. 사실 인디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이곡 알거든요. 뭐냐면은 It takes an ocean not to break. 부서지지 않으려면 대양과도 같은 노력이 필요해. 그러니까 이 관계에 이 둘러싸여서 이 주인공이 거의 부서질 듯한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정말 대양 같은 노력이 필요한데 또그 관계 없이는 살수 없다는 걸이 주인공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뭐를 해결책으로 드냐면은요, Quiet Company를 해결책으로 듭니다. 이 Quiet Company는 뭐냐면은요, 아주 조용하고 고요한 일종의 작은 공동체 같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은 ELC가 저는 또 이제 ELC 이제 I'll be watching you니까.
1: 보고 있다.
2: 네. ELC의 그 너튜브를 보다 보면 그 ELC가 그 Quiet Company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1: 조금 돈독합니다,
2: 예, 제가 봤을
1: 저희는.
2: 땐 지금 옆에 분도 거기에 포함되시는 것 같고, 예, 그리고 가끔씩 이제 그 모임 같은 거 하시는 거, 그 모임 멤버들 있잖아요. 그 멤버들이 참 관계의 숫자에 적절하다는 말이 참 말도 안 되지만 네. 정말 적절한 숫자의 사람들과 아주 좋은 quiet company를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0: 아유, 감사합니다. 네,
1: 그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에 굉장히 큰 치유가 되고, 여튼 지나치지 않은 타인이 거기에 있더라. 뭐 네, 그런 생각이 네. 들어가지고요. 오늘 이 곡을 가져와 봤습니다. 아, 너무 길게 얘기했다.
0: 아유, 저도 좀 음악 작가를 그만두시기로 하셨는데 어디서부터 얘기가 오시는 거지? 이 생각을 이거, 잠깐 하고 있었거든요.
1: 아, 이거 그 이해 씨는 아시는데 다 제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0: 아, 예. 그렇긴 한데.
2: 8138님, 배 작가님 오늘 말 많으시다. 아, 웃겨. 크크크크.
1: 네. 아, 말 너무 많이 했으니까 빨리 음악 듣죠. 여튼 네. 이해 씨의 너튜브를 보면서 참 부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사회성이 극도로 그 결여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컴퍼니를 전혀 갖고 있지 않거든요.
2: 어, 없으세요? 있으실 것 같은데?
1: 전 그냥 매일 혼자 있어요. 네.
2: 그렇게 슬프게 저 쳐다보지 마시고. 네, 그럼 버디의 트러블 러브 들을까요?
1: 네, 이 곡 들으면서 네. 저희는 물러가면
2: 네.
1: 됩니다.
2: 네. 아, 뭐 가시나요, 벌써?
0: 네, 네. 갑니다. 아, 예.
1: 이제 4부 남았으니까 하나 남은 거잖아요. 하나 남으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2: 눈 너무 무서워요, 작가님. 빨리 노래 들을게요, 저희. 버디의 트러블 러브 듣겠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3: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5: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6: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7: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8: 아침 저녁으로는 기분 좋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하늘과 밤 공기만 놓고 보면 벌써 가을이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낮 동안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내일도 낮 기온 33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반면에 동해안 지방은 태풍 찬홈의 영향으로 비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모레까지 강원 동해안에는 최대 50mm, 경남에도 최대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람도 상당히 강해서 안전사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충청 이남 지방으로는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금요일과 토요일에도 소나기 소식이 있고 일요일부터 월요일까지는 전국에 비가 올 전망입니다. 박윤경입니다.
7: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이엘의 음악 캠프 벌써 4부 시작했습니다. 4부 첫 곡으로는 0421님의 신청곡 알렌 워커의 더 드럼 듣고 오셨습니다. 박우성님 안녕하세요. 종종 동네에서 산책하시는 거 마주하는데 이렇게 라디오로 만나 뵈어 반갑습니다. 응원합니다. 아, 제가 좀 편하게 돌아다니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아, 모든 문자 메시지들이 다 목격담으로 감사합니다. 네, 아 적당히 좀 다녀야겠다. 0414님 안녕하세요. 이엘님 오늘 첫 휴가 와서 산책 중에 반가운 목소리를 듣네요. 좋은 곡을 들으면서 산책하기가 좋아요. 마지막까지 화이팅하세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곡 만나볼까요? 다음 곡은 제가 가져온 음악인데요. 크루앙빈의 화이트 글러브스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거의 음악을 주워서 듣잖아요. 이렇게 깊이란 없어요. 저의 음악 리스트라는 건 그냥 돌아다니면서 카페나 어디서 들어봤을 때 좋았던 곡들을 많이 이렇게 듣는데 그 줍줍 리스트 중에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음악 듣겠습니다.

네, 제 추천곡 크랑빈의 화이트 글러브스 들었습니다. 8751님, 오늘은 조용히 들으려다가 이엘님 웃음소리가 너무너무너무 귀여워서 참지 못하고 문자 남기고 갑니다. 사흘 잘 들을게요. 귀엽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수현님, 본업이 아님에도 DJ 일이 편안하게 하시는 배우분 처음이신 듯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다행이네요. 저의 이 떨림이 이렇게 방송으로 전달 안된것 같아서 너무 다행입니다. 고윤경님, 너무 궁금하고 이엘님 보고 싶어서 미니 틀었네요. 매일 아저씨만 보다가 너무 읽어도 돼요? 매일 아저씨만 보다가 너무 산뜻하고 이쁘세요. 감사합니다. 왜요? 배철수 아저씨 너무 멋있고 섹시하고 매력적이고 다 하시잖아요. 왜? 그죠? 다음 곡 제가 추천곡 한 곡 더 가져와 봤는데요. 타일라의 워터를 가져왔습니다. 타일라 공연 영상 보면은 어쩜 그렇게 춤을 맛있게 예쁘게 잘 추는지. 그래서 제가 요즘 사랑에 빠진 아티스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듣고 싶어서 타일라의 워터를 한번 추천을 해봤습니다. 지금 노래 들어도 되나요? 그럼 타일라의 워터 듣고 올게요.

해리 스타일스의 데이드리밍 들었고요. 앞에 들으신 곡은 타일러의 워터였습니다. 이 666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었어요. 해리 스타일스의 데이드리밍. 늦은 휴가로 강릉 왔어요. 확실히 날씨가 선선해지고 오니까 너무 좋네요. 시장에서 닭강정 사고 바다 가는 중입니다. 신청곡은 해리 스타일스의 데이드리밍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며칠 전에 다녀온 저희 친구들은 날이 굳어서 파도가 높아서 입수 금지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다시 좀 많이 안정이 된 모양이죠.

0: 다행이에요. 266님 휴가에 맞춰서 바다가 좀 잔잔해졌나 봐요. 휴가 잘 즐기고 오시길 바라겠고요. 닭강정 맛있게 드시고 그래도 일기예보 잘 보시고 혹시라도 위험하면 바다 들어가지 마세요. 위험하니까 266님은 266님은 소중하니까. 아, 그리고 2784님. 이엘님 성공 무슨 일이죠? 퇴근길 정체가 짜증이 하나도 안 나요. 이대로 달리면 바닷가에 도착할 것만 같습니다. 아, 바다 가고 싶은 기분에 퇴근길에 계시면 집으로 가시면 이거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닌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 선곡의 의도가 너무 잘 전달이 된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기쁘네요. 서정기님. 여름 휴가 와서 백캠 듣고 있어요. 미국 버지니아 윌리엄스버그에 와 있어요. 여긴 아침, 지금 아침이네요. 아침에 듣기에도 좋은 선곡이었기를 바라겠어요. 네. 휴가 잘 보내고 오셨으면 좋겠고. 이상배님, 처음에 목소리도 떨리고 어색한 듯하여 걱정했는데 불과 몇분 만에 자리를 차고 앉으신 느낌이에요. 산뜻한 목소리 좋아요. 감사합니다. 안 떨려 보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아이고, 떠는 거 느끼셨나 봐요. 뚱뚜루님, 닉네임인가요? 뚱뚜루님, 퇴근 1시간 동안 차 안에서 EL 억니 목소리 듣다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너튜브로 실시간 보는 중임. 억니 넘 예뻐요. 아유, 1년치 예쁜 한 소리 여기서 다 듣고 가는 것 같아요. 뚱뚜루님, 감사합니다. 지금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2: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3: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화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3: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2: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5: 음악은 어떠한 지혜, 어떠한 철학보다도 높은 계시다. 음악은 영혼이 살고 생각하고 창조하는 전기적 토양이다. 루트비 반 베이토벤. 지난 36년 음악이 있어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음악 캠프의 역사를 써내려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6: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7: 이엘의 음악 캠프 오 벌써 끝곡 소개할 시간만 남았어요. 저와 함께한 2시간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다름 열심히 해본다고 했는데 떨림과 저의 설렘까지 좀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청취자분들이 너무 너그러우셔서 그 에너지 받아 응원받아 잘 진행을 할 수 있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2회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함께 하니까요. 제가 골라온 끝곡 알람 패션

프로젝트의 아이 인 더 스카이 가져왔는데 요것도 아버지의 컴필레이션 앨범 카세트에 있던 곡입니다. 요거 들으면서 이엘의 음악 캠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남혜정,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자키 이엘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이성경입니다. 쉴 틈 없이 달리다 보면 문득 나는 지금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나 하는 생각에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남들의 인정이나 눈에 보이는 성공만이 유일한 정답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면 저는 가만히 멈춰서 제 마음의 0점 조절을 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가치를 향해 나침반을 다시 맞추는 거죠. 나만의 방향과 속도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3: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MBC 생활정보. 입이 심심할 때 껌을 간식으로 드시는 분들 있으시죠? 이 껌을 씹으면 침 분비량이 많아지면서 면역 항체가 증가한대요. 껌을 5분만 씹어도 우리 몸속의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방어하는 면역 글로불린이 2.5배나 증가합니다. 그리고 껌을 씹으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해서 뇌가 더 활성화되어서 집중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대요. 운동 효과도 있는데요. 리듬감 있는 외부 자극이 가해지다 보니까 심박수를 높이고 운동 효과를 증대시킨다고 합니다. 이런 건강 효과 얻기 위해서는 무설탕 껌이나 자일리톨 껌을 10분 정도 양쪽 번갈아 드시는 것이 좋대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 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엄청나게 많은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를 볼 수 있대요. 해당 유성우는 여름마다 발생하지만 올해가 유독 특별한 건 달의 주기가 시작되는 신월. 그러니까 달빛이 거의 없는 아주 어두운 날에 마침 유성우가 떨어지게 되어 관측하기 쉽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하나 더, 같은 시각 북극권과 아이슬란드 지역에선 달이 태양을 가리는 개기일식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한쪽에선 태양이 달에게 자리를 양보해주고 그 달이 비켜준 다른 쪽에선 별똥별이 쏟아지는 사이좋은 밤이 되겠네요.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8월 10일 수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원위의 한여름밤 유성우였고요. 요 버전은요. 지난 7월이었죠. 별밤 콘서트인 스튜디오 라이브 버전이었습니다. 원하정님이 반응 주셨군요. 이거 라이브인가요? 너무 듣기 좋아요. 맞아요. 라이브 버전이에요. 너튜브에 당시 영상도 올라가 있으니까 다른 곡들도 너무 멋있는 거 많았거든요. 꼭 한번 봐주시고요. 저 안 그래도 이거 보고 극도의 흥분 상태인데 별똥별 엄청 떨어질 거라고. 그런데다가 달빛이 굉장히 없다. 그러나 이 조건이 11시부터 새벽 4시 사이 인공적인 불빛이 없는. 아 이게 어지간하면 그래도 제가 사는 곳은 비교적 그 동네에서 막 주변에 막 불빛이 없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있긴 있거든요. 분당 쪽이니까. 그래도 보이려나? 보일까요, 여러분? 좀 오랜만에 보고 싶거든요. 요즘 모기는 없죠? 그러면은 좀 밤에 나가봐야겠군요. 그 옥상으로. 9724님, 오늘은 진짜 별이 빛나는 밤이겠네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김정우님은 밤 11시부터 새벽 4시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는 키 클 수 있는 시간이고 성인이 우리들에게는 피부 재생과 체력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인데 아 고민인데. 하지만 오늘만큼은 꿈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요? 같이 봅시다 정우님. 물론 보일지 말지는 모르겠어요. 어차피 사실 저는 4시까지는 잠들지 않습니다. 유성우 오늘 보시게 된 분들은 내일 꼭 알려주시고요. 자 일단 오늘은 별밤의 소장부엉 데이브레이크 이원석 씨와 선곡 대결 펼치는 날입니다. 영업합니다. 시즌4 이따 9시 시작이니까 부엉이들 오늘도 투표에 꼭 참여해 주시고요. 그 전에 지금 이 시각 저녁 풍경 별밤에다 전해주십시오. 뭐 하면서 별밤과 함께하고 있는지 소소한 얘기도 좋고 신청곡도 좋고 다 좋습니다.

0: 좋습니다. 심지어 오래된 고민도 좋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 열어놓겠고요. 별밤 1, 2부는 3일제약, 오뚜기 카레, 음주 후엔 티맵대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워킷, 롯데렌탈, IS동서,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주식회사 올데이프레쉬와 함께합니다.
1: 지긋지긋 무조맨 티 어실 원스야.

0: 마스크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자유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우리
6: 지금처럼 8월 한 달 별밤에서 펼쳐지는 아주 특별한 라이브 썸머 페스타인 별밤. 두 번째로 별밤을 찾아온 아티스트는 밴드 신인류. 8월 13일 목요일 밤 가든 스튜디오에서 함께하세요.

원 리퍼블릭의 카운팅 스타즈 듣고 오셨습니다. 요 음악이랑 왠지 좀 어울리는 느낌이 아닐까 영화도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어제 엄정화 씨 오셨었고 그중에 특히 제가 소개해드렸던 문자 하나 어제 들으시면 기억날 텐데요. 4588님이 오늘도 오셨습니다. 어제 엄정화 씨 나오는 오케이 마담 2 보겠다고 얘기한 오 점숙입니다. 너무 재밌게 잘 보고 와서 인증샷 남겨요. 시원시원한 액션을 보며 한바탕 크루즈 여행 다녀온 것 같았어요. 엔딩 크레딧까지 다 봐야 알수 있는 깜놀 반전도 있단 거. 뭐 절대 선물 바라고 남기는 거 아닙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점숙님. 그러면서 인증샷도 당연히 보내주셨어요. 세상에 너무너무 감동이에요. 당연히 약속을 한 건데 엄정화 씨도 같이 있는 자리에서 약속한 건데 안 드릴 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거를 사진 찍어놨다가 엄정화 씨한테도 보내드리려고요. 어저께 점숙님 기억나요 언니? 하면서 제가 호들갑 떨면서 보낼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4588님. 선물 챙겨서 보내드릴 거고 많이들 보러 가주세요. 오케이 마담 2. 자 그리고 역시 이 낭만 부엉이도 이렇게 많아. 나는 지금 우리는 지금 아까 정우님 또 소환해서 미안하지만 아, 이건 뭐, 그때, 세포 재생해야 되는데, 잠 알아. 하는데, 3084님 보십시오. 별 보러 충북 옥천 상춘정에 왔습니다. 주변에 빛이 1도 없어요. 기대 중. 별을 보러, 거 멀리 가셨어, 이미. 와. 상춘정이 뭔가 했더니, 어떤 하천? 천? 가운데 있는 정자래요. 와. 그래서 주변에 인공적인 빛도 없고, 은하수 명소라고. 이 사진이 찍히려나? 안 찍히겠지. 빛이 없으니까. 이야, 너무 부럽습니다. 나중에 글로라도 후기 좀 남겨주세요. 그리고 또 계셔. 김진경님. 별 보고 싶다는 고1, 중2 사춘기 딸을 위해서 급히 캠핑장에 예약했습니다. 부디 별을 꼭볼수 있길. 진짜 얼마 만에 사춘기 딸들이 먼저 나들이 제안한 건지 모른다고요. 진짜 너무 고마운 일이다. 감동이야. 그리고 바로 이렇게 기동성 있게 움직인 진경님도 진짜 칭찬합니다. 오늘 별 엄청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김남효님, 대장부와 오늘 유성우 잊고 있었는데 감사해요. 너튜브로 생중계도 해준다니 찾아봐야겠어요. 사랑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야, 이거 저도 남현님.

이렇게 우리가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너튜브 생중계는 저도 지금 알았는데 국립과천과학관, 국립청소년우주센터 등등 여러 채널에서 중계가 된대요. 그러니까 나갈 여건이 안 되거나 아니면은 또 너무 도심에 살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보이는데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같이 즐길 수 있으면 좋겠네요. 노래 듣는 동안에 부엉이들의 실시간 이야기 더 보내주시고요. 비비의 파도.

비비의 파도에 이어서 멜로망스의 사랑인가 봐 들었습니다. 8500님, 친구랑 밥 먹고 너무 배불러서 용산에서 망원까지 걸어가는 중이에요. 노래도 듣고 별밤도 들으면서 걸으니까 벌써 마포대교예요. 문제는 이미 둘 다 15,000보 걸었고 내일 출근도 해야 함. 그래도 하늘이 너무 예쁘고 날씨도 좋아서 기분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참 이 날씨 잘 활용하셨네요. 그리고 서울 그 지리가 낯선 분들 위해서 설명드리면 이게 지금 도보로 한 2시간 넘게 8km 정도를 걸으신 겁니다. 오늘 밤이 그렇게 걷기에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아, 이런 날 바깥을 좀 콧바람을 좀 쐈어야 되는데 아무튼 0207님은 초등학교 1학년 쌍둥이들 방학이라 지금까지 밖에서 뛰어놀며 힘 좀 빼주다가 이제 집에 들어가는 중입니다. 하루가 매우 길고 힘드네요. 라고. 진짜 아이들의 방학이 부모님에게는 노동기간이었다라는 거를 뒤늦게 알았지 뭡니까. 나는 엄마도 좋아한 줄. 8563님 안녕하세요. 저는 신동초등학교 6학년 김종현입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저번에 아이스하키 한다고 했던 부엉이에요. 저도 오늘 별똥별 보고 싶은데 자야 돼서 아쉬워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아이스하키 가는 중이랍니다. 멋있는 우리 아이스하키 부엉이 세상에. 이거 계속 하시면 되게 인기 많았었는데 나 어릴 때는 아이스하키 하는 친구들이 인기가 이게 일단 드물기도 했는데 있으면 무조건 인기인이었었는데 종현님 어떠십니까? 좀 있긴 한가 싶습니까? 아무튼 별도 보시면 좋을 텐데요. 엘리 굴딩의 Love Me Like You도 듣고 입으로 올게요.

0: 철옥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로관,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일복이 터지는 사람이었다. 20살 첫 아르바이트 때부터 한 매장을 책임지는 점장 버금가게 일을 떠맡았고 덕분에 정규직을 제안받기도 했다. 내 노력을 이렇게 알아주는구나 싶어서 정말 열심히 했다. 직장인이 되어서도 일복은 끊임없이 따라붙었고 결국 내 성질을 못 이기고 못 해먹겠다는 말을 남긴 채 첫 직장을 나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후에 들어간 회사마다 다 힘이 들었다. 이전보다 나을 거라는 마음 하나로 버티다가 결국엔 나가 떨어지기를 반복했다. 그러다 지금의 회사에 들어왔다. 이전 직장들의 상사들보다 조금 더 괜찮다는 이유로 참고 견뎠다. 주어진 일은 항상 과중했고 결국 구급차에 실려가기까지 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지난 휴가 때 내 인내심의 한계를 느꼈다. 닷새간의 휴가 동안 하루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업무 연락을 받았다. 마음 어딘가가 쿵 하고 떨어져 나갔다. 그동안 내가 해온 것에 대한 고마움까지 바란 건 아니었지만 함께 일하는 사이에서 최소한의 배려는 있을 줄 알았다. 그런데 각자 자기 일이 제일 중요하다는 식으로 빨리 처리해달라면서 보채고 그러다 일이 꼬이면 그 원인을 나에게 돌리는 태도에 신물이 났다. 모든 직장인이 이 정도는 버티고 사는 걸까? 괜찮다고 둘러대기조차 버거운 하루가 이렇게 지나간다.

한희정의 내일 듣고 왔습니다. 오늘 안녕들 한가요는 익명을 요청한 K님 얘기였어요. 많은 걸 참고 넘겼지만 제 인내심도 이제 바닥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모든 직장인들이 새삼 존경스러워집니다. 다들 어떻게 그렇게 버티며 살아가는 걸까요?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루를 돌아보며 몇자 적어 봤습니다. 오늘 하루는 안녕하지 못했지만 내일은 조금 안녕하길 바라면서요. 라고 너무나 많은 직장인들이 공감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아, 근데 그가 또 누군가가 어떻게 저렇게 버티고 살까 하고 바라보는 그 직장인이 K님이기도 한 거예요. 사실 진짜 직장 생활에서 가장 어려웠던 건 항상 인간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근을 하고 내 몸이 피곤하고 그런 거는 이겨낼 수 있는 문제였지요. 그래서 뭔가 일에 포커스가 훨씬 맞춰져 있을 때는 인간관계에 대한 거를 못 느끼고 있다가 한번몇번 데이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경계심이 올라오고 그때부터 더 많이 사람들이 의식이 됐던 것도 같아요. 가은님도 좀 약간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기대도, 기본값이 약간 아쉬울 것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는 좀 그렇게 염세적인 걸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직장 내 인간관계는 특히. 그래야지만 평균 정도만 돼도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이렇게 가는 날들이 또

있을 겁니다. 분명히 나중에는 아, 그때 그래도 또 지금에 비하면 괜찮았던 것들이 있었네 싶은 건 반드시 보이게 돼 있거든요. 그런 만큼 K님이 엄청나게 잘 버텨내고 계시다라는 걸또 미래의 K님이 되어서야 알 거란 말이죠. 지금 빨리 그 사실을 알아채고 좀더 이게 사람들한테서 포커스를 빨리 다 거두시고 기대도 거두시고 맛있는 거 먼저 일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단했던 K님께는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안녕들 한가요는 부엉이들의 무탈했거나 혹은 그렇지 못한 하루의 얘기 나누는 시간이에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또는 별밤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남겨주시면 소개하고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 기다릴 테니까 많이 보내주십시오. 김범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여행.

김범수의 여행 이어서 프롬의 Rescue Me 들으셨습니다. 정경희님이요. 어제부터 인터넷과 TV가 먹통이 됐어요. 외부 단자 부품이 망가져서 업체에 요청했지만 언제 될지 모른단 거예요. 영화 매니아인 저로서는 너무 답답한 일이라 이참에 오래 쓰던 통신사를 버리고 갈아탔습니다. 내일 오전에 설치한다고 해서 강제로 아날로그 생활 중이에요. 근데 라디오 틀어놓고 이렇게 지내는 것도 생각보다 괜찮네요. 그래, 맞아요. 보통 이런 일이 있을 때 라디오만 틀어놓는 시간 오랜만에 갖게 되는 분들 많은데 그 시간이 생각보다 정말 괜찮다라는 거. 다 공통적인 피드백이고 저도 그래서 가끔 이렇게 틀어놓고 가만히 있으면은 확실히 다릅니다. 그냥 음악을 틀어놓을 때랑은 또 다르고 음악은 특히 보통은 그렇잖아요. 내가 늘 듣던 음악 중에 익숙한 음악을 좀 틀잖아요. 라디오 있어요. 정말 라디오를 들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그 분위기, 공기.

0: 그리고 그게 줄수 있는 온기가 있는 것 같아요. 2169님, 살아가는 게 의미 없이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행을 다녀와도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어도 갖고 싶은 걸 가져도 빈자리가 느껴질 때요. 무엇으로 채워도 비어있는 느낌을 들 때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이나님도 그럴 때가 있나요? 라고 아유 문자 잘 보내셨습니다. 저는 사실 의미는 원래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내가 태어나졌고 사라지고 있고 언젠가 내가 또 선택할 수 없는 어떤 날에 떠날 테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약간 꽃이 날아다니듯이 여기저기 구경하면서 살고 있고 그래서 여기 앉았다 저기 앉았다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인지 저야말로 오히려 의미를 막 찾으려는 그 뜨거운 고민을 해본 적이 크게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제가 스스로 항상 하루살이형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저의 이런 하루살이식 철학이 지금 이 순간에 2169님께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올게요.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3: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2: 1일 1짬뽕 오케이?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 혹시 오늘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다면 감정 걷기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의도적으로 10분간 빠르게 걷는 건데요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 지나친 피해의식을 끊어주는 역할을 해요 또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늘려 생각 정리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서울시 교육청의 위센터를 찾아보는 것도 좋아요 상담실 밖에서 더 가깝게 마음 산책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서울시 교육청과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수요일 별밤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8579님, 내일이 큰아이 생일인데요. 하늘이 주는 생일 선물이라면서 지금 유성우를 보러 가자고 해요. 아니, 고3인데 말이에요. 달래주려고 좋아하는 딱딱한 복숭아를 사러 왔는데 마트도 전기휴무. 좋아하는 닭발도 거부하고 무조건 별 보러 가자는데 저 날밤 새고 가야 하나요? 아무튼 사랑하는 우리 딸 김도은 태어나줘서 고맙고 얼마 남지 않은 입시 잘 될 거니까 즐겨!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내가 볼 때 큰아이 분이 공부 잘하는 분인데? 즐기라고 얘기가 나온다고요 지금? 그러면 별 보러 가야죠! 아 그리고 생일 선물은 별밤에서도 챙겨드릴 테니까 혹시 오늘 별 보러 못 가시더라도 너무 아쉬워 말라고 저희 별밤에서도 응원하고 있다고 전해주시고요. 2부 마무리하면서 토이 그리고 크러쉬 빈지노가 함께한 유앤다이 듣고 3부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0: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3부 왔습니다. 광고 듣고 데이브레이크 이원석 씨와 영업합니다. 시즌4 시작할 거고요. 별밤 3, 4부는 미분당, 현대해상화재보험, 오뚜기 카레,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환인제약, 주식회사 해리즈하보에, 에어비앤비와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좋은 노래는 알리고
2: 자존심과 승리는 챙기고
1: 오늘도
2: 영업합니다. 시즌 4.

0: 체크해볼 걸 이원석 씨 어서 오세요.
1: 아 그러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별밤의 유일한 소장부엉 이원석입니다.
0: 아니 근데 감시 속보가 벌써 퍼졌어요?
1: 뭐가요?
0: 이혜진님이 벌써 바로 아. 소장부엉 골절 무슨 일이에요? 옥체 보존하셨소서.
1: 아 제가 그 팬들하고 소통하는 버땡이라고 아, 뭐 있잖아요.
0: 거기다가
1: 거기에 아니셨구나. 알려. 드렸죠.
0: 우리 부엉이들도 네. 모르니까 지금 봐 우리 소장 부엉이가 골절됐어요. 부러졌어요, 소장 부엉이.
1: 아이, 뭐 별거 아니고 오른쪽 발 엄지 발가락이 골절이 생겼어요.
0: 와, 근데 엄지 발가락이에 골절이 생기면은 뭐 그 어떤 발가락도 마찬가지겠지만 진짜 이 전체적으로 다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지지.
1: 그 이게 좀 그래서 새끼 발가락이 골절이 되면 병원에서도 크게 뭐 이렇게 괜찮다. 근데 엄지면 좀 심각한 거래요.
0: 심각하겠지. 근데 내전으로 쫙 연결돼 있는.
1: 완전 정확하게 막 정말 두동강이 나면은 그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하고.
0: 부러진 소장부엉이에요. 여러분 잘해줘야 돼요 오늘은.
1: 아,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0: 그래서 지금 스머프 발 됐어.
1: 아 근데 이게 새 부위는 되게 작은데 좀 이렇게밖에 안 된대요 깁스가.
0: 이렇게 좀 약간 커다란 신발처럼 약간 귀엽긴 네. 한데 미키마우스 발 같기도 네. 하고
1: 움직이면 안 된다 그래서.
0: 당연하죠.
1: 나도 뭐 공연이 매주 있어가지고
0: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1: 일단 깁스하고 올라는 가야죠. 노래를 잘하면 되지 않을까요?
0: 그건 맞죠 당연히. 김정원님 문자 읽어주세요.
1: 아니 다음 주에 오늘 아침 스페셜 DJ 하셔야 되는데 움직임이 많을 텐데 조심 또 조심하세요 좀! 이라고. 스페셜 DJ 하는데 움직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0: 정우님은 이따 별이나 보세요.
1: 네? 무슨 말이에요?
0: 아, 그래 있어요. 우리가 사이에 지금 한 얘기가 있어요. 1, 2부에. 별을 안 보고 자꾸 자는 게 낫지 않나 고민하고 계셔서 지금 낭만 챙기자 우리.
1: 아 별을 왜 봐야 돼요?
0: 오늘 별똥별 떨어져요.
1: 아 그래요?
0: 어마어마하게 떨어진다는데 소장부엉은 너튜브로 보세요. 중계해 준대요.
1: 별이 떨어져서 내 다리에 그게 떨어졌나?
0: 별을 맞았네.
1: 내가 스타가 될 재질인가?
0: 역시 왕의 발에 별 조각이 떨어졌구나.
1: 근데 딱 그 아령이 떨어지는 순간 두 눈에 별이 반짝하긴 했어요 정말. 와 그렇게 아플 수가 있나?
0: 그 소장부엉도 골절은 처음이에요?
1: 네 처음이에요.
0: 저는 골절 경험이 없고 우리 PD도 네. 골절 경험이 없대요. 네. 근데 골절 되면 네. 이게 느낌이 아 아프다 이게 아니라 뭔가 약간 아 뭔가 잘못됐다라고 딱 안다면서요?
1: 이게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은 발가락 같은 거 많이 찢잖아요. 막 벽에도 찢고 막 그러면 엄청난 고통이 오잖아요. 아!
0: 그렇지, 하고 그렇지.
1: 네. 혼자 막 생쇼를 하지 않습니까? 막 동동 구르고 막 혼자 아아아
0: 맞아. 처음에 소리도 안 나오고 네. 막
1: 그러다가 통증이 좀 서서히 사라지면서 아유 내가 왜 그랬을까 막 후회하고 그치, 그러잖아요. 그치. 근데 그 통증이 계속 쭉 가요. 서스테인이 굉장히 길어요.
0: 너무 싫어.
1: 그래서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라는 느낌이 와요.
0: 네.
1: 그리고 발가락 모양이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0: 안 돼.
1: 부피감을
0: 안 돼.
1: 그리고 이제 다음날 이 발가락이 약간 자두나 순대 네. 색깔로 변해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굉장히 내 몸에 이런 색깔이 나타날 수가 있구나. 아니 어떤 그런 신체적인 변화가 좀 생긴달까요?
0: 여러분 진짜 웃으면서 얘기하고 계시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엄지 발가락 골절이라는 게 얼마나 일상을 불편하게 할지.
1: 남수정님이 안 우셨어요? 안 우셨어요?
0: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1: 울진 않았어요.
0: 진짜요?
1: 약간 웃음이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없지 않아요? 응? 혼자 내가 이거를 막 발을 막 난 이거 왜 이렇게 너무 아픈데 이렇게 되는 거 없어요?
0: 모르겠는데요.
1: 내가 이렇게 막 뒹굴뒹굴하는 내 모습이 너무 웃긴 갑자기. 느낌. 그런 거 없나?
0: 아, 그러니까 저는 울지도 않지만 웃지도 않았던 것 같긴 한데.
1: 아, 집에서 혼자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발을 부여잡고
0: 그 모습이.
1: 근데 이게 너무 웃긴 거야 나 혼자.
0: 아 그러면은 어떻게 어디 뭐 영상 통화로도 하지 그러셨어요? 저도 좀 구경하게.
1: 그럴 정신은 없어.
0: 아 그렇군요.
1: 그럴 정신.

0: 없어요.
1: 아무튼 여러분 지금 소장보의 쾌차를 빌어주셔야 되고, 근데 일단 중요한 건 여러분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휴가 떠난 윤상 DJ 우리 상디의 빈자리를 대신 채워주실 예정입니다. 다음 네. 주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 네. 즉 8월 17, 18일에 네. MBC FM 4U 오늘 아침 스페셜 DJ를 하실 거예요. 아침 9시입니다.
0: 네.
1: 예. 네. 그러니까 뭐 한번 하셨던 적 있지 않나?
0: 있어요. 있어요. 네. 그리고 자꾸 이제 여쭤보신 분들 간혹 계신데 그럼 목요일 게스트는 안 하냐? 해요 또.
1: 와, 진짜 전 천우네요. 별밤도 오실 거고.
0: 네, 갑니다. 네. 저 진짜 여기 방 하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1: 진짜
0: 지금 이 정도면 내줘야 될 것 같아요. MBC가 저한테.
1: 4일 출근 네. 확정입니다. 다음 주는.
0: 그래가지고 아무튼 뭐 쩔룩쩔룩하면서 오겠죠 뭐.
1: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선곡 대결은 해야 됩니다.
0: 해야죠, 해야죠.
1: 오늘도 저는 소장봉이를 좀 그려보도록 하겠고요. 참여 방법 알려주세요.
0: 이나 씨와 제가 하나의 주제로 각자 추천곡을 가져와서 선곡 대결을 펼칩니다. 승패는 부엉이들의 투표에 달려있으니까 원석 이나 중에 더 좋은 노래 가져온 사람의 이름을 써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은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1: 마지막 추천곡은 승자만 틀 수 있고 패자의 추천곡은 별밤 인별의 자필로 공개가 됩니다. 정확한 집계를 위해서 문자 투표만 받고요. 승자에게 투표한 분 중 10분 추첨해서 선물 드릴 겁니다. 오늘의 선곡 주제 알려주시죠.
0: 오늘의 선곡 주제. 내가 원하는 이미지나 스타일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바로 주구미.
2: 락키!
1: 주구미? 쭈꾸미의 연한.
0: 주구미.
1: 아, 주구미.
0: 예. 아주 약간 비장하겠는데 락키는 좀 가볍게 나오네요.
1: 그러네요.
0: 네.
1: 근데 자칫 잘못 발음하면 이제 쭈꾸미를 그냥 살살 발음하는 느낌이 날 수가 있는 단어였군요.
0: 어떻게 그게 그렇게 돼요?
1: 주구미, 쭈꾸미,
0: 추구미,
1: 주구미.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 추구미. 아무튼 추구미라는 말이 언젠가부터 등장을 했습니다.
0: 네.
1: 내가 쫓는 어떤 미학적인 네. 무언가 또는 스타일 이런 것인데.
0: 그렇죠.
1: 순서 어떻게 할까요?
0: 먼저 하시겠어요?
1: 저 오늘 오랜만에 먼저 할까요?
0: 네.
1: 저는 진짜 오랜만에 이 이름 들으실 거예요. 신수경의 아직 어린 나.
0: 신수경?
1: 신수경 기억나 안 나세요?
0: 언제?
1: 90년대요.
0: 좀 키 크신 분 아닌가요?
1: 키가 좀 늘씬하셨던 것 같고 콩나물 팍팍 그런 개그도 막 하셨어요.
0: 콩나물 팍팍은 이주일 선배님.
1: 맞아요. 이주일 선배님 유명하죠. 오케이. 그럼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신수경 씨는요, 그 당시에 네. 나 있었던 여자 가수들과 좀 궤를 달리하는 첫 번째 이미지의 등장이었어요, 저에게는.
0: 네.
1: 그 전에는 되게 예쁜 언니들, 또는 되게 멋있는 언니, 또는 섹시한 언니? 이런 언니들이 가수들 쪽에서 많이 보였다면.
0: 네.
1: 아니면 완전 이모님들, 트로트 가수 하시는 연배 있는 분들이었는데, 되게 멋있는 언니가 이게 왜 아까 뭘까 쿨한
0: 신수경
1: 약간 무심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0: 잠깐 혹시 사진 검색해서 좀 띄워줄 수 있어요?
1: 보세요.
0: 왠지 기억이 날 것 같기도 하고
1: 아실 거예요. 근데 나타났는데 노래하는데 완전 무표정에 네. 좀 심드렁해요. 그리고 옷을 너무 잘 입었었어. 근데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막 캡처도 해왔어. 스타일이 너무 좋았고
0: 예.
1: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없는 스타일이었는데 알게 모르게 제가 그때 이렇게 처음으로 너무 멋있다고 바라본 누군가가 내 마음속에 추구미로 자리 잡기도 하잖아요. 지금 크게 보여준 사진은 이분의 원 이미지가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서인지 되게 좀 일단 기본적으로 무심해요. 머리도 그냥 툭 묶고
0: 네.
1: 물론 되게 뭐 정성스럽게 묶은 무대도 있었지만 그냥 까만 고무줄로 툭 묶는 스타일에
0: 네.
1: 노래하는 스타일도 좀 무심하게 툭툭 불러요. 그런데 급기야는 그 당시 볼 수 없었던 그 뭐 토크 프로그램 나와서
0: 네.
1: 엽기적인 개그를 막 하시는 거예요. 콩나물 팍팍 묻자. 되게 미녀 가수로 이름을 떨치던 시절이었는데
0: 네.
1: 그런 여자 연예인 그때 진짜 없었거든요. 개그맨 아니고선. 미녀라고 불리우면서
0: 네.
1: 뭔가 제 마음속에 너무 오랫동안 자리 잡았던 언니였어요. 1716님 신수경 알아요. 세련된 이미지로 기억합니다. 노래가 이 당시에 많은 노래들이 그랬듯이 1, 2절 뭐 비슷하게 반복인데
0: 예.
1: 그냥 그 마지막에만 살짝 벨이

0: 크리에이션이 있는 그 부분에 그 부분에서 저는 언제나 소림을 끼쳐하곤 했습니다. 언제 너무 좋아가지고. 아, 신수경
1: 목소리를 좀
0: 기억하는구나.
1: 들어보면 기억이 날것 같은데요.
0: 무심하고요.
1: 예.
0: 너무 뭔가
1: 목소리도 무심해요?
0: 무심해요.
1: 무심하다는 건막 애써 막
0: 애쓰지
1: 감정을
0: 않아.
1: 막 듬뿍 담아서 막나 슬퍼,
0: 아,
1: 나
0: 전혀 없어요.
1: 기뻐 이런 느낌이
0: 전혀
1: 아니군요.
0: 없어요. 예. 네. 함께 들어주시죠. 저의 첫 번째 영업곡이자 저의 첫 번째 언니입니다. 신수경의 아직 어린 나.

0: 저희 첫 번째 영업곡 신수경의 아직 어린나였는데요.
1: 네.
0: 김영준님이 아는 언니다. 역시 노래는 오래 기억되네요 하셨어요. 아, 이게 그러니까 좀 연배가 있는 분들은 네. 또렷이 기억하실 거예요.
1: 그래서 내가 기억이 안 나나 보다.
0: 그리고 진짜 유례 없었어. 그때 이 스타일링이랑 모든 게 막 네. 항공장 점퍼라고 불리는 그런 스타일의 옷 입고 네. 그런 좀 약간 그러니까 이상은 씨의 멋짐과는 완전 또 다른 결이었어요. 보이 씨랑 달라.
1: 그 당시 압구정동 거리에서 범집한 그런 어떤 그냥 일상 일상복을 입은
0: 맞아요.
1: 압구정동 거리를 걷는 분 같네요.
0: 그렇죠, 그렇죠. 약간 노래하는 것도 약간 그냥 되게 좀 아무 그냥
1: 좀 심드렁하고
0: 심드렁하고 네. 그때부터 저는 심드렁한 여자들 좋아했던. 아무튼
1: 대장부항의 추금인가요?
0: 아니 근데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0: 아니 뭐 그런지는 몰랐는데 신수경 씨 같은 여성상들은 제가 항상 좋아했어요. 조금 드라이하고 건조하고 뭔가 애쓰지 않는 느낌과 그리고 이런 좀 세련되고 중성적인 룩 그런 거를 좋아해서 이 노래도 아직도 들으면 기분이 참 몽글몽글해집니다.
1: 노래는 굉장히 세련됐네요. 누구 곡이지? 궁금하다.
0: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건 막 그당 막 어마어마하게 다른 안 연결된 곡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카이빙을 많이 안 했던 거고요.
1: 신수경 씨 이 노래 이후에 막 또 막 오랫동안 활동을
0: 했었어요. 하셨는데 이게 이거 말고는 저는 이후에 다른 건 이때가 제가 느끼기에 가장 매력이 최고조였어요. 그 예능에서 좀 잘 되셨어요. 왜냐하면 되게 그런 시크해 보이는데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털털하고. 아무튼 다시 봐도 너무 좋네요. 신수경 씨. 자, 이원석 씨.
1: 네.
0: 무엇을 영업하시렵니까?
1: 제 첫 번째 영업곡은요. 이거 제가 죽음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위대한 뮤지션이라.
0: 예.
1: 그렇지만 꿈은 꿀 수 있는 거잖아요. 조용필의 꿈 가져왔습니다.
0: 어? 아주 이게 선배님 뭐 선생님 모셔오시면 어떡해요.
1: 왜요? 저의 죽음이에요.
0: 요새 더운데. 네?
1: 덥다고요?
0: 피곤하실 말... 텐데.
1: 아, 그 제가 그냥 성함만 빌려왔습니다. 근데 이게 죽음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뮤지션으로서 정말 싱어송라이터로서 자신의 목소리 그리고 자신의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롱런하면서 활동을 하고 공연을 좀 뭐랄까 흐트러짐 없이 할 수 있다.
0: 진짜 완벽하게 하시죠.
1: 이거는 죽음이라고 하긴 막진 하겠지만 이 노래 어떤... 제목처럼 정말 꿈이에요. 꿈.
0: 맞아요. 어떤 네. 지점 같은 것 네. 같아요. 네.
1: 그래서 뭐 더 저뿐만이 아니고
0: 맞아요.
1: 많은 뮤지션들의 추구하는 방향을 제시해주고 계시지 않나
0: 맞아요.
1: 싶어서 가져왔고요. 특히 이 꿈이라는 노래는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비행기 안에서 만들었다고 좀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운드를 만들어낸 어떤 연주자라든가 특히 이 앨범이 해외에서 굉장히 유명한 아티스트들과 또 협업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들어도 이게 어느 시대의 음악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0: 주영필 씨 노래가 진짜 만약에 사운드와 볼륨만 똑같이 정리가 된다면 이거 네. 나중에 구분하기 힘들어질걸요?
1: 그러니까요.
0: 시대를.
1: 그리고 실제로 주영필 선배님의 공연을 갔을 때 이 전주가 나오는 순간 그 전율이 솔직히 이게 막 빠! 쫘! 막 우와!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 꿈이라는 노래
0: 그런 전주가 어디 있어요? 애초에 없죠, 근데.
1: 있죠. 모나리자 같은 거는 빠르 빠르 빠르 하면서 우와!
0: 아, 모나리자가 전주 어떻게 됐더라?
1: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0: 근데 마오 베루 베루 베루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1: 그런 신스 테마가 나온거나 뭐 여행을 떠나 쫑게라로 베레 꽁게라버디까 파파 여행을 떠나자 이런 느낌이잖아요.
0: 맞네요.
1: 근데 꿈은 이렇게 돼요.
0: 근데 사실 조용필 씨 콘서트의 재미 이제 백미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곡이 전주가 나올 때 다 탄식이 나와.
1: 네.
0: 이 노래. 근데 모든 곡이 네. 보통 공연을 가면은 특히 완전 진성 팬이 아니면 어떤 한 두세 곡을 들으러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네. 그 노래가 나왔을 때 막 이렇게 되는데 조용필 공연은 계속 탄식이
1: 맞습니다.
0: 나온다.
1: 그게 얼마나
0: 너무 위대해.
1: 꿈 같은 얘기예요.
0: 진짜 꿈 그 자체네요.
1: 몇십 년 동안 히트곡을 계속 낼 수 있다는 거.
0: 말이 안 돼.
1: 2시간, 3시간 되는 공연의 샌리스트를 모두 히트곡으로 채울 수 있다는 거.
0: 그리고 VCR 없고 초대 가수 없고 옷 갈아입는 타임 없고 네. 그런 공연이죠. 이원석 씨의 첫 번째 영업곡이에요. 조용필의 꿈.

0: 조용필의 꿈, 이원석 씨의 첫 번째 영업곡으로 들었습니다.
1: 네.
0: 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들을 때마다 네. 조용필의 넘버들은 들을 때마다 조금 이 경외심과 감동과 흥분이 올라온다라는 것도 좀 이상한 일이에요.
1: 맞아요. 그리고 노래마다 조금씩 창법을 바꿔요.
0: 바꿔. 이 노래도
1: 막 이질감이 들진 않아요.
0: 않죠. 네. 은근히 굉장히 많이 다르고 완전히 길도 바꿔버리실 때가 있는 것 같고
1: 네.
0: 발음 특징도 조금씩 달라지고
1: 네.
0: 아 그렇습니다. 서해남님이 조용필 콘서트 갔다가 왜 가왕인지 확인했잖아요. 그 음향, 조명, 게스트 하나 없이 관객과 하나 된 느낌. 저 그날 바로

0: 갱년기 탈출했어요. 진짜 맞아요. 이 효력 있으니까요. 아, 또 공연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으로 투표하실 수 있죠. 원석 또는 이나 중 한 사람 이름 써서 보내시면 되는데 꿈 듣고 보니 갑자기 뭐 투표가 뭐 중요한가 싶기도 하네요.
1: 그러면 제가 이긴 걸로 할까요?
0: 그래도 저는 괜찮... 아니요. 발가락은 부러지셨고. 잠시 후 4부로 다시 돌아올게요.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수요일 밤 4부 시작했습니다. 영업합니다. 시즌 4 데이브레이크 보컬 이원석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선곡 주제는 내가 지향하는 방향 또는 스타일 뭐를 뜻하는 추구미. 보통 네. 외적인 것을 뜻하지만 이원석 씨는 뮤지션으로서의 어떤 방향 또는 지점. 근데 많은 가수들이 찍고 있는 어떤 그 부표 같은 존재죠. 등대 같은.
2: 그렇죠.
1: 이게 저게 가능하다라는 걸로써 지금의 나를 나태하지 않게 하는 것 같아요. 조용필 씨의 존재가. 왜냐하면 가수들은 알잖아요. 어떤 매일을 살아야 지금 저 나이에 저 가창과 저 음악성이 유지될 수 있는지를 뮤지션들은 네. 누구보다 알잖아요.
2: 그렇죠. 알죠. 네. 그거를 솔직히 요즘 많이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지루해하지 않는 거.
1: 그래.
2: 내가 하는 일을 지루해하지 않는 게 굉장히 능력인
1: 그 재능이에요. 네. 그 선생님 조용필 씨가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2: 네.
1: 똑같이 맨날 루틴 있는 사람.
2: 솔직히 되게 지겹잖아요.
1: 그럴 것 같은데도. 그죠.
2: 그 솔직히 누가 감독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1: 없죠. 스스로를 관리하시죠.
2: 계속 내가 한 약속을 지켜내는 건데.
1: 맞아.
2: 그렇다고 그걸 잘 지켜낸다고 누가 매일 와서 참 잘했어요. 막 100점 이렇게 그려주는 것도
1: 그러니까
2: 아니고.
1: 그러니까 나 같으면 그렇게 훈련 많이 살았어. 여태까지 참았어.
2: 네.
1: 내가 한 70대 됐어. 근데 그러면 누가 이런 나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을 것 같고. 실제로 그분은 수없이 많은 굴지의 플랫폼들에서 전부 다 그 제안이 왔었거든요.
2: 네.
1: 다 거절하세요.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했대. 그러니까 선배님이 쑥스러워도 후배를 위해서 좀 남기시라. 아무튼 시간이
2: 궁금해요,
1: 없고요.
2: 솔직히 그의 인생.
1: 궁금하시죠? 저도 네. 궁금합니다. 근데 저도 제 영업곡에 대단한 분 모셔왔습니다.
2: 누구신데요?
1: 바로 데이브레이크예요. 아. 넌 언제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2: 자, 그럼 좀 가만히 있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추구미라는 것에는 내가 상상하는 어떤 네. 시각적인 또는 어떤 정서적인 막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적인 무언가잖아요. 풍경일 수도 있고 생김새일 수도 있고 스타일 그런 게 있다면 이제 신수경 씨는 이렇게 등장함으로써 나는 저런 좀 여자는 저런 스타일을 좋아하는구나를 정립을 시켜줬다면 이제 어릴 때부터 갖고 있었던 어떤 아 남성은 이런 스타일이 좀 멋있는 것 같아라고 생각한 어떤 이미지가 있다라면 약간 우리 동네에서 오며가 볼 것도 같은데
2: 네.
1: 공부를 잘했고 왠지 왜 막 교회 오빠 느낌이 나 근데 왠지 또 운동시키면 잘할 것 같아 그런 어떤 느낌이 있었는데 물론 그게 실존하기 힘든 이미지죠 특히 가수 쪽에는 뭐 힘들죠. 저

0: 그리고 제가 항상 노래하는 안경.
1: 예.
0: 그러나 예. 어느 날 제 예. 눈앞에 거짓말같이 펼쳐집니다. 데이브레이크의 넌 언제나 뮤직비디오를 봤을 당시였지요.
1: 그 뮤직비디오가 참 효자였군요.
0: 효자였습니다. 어. 노래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뮤비를 봤는데 예. 정말 어? 우리 동네에서 오며가 볼 것 같은 느낌의 어떤 남성이 어? 안경 끼고 어? 약간 교회 오빠 느낌이고 어? 공부 잘할 것 같아. 근데 실제로 그래서 디깅을 해봤다? 실제로 저 우리 동네에서 오며가 봤을 법한 동네에 살았어.
1: 네.
0: 실제로 신학대야. 실제로 공부를 잘했어. 이게 실화? 슈구미의 현실화였다.
1: 계속 비록... 더 좀 길게
0: 비록 네. 우리 이제 매주 네. 이 우리가 이 책상이 없었다면은 격투기를 벌이지 않았을까 싶은 날들이 많아졌지만,
1: 네.
0: 그때 이원석 씨 이미지는 진짜 그 제가 생각하는 진짜 어떤 그 표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싱그러운 청춘 스타 느낌 나는 거 있잖아요.
1: 유니콘이었군요.
0: 좀 그랬죠. 근데 뭐 인정하시죠?
1: 아 뭐 그거는 솔직히 제가 인정할 기가 뭐한 게. 당시 그 뮤직비디오를 담당했던 스타일리스트가 저한테 그걸 입술을 주었고
0: 본인 스타일이잖아요 그게
1: 아니 저 한 번도 그렇게 입은 적은 없는 것 같은데
0: 아니야 옛날에
1: 아 옛날에
0: 그리고 아까 신수경 씨 보고 압구정동에서 오며가며
1: 네, 80년대 90년대 초까지 그렇게 입고 다니게 모두가 다 그렇게 입었었어요 그
0: 이원석 씨 실제로 이제 압구정동 키드였어가지고
1: 아유
0: 아무튼 그렇습니다.
1: 네,
0: 그래서
1: 네.
0: 뭐 묻지 않습니다. 제가 모셔온 분. 두 번째 영업곡입니다.
1: 필요합니다. 예.
0: Daybreak의 넌 언제나.

0: 저희 두 번째 영업곡 데이브레이크 버전의 넌 언제나 듣고 왔습니다.
1: 오랜만에 들으니까 또 감회가 새롭네요.
0: 이 노래 제가 원곡도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곡이라 그 어떤 리메이크도 즐기지 않고 살다가 요새는 데이브레이크 버전을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7757님 모노의 원곡만 들었어요. 너무 좋아하는 노래인데 데이브레이크 버전 엄청나네요. 그런 뜻에서 저는 이나 라고
1: 아 데이브레이크 버전을 아직 처음 들어보셨나 봐요.
0: 와 대박이다 이것도. 그리고 너무 재밌는 게 정호연님이요. 대장부님 추구미가 저랑 완전 똑같네요. 저의 남성 추구미는요 반전 매력 있는 사람. 뭔가 순수한데 관능적이고 예민한데 수더분하고 잘생겼는데 수수하고 예를 들면 소장부엉이라고. 혹시 순수한데 관능적이신가요? 딱히 그 부인은 안 하시는 것 같네요.
1: 순수한 면이 있죠. 관능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0: 예민한 부분 확실히 있죠.
1: 전 지금도 굉장히 예민해요.
0: 그렇죠, 그렇죠. 발가락도 예민해져 있고. 예, 그래요. 이원석 씨 두 번째 영업곡 네. 소개해 주시죠.
1: 저의 추구미 이 뮤지션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어떤 이의 꿈 가져왔습니다. 그 추구미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추구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일단 팀이에요. 팀.
0: 밴드.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
1: 그러니까 원래 밴드로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네. 김현식과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때 멤버가 지금 고인이 되신 전태관 씨 그리고 김종진 씨 그리고 빛과 소금의 장기호 씨 그리고 또 고인이 되신 유재하 씨였어요.
0: 무슨 뭐라고요?
1: 그래서 원래 김현식 씨도 김현식 씨도 고인이 되셨지만 네. 밴드로 자기는 이제 활동을 하겠다. 그래서 2집까지 솔로 앨범 내고 그쵸. 3집부터는 밴드로 간다. 그래서 그 멤버들을 후배들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결성이 되고 근데 3집 앨범이 김현식과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3집 발매 직전에 유지하 씨는 다시 탈퇴를 하고 그 빛과 소금의 박성식 씨가 거기에 네. 들어간 거죠.
0: 슈퍼밴드 오브 슈퍼밴드.
1: 그래서 근데 박성식 씨가 그래서 그 밴드에서 노래를 만들어서 김현식 씨가 준 노래가 비처럼 음악처럼.
0: 영원히 진짜 그냥 어떻게 보면은 뿌리를 찾 K-팝의 뿌리를 찾아서로 올라갔을 때 거기 정말 거대한 그쵸. 섬이 하나 있군요.
1: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두 줄기로 딱 물줄기가 갈라지는데 그래서 빛과 소금과 봄, 여름, 가을로 나눠집니다. 두 명씩.
0: 소름.
1: 그쵸. 이게 약간 되게 재밌는 스토리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0: 엄청 많아요.
1: 그거를 광경을 지켜본 또 꼬마 뮤지션이 있었죠.
0: 많이 있죠.
1: 제 우리 측근 중에
0: 그렇죠
1: 윤상 씨가 그거를 그렇죠. 최측근에서 바라보며 청소를 하며
0: 맞아요
1: 김종진 선배한테 형님 저 음악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0: 맞아요
1: 이런 스타일이었더라고요.
0: 또 하나의 아기가 있었어요. 김형석 씨도
1: 아 그래요?
0: 네 누구한테 김현식 씨한테 아마 난 그러니까 맨날 너 음악 너무 못한다고 형들이 막 구박해갖고 그 연습실 뒤에 그 계단을 쭈그리고 앉아서 네.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있으면은 형 저 음악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했는데 그때 김현식 씨가 안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셨었다라는
1: 되게 재밌는 스토리가 많아요. 거기에서 또 그 동화기에서 네. 그 즈음에 네. 또 혜성처럼 등장한 또 새끼 사자가 한 명 있었죠.
0: 누구죠?
1: 김현철.
0: 그 진짜
1: 다
0: 그
1: 곡이
0: 아기.
1: 아니에요. 다.
0: 김현철 씨도 아기, 네. 윤상 씨도 아기 다 기저귀 아기. 차고 네. 웅 형아 그쵸. 하던 시절.
1: 다 김현식의 꼬마들.
0: 김현식의 키즈.
1: 키드들.
0: 아.
1: 그래서 윤상 선배가 김현식 씨한테 곡을 주면서 작곡가로 데뷔를 하게 된 거 아닙니까?
0: 한 여름밤의 꿈.
1: 그렇죠. 아무튼 꿈. 얘기가 너무 많이 흘러갔는데.
0: 너무 많이 흘렀고 시간도 없어 지금 이제 가야 돼요.
1: 볼멘가게 어떤 이의 꿈 왜 추구미냐면 팀으로서
0: 아, 맞다.
1: 그리고 장르적으로도 그 당시에 참 낯선 장르였어요.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퓨전 재즈.
0: 나도 낯설었었어요.
1: 그걸 밴드로 히트곡을 탄생시키고 그 이후로 꽤 롱런을 하고 있다는
0: 맞습니다.
1: 거.
0: 맞습니다.
1: 또 팀의 어떤 멤버 변화 없이. 그게 저의 또 추구미 아니겠습니까?
0: 아 좋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미 첫 번째 곳에 투표하셨다고 해서 저는 지금 퇴근해버리고 싶거든요. 갑자기 심술이 확 올라오는데요.
1: 왜요?
0: 벌써 첫 곡에서 그렇게 어딨어요 여러분.
1: 음?
0: 꿈에서 이미 투표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자 이거 되잖아요. 빨리 네. 저 좀 심술이 나니까 노래 네. 소개 좀 해주세요.
1: 노래 소개요?
0: 네.
1: 아, 제 두 번째 영어 곡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어떤 이의 꿈.

0: 오늘 엔딩 너무 멋있죠. 오늘의 선곡 주제 추구미로 가져온 원석 씨의 두 번째 영화 꼭 어떤 이의 꿈이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었습니다. 투표 마감 됐대요.
1: 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지금 3연승 중인가요?
0: 예?
1: 2연승 중인가?
0: 응?
1: 앞서 좀 뭐 그렇습니다만 과연 뭐... 제 연승이 계속될지
0: 모르겠네.
1: 연승이 끊어질지. 자, 오늘의 승자는 누굽니까? 바로 원석승! 고맙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8002님께서요. 조용필의 꿈 이어서 어떤 이의 꿈. 추구미가 꿈인 데이브레이크의 이원석 멋있다. 그래서 저는 원석. 아, 이 포인트를 또 캐치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제 추천곡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빛과 소금의 샴푸의 요정 흐르고 있습니다.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 빛과 소금, 봄, 여름, 가을, 겨울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당시 우리나라의 정말 최전선에서 정말 세련된 음악을 추구하던 그런 멋진 밴드들, 제 추구미입니다. 자, 저를 뽑아주신 분들 중 10분께 선물 드릴게요. 패자 이나씨의 추천곡은 별밤 인별그램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럼 제 추천곡 빛과 소금의 샴푸의 요정 들으면서 오늘의 선곡 대결 마칩니다.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8월 12일 수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권용우님이 소정부엉 다친 다리 안 다친 다리만 너무 쓰면 족저 근막염 걸린다고. 네. 이게 푹 쉬어야 된다고요.
1: 이미 예전에 걸려봐서 괜찮습니다.
0: 이미 유경험자라고 합니다. 네. 아무튼 진짜 끝곡도 없고요. 우리 시간이 없습니다. 함께 미리미리 크레딧부터 가볼까요?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현,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고요.
1: 저는 별밤의 유일한 소장부왕 데이브레이크 보컬 이원석이었습니다.
0: 우리는 내일마저 얘기하고 소장부왕 발가락 빨리 나으세요.
1: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이성경입니다. 쉴 틈 없이 달리다 보면 문득 나는 지금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나 하는 생각에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남들의 인정이나 눈에 보이는 성공만이 유일한 정답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면 저는 가만히 멈춰서 제 마음에 0점 조절을 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가치를 향해 나침반을 다시 맞추는 거죠. 나만의 방향과 속도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0: 있어요.
1: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입니다.
4: 무릎 관절염 치료에 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자신의 골수에서 뽑은 농축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사하는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무릎 관절에 직접 작용하여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이나 무릎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무릎 관절염의 진행을 늦춰 수술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보다 간단하고 뼈에 구멍을 뚫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이 빠릅니다. 주로 중기 관절염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며 기존의 연골 주사 치료로 통증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 무릎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생활정보 입이 심심할 때 껌을 간식으로 드시는 분들 있으시죠? 이 껌을 씹으면 침 분비량이 많아지면서 면역 항체가 증가한대요. 껌을 5분만 씹어도 우리 몸속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방어하는 면역 글로불린이 2.5배나 증가합니다. 그리고 껌을 씹으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해서 뇌가 더 활성화되어서 집중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대요. 운동 효과도 있는데요. 리듬감 있는 외부 자극이 가해지다 보니까 심박수를 높이고 운동 효과를

0: 증대시킨다고 합니다. 이런 건강 효과 얻기 위해서는 무설탕껌이나 자일리톨껌을 10분 정도 양쪽 번갈아 드시는 것이 좋대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의 질문. 최근 발견한 새로운 내가 있나요? 가끔 스스로도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나? 하고 놀랄 때 있잖아요.
1: 있죠. 근데 저는 랑디의 새로운 모습을 먼저 봤습니다. 저를 따라서 핫걸 패션 아이템에 하나를 도전해보는 귀여운 모습?
0: 저도 이번에 친친방 진행하면서 찾았어요. 만약에 질문에 은근히 눈을 반짝이던 쩡이디의 새로운 모습.
1: 아, 인정합니다. 이렇게 나도 몰랐던 나를 알아가고 몰랐던 서로를 발견하는 걸 보면요. 나다움이라는 건 딱 한 가지 모습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살면서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스스로를 너무 빨리 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정해두지 말기로 해요.
1: 낯설기도 했지만 돌아보면 전부 우리다웠던 지난 2주.
0: 마지막 밤도 우리답게 가볼까요?
1: 여기는 친한 친구 방송반. 저는 이즈나 최정은.
0: 저는 유사랑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8월 12일 수요일 방송 시작했고요. 첫 곡은 이즈나의 R.I.P.였습니다.
1: 안녕하세요. 랑디 이즈나 유사랑이고요.
0: 쩡이디 이즈나 최정은입니다.
1: 여러분 그날이 와버렸어요. 아쉽지만 오늘이 콘치즈의 친친방 진행 마지막 날인데요.
0: 진짜 오늘 오는 길에 너무 슬픈 거

0: 있잖아요. 맞아요. 진짜 너무 슬펐어요.
1: 진짜 저번 주보다 이번 주가 훨씬 익숙해지고 너무 편하게 했는데 이렇게 마지막 날이라니까 너무 아쉽네요.
2: 다음에 또 불러주실 거죠?
1: 다음에 꼭 좋은 기회로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 좋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친친방에서 저희 속마음도 많이 털어놓고 사연들도 소개하고 게스트분들도 초대하면서 저희도 처음 만난 스스로의 모습이 참 많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질문은 이렇게 드려봤습니다. 최근 발견한 새로운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랑디는 최근에 나한테 이런 면이 싶었던 적 있었나요?
1: 저는 친친방 하면서 뭔가 어른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요즘에 제가 생각하는 어른이 조금씩 되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라디오를 하면서 좀 더 성숙해진 그런 감정이 느껴졌나요?
1: 네, 맞습니다. 점점 이렇게 20살이 되더니 어른의 길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네요. 정인이는요?
2: 저는 조금 장난스러울 수도 있지만 제가 한 번도 귀여워본 적이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 또 이렇게 라디오에서 얘기를 하면서 좀 귀여운 면이 있군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1: 귀여워요 항상.
2: 감사합니다.
1: 그렇습니다. 1340님께서 저는 원래 유연하지도 않고 체력도 안 좋고 운동을 잘 못하는데 제가 대표로 플랭크 2분에 나섰는데 성공했어요. 그때 나 할 수 있었구나 생각했습니다. 나의 새로운 모습 발견.
2: 너무 축하드려요.
1: 플랭크 2분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요.
2: 저는 2분이 거의 최대였거든요. 진짜 2분이 최대였는데
1: 맞아.
2: 진짜 너무 축하드려요. 이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1: 진짜 1분만 해도 사실 이렇게 팔이랑 모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잖아요.
2: 맞아요.
1: 너무 멋있습니다.
2: 0446님께서 저는 최근 첫 자취를 시작했는데요. 생각보다 혼자 사는 게 재밌다고 느껴지는 요즘이에요. 부모님이랑 살 때는 자취가 마냥 외롭고 청소와 요리가 피곤하게만 느껴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요리도 재밌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게 즐거워요. 제가 자취체질이라는 걸 알게 된 요즘이랍니다. 랑디 정이디 오늘 마지막 라디오 화이팅!
1: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취 축하드립니다. 사실 자취는 정말 꿈에 저에게는 정말 꿈의 나중에 먼 미래일 같은데
2: 맞아요.
1: 저는 자취체질이 아닐 것 같아요.
2: 왜죠?
1: 뭔가 저는 외로움을 되게 많이 느끼고 혼자 있으면은 그 고요함을 잘 못 견딜 것 같아요.
2: 그래서 멤버들이 랑디를 지켜주고 있잖아요.
1: 맞아요. 저는 멤버들이 꼭 필요합니다. 정디는요?
2: 저는 솔직하게 20대 로망이 자취였는데 또 멤버들이랑 같이 살다 보면서 아 외롭겠구나 싶더라고요.
1: 맞아요.
2: 그래서 멤버들이랑 같이 사는 게 너무 편안하고 좋아서 멤버들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1: 오래오래 같이 삽시다 우리.
2: 좋아요.
1: 6787님께서 오늘 정이디랑 디 너무 예쁘다. 오늘의 컨셉은 뭐예요? 오늘 컨셉.
2: 오늘의 뭐죠? 컨셉은 어제보다 더 청순한 최정은.
1: 아 최정은은
2: 네, 네. 어제 저는 청순하다고 느꼈는데 아 뭔가 랑디가 너무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와서 청순을 못했어요.
1: 아 아니에요 청순했어요.
2: 그래요?
1: 네.
2: 그래도 오늘은 좀 시크한 좀 깔끔한 생머리를 해서 좀 더 청순한 느낌이랍니다.
1: 단정하게 예쁩니다. 저는 오늘 약간 정디 스타일로 입어봤어요.
2: 그러니까요. 그쵸?
1: 약간 오늘 좀 핫걸 바이브로 입어봤는데 어떤가요?
2: 너무 예뻐요.
1: 감사해요.
2: 진짜 오늘 딱 봤는데 역시 오늘 새롭게 알게 된 모습이 점점 익숙해져가고 있나 봐요.
1: 감사합니다.
2: 콩나물 무침님께서 와 오늘 짱 예쁘다.
1: 짱 예쁜 콘치즈와 함께 오늘도 달려봅시다.
2: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1: 자 오늘도 이렇게 친친방 생방송 중이고요. 여러분의 일상 이야기 공유해주셔도 좋고요. 저희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질문이 있다면 오늘 꼭 남겨주세요.
2: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1: 보이는 라디오도 열었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너튜브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에서 보실 수 있어요.
2: 그럼 저희는 광고 가보겠습니다. 친친방과 함께하는 광고주 친구들 출석 부를게요.
3: 3일 제약
2: 음주 후엔 침입 대리
3: 오뚜기 카레
2: 해리즈 하보에
3: 미분당
2: GS건설
3: 환인제약
2: 경기도청
3: 이상 출석 체크 완료.
4: 지긋지긋 무조맨
5: 티 어실 원스야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아니,

자녀의 마음을 돌보는 것은 단순히 자녀를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감정을 존중하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친밀한 경험은 우리 청소년들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며 건강한 관계를 맺는 힘을 키워줍니다. 하루 10분, 자녀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세요. 그리고 풀기 힘든 어려움이 있다면 서울시 교육청의 위센터를 찾아 상담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시 교육청과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매일의 평범함도 선물처럼 특별해지는 시간.
1: 오늘의 모든 순간을 하나씩 개봉해봅니다.
0: 하루 언박싱.
1: 9931님께서 저 오늘 오랜만에 네일아트 하고 왔어요. 8월 중순으로 향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여름이니까 귀여운 금붕어를 손톱에 그려넣었답니다. 볼 때마다 손톱에 어항이 있는 기분이라 너무 좋아요.
0: 저희도 9931님. 마침 기분 전환으로 오늘 딱 네일을 하고 왔거든요.
1: 대박, 텔레파시 통했다.
0: 와우, 어때요?
1: 저희도 오늘 뉴 네일이거든요.
0: 짜잔.
1: 짱이 오늘 어떤 네일 했나요?
0: 저는 뭔가 베이지한 컬러가 요즘 빠져서 이렇게 베이지한 컬러를 했는데 뭔가 호박벌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어때요?
1: 예뻐요. 쩡이랑 잘 어울려요.
0: 랑디는요?
1: 저는 아주 깔끔한 누디 네일에 프렌치 글리터를 섞은 네일을 했습니다. 너무 예쁘죠?
0: 너무 다른데요. 이렇게 또 우리의 네, 쭈구미에게 네. 쭈구미가 이렇게 보이네요. 8231님께서 인형 뽑기 하러 갔다가 토끼 뽑고 신나서 다른 거 뽑는데 5억 쓰고 실패하고 왔어요. 콘치즈도 인형 뽑기 좋아하나요?
1: 어머 너무 귀여워.
0: 너무 귀여운 거 뽑으셨네요.
1: 사진을 보는데 너무 귀엽네요. 5억 쓸만한데요?
0: 그러니까요.
1: 저희는 저희가 데뷔 초에 한참 인형 뽑기에 빠졌을 때가 있었잖아요.
0: 맞아요.
1: 그때 저희도 정말 5억 쓰고 아 알았습니다. 이 인형 뽑기는 금방 손을 뗄수록 좋구나 라는 사실을.
0: 그래서 하나 뽑으면 그냥 바로 손을 떼야 돼요.
1: 멈추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1: 김혜정님께서 어제 조카가 자고 있는 제 이마를 갑자기 팍 쳐서 너무 깜짝 놀라서 일어났거든요. 근데 모기가 있어서 잡아준 거였어요. 그래서 이마는 너무 아픈데 절 위해 모기를 잡아준 조카에게 뭐라고 할 수는 없고 빨개진 이마가 꽤 오래 가더라고요. 두 분은 만약 서로의 이마에 모기가 있다면 저희 조카처럼 잡으실 건가요?
0: 아, 너무 아플 것 같은데요. 빨개진 정도면
1: 잡아줄 거예요? 제 이마 모기?
0: 아, 근데 저는 모기 물리는 것보단 때려서 빨개지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싶어서
1: 이렇게 팍 이렇게?
0: 네, 왜냐면 이마에 물리면 볼록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맨날 긁으면 또 빨개지고 그러니까 네. 그냥 한 방에 팍 때리고 그냥 좀 더 가라앉는 게 낫지 않나.
1: 말을 해줄 순 없는 건가요? 그럼 네. 서로 우리 팍 때려줍시다.
0: 좋아요.
1: 좋아요.
0: 택배보다 빠르게 도착한 하루 이야기들 풀어봤고요. 이제 노래 언박싱 갑니다.
1: 이즈나의 인피니티.

0: 친한 친구 방송반 하루 언박싱에 이어서 이즈나의 인피니티 듣고 왔습니다.
1: 이수빈님께서 사랑이가 인피니티 작사했잖아요. 가장 마음에 드는 가사는 어느 부분인가요?
0: 어느 부분인가요?
1: 저는 시간이 멈춘 듯이 있어줘 내 곁에 라는 가사를 정말 좋아하는데 제가 이 가사를 쓰고 뭔가 나야분들을 저희 팬분들인 나야분들을 생각하면서 쓴 가사였기 때문에 나야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었던 것 같아요.
0: 저도 이 작사한 걸 보고 나서 진짜 잘 어울리게 잘 썼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1: 감사합니다. 하루 언박싱 이 시간에 문자 소개된 분들께는 진짜 언박싱까지 챙기시라고 36식품에서 36케어 완전 균형 영양식 구수한 맛을 드립니다.
0: 그럼 문자 계속 만나볼까요? 2585님께서 근데 랑디랑 쩡이디 둘 다 막 엄청 화려하고 반짝반짝하고 파츠 엄청 올라가고 보기만 해도 무거운 내일은 아니네요. 깔끔한 손톱이 취향인가요? 맞아요. 저는 깔끔한 손톱이 취향인데 그래도 뭔가 깔끔하지만 또 파츠는 너무 투머치할 것 같아서 좀 더 이렇게 반짝반짝한 컬러를 사용합니다.
1: 맞아요. 저도 사실 이런 누드톤의 네일을 정말 좋아하는데 사실 저희는 무대 때마다 이제 다양한 팁을 붙여야 돼서 파츠랑 이런 거를 못 붙입니다.
0: 맞아요.
1: 그래도 무대 때 진짜 예쁜 팁들을 많이 붙일 수 있어서 이렇게 평소에는 깔끔한 손톱으로 다닌답니다. 2918님께서 오늘 노래방 가서 파이널 롭송 불렀는데 음이 정말 높네요. 언니들만의 고음 내는 꿀팁 있나요? 있다면 알려주세요.
0: 이거 진짜 엄청난 꿀팁인데 진지한 꿀팁이거든요.
1: 이즈나의 메인보컬 최정은님이 알려주시는 고음 꿀팁.
0: 이것도 제 여기서 알려주는 건데
1: 안 되는데 공개해 주시죠.
0: 네, 이게 복근 운동을 하면 고음이 잘 됩니다.
1: 맞아요.
0: 복근 운동을 안 하면 이게 코어의 힘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음을 하려면

0: 그래서 코어 운동 열심히 하면 고음을 잘 낼 수 있습니다.
1: 화이팅!
0: 화이팅! 근데 요즘 코어 운동 안 해가지고
1: 잘 안 돼요?
0: 조금 안 돼요.
1: 같이 합시다.
0: 좋아요.
1: 좋아요.
0: 1340님께서 저 지금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보고 있는데 콘치즈는 어떤 아이스크림 좋아하시나요? 저는 콘치즈 맛 아이스크림 좋아. 아니 사랑합니다.
1: 아이스크림 정말 좋아하시잖아요.
0: 저 오늘도 먹고 왔는데 오늘은 그 돼지바 먹고 왔어요.
1: 오, 약간 딸기잼 초코 아이스크림. 저는 요즘 그 초코바 아이스크림에 빠져가지고 그 양이 되게 초코바만한 사이즈인데 너무 맛있고 딱 제 사이즈예요.
0: 안에 캐러멜 들어가 있는?
1: 네, 캐러멜 들어가 있고 초코볼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는 거 있는데 신상이거든요, 그게. 꼭 드셔보세요, 여러분.
0: 완전 맛있어요.
1: 너무 맛있습니다. 2705님께서 나의 못 봤던 내 모습 저도 있어요. 처음엔 내향형인데 학교에서 선도부를 하게 되어서 어떡하지라고 했는데 요즘 아이에서 이로 변하는 저의 모습을 봤어요. 내던져지면 다 적응하게 되어 있나 봐요.
0: 아이에서 E로 변하기 쉽지 않은데.
1: 근데 저도 요즘 제가 원래 INFP거든요. 근데 이게 좀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E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0: 근데 제가 봐도 랑디는 E인 것 같아요.
1: 그쵸?
0: 네.
1: 약간 원래도 조금 반반이었는데 요즘 E로 조금 더 넘어가는 느낌이에요.
0: 요즘 그리고 숙소에 잘 안 보이더라고요. 밖에 산책도 맞아요. 많이 나가고.
1: 산책도 많이 나가고.
0: 카페도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1: 네. 요즘 원래 집순이었는데 요즘에는 막 산책하는 것도 좋아하고 시간 나면 쇼핑하는 것도 좋아해서 자주 나갑니다.
0: 저는 집순인데 완전한 아이랍니다. 0485님께서 오늘이 콘치즈 DJ 마지막이라니 너무 슬퍼요. 예전에 이진아 너튜브 채널에서 했던 라디오 콘텐츠처럼 또 할 계획이 있나요? 콘치즈 DJ랑 헤어질 생각에 너무 아쉬워요.
1: 저도 오늘 친친방이 마지막인 게 너무 아쉬워서 라디오를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저희 이즈나 작컨 중에 있잖아라는 라디오 콘텐츠가 있거든요. 그 친구를 한 번 더 해봐야 되나? 라는 생각이 요즘 있습니다.
0: 진짜 이렇게 6일 동안 라디오를 하면서 라디오가 이렇게 재밌는 거였구나 싶더라고요.
1: 진짜 너무 아쉽지만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좋아요.
1: 이수빈님께서 유사랑씨 왁부불 만지고 손은 잘 씻었나요?
0: 잘 씻었나요?
1: 아주 세 번 씻고 왔습니다. 제가 아까 오기 전에 나야분들과 왁부불 만지는 라이브 방송을 했거든요. 근데 그 왁부불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손에 완전 이렇게 다 묻었는데 약간 찝찝해가지고 손을 진짜 세 번을 씻었어요.
0: 그때 새로 산 그 왁부불이 또 온 거예요?
1: 맞아요. 왔어요. 근데 그걸 제가 너무 냉장고에 오래 넣어놨더니 너무 굳어서 그게 뾰족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터지자마자 바로 겉에가 터져버려가지고 속상했습니다.
0: 손 괜찮아요?
1: 손 괜찮아요. 아주 건강합니다.
0: 좋아요.
1: 문자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저희는 이제 전학생 모셔볼게요.
0: 미모의 여신들 아르테미스와 함께합니다. 환영 인사와 질문 이쪽으로 미리 보내주시면 됩니다.
1: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0: 그럼 노래 듣고 입으로 돌아올게요. NCT 드림의 고래, 케플러의 르보야지.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뒷문인데.
1: 진짜요?
2: 뒷문인가요?
1: 아유, 그래요?
2: 앞문이 어딨죠?
3: 콘치즈 학교의 K-POP 여신의 등장이라
0: 호기롭게 뒷문 열고 들어온 전학생 모셔봅니다.
3: 밤이 깊을수록 달빛은 선명해지고 이분들의 미모도 밝아집니다.
0: 아르테미스 어서오세요.
4: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5: 안녕하세요. 아르테미스입니다.
3: 선배님들 반갑습니다.
2: 아, 반갑습니다.
3: 먼저 각각 소개부터 부탁드릴 건데요. 여긴 친친이고 학교 컨셉이니까 반말로 가도 될까요?
0: 그럼요. 그럼요. 그러면 어떤 친구가 되어줄 건지 한마디씩 붙여서 소개해 주시면 돼. 희진 언니부터 가볼까?
6: 그래. 나는 영원한 너의 짝꿍 희진이야.
7: 안녕, 나는 오늘 밤 너를 편안하게 해줄 김립이야.
8: 안녕, 나는 오늘 나른한 목소리로 너를 재워줄게 신솔이야.
9: 안녕, 나랑 친하게 지내자, 난 체리야. 와,
0: 다들 반가워. 우리 삐 챌린지 할 때 보고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다들 잘 지냈었나요?
2: 엄청 잘 지내고 있었고 우리 1년 2개월 만에 컴백했어.
0: 너무너무 맞아. 축하해요.
4: 고마워.
3: 요즘 활동하느라 바쁠 텐데 언니들 저녁은 먹고 왔나요?
0: 먹고 왔나? 뭐 먹었어요?
2: 저녁 드셨나요? 전 안 먹어가지고.
8: 저도 저 빵 하나?
4: 그러네, 우리가 아직 저녁을 못 먹었어.
3: 그럼 지금 제일 먹고 싶은 게 있어?
2: 마라탕!
8: 마라탕. 나도 마라탕.
3: 마라탕 몇 단계로 먹어?
2: 3단계.
3: 3단계?
0: 이런 거 잘 먹는구나.
4: 와, 대박.
3: 나 아직 2단계까지밖에.
0: 어머,
4: 귀엽다.
0: 자, 그러면 이제 반말은 여기까지 하고 다시 예의 있게 돌아가 보겠습니다.
3: 좋습니다. 네. 저희가 초보 DJ라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데 잘 부탁드리고요.
2: 잘 부탁드립니다.
3: 친구들 환영 문자부터 만나볼게요. 송성우님께서 여신 두두 등장.
2: 두두두.
0: 다들 너무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4: 아유, 진짜 감사합니다.
0: 눈 호강을 하고 있는 기분이에요. 제가 지금
2: 너무 두다 너무 너무 아름다워.
4: 사랑스러워.
2: 그러니까요.
0: 정소연님께서 엥? 저 언제부터 꽃밭 한가운데 서 있었죠? 우리 콘치즈도 아르테미스 분들도 다들 너무 예쁘다.
2: 감사합니다, 여러분.
0: 다음 사연. 희진 언니가 읽어주실 수 있나요?
2: 잉잉스님께서 어딜 봐도 미인이 있는 기분 어때요?
0: 정말 행복합니다.
2: 짜릿합니다.
0: 지금 너무 지금 어딜 돌려도 미인만 가득하네요.
2: 기분이 좋네요.
3: 이사공우님께서 김정은과 최정은의 만남 기대된다.
8: 정은장은
4: 맞아요. 동명이더라고요. 드디어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2: 한자도 똑같나요?
4: 어떻게 쓰세요?
3: 저는 뜰 정의 은은입니다.
4: 아, 저는 정할 정의 은.
3: 아, 다르네요.
4: 다르네요.
0: 오늘 정은재 케미 제가 기대해보겠습니다.
4: 감사합니다.
2: 운명이다.
3: 자, 이렇게 어떤 문자든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아르테미스에게 궁금한 질문이나 바라는 요청 보내주세요. 문자 어디로 보내죠, 체리님?
4: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0: 감사합니다. 문자 기다리면서 전학생이 들고 온 소식도 소개해볼게요. 아르테미스가 드디어 새 미니 앨범 하이퍼에고를 발매했습니다.
3: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1년 2개월 만에 컴백이에요. 어떤 소감 어떠신가요?
4: 정말 그래도 약간 되게 저희가 어렵고 열심히 준비한 앨범인데 팬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해 주셔가지고 너무 지금 행복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 행복하니까 팝필터 좀만 더 내리면 얼굴이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행복한 얼굴이.
4: 아, 그래요.
2: 너무 좋아요. 네.
0: 감사합니다. 또 이번 앨범에 치유의 이미지를 닮은 앨범이라고 하셨는데 또 어떤 앨범인지 앨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4: 네, 이번에 저희 앨범 하이퍼 이고는 사실 좀 연장선이 가득한 그런 앨범인데,
7: 이전에 이제 그 클럽 이카루스라는 앨범은 좀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해주는 그런 의미를 좀 크게 가졌다면 이번 앨범은 좀 그분들이 나와서 이제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좀 전파하는 그런 앨범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3: 근데 아쉽게도 이번 활동 때 하슬님이 부상으로 같이 활동을 못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잘 회복하고 계신 거죠?
4: 맞아요.
2: 아, 맞아요. 저희 오늘 몰래카메라도 했거든요. 오늘 이 라디오 같이 와야 된다고 매니저님이랑 같이 짜가지고 픽업 시간을 올려버렸어요.
4: 진짜 해야 된다고.
3: 반응이 어떠셨나요?
2: 얘들아 왜 그러는 거야?
7: 식은땀 흘렸다고 그래가지고.
3: 그래도 앨범에서 하슬님 목소리를 찾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어떤 에피소드인 거죠?
8: 이번 앨범의 인트로 곡에 하슬이가 나레이션으로 참여를 하게 됐는데 하슬이와 저의 듀엣곡이 탄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0: 네, 이렇게 하슬님의 든든한 지원 사격까지 더해서 아르테미스 최초의 더블 타이틀로 컴백을 하셨습니다. 몬스터너와 블루블러드 두 곡 중에 먼저 몬스터너는 어떤 곡인가요?
7: 네, 이번 저희 타이틀곡 몬스터너는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랩을 도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멤버들의 새로운 매력이 아주 가득 담긴 그런 특별한 곡입니다.
3: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근데 이 노래 처음 듣고 고민이 많으셨다고 들었는데 이유가 뭐였을까요?
8: 일단 저희가 정말 10년 차인데도 해본 적 없는 새로운 장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팬분들이 과연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걱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컨셉을 유지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는 게 맞을지 너무 고민을 했지만 대표님의 그런 선택을 믿어보기로 해서 결정했습니다.
0: 근데 역시 선배님들답게 새로운 장르도 너무 완벽하게 소화해내셨는데
4: 감사합니다.
0: 혹시 멤버분들이 생각하는 무대 포인트는 무엇인지 하나씩 들어볼 수 있을까요? 희진님부터?
2: 전 아무래도 퍼포먼스 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역대급으로 굉장히 안무가 많아요. 이번에 댄서분들도 같이 하고 그래서 저희 안무들을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7: 네, 저는 멤버들이 다 같이 이제 가발을 착용해서 저희의 뭔가 겉모습 비주얼적인 그런 컨셉적인 모습을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 저는 저희의 뭔가 다 멤버들 제각각의 표정? 예, 유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뭔가 보통 한 곡이라고 하면 비슷한 표정을 연출하는데 이번 곡은 다 각자 생각하는 걸 표현하는 그런 느낌으로 준비해서 다 똑같은 파트여도 다르게 표정을 했으니까 거기에 주의해주세요.
4: 저도 아무래도 저희의 발재간 안무가 굉장히 이번에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이렇게 많은 매력이 넘치는 곡 바로 들어봐야겠죠? 듣고 나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0: 아르테미스의 신곡입니다. 몬스터너.

0: Okay, stunner.
1: 예민한
2: 아르테미스의 분스타나 듣고 왔습니다. 뮤비도 저희가 같이 봤는데 우와 이런 새로운 뮤비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3: 맞아요.
4: 감사합니다.
2: 너무너무 멋있어요.
3: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6: 이승빈님께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오케이. 저희의 첫 인트로 시작. 오케이 나. 오케이.
2: 윤상민님께서 찾았다 내 K 에미넴.
4: 너무 에이. 영광인데요.
1: 감사합니다.
2: 랩을 처음 해보셨다고 했는데 진짜 너무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3: 진짜요?
4: 감사합니다.
2: 그럼 다음 사연은 김림님께서 읽어주실 수 있나요?
7: 네, 니지니어스님께서 본스터너는 본스터너는 무대랑 같이 봐야 돼요. 꼭 봐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1: 맞아요. 무대랑 봐야 돼요. 이거.
7: 맞아요.
1: 맞아, 엄청나서.
2: 진솔님도 하나 읽어주실 수 있나요?
8: 네, 블루르님. 이 노래 출근할 때 들으면 전투하러 나가는 것 같고 기분 난리나요. 출근송 겟. 감사합니다. 근데 진솔이가 이 노래를 앙큼한 여름을 느낄 수 있는 곡이라고 했던데 도대체 앙큼한 여름은 어떤 여름인가요?
2: 오, 앙큼한 여름?
3: 앙큼.
8: 이런 말을 했구나.
4: 그러게? 뭐죠 그게?
8: 그게 뭐 정신이 없었나 보다.
4: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했구나.
8: 그러니까. 앙큼한 컨셉만 얘기한 줄 알았는데 앙큼한 여름은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이번 곡이 저는 그래도 여름에 어울리는 곡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퀸! 내가 퀸이 되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더워도 더워 약간
1: 앙큼한 여름 그 같은데
8: 막 이러는 느낌
4: 너무 웃으신다.
8: 이러는 느낌?
2: 너무 이해가 쏙 됐습니다.
8: 더워 박스다나 이런 느낌.
2: 체리님도 하나 읽어주실 수 있나요?
9: 네, 치킨은 역시 날개. 본스터너라는 말이 진짜 예쁜 사람을 가리키잖아요. 멤버들 스스로 내가 본스터너라고 느끼는 순간 다 있겠죠? 히히. 특히 언제 그렇게 느껴지는지 공유 플리즈. 히히.
6: 어떨 때 이런 순간이 느껴지시나요?
1: 본스터너로
2: 느껴지는 순간?
7: 아니 저는 무대할 때 이 몬스터너 무대를 할 때 특별하다고 느꼈어요. 왜냐면 그때만큼은 이제 또 제가 또 최고로 멋있어야 되고 최고로 예뻐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를 장착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무대할 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이제 또 활동하니까 붓기가 많이 없거든요 얼굴에. 이제 화장실에서 혼자 화장 지우고 얼굴 다 봤었을 때 가끔씩 이렇게 좀 마음에 드는 거 있다.
7: 멋있어요.

0: 좋습니다.
1: 계속해서 다음 곡 또 다른 더블 타이틀 곡도 소개해볼게요. 블루블러드는 어떤 곡인가요?
2: 저희 블루블러드는 원래 보통 사람들이 다 빨간 피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파란 피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제 남들과는 다르다는 걸 이제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곡입니다.
0: 이 곡은 멜로디도 좋지만 보컬에서도 좀 더 청량함이 느껴지더라고요.
2: 맞아요.
0: 녹음할 때 특별히 신경 쓰거나 중점을 둔 부분이 있으실까요?
2: 진솔 언니 이런 거 엄청 신경 많이 쓰세요.
3: 맞아요. 제가 뭔가 가이드 버전이랑 좀 더 다르게 저희만의 매력을 담으려고 하는데 이거는 완전 진짜 청량한 게 느낌이 딱 있으니까 더더욱 청량하게 부르려고 노력을 했는데 청량하려면 좀 숨소리를 더 섞고 끄듬을 끄듬을
4: 벅참
3: 벅참을 담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중점을 뒀습니다.
2: 인터레스팅.
0: 혹시 그러면 진솔 선배님이 생각하시는 킬링 파트가 있을까요?
3: 블루블러드의 킬링 파트는 사실 이번 블루블러드는 후렴구에 저희 네 명이 같은 멜로디를 다 부르거든요. 근데 같은 멜로디지만 다 다른 음색이 표현돼서 거기가 다 각자의 킬링 파트가 아니지 싶습니다.
1: 저는 그 한 소절 너무 궁금한데 한 소절 불러주시나요?
4: 들어가면서?
3: 그래 그러자.
4: 그래 그래.
3: 그래 그래.
4: 예린이부터잖아.
3: 너부터잖아 1절.
4: 아 후렴구 말하는 거야? 아 죄송해요.
5: 너 공유 말하는 거지.
3: 아 그랬지?
5: 거기서 좋아.
3: 어디 할까?
4: 난 여기가 좀 킬링이라고 생각하긴 해.
3: 그래 브릿지 하자.
4: 그래.
3: 그래.
5: 그래요. 저요.
4: 아 지금 목이 막혀가지고.
5: 좋아요. No less tonight. 빠바바바. Just say.
3: 죄송해요. 뭐야.
5: 다시 할게요.

0: 이렇게만 들었는데 음색이 대박이시네요.
1: 감사합니다.
2: 본스타너랑 완전 다른 매력의 곡인 것 같은데 한 소절만 들어도
3: 완전 달라요.
1: 맞아요.
2: 너무 좋네요. 구름님께서 블루블러드 노래 가사처럼 이 멤버는 이럴 때 정말 빨간 피가 아니라 파란 피가 흐를 것 같다. 특별하다, 신기하다, 독특하다 느껴지는 존재가 있다면 누구인가요?
3: 아니 뭔가 같은 마음일 것 같아.
0: 그래?
3: 그래? 어. 난 누구 한 명 뽑을 수 있을 것 같아.
0: 어,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지목해 볼까요?
4: 좋아요. 네.
2: 그래. 하나 둘 셋.
3: 아? 어?
4: 원래 단체에서 원래 그런 거야.
2: 만장일치로 체리님 어. 지목 당하셨어요.
3: 그러네.
2: 어,
3: 내가 당한 제다.
4: 너만 같은 마음이네.
3: 아, 그러네.
2: 어떤 느껴지는 그런 느낌인가요?
0: 아, 최근에 그 썰 얘기해도 되나?
2: 뭐지?
0: 우리 그 무대 끝나고 나서 텐션 올랐을 때 있잖아요. 기억나세요? 차 안에서 예림이가 혼자서 갑자기 얘기했던 거.
3: 내가 뭔 얘기를 했지?
0: 갑자기 너무 뜬금없이 저희가 이제 무대 끝나고 잠깐 이제 퇴근을 했었나? 그랬었는데 예림이가 아니 근데 있잖아 우리 확실히 다들 신기가 있는 것 같아. 당황해가지고 갑자기
2: 맞다
0: 갑자기 왜 이러니까 아니 그 무당들이 한끗 차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린 무대를 하면서 에너지를 얻은 거지. 그래서 우린 다 신기가 있는 것 같아. 예림아 너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3: 맞아,
0: 이랬었던
3: 맞아,
0: 맞아.
3: 아무래도 여신님들이시니까.
4: 세 분도 같이 에너지를 엄청나게 얻으시겠네요.
3: 같이 이렇게 얻는 감사합니다.
2: 여신이니까.
3: 여신이니까.
2: 좋다. 자 그럼 이 노래도 바로 들어봐야죠. 아르테미스의 신곡 블루블러드도 듣고 오겠습니다.
5: 짱.

0: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친한 친구 방송반 아르테미스의 블루블러드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블루블러드도 노래가 너무 좋네요.
4: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3: 뭔가 제 취향이에요.
5: 네,
3: 제가 완전 좋아하는 노래인 것 같아요. 오늘 플리에 바로 넣겠습니다.
5: 아, 감사합니다.
3: 이승빈님께서 아따 청량허이 좋다. 네. 지금 계절에 딱 잘 어울리는 노래인 것 같아요.
5: 감사합니다.
6: 프롬나오님께서 짙은 어둠이 널 삼켜도너를 꺾지 못해 let you know 내가 여기 존재하는 한 여기 가사 진짜 가슴 벅차요.
3: 가사도 너무 예쁘네요.
4: 맞아요. 저희 가사 좋은 곡들도 굉장히 많아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세요.
3: 제 스타일입니다. 또 가사 예쁜 노래들 좋아하거든요.
6: 1954님께서 이 노래 듣고 편의점에서 파란색 음료만 마십니다. 나도 블루블러드 타입이다.
4: 괜찮은 아이디어다.
7: 그러게.
8: 파란피 그냥 수혈.
3: 체리님께서 다음 거 읽어주실 수 있나요?
9: 네. 박채희님께서 더블 타이틀 한 이유가 있네. 핫과 쿨을 하나씩 담아놨네요.
3: 맞아요.
6: 저는 또 핫한 걸 좋아하거든요. 핫해요.
3: 네, 핫해.
4: 진짜 잘 어울려요.
6: 근데 진짜 본스터너가 정말 제 취향인 것 같아요.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정말 저도 플리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6: 논산야호님께서 이카루스의 감동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뮤비 미감도 완전 감동이었습니다. 본스터너에서 독특하게 새로 프레임을 쓴 것도 재밌었고 블루블러드는 금발에 파란 렌즈까지 멤버들 비주얼이 짱짱짱이었어요. 엄청 더울 때 일본에서 촬영을 했다고 들었는데 재미있는 에피소드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어떤 뮤비가 더 취향인지도 궁금하네요.
3: 일본에서 촬영을 하셨다고?
4: 맞아요.
3: 많이 더우셨나요?
4: 진짜 어마어마하게
7: 맞아요. 네, 습하고 너무 덥고
4: 근데 저희가 또 가발까지 써가지고
3: 맞아요. 완전 통가발 그럼 이셨던데 안에가 엄청 더우셨겠네요.
5: 맞아요.
3: 근데 약간 재밌었던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4: 저희 그때가 생각이 나는데 일본에서 가발을 계속 쓰고 이제 편의점도 가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0: 리본이랑 둘이 편의점을 갔었는데 이제 계산대 직원분께서 계속 아이돌 데스까? 아니면은 댄스 팀이냐고 막 여쭤보시고
1: 코스프레냐고
0: 맞아요
1: 여쭤보시고
0: 네 그랬었어요.
2: 근데 엄청 더울 때

0: 맞아요.
1: 신기해.
2: 오히려 반대로.
0: 둘이 약간 더울 때 좋은 파, 추울 때 좋은 파 아니에요?
1: 나뉘는 것 같아.
3: 맞아. 저희는 더 추울 때 찍으면 이렇게 오히려 표정이 울상이는
4: 여러 가지 걸상 눈물이랑
3: 고통스러워서.
1: 맞아.
2: 맞아.
5: 그럼 선배님들은 어떤 뮤비가 더 취향이신가요?
2: 아무래도 본스터너인
4: 것 같아요.
1: 네. 저는 사실 본스터너 그 본편보다 저희 페이크 뮤비가 있거든요.
2: 맞아.
1: 그 페이크 뮤비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독특해요. 편집 방식이. 그래서 그게 제 스타일이니까 봐주세요.
5: 궁금해지는데요.
6: 근데 랩을 처음 도전해보셨던 곡인데 다들 본스터너가 더 취향이신가 봐요.
0: 맨날 맨날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네, 기분에 따라서. 너무 스타일이 다른 곡이어가지고 오늘은 약간 본스터너.
5: 네. 오, 근데 뮤비에서 화려한 비주얼 변신을 위해 눈썹도 탈색을 하셨다고.
6: 맞습니다.
5: 다 같이 하신 건가요?
1: 맞습니다.
6: 엄청난 도전이셨어요.
1: 왜냐면 머리가 백금발인데 눈썹만 이제 까말 수 없으니까 이제 눈썹을 완전 하얗게 탈색을 했는데 저도 그 당시에는 흑발이었어서 이제 눈썹만 허연 이렇게 모나리자처럼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5: 근데 진짜 AI 비주얼이었어요.
1: 진짜요?
5: 막 속눈썹도 막 파란색이랑 흰색 하셨던 거
3: 맞아요, 맞아요.
5: 그래서 더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6: 감사합니다.
3: 근데 진짜 흑발에다가 눈썹만 탈색하니까 사람이 눈썹의 중요성을 처음으로 깨달아가지고 너무 못생겼더라고요. 네. 생얼을 보는데.
6: 또 사연 보내주셨는데 융상민님께서 둘 다 이렇게 좋은데 더블 타이틀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5: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더블 타이틀로 정해져 있었던 건가요?
3: 이게 사실 저희도 조금 갑작스럽게 소식을 접했던 게 이 뮤직비디오 촬영장에서 더블 타이틀이라고 이제 그렇게 소식을 들어서 약간 좀 놀라웠는데 근데 오히려 조금 더 좋았던 게 활동을 하면서 이제 완전 반대되는 그런 컨셉을 하다 보니까 팬분들도 너무너무 좋아해 주시고 둘 다 보여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6: 팬분들은 또 다양한 컨셉을 보여주는 게 좋아하시니까
3: 맞아요.
6: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1: 맞아요.
6: 자, 오늘의 전학생 아르테미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문자 계속 열어뒀으니까 아르테미스에게 궁금한 점 계속해서 남겨주세요. 문자 어디로 보내죠, 진솔님?
1: 문자 번호 샵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5: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문자 기다리면서 하슬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곡 아르테미스의 From Wings to Soul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0: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3부 시작했습니다.
1: 저는 이즈나의 유사랑 랑디,
0: 최정은 쩡리지고요. 오늘의 전학생 아르테미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르르와 콘티지만 남 기쁘다. 님께서 랑디 쩡이디 오늘따라 더 긴장한 것 같은데요. 선배님들과 빨리 친해지면 좋겠어요. 좋아하는 디저트 얘기라도 하면서.
2: 콘티지만 남 기쁘다.
3: 놀리지마.
2: 남 기쁘네.
0: 조금 선배님들과 함께하니까 좀 긴장을 했는데.
4: 전혀 그러실 필요 없어요.
0: 네, 편하게 대해주세요. 네. 진짜. 디저트 좋아하시나요?
3: 여기
5: 완전 좋아해요.
4: 킬러 킬러. 네.
5: 좋아하세요?
0: 네, 엄청 좋아해요. 최애 디저트 어떤 거예요?
5: 저는 진짜 웬만한 거 다 단 거는 다 좋아해가지고. 근데 케이크 같은 거 좋아하고. 좋아하세요?
0: 완전 좋아해요.
3: 과일 케이크. 아, 좋아하세요? 귀여워. 과일
0: 케이크. 어제 케이크 한 판 하고 왔는데.
3: 네? 진짜요?
0: 네? 이게 큰 케이크는 아니고 미니 케이크를.
4: 그래도 대단하시다. 울리는데 원래 보통.
6: 저희 멤버들이 디저트를 진짜 좋아해서 그 성땡당에 그 과일 큰 케이크 세 판을 저희가 다 같이 밥을 먹고 디저트로 먹은 거예요.
3: 시루시루.
6: 네.
3: 안 남기고요?
6: 안 남기고.
3: 와.
0: 세 판을요?
6: 네, 세 판을.
4: 그 양 진짜 많아.
3: 네.
6: 밑에 빵만 조금 남기고 이렇게 다 같이 퍼먹으면서
4: 그렇게 먹으면. 그 과일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어요.
6: 네,
0: 맞아요.
6: 그 밥을 먹고 후식으로 먹었었어요.
4: 와.
6: 다음에 초대해 드릴게요.
0: 좋아요. 같이 먹으러 가요.
4: 같이.
0: 와,
4: 같이 한 번.
5: 진짜.
4: 푸파 푸파.
6: 1005님께서 하슬이 속보, 아까 멤버들한테 깜카당해서 대본 급하게 읽고 있었대요. 너무 귀여워요.
0: 웃겨.
6: 상상하니까 너무 귀여우시네요.
4: 근데 진짜 저희가 하슬 언니가 혹시라도 씻을까봐 좀 몰카를 급박하게 끝냈어요.
5: 혹시라도 좀 만에? 진짜.
6: 진짜.
0: 몰카입니다.
4: 영상 찍어서 보냈어.
0: 맞아요.
6: 다음 사연 체리님이 읽어주실 수 있나요?
7: 어머, 섹시 체리 사랑해. 이번 앨범은 아르테미스가 시도해보지 않은 힙한 장르들이 많았는데 멤버별로 녹음하기 가장 어려웠던 곡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그걸 완벽 소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까지 했는지 알려주세요.
5: 맞아요. 저희가 그 랩을 또 처음 도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랩 레슨까지 또 받아가면서 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치만 막상 해보니까 그 자신감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런 걸 깨달았습니다.
4: 잘했네요. 네.
3: 잘했다.
5: 깨달았어요.
6: 저도 네. 원래 랩을 하지 않다가 데뷔 전에 이제 파이널 송을 하는데 그때 갑자기 랩을 딱 주신 거예요. 랩 파트를. 네, 그래서 그때 저도 그때부터 랩 레슨을 받았었는데 이게 노래할 때랑 랩할 때랑 또 발성이 진짜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도 초반에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는데 공감이 많이 가네요.
5: 네. 너무 잘했을 것 같은데.
6: 감사합니다.
4: 녹음실에서 제일 힘들었죠.
6: 맞아요. 힘주면서 하는 게.
5: 머리 긁어가면서 그냥.
6: 네, 그래서 막 벽을 이렇게 때리면서 힘주느라 이렇게 벽을 때리면서 녹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4: 맞아요.
0: 니 지니어스님께서 이번 앨범에 멤버들의 랩이 많이 들어가는데 자신 있는 랩 한 소절씩 해주시고 각자 랩 네임 만들어주세요.
3: 에이요,
0: Let's go.
4: 진짜 이런 거에 자신 없어요 저희.
6: 그럼 저희가 비트를 좀 깔아드릴까요?
3: 비트박스로?
6: 어떤가요?
3: 박치기 박치기.
4: 귀엽다.
6: 복잡 박치기.
3: 귀여워.
6: 자신 있는 분 계신가요?
7: 자신이 없었지만 한번 해볼게요.
3: Let's go,
4: let's go, Jerry.
7: 지금은 몇 시지? 오늘은 이렇게 나와가지고.
4: 아, 프리스타일 해주시는 거예요?
5: 그거예요?
4: 앨범.
3: 나 얘기했죠. 파란 피라고 얘기했죠.

0: 들어볼게요. 저희 앨범에 이카로스 갱이라는 곡이 있거든요. 그
1: Trana, Ayo,
2: let's go.
1: 시작.
0: Trana, throw dirt on my name, 웃기지. Step in the scene now, everybody, lit.
3: Girl, girl, girl.
1: Yeah, slay.
0: 랩네임이다.
3: 너무 잘하시네요.
0: 네, 너무 좋습니다.
3: 혹시 랩네임 약간 이런 거 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1: 랩네임
2: 어렵다.
1: 아, 어렵네요.
2: 아까 에미넴, K 에미넴 나왔으니까 뭐 히미넴 이런 거 할까요?
3: 좋은데요.
1: 히미넴
3: 좋습니다. 그러면 하연이님께서 우리 아르르 1년 2개월 만에 컴백하면서 그만큼 준비 과정도 길었을 것 같아요. 우선 정말 고생 많았어요.
0: 감사합니다.
3: 혹시 그 준비하는 시간 동안 멤버들끼리 있었던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몇 개 풀어주실 수 있나요?
2: 뭐가 있을까요?
0: 앨범 준비 과정?
2: 얘기 안 했던 것 중에.
4: 얘기 안 했던 거.
5: 근데 저희도 그 가장 최근에 활동했던 메트로놈 곡을 활동하기 전에 한 8개월 정도 공백기를 가졌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8개월이라는 공백기가 처음이었다 보니까 또 저희는 멤버들이랑 많이 진솔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선배님들도 많은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2: 저희는 일단 활동하면서 그 방송국이 좀 오랜만이다 보니까 카메라가 잘 안 찾아지는 거예요.
1: 네. 맞아, 맞아.
0: 네. 멀티가 안 돼요.
3: 새로 생긴 카메라도 굉장히 많고.
1: 맞아요.
2: 맞아요.
3: 방송국 그런 컨텐츠들도 너무 낯선 게 많고.
1: 맞아요.
3: 그 사이에 있었던 에피소드라면 일단 곡에 대해서 굉장히 의논이 많았었어요. 진짜 심각하게 미팅을 잡을 정도로 이걸 곡을 해야 되냐. 너무 저희도 1년 2개월 만에 컴백이니까 정말 이 어려운 도전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저희끼리 진짜 밤새 진짜 눈물 고일 정도로 이거 해야 될까? 이러면서
2: 네, 고민이 많이 됐던 거죠. 아무래도 완전 이미지 변신이니까 예, 저희끼리도 뭔가 처음에는 걱정이 되게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예.
5: 근데 너무 찰떡 수월 해주셔서 너무 멋있었어요.
3: 와,
2: 저희도 녹음해보고 나니까 잘 맞네. 이렇게 됐던 기억이. 네.
3: 그럼 다음 사연 희진님이 읽어주실 수 있나요?
2: 옥두두님께서 이번 앨범이 우리에게 힐러라면 요즘 멤버들에게는 힐링을 주는 존재가 무엇인가요? 물론 우리겠지. 우리 빼고. 우리 빼고.
1: 진짜 우리가 맞는데.
2: 맞긴 해.
3: 맞아요.
2: 진짜.
5: 그럼 요즘 최근에 가장 고마웠던 그런 에피소드 같은 게 있었네요.
2: 팬분들한테요?
5: 네.
1: 완전 어제. 딱 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방송국에서 1위 후보에 올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팬분들이 1위를 너무 시켜주고 싶어 하셔서 투표를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치로 올려주셨어요.
2: 천만 표.
5: 네. 와, 진짜요?
3: 완전.
1: 완전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보면서 우리 분들에게 너무너무 고맙고 우리 분들도 약간 돈독해지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아서 조금 의미 있는 그런 에피소드였던 것 같아요.
3: 맞아요.
6: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3: 그럼 다음 사연 진수님이 읽어주시나요? 네.
7: 하이하세요 님입니다. 알립니다. 9월 5일 서울에서 시작되는 투어 Art of Blue Blood. 우리 아르테미스 완전 예쁘고 무대도 너무너무 잘하니까 많이 보러 와주세요. 그리고 이번 투어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특별한 무대가 있다면 스포해 주세요. 아르르 사랑해.
0: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3: 너무 기대되는데 혹시 조금 스포해 주실 수 있나요?
2: 거의 이미 스포를 좀 많이 하긴 했었어요.
0: 맞아.
2: 다른 것도 할 거 있나?
3: 다른 거?
2: 그러면 기사로 나갈 거 이런 거 말고
5: 친친방을 보고 계신 새로운 많은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스포를 해 주시는 거죠.
2: 그쵸. 네.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3: 일단 이번 하이퍼이고 앨범의 전곡은 당연하게 무대를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슬이가 아쉽게도 빠졌지만 그래서 처음으로 하는 4명으로 하는 콘서트여서 유닛 무대를 준비했어요.
5: 너무 기대되는데요.
3: 그래서 보컬팀, 댄스팀으로

0: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누가 누군지 몰라요 아직 그거.
1: 네. 아, 그거까지는 아직
2: 맞아.
1: 네. 너무난 엄청난 스포이긴 맞아요.
0: 맞아요. 맞아요.
3: 저희도 9월달에 첫 투어를 시작하는데 아, 선배님들 꿀팁 같은 거 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긴장을 많이 하고 있어서.
4: 일단 옷 가볍게 가져가는 게 최고고요.
1: 맞아.
4: 맞아요. 액체류 많이 안 가져가는 게
1: 맞아요.
4: 위탁 수험 아 위탁이래 그 아, 핸드캐리 할 때 네. 네, 투어 할 때
0: 맞아요. 콘서트 팁은 팁? 뭐가 있죠?
4: 아 콘서트 팁
5: 저 같은 경우에는 콘서트 이제 방송만 계속 하셨었을 테니까 네. 방송은 카메라만 보기 바쁘잖아요.
3: 맞아요.
5: 근데 투어의 장점은 팬분들이랑 아이컨택하면서 좀 더 자유롭고 나의 끼를 펼칠 수 있는 그런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팬분들이랑 많이 많이 소통하고 컨택 많이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보고 오겠습니다.
0: 파이팅!
4: 파이팅!
0: 파이팅!
4: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해요.
3: 지수님께서 천만 가수 축하해. 나도 고마워 울루루.
0: 우리가 더 고마워.
3: 너무 따뜻한 관계네요. 자 그럼 오늘의 전학생 아르테미스와 함께하고 있고요. 잠깐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6: 이번 앨범 신곡 중에 하나예요. 아르테미스의 픽셀 메모리 듣고 오겠습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2: 친한 친구 방송반 아르테미스의 픽셀 메모리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3: 그럼 이제 다음 순서.

0: 순서로 가볼까요? 아르테미스의 반짱 선거. 전 학생들과 함께 할 시간이 이제 반도 안 남았는데요. 그 시간 동안 내가 우리 팀에서 어떤 분야의 짱인지 정하는 반짱 선거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다시 친구 설정 들어가 볼게요. 반말 모드 렛츠고.
1: 렛츠고.
0: 준비됐지?
2: 좋아.
1: 좋아해. 좋아. 그럼 이제 내가 무슨 무슨 짱이 되어야 하는지 이유를 어필해주면 돼. 체리 언니부터 가볼까?
2: 나는 긍정짱이야.
3: 인정합니다.
4: 인정합니다.
2: 긍정짱.
1: 근데 오늘 봤는데 진짜 긍정적인 그 모먼트가 완전 와닿는 것 같아.
2: 진짜? 응. 그럼 너무 다행이다.
1: 근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긍정적이게 할 수 있는 거야?
2: 나는 약간 내 원래 성격상 그 생각이 좀 긍정적인 회로가 좀 더 많이 돌아가는 것 같아.
0: 좋다.
2: 그래서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조금 안 하는 성격이고 약간 예민함이 조금 덜한 느낌이어서
1: 진짜 부러운 마인드
3: 배워야 하는
2: 진짜?
1: 리스펙!
0: 리스펙! 고마워. 진솔 언니는?
5: 뭐하지? 뭐 할까?
2: 언니.
4: 뭐 할래?
2: 언니는
5: 여러 개 있는데
2: 핑크짱
5: 두피짱
3: 오, 인정합니다.
1: 이유가 뭐야?
5: 이유는 일단 멤버들 중에서 이제 탈색이나 염색하면서 한 번도 뭔가 두피가 아파본 적도 없고 그리고 유일하게 뭔가 머리도 잘 자라는
4: 맞아.
5: 머릿결이 맞아. 잘 끊기지도 않고 내가 자르기만 하는
4: 왜 그런가?
5: 유일한 멤버야.
4: 부러워.
1: 보통 탈색약 바르고 염색약 바르면 진짜 따갑고 아픈데
5: 그걸 느껴본 적 그냥 진짜? 시원하다.
2: 우와. 어떻게 시원해?
4: 진짜 감각이 없나?
0: 그러면 나중에 해보고 싶은 머리색 있어?
5: 사실 나는 이번 활동도 흑발로 하고 싶었는데 아르테미스로 흑발 활동을 안 해봤더라고. 그래서 다음에 활동은 꼭 흑발로 해보고 싶어.
0: 그럼 혹시 지금 머리는
5: 가짜예요.
0: 아 가짜.
5: 지금 머리는 여기까지.
0: 오, 그래도 머릿결이 되게 좋아 보인다.
5: 맞아. 이번에 끊기지도 않았어. 참.
0: 부럽다.
2: 짱이다.
0: 두피짱.
1: 두피짱.
0: 김립 언니는?
4: 나는
5: 왜?
4: 나는 옷장이야.
3: 옷장.
2: 옷장.
4: 사실 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
0: 맞아.
4: 뭘 해야 될까 했는데 체리가 언니 옷장 해. 옷장으로 말하기로 했는데 평소에 옷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멤버들이랑 같이 멤버들한테 추천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해서 옷장으로 해볼게.
1: 옷장. 정은길이 나도 패션을 진짜 좋아해.
4: 정말 우리 공통점이 많다.
1: 귀여워.
0: 그럼 언니는 요즘 어떤 스타일로 많이 입어?
4: 나는 요즘 사실 요즘 이번 여름이 너무 더워서 최대한 섹시하게
0: 우리 스무 살 아직 안 돼.
1: 안 돼요.
0: 어떤 아이템이 최애야?
4: 무슨 아이템이 최애일까? 나는 여름에는 민소매를 좀 즐겨 입는 것 같아. 탑 같은 거. 어깨 라인을 좀 보여주는 걸 좋아해서.
0: Hot girl.
4: Hot girl. Hot girl.
0: Yeah. 옷장 좋아. 그러면 희진 언니는?
3: 나는 요즘 홍보짱인 것 같아.
0: 홍보짱. 중요하지.
3: 왜냐면 멤버들 중에서 제일 낯을 안 가리거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퇴근길에 이제 밖에 팬분들께서 서 계시잖아. 기다리고 계실 때 우리 팬분들이 안 계시더라도 창문을 열고 안녕하세요 아르테미스인데요 저희 오늘 컴백했어요 몬스터나 많이 들어주세요 하고서 이제 떠나는
0: 우리에게 맞아. 필요한
1: 맞아 우리에게 필요한 거야.
3: 아이야?
0: 아이고
3: 아이고
1: 우리가 멤버 중에 유일한 이가 두 명인데 여섯 명 중에 그 이어도 그렇게까지 엄청난 활발한 이가 아니거든.
3: 낯을 가리는 이구나.
1: 맞아.
3: 무슨 느낌인지 알지.
0: 언니 그런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 거야?
3: 어디서 올까? 그러게 나 어디서 오는 것 같아?
0: 본투비?
3: 근데 약간 그 과정을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뭔 말인지 알지? 근데 여기서 반응을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이런 과정 생각 안 하고 그냥 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지.
1: MBTI가 뭐야? 언니?
3: ENTJ.
0: ENTJ야. 나 예전에 ENTJ가 내 추금이었는데.

0: 나는 INFP인데 나는 E랑 INFP. 난 TJ가 너무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상상을 너무 좋아해서 N은 꼭 있어야 됐어.
1: 맞아.
0: 싫었는데 ENTJ가 내 추금이었는데 나는 너무 본투비 F라서 될 수 없구나를 느꼈어.
2: 추금이 MBTI.
1: 그 기분 좋다.
3: 귀엽다.
0: 그러면 언니들 다 인정하는 거지?
1: 그럼.
0: 그럼 짱 먹은 친구들 다들 축하하고 우리는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 노래 듣고 와서 반말 모두 끝하는 거야.
1: 좋아.
0: 먼저 아르테미스의 하이퍼 크러쉬 듣고 올게.

0: 아르테미스의 하이퍼크러쉬 듣고 왔고요. 계속해서 우리 분들이 보내주신 질문 더 만나보겠습니다. 진님께서 각자 솔로곡도 가지고 있는 다재다능 육각형 아이돌 아르테미스 솔로곡 바꿔부르게 해주세요. 제가 일단 정해봤습니다. 희진, 체리의 프레셔 한 소절, 진솔, 김립의 Can You Entertain 한 소절, 김립, 희진의 Savior 한 소절, 체리, 진솔의 Ring of Chaos 한 소절.
1: 와우. 그러면 이 순서대로 희진님부터 괜찮으실까요?
2: 네, 한번 해볼게요. 네. 도전해보겠습니다. 자, 체리의 Let's 영혼을 go. 좀 빌려와서
3: Let's go.
2: 사랑스럽게 불러볼게요.
4: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2: 해볼게요.
3: 네.
2: 하이.
3: 네. 네. Be be be my love love love is you. You suddenly feel the pressure.
5: 오. 러블리하네요.
2: 그럼 좋습니다. 바로 진솔님도 가볼까요?
6: 네. 저는 리비를 빙의해서 걸크러쉬. 네. 누구도 감당할 수는 없어 너와 나. Oh, can you entertain?
4: 오, 잘 부른다.
2: 그러네.
3: 좀 풀렸나봐요.
4: 그러니까 아니, 지금 걸걸해요.
2: 얼마케.
7: 근데 음색이 약간 이렇게 공기가 막 느껴지는 느낌이에요. 구름이 가득한.
6: 알는 소리를 좀 좋아해요.
7: 좋습니다. 그럼 김님님도 가볼까요?
8: 긴장되는데요?
6: 근데 약간 오디션 보는 느낌.
8: 그러니까 희진이의 그 힙한 느낌을 제가 한번

0: 완전 R&B가 됐어요.
1: R&B야.
2: 감사합니다.
1: 아, 부끄러워라.
3: 그럼 마지막으로 와우. 체리님도 준비되셨을까요?
4: 네.
2: 옆에서 진솔님의 눈빛이 느껴지는데
4: 아니 아까 알려줬거든요 이렇게
5: 맞아요
4: 날 던지고 깨 아, 아. 오. 부딪혀도 돼 오.
0: 좋은데요?
3: 좋은데? 아까 얘기하셨던 그 끄듬 처리가
0: 완전
2: 잘 나오신 것 같은데요
0: 네
3: 희몽치님께서 데뷔 초랑 요즘 대기실 풍경도 달라졌을 것 같아요. 멤버들이랑 뭐하고 노나요?
6: 저는 요즘에 그걸 좀 많이 느껴요.
0: 뭐야?
6: 대기실 옛날에는 대기실에서 정말 쉬는 공간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엔 대기실 잘 없어요 저희가. 왜냐면은 무대하고 내려오면은 챌린지 찍어야 하고
0: 맞아.
6: 비하인드 사진 찍어야 하고
0: 맞아.
6: 또 컨텐츠 찍어야 하고 맞아. 막 이러다 보니까 오 확실히 옛날이랑 좀 그런 분위기는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3: 맞아요. 저희도 활동하면은 이제 비하인드 찍을 사람 나올게요 하면 비하인드 찍으면 바로 옆에 이제 뭐 다른 비하인드
0: 포토팀
3: 거 찍고 거 찍고 이제 단사 찍고
0: 챌린지 찍고
3: 챌린지도 찍고 맞아. 이렇게 하는 게 저희에겐 되게 일상 같은 맞아. 느낌이었어요.
4: 새로운 컨텐츠 같은 것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0: 진짜
3: 맞아. 그리고 아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요즘 방송국마다 맞아. 그런 컨텐츠가 엄청 많잖아요.
6: 그러니까
3: 한 명씩 이렇게 댄스 챌린지 댄스 챌린지처럼
0: 맞아,
3: 하는
0: 맞아,
3: 거
0: 맞아.
4: 맞아 맞아.
3: 활동 화이팅입니다.
0: 감사합니다.
4: 투어도 화이팅.
7: 나도 화이팅.
3: 자 이렇게 문자까지 만나봤는데요. 벌써 전학생 친구들 학교할 시간이라고 합니다.
0: 오 마이 갓.
4: 너무 아쉬운데 아쉽지만 끝인사를 나눠야 하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6: 아우 저부터
4: 네.
6: 일단 너무 아름다우신 저희 희영씨 정은씨랑 이름도 너무 아름다우세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돌 활동 같이 함께요 화이팅하고 우리들 사랑해요
0: 화이팅
7: 맞아요 저도 굉장히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말 한마디 한마디 리액션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덕분에 재밌게 하고 갑니다
3: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3: 진솔님은 어떠셨나요?
5: 아, 네. 오늘 진짜 예쁜 분들이랑 함께해서 너무 좋았고 라디오 오랜만에 이렇게 나와서 우리 분들과 많은 얘기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7: 네 저도 이렇게 미인들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고요 그리고 저는 동명이인을 만나서 사실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4: 정말요?
7: 알고 있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만나서 너무 영광이었고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재밌게 놀고 가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4: 정말 저도 정말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3: 늦은 시간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요 그럼 끝곡으로 우리 여신님들 아르테미스의 본스터너 들으면서 친구들 보내드릴게요 안녕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친한 친구 방송반.
1: 내 미래보다 뚜렷한
2: 사랑이 이목구비.
1: 어머 어머 말고 말고 점심 메뉴 내일 급식 뭐더라? 오늘의 학교는 바로 여기입니다.
2: 경남 통영시에 위치한 통영여자고등학교.
1: 들을 때마다 배가 고파지는 위기의 시간이죠. 오늘의 급식력 퀴즈 바로 만나볼까요? 왕.
2: 8월 13일 내일 목요일 통영여고 점심 메뉴는 이렇습니다. 강황밥, 맑은 소고기 뭇국, 고등어 무조림, 두반장 어묵 무침, 데리야끼 윙봉구이, 배추김치, 그리고 청양크림 이것인데요.
1: 이것은 밀가루 반죽을 손으로 적당히 똑똑 떼어서 끓는 국물에 넣고 익힌 음식입니다. 쫄깃하니 맛은 칼국수랑 비슷하고요. 주로 매운탕에 많이 들어가죠. 과연 이 음식은 무엇일지 맞춰주세요. 보기 드릴게요.
2: 1번 수제비, 2번 정세비.
1: 정세비? 정답 보낼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2: 정답자 중에 행운의 한 명 뽑아서 다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단체 선물 카페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1: 누구와 함께 간식 선물 먹고 싶은지 꼭 같이 적어서 보내주세요.
2: 그럼 노래 나갈 동안만 정답 받겠습니다. 내일 급식만큼이나마 맛있는 오늘의 신곡입니다. 다현과 박재범의 플러티.

0: 앨범 기획부터 제작, 곡, 작업까지 다영 씨가 직접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과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담은 곡으로 두 분이 보컬이 아주 조화롭게 들렸죠. 또 무대 위에선 완벽한 페어 안무까지 볼 수 있는 매력이 넘치는 곡이었습니다.
1: 그럼 내일 급식 뭐더라 퀴즈 정답 확인해볼까요? 오늘 퀴즈의 정답은 두구두구두구두구 1번 수제비였습니다. 우리 정세비, 우리 세비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
0: 아마 잠에 들지 않았을까요?
1: 우리 세비 지금 자고 있을 것 같은데
0: 베이비
1: 너무 재밌네요. 이거 오늘 가서 얘기해줘야겠습니다. 세비한테.
0: 자, 내일 통영여고 급식 메뉴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강황밥, 맑은 소고기 뭇국, 고등어 무조림, 두반장 어묵 무침, 데리야끼 윙봉구이, 배추김치, 그리고 청양크림 수제비.
1: 우와, 청양크림 수제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1: 제가 청양크림 파스타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전 청양고추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0: 잘 드세요?
1: 아, 너무 잘 먹죠.
0: 오, 에이.
1: 매운 거 잘 드세요?
0: 저요? 뭐 잘 먹죠.
1: 에이, 저보다 못 드시는 것 같은데.
0: 아, 사랑 씨 맵찔이시잖아요.
1: 아, 아까 마라탕 2단계까지밖에 안 드신다고.
0: 마라탕은 저... 알싸하게 적당하게 매워야 맛있는 거예요.
1: 전 2.5단계까지 먹어봤어요.
0: 그래요, 사랑 씨가 이겼습니다.
1: 감사합니다. 아직 넌 애기야. 자, 그럼 오늘 퀴즈 맞춰준 분들 중 행운의 당첨자 뽑아봐야죠. 단체 간식 선물 받을 주인공은 두구두구두구두구 4873님 축하드립니다.
0: 정답과 함께 사연 남겨주셨어요. 1번 수제비, 랑디, 쩡이디가 함께한 2주 동안 회사 저희 팀도 엄청 바빠서 다 같이 야근하느라 늦게 퇴근했는데 드디어 바쁜 게 끝났어요. 함께 고생한 팀원들과 맛있는 간식 먹고 싶어요. 랑디, 쩡이디도 우리 팀도 고생 많았다. 뽁뽁뽁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당첨 축하드립니다. 뽁뽁뽁. 카페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 다 같이 맛있게 드시고 인증도 꼭 해주세요.
1: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문자 조금만 더 보고 갈까요? 9205님께서 뜨겁지만 또 살랑살랑 바람이 불어오는 요즘 저는 아침마다 향긋한 냄새를 맡으며 출근길에 나서곤 해요. 그러다 문득 요즘 출근길과 퇴근길의 향기에는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뭔가 아침 공기와 저녁 공기의 차이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에 상쾌한 공기보다 하루를 다 보내고 난 뒤에 선선한 밤 공기를 더 좋아하는데요. 랑디, 쩡이디는 아침 공기와 밤 공기 중 어떤 걸 더 좋아하나요?
0: 이거 정말 고민이 많이 되는데 저는 딱 이 새벽에 밤 공기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밤 공기라고 해야 되는지 아침 공기라고 해야 되는지 뭔가 고민이 되는데 딱 5시, 6시 사이에 공기가 딱 적당히 좋은 것 같아요.
1: 새벽 공기라고 할까요?
0: 새벽 공기라고 하죠.
1: 좋습니다. 아니, 사실 저는 원래 밤 공기를 더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아침에 이렇게 밖을 나갔는데 당연히 더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렇게 밖에 나갔는데 진짜 선선한 바람이 너무 기분이 좋게 저를 저한테 이렇게 감싸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아침 공기가 이렇게 좋았나? 라는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요즘 날씨가 또 풀리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아침 공기로 선택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정수연님께서 랑디, 쩡이디 저 좀 축하해주세요. 제가 이번에 전교 부회장으로 당선되었거든요. 도전해볼까 말까 수백 번 고민하다가 도전했는데 결과가 좋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혹시 랑디, 쩡이디도 이런 경험 있나요?
1: 박수!
0: 와, 우! 이거 엄청난 거예요.
1: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친친방 분들도 완전 다 축하해주고 있어요.
1: 다 같이 축하 지금 부탁드립니다. 우리 소연님 부회장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저는 정교 부회장은 진짜 생각도 안 해봤어요. 너무 약간 부끄럽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0: 저는 학생 회장 뭐 이런 거는 너무 떨려서 못하고 학급 회장 맞아. 이런 것만 해봤었는데 진짜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1: 진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좋은 학교를 같이 만들어주시길 화이팅!
0: 화이팅!
1: 2349님께서 콘체즈 서로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첫인상과 같은 팀 멤버로 함께 활동하고 있는 지금 느껴지는 현인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해요.
0: 일단 이 외면으로 봤을 땐 네. 똑같이 똥강아지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 봤을 때와 지금 현인상과 그냥 같은 강아지예요. 강아지.
1: 강아지.
0: 근데 또 이렇게 같은 팀으로서 오래오래 만나다 보니까 더 속이 깊고 같은 동갑이지만 더 진지한 면도 있고 정말 좋은 뭔가 이런
1: 바이브가 있나요?
0: 바이브가 있는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저는 정은이를 처음 봤을 때 와 진짜 힙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그때 정은이가 풀뱅 앞머리에
0: 맞아요.
1: 약간 제가 생각하는 연습생의 정은이가 그

0: 핑크 색깔 아땡다스 저지를 입고 있는 정은이었거든요. 핫핑크. 근데 그때 약간 와 약간 센 언니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정은이가 되게 힙한데 또 볼이 엄청 이렇게 귀엽게 있었어요.
1: 맞아.
0: 진짜 햄스터가 이렇게 도토리 물고 있는 것처럼 귀여웠었는데 요즘은 또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요? 많이 성숙해지고 또 이렇게 분위기가 아주 핫걸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이게 또 연습생 때는 진짜 딱 지금의 완전 정반대인 앞머리도 완전 풀뱅이고
0: 맞아.
1: 완전 흑발에 긴 생머리였단 말이에요. 맞아. 근데 지금 완전 정반대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그때의 모습을 또 팬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조금 뭔가 그때가 그립기도 합니다.
0: 뭐든 잘 어울립니다.
1: 감사합니다. 채원님께서 랑디 정이디 저도 축하해주세요. 오늘은 제 10대 마지막 생일이에요. 마지막 10대 생일인 만큼 뜻깊은 하루를 보냈는데 하루의 마무리를 랑디, 쩡이디와 함께할 수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아, 콘티스 존재 자체가 너무 선물인 것 같아요. 사랑해요.
0: Happy birthday!
1: Happy birthday!
0: 채원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1: 채원님에게 케이크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0: 10대 마지막 생일인데 정말 행복한 생일 보내셨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또 내년에는 20대 시작이잖아요. 또 좋은 일들이 채원님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1: 화이팅!
0: 화이팅! 생일 축하드려요.
1: 문자 여기까지 보고요. 저희는 노래 전소미의 애니머 듣고 오늘의 마지막 장 교환일기로 돌아올게요.

방학이 끝나가는데 나는 아직 1학기 성적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했다. 생각보다 낮았던 점수도 속상했지만 나보다 잘한 친구들을 볼 때마다 자꾸 작아지는 마음이 더 힘들었다. 오늘도 학원에서 시험을 봤다. 이번엔 방학 동안 꽤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지 점수를 보고 조금 뿌듯했는데 옆에 있던 친구의 만점 소식에 괜찮았던 내 점수가 또 작아 보였다. 내 점수는 그대로인데 친구의 성적을 아는 것만으로 기분이 달라진다는 게 좀 억울했다. 남과 비교하지 말라는 말 말이야 쉽지. 같은 교실에서 같은 시험을 보는데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나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목표를 새로 정했다. 비교하는 마음까지 없애려고 애쓰기보다는 그 마음 때문에 나까지 미워하지 않기로. 누군가를 보며 조급해지는 날에도 내가 방학 동안 풀었던 문제와 보낸 시간이 사라지는 건 아닐 테니까. 너의 하루는 어땠어? 이 교환일기의 다음 페이지는 네가 채워줘.

0: 루시의 작은 별 듣고 왔고요. 오늘 교환 이기를 남겨준 분은 0562님이었습니다.
1: 사연을 덧붙여주셨어요. 콘치즈 언니들, 저는 고1 나야입니다. 고등학생이 되면서 자꾸 친구들이랑 성적을 비교하게 돼서 힘들었는데 이즈나 덕분에 많이 웃고 있어요. 이번에 친친방도 너무 재밌어서 공부할 때 힘이 많이 됐어요. 고마워요. 그리고 혹시 언니들도 타인과 나를 비교해서 힘들었었던 적이 있나요? 그럴 때 어떻게 이겨냈는지 궁금해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타인과 나를 비교했던 것들은, 근데 아까 나야가 얘기해줬던 것처럼 그게 말이 쉽지 사실 아무래도 이렇게 같이 옆에 있다 보면 비교를 안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0: 저희는 항상 생각을 해보면 연습생 때 항상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1: 맞아요.
0: 그래도 아까 얘기해줬던 것처럼 비교하는 건 좀 더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이게 생각을 하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진짜 딱 그게 정말 맞는 방법인 것 같아요. 자신감을 가지고 너무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나 자신을 항상 사랑하고 자신감 있게 나아가면 항상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그리고 제가 어제 저희 멤버인 마이 언니한테 좀 얻은 꿀팁이 있거든요. 이게 마이 언니가 일본인 멤버여서 갸루 마인드가 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갸루 마인드는 내일과 과거를 생각하지 않고 오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세상에서 내가 짱이다. 아, 아무도 나를 이길 수 없다. 아, 누가 뭐라든 아, 내가 최고야. 약간 이런 마인드를 언니가 알려줬는데 우리 나야한테도 그 마인드를 좀 장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는 해도 괜찮지만 쟨 그렇네? 나도 그래? 뭐 어때? 약간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은 조금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 그럼 우리 다 같이 내가 최고야 라고 한마디 할까요?
1: 좋아요. 좀 퀸처럼 해볼까요?
0: 퀸처럼?
1: 좋아요. 하나, 둘, 셋. 내가 최고야! 화이팅! 공부도 많이 힘들 텐데 이제 고등학교에 처음 올라오고 나서 적응도 힘들 테고 공부도 힘들 테지만 또 이 인생에서 공부가 다가 아닙니다.
0: 맞아요.
1: 이게 언니가 3년을 더 살아보니까 인생은 너무 넓어요. 그 공부는 정말 조금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행복하게 즐기면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0: 최고의 답변이었습니다.
1: 화이팅! 든든한 언니들이 있다!
0: 화이팅! 아이우에오님께서 진짜 나를 미워하지 않으려 하는 게 너무 중요해.
1: 맞아요. 맞아요. 사실 이 세상이 각박하잖아요. 그쵸? 각박한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해준 사람은 나여야 해요. 나도 나를 제일 먼저 사랑해줘야 남들도 나를 사랑해줄 수 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날 사랑해주겠어. 그쵸?
0: 되게 인생을 정말 많이 살아보신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시네요.
1: 이게 언니가 또 3년을 더 살아보니까 이게 20살이 되니까 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더라고요.
0: 아유, 언니를 너무 좋아하시네.
1: 이게 또 3년 더 살면 또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0: 맞아요.
1: 이게 다 세상의 이치에 따라 이게 흘러가는 대로 살다 보면 좋습니다.
0: 알겠습니다. 화이팅! 오늘 사연 보내주신 공우유기님에겐 친친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1: 네, 이 언니들은 가도 교환 얘기는 계속되니까요. 여러분의 하루 이야기 친친방 홈페이지에 사연 남겨주세요.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0: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끝인사 나눌게요.

0: 친한 친구 방송반 이제 정말 마칠 시간입니다.
1: 함께한 2주가 훌쩍 지나가 버렸는데요. 랑디, 수강 먼저 말해볼까요?
0: 와, 지금 이제 가려고 하니까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지만 일단 친친방 2주 동안 정말 좋은 기회 주셔서 너무 행복하게 했었고 이제 앞으로 저희 이즈나 다양한 활동으로 많이 인사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했어요. 정디는요?
1: 저는 이렇게 밤늦게 나야분들과 또 친친방 친구들이랑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게 너무 행복했고요. 이렇게 한 주에 3일 동안 2시간이라는 시간이 후회가 남지 않는 그런 하루가 된 것 같아서 진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지영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0: 있으면 또 볼 수 있겠죠?
1: 그럼요.
0: 그럼요.
1: 저희 이즈나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0: 여기가 끝이 아닌 거 아시죠?
1: 그리고 또 저희 활동하면 친친방 또 놀러 오겠습니다.
0: 맞아요.
1: 또 불러주세요.
0: 또 불러주세요.
1: 박채인님께서 우리 콘치즈 2주 동안

0: 고생했어 콘치즈. 덕분에 행복했다. 사랑해. 사랑해요 정말. 2주 동안 정말 많은 분들께서 문자 메시지도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랑 함께 해주셔서 저희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1: 사랑합니다.
0: 그럼 정말 정말 아쉽지만 언젠간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1: 저희는 여기서 진짜 진짜 진짜 정말로 인사드리겠습니다.
0: 가기 싫어. 그럼 오늘의 끝곡은 이즈나의 아이왈리 준비했습니다.
1: 지금까지 기술의 박대한, 영상의 김혜영,
0: 연출의 김연아, 구성의 이은혜, 황수진,
1: 저는 DJ 이진아 최정은
0: 유사랑이었습니다.
1: 또 봐, 여기서 기다릴게.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or now.

볼프강 페테르젠 감독의 2004년 작품 트로이의 한 장면이었고요. 영화 음악은 제임스 호너였습니다. 트로이라는 곡 오늘 오프닝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어제 이은선 기자와 오디세이 이야기하고 나서 또 하면서도 그 당시에 감독 후보 중에 한 명이었던 크리스토퍼 놀란이 만일 트로이를 연출했다면 어떤 영화가 나왔을까에 대한 궁금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2004년 트로이를 다시 이렇게 보는데 또 그 영화는 그 영화의 미덕이 있습디다. 네, 논란이 만들었으면 또 달랐겠죠. 그런데 브래드 피트가 아킬레우스로 나오는 그래서 사실상의 주인공은 아킬레우스였던 영화 트로이에는 그 시절 그 영화만의 매력이 넘치더라고요. 오늘 들려드린 장면은 영화에서 거의 이제 초반부에 아킬레우스가 어떤 인물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는데 미케네의 왕 아가멤논이 1대1 결투로 그냥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자 이렇게 제안을 해서 테살리아에서는 거구의 보아그리우스를 내세우고 아가멤논은 아킬레우스를 이제 부르는 거죠. 근데 심지어 지각했어요. 여인들과 놀다가 지각해서 늦게 나타난 아킬레우스를 탐탁치 않은 그런 표정으로 보지만 최고의 전사답게 그 거구의 보아그리우스를 단칼에 제압을 하는 아킬레우스. 그리고 나서 테살리아의 왕이 이제 물어보죠. 당신 누구야? 그랬더니 아킬레우스,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다. 그러자 테살리아의 왕이 네, 너의 이름을 기억하지 라고 하는 처음에 이 장면 보고 우와 브래드 피트 멋있다 아킬레우스 우와 이러면서 영화에 빠져들게 되는 바로 그 장면이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오디세우스는 숀 빈이 이제 역할을 맡고 있고요. 조연으로 등장을 하고 영화에서 나레이션을 담당을 하고 있죠. 오디세우스가 이야기해주는 아킬레우스의 전설처럼 영화 트로이는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트로이의 시나리오는 데이빗 베니오프라는 작가가 썼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떤 작품을 만들게 되냐면 왕자의 게임이요. 왕자의 게임 그 시리즈를 총괄하게 되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트로이의 시나리오 작가가 왕자의 게임을 만들게 되는 거죠. 뭔가 좀 통하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에겐 논란의 오디세이가 있고 볼프강 페테리젠의 트로이가 있습니다. 저는 두 편 다 좋아합니다. 두 편 다 너무 다른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볼프강 페테리젠 감독은 특전 유보트라는 작품으로 시작해서 뭐 예전 저 어릴 때 흔히 말하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하면 딱 떠오르는 영화들 많은 작품 만들었어요. 아웃브레이크, 사선에서 에어포스 원, 또 퍼펙트 스톰 이런 영화 만들고 트로이를 만든 게 바로 볼프강 페테르젠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우리가 모두 기대하는 형태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로 트로이를 만들었습니다. 오디세이 보고 나서 요 트로이로 다시 돌아가시는 것도 재밌는 시간여행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트로이 같은 영화를 즐기던 시대를 지나와서

0: 이제 오디세이 같은 영화를 즐기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아마 실감이 들 겁니다. 볼프강 페트레젠 감독님, 2022년 8월 12일, 이제 막 어제가 된 8월 12일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1: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종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아니 분만.

0: 힘들고 우울할 땐 손가락을 봐. 그리고 한 손가락 한 손가락 움직여. 그럼 참 신비롭게 느껴진다.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손가락은 움직일 수 있어.
1: 손가락을 움직여서 신청곡을 보내보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트로이를 연출한 볼프강 페테르젠 감독의 대표작 가운데 한 편이 또 네버엔딩 스토리입니다. 정말 다양한 장르의 영화 잘 만드셨죠? 네버엔딩 스토리에서 네버엔딩 스토리 니말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성은 씨가 최근에 땡플릭스 간판 시리즈 기묘한 이야기를 이제야 보기 시작하셨대요. 1980년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음악이 많이 나와서 시리즈 보는 즐거움이 있네요. 시즌5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차근차근 보려고 합니다. 신청곡 시즌1 첫 번째 에피소드 낸시와 스티브가 나올 때 흐르는 토토의 아프리카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시리즈의 예전 노래 많이 나와서 그 사운드 트랙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토토의 아프리카를 시작으로 저 나름의 세계 일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계 일주를 하려다 보니까요. 세 곡으로는 부족하네요. 네 군데 정도는 좀 돌아야 세계 일주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요? 토토의 아프리카, 기묘한 이야기에서 먼저 들려드렸고요. 그 뒤로는 뮤지션의 이름으로 이어봤습니다. 아메리카의 시스터 골든 에어는 영화 미스 스티븐스, 티모시 샬라메가 나오는 미스 스티븐스에서 골라봤고요. 그 뒤에 아시아의 히트 오브 더 모먼트는 40살까지 못해본 남자에서 골라봤고요. 지금 끝난 유럽의 파이널 카운트다운은 앵그리버드 2, 독수리 왕국의 침공에서 골라봤습니다.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 유럽 뭐 이 정도 돌면 웬만큼 다 돌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죄송해요. 저 이런 거 좋아해요. 이상한 연결고리 만들어서 이런 노래 저런 노래 한번 엮어보는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이라 가끔 이런 뜬금포 선곡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0: 그리고 왜 밤에 이렇게 선선해요? 갑자기 아직 여름 안 끝난 것 같은데 말복도 안 지났는데 이 절기라는 게참 무서운 게 입추가 지나고 나니까 확실히 계절이 살짝 바뀌는 느낌이 있긴 있어요. 낮에는 여전히 더운데 밤에는 제가 있는 서울은 적어도 열대야라고 느낄 만한 그 시기가 이제 좀 한풀 꺾인 느낌이더라고요. 오늘 새벽에는 심지어 살짝 추웠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잤더니 아 이렇게 가을 오는 건가? 여름이었다라고 한 문장으로 쓸수 있을 만한 여름을 보내신 건가요? 여러분들은 바람이 조금 달라지니까 계절이 살짝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 드니까 듣고 싶은 음악도 조금씩 좀 변해가는 그런 기분도 들어요. 가령 오늘은 이런 신청곡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조지현 씨가 지난주에 캠핑을 다녀왔는데 깊은 숲속에서 라디오에서 별이 진다는 애가 나왔대요. 아, 시대의 명곡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여행 스케치의 별이 진다는 애가 혹시 어느 영화에 나왔나요? 라고 하셨는데 FM 영화 음악 거의 매일 들으시는 것 같더니만 이걸 모르신다고요? 제가 영화 자판기에서도 하고 오프닝으로도 하고 몇번 소개해드렸는데 뭐 그럴 수 있죠. 저도 맨날 듣고 까먹고 그렇습니다. 이럴 때또 말씀드리면 되죠. 영화 싱글즈에서 그 옥탑방 앞에 평상에서 친구들이 모여서 맥주 한잔 마시면서 하늘의 별을 보다가 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기억 안 나실까봐 그 장면 짧게 들려드리고 신청곡 여행 스케치의 별이 진다네로 이어가겠습니다.
1: 선배.
2: 야, 아직도 별이 보인다.
1: 와, 진짜.

나도 모르게 따라 부르게 되는 가사도 다 모르면서 그냥 들리는 대로 따라 부르면서 내적 떼창을 하게 되는 노래. 해리 스타일스의 Sign of the Times였습니다. 영화 프로젝트 헤일 메리 보신 분이라면 이 노래를 흥얼거리지 않을 수가 없죠. 그 전에는 영화 싱글즈에서 여행 스케치의 별이 진단해였고요. 프로젝트 헤일 메리는 장희수 씨께서 어이쿠 이렇게 따뜻한 SF라니요 하시면서 소장용으로 이제 VOD로 이 영화를 구매하셨는데 아마도 여러 번 꺼내보게 될것 같다고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귀엽고 따뜻한 SF죠. 프로젝트 헤일 메리. 진짜 어릴 때 이

ET 볼 때와 같은 그런 좀 마음 상태하고도 비슷해졌던 영화로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헤일메리. 최준영 씨, 작가님, 저 어머니를 위해 방금 선풍기를 다 분해해서 청소해 놓고 말리고 있어요. 칭찬은 됐고요. 대신 신청곡 좀 틀어주세요. 늑대와 춤을 메인 테마요. 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곡인데 궁금하긴 해요. 선풍기를 분해해서 청소해 놓고 말린 다음에 말리고 있으면서 듣고 싶은 곡이 왜 늑대와 춤을일까? 어떤 연결고리일까가 궁금하긴 합니다만 연결고리가 꼭 있어야 되나요? 좋은 음악이니까 듣고 싶은 거죠. 존 베리가 세상에 남긴 그 수없이 많은 아름다운 영화음악 선율 가운데도 정말 손꼽히는 곡입니다. 아마 메인 테마라면 이 곡을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존 던바 테마, 영화 늑대와 춤을에서 듣겠습니다.

늑대와 춤을 해서 존 베리의 스코어, 존 덤바스 테마에 이어서 지금 끝난 곡은요, 유현주 씨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미술관 옆 동물원 사운드 트랙에서 서영은의 사랑하는 날에.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신 K-POP 트렌드 아이돌 라디오 핫트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 4유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다시 혼자인 걸 알고 나면 마치 기다리고 있던 너처럼 problems I know I know 짐을 덜고 싶지 않은 당신 그럼 난 말을 줄이며 하고 싶은 얘기를 뒤로 미루고 어느샌가 관심

FM 102.3MHz 목포 MBC FM 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 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FM 목포문화방송 제2FM입니다.

초단파 102.3MHz 출력 1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 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 어실 원스야.

0: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부터 나 지금 작정하지 이게 나가서 하니

0: 안 했는데
1: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
2: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3: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

0: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 사람도 알고 보면 좀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데 이 말 속에는 이런 뜻이 숨어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안 괜찮은 건 나도 알아. 근데 지내다 보면 그것도 다 적응돼.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변 사람들의 모습에서 살짝 거슬리는 부분을 발견하셨다면 네, 아, 내가 아직 적응 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한 번쯤은 좋게 좋게 웃어 넘겨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고 보면 그 사람도 나를 보며 속으로 저 사람도 적응하면 괜찮은 사람일 거야 하고 엄청 노력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말이죠. 8월 13일 목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8월 13일 목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원슈타인이 피처링했네요. 아이유의 레스트 씬 함께 하셨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사람인 이상 장점만 있을 순 없죠. 모두가 다 장점과 함께 단점도 갖고 있잖아요. 결국엔 우린 사회적 동물이니까 그 안에서 잘 섞이는 법을 깨달아야 하고 배워야 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아 이게 말이 그렇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해도 해도 안 된다 싶으면 피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그래도 해볼 수 있는 데까지는 해봐야겠죠. 김수빈님께서요.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매일 듣고 있지만 문자는 오늘 처음으로 한통 보내봅니다. 해주셨네요. 맞아요. 이렇게 또 갑자기 선선해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저는 어제 선풍기 켜고 잤다가 추워서 껐어요. 이럴 수가 있나요? 참 날씨가 예, 요지경입니다. 요지경이라는 말 진짜 오랜만에 쓰네요. 되게 오래된 말인데 그죠? 저도 쓰고 깜짝 놀랐어요. 아무튼 새 아침 모닝 루틴 실천하고 가겠습니다.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네, 목요일은 평일의 발견 함께하죠. 지난주에 우리가 매미 소리 구분하는 법 복습을 해봤는데 어떻게 좀 많이 들으셨나요? 일상 속에서 활용을 좀 해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저희 동네는 말매미밖에 없나 봐요. 왜 그렇게 매미들이 많은지 올해 유독 더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도 김신희 작가님과 함께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 같이 찾아볼 거고요.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였다.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8: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9: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1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일어나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4265번님, 낮에는 아직 너무 더워서 이른 아침부터 논에 제초 작업하러 갑니다. 2만 평을 해야 하니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네요.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하면 두 달 뒤에는 햅쌀을 만날 수 있으니 조금 더 힘을 내봐야겠습니다. 하면서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우와, 2만 평이라고 하시더니 사진 안에 그 2만 평도 다 담기질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쫙 펼쳐져 있네요. 아,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일찍 나오길 잘하신 것 같아요. 아직 좀 덥긴 하죠. 근데 요즘 어떤 지역들은 가뭄이 심각하다고 하던데 4265번님의 벼에는 큰 문제가 없길 바랍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세요. 3137번님 새싹이십니다. 사춘기 아이들과 오랜만에 가족여행 갑니다. 보빈아, 민결아, 우리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즐겁게 지내다 오자. 우리 가족 사랑해. 사춘기 보빈 양, 민결 양, 양이 맞나요? 군인가요? 모르겠지만 안 싸우기 쉽지 않죠. 그래도 가족여행 즐겁잖아요. 여름휴가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605번님, 새벽 5시 반에 출근했고요. 울산항에 있는 근로자 휴게실과 화장실 청소하러 갑니다. 입사 2년이 다가오는데도 힘드네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 울산항에서 일을 하시는군요. 아, 청소 맞아요. 힘들죠. 이게 참 몸 쓰는 일이 한 번씩 지칠 때가 오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렇게 더울 때는 더 지치기가 쉽죠. 네, 힘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행복한 하루 꼭 보내세요.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김용환님, 집에서 밖까지 걸어오면서 논을 보니 쌀알이 맺히기 시작했네요. 조금 있으면 황금 들판으로 변하겠죠? 그 모습을 빨리 보고 싶어집니다. 신청곡은 에일리에 보여줄게 부탁드려요. 아, 그러니까요. 시간이 참 빠르네요. 모내기 한다고 이렇게 사연 주셨던 분들이 바로 얼마 전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황금벼 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니. 이 여름도 곧 끝이 난다는 얘기기도 하겠죠. 가을이 기다려집니다. 황금벼 꼭 볼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신청곡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에일리의 보여줄게 함께 할게요.

에일리의 보여줄게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요, 7955번님의 신청곡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바람이 선선하네요.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 OST인 가호의 시작 들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해주셨거든요. 참, 이 가호의 시작도 그렇고, 이클립스 런런도 그렇고, 신청해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확실히 아침에 어울리는 곡들이에요. 이 곡들을 오후나 밤에 들으면 이 느낌이 안 살거든요. 거의 새 아침 테마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곡도. 덕분에 이 아침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딴 출발에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3137번님, 5605번님께는 고체 탈취제 세트 보내드릴게요. 6864번님, 편의점에서 알바 중입니다. 근데 이 시간만 되면 꼭 컵라면이 당기는 건 뭐죠? 영디, 저 먹을까요? 말까요? 저 이거 뭔지 알아요. 제가 숙직한다고 자주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숙직 끝나면 특히 저는 겨울철에 그렇게 컵라면을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잠을 거의 자지 못하고 이제 밤을 새고 나서 뜨끈하고 짠 국물, 그러니까 나트륨과 이 탄수화물의 환상 궁합, 이거면은 내 하루에 피곤을 날릴 수 있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6864번님, 어제도 컵라면 드셨나요? 어제 드셨으면 오늘 하루쯤은 그래도 양심상 건너뛰는 게 어떨지 조심스럽게 네, 말씀드려봅니다. 8994번님, 퇴사하고 오랫동안 꿈꿔왔던 스콘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오픈 기념으로 1+1 행사하려고 반죽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힘들어도 좋으니 눈, 코, 뜰 새 없이 바빴으면 좋겠습니다. 해주셨네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진짜 꿈꿔왔던 그 일을 실현해냈을 때 그 보람참, 뿌듯함, 그 기쁨,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 스콘 가게는 많이 없잖아요, 아직. 부디 8994번님의 가게가 저 멀리서도 찾아오는 그런 유명 맛집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제가 또 응원드리겠습니다. 많이 많이 찾아주세요. 8846번님, 무주 구천동에서 캠핑하며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요. 오, 지금은 대전으로 출근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텐트에서 잤더니 등은 좀 찌뿌둥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주한 맑은 공기에 힘이 납니다. 함께하고 있는 남편 그리고 시은, 지혜, 서희 딸들이랑 같이 듣고 싶어요. 사랑은 봄빛처럼, 이별은 겨울빛처럼 부탁드립니다. 오, 지금 장박 중이신가 봐요. 캠핑을 매일 지금 며칠째 쭉 계속 하신다는 얘기겠죠? 근데 그러면서 출퇴근까지 하신다? 우와, 캠핑을 정말 사랑하는 가족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방학을 받아서 같이 지금 캠핑을 하는 중이겠죠? 아, 저는 어릴 때 캠핑 딱 한 번 해봤거든요. 동해 바닷가에서. 근데 그게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일 정도로 사람마다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는데 저희 가족한테는 잘 맞지 않았나 봐요. 근데 저도 가끔 한 번씩 성인 되고 나서 친구들이랑 캠핑 가면은 너무 즐겁고 재밌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가족들과 함께 하면은 추억도 많이 쌓이고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부디 꼭 행복한 또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은 봄빛처럼, 이별은 겨울빛처럼, 임현정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어제부터 동해안 지방 곳곳으로 비가 내렸고요. 지금은 또 일부 영서 지역까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동해안으로는 10에서 최고 50mm 정도의 비가 오겠고요. 가뭄이 심한 경남 해안으로도 5에서 3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함께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 충청 이남 지방 곳곳으로는 소나기 지나는 곳들이 많겠고요. 또 내일과 모레는 서울까지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도로 오늘도 전국의 열대야는 없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3도, 대구, 광주 34도로 어제보다 조금 더 덥겠고요. 다시 또 일요일, 월요일에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곽전이었습니다.

0: 보통날의 다른 말인 평일.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보통날을 잘 보낼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볼게요. 평일에 빨간. 평일의 발견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김신지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아 작가님 지난주에 입추라고 얘기했는데 벌써 또 말복이 내일이네요.
1: 그니까요.
0: 시간이 이렇게 빠를 수가 있나요?
1: 그리고 원래 우리가 초복, 중복, 말복을 정해놨을 때는 이제 이때쯤 지나고 나면 말복 뒤로는 선선해진다.
0: 그렇죠. 바닷물에도 못 들어간다.
1: 네, 이런 의미도 있었을 텐데. 네. 올 여름 다들 너무 더워서 고생하고 계시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좀 칩거하는 8월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0: 어디 안 다니시고요.
1: 다닐 생각도 들지가 않습니다. 그냥 이럴 때야말로 집에서 작업을 하기가 딱 좋을 때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0: 맞아요.
1: 집에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0: 그래서 올해는 휴가도 안 가고 휴가 기간에 그냥 집에 있는다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1: 맞아요. 그리고 이럴 때 우리 또 공공기관 같은 곳에 공공도서관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기 좋은 또 시절이거든요.
0: 그렇네요.
1: 그래서 좀 덥다 하신다면은 도서관 가셔서 에어컨 바람 아래서 좋은 책 읽으시는 것도 또 제 출판계 관계자로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0: 네, 좋습니다. 작가님께 반가운 이야기를 전해주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 사연 한번 소개하고 본격적으로 코너 시작해 볼게요. 작가님께서 소개해 주실래요?
1: 네, 8318번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서귀포에 사는 3남매 맘이에요. 올해 3월부터 가게가 바빠져서 이 방송을 듣기 시작했는데요. 목요일 코너를 제일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 코너에 나오는 신지 작가님이 제철 행복 저자라는 걸 얼마 전에 알았답니다. 제가 책 동아리를 하는데 그 동아리에서 제철 행복을 주제로 다루게 되어 알게 된 건데요. 책을 읽어보니 특히 하지편에 마음이 갔습니다. 해 넘어가는 줄도 모르고 노는 일이 다 큰 어른에게도 필요하다. 이 부분 넘넘 좋았어요. 네. 놀고 싶으셨군요. 네. 작가님 얼굴은 뵌 적 없지만 마음이 정말 맨도롱 하실 듯해요. 앞으로도 열심히 애청하겠습니다 하셨어요.
0: 아, 너무나 애정이 넘치는 사연 주셨네요.
1: 네. 근데 저 지난번에도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 도서관 강연에 오셨던 어떤 분께서 처음에 인사를 하실 때 작가님을 전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작가님 책을 다 읽었더라고요. 나중에 그러니까 도서가 되게 열심히 이용하시는 분이었겠죠. 내가 읽었던 책의 목록에 다 있는데 그 작가가 강연을 오는 거였나 이러면서 깜짝 놀라셨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장아찌를 만들어주셨거든요. 제철 행복 쓰니까 정말 그런 걸 많이 받아요.
0: 오, 좋은데요?
1: 제철 식재료로 만든 이것저것을 그쵸? 주셔서 제가 이 장아찌 받아보기 또 처음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우리 8318번님도 늘 목요일 아침마다 듣던 목소리인데 네. 아, 이 사람이 이 사람이야? 라고 하셨던 게 아닐까 싶어서 반갑습니다.
0: 제철 행복이 나온 지 얼마나 됐죠?
1: 이제 2년 됐죠.
0: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뿌듯하실 것 같아요.
1: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또 새아침의 역할도 큰 것 같고요. 네. 우리 빵그리들의 역할도 큰 것 같습니다.
0: 아유, 작가님께서 제일 고생하셨죠. 저희 8318번님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연 너무 감사해요. 자, 그럼 지금부터 김신지 작가님과 평범한 일상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함께 나눠볼까요?
1: 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밥마실로 추천. 미디어 아트로 만나는 국가유산 보러 가기.
0: 오, 이제 밤에 다녀야죠. 맞아요.
1: 밤에 다녀야
0: 동남아처럼
1: 돼요.
0: 동남아처럼 낮에는 들어가서 쉬고.
1: 아, 정말. 낮에는 한낮에는 마트도 못 가겠고요. 사실 도서관 가시라고 말씀드렸지만 진짜 엄두가 나지 않는 날씨였는데 그래도 해가 지면 우리 좀 나아져서 동네 개천이나 공원에도 밤이면 사람이 훨씬 많아지더라고요. 네. 이제 입추를 지나서 밤이 조금씩 더 시원해질 일만 남았으니까 우리 빵그리 분들의 밤마실로 어떤 걸 추천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 8월 14일부터 11월 8일까지 전국 12도시에서 2026 국가유산 미디어 아트를 선보일 예정이에요. 이 미디어 아트 한 번씩 보셨는데 아 저게 미디어 아트야 라고 생각을 뭔가 연결 짓지 못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미디어 파사드라고 하는 게 이 건물 외벽에 스크린을 삼아서 혹은 무대 삼아서 우리

0: 스스로 여러 가지 연출을 하는 걸 말하는데요. 네. 그래서 방법이 두 가지거든요. 빔 프로젝터처럼 이제 건물 외벽에 쏘는
1: 쏘거나.
0: 것, 혹은 LED 패널을 건물 외벽에 설치해서 또 하는 것, 이렇게 나뉘는데, 이 전국의 국가 유산들이 이 8월 14일부터 11월 8일까지 화려한 빛의 옷을 갈아입고 관람객들을 만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첫 무대가 진주성에서 열리는데요. 이 9월 6일까지 촉성로 등을 무대로 진주를 지킨 이들의 기계를 미디어 아트로 재현하고, 관람객이 북을 치면 석류꽃이 피어나는 참여형 콘텐츠도 운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국가유산 미디어 아트가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바통은 이제 경주에서 이어받아서 대릉원 일대에서 경주의 분지 형성부터 또 신라의 탄생까지의 스토리를 첨단 기술로 풀어낸다고 합니다.
1: 우와.
0: 다음 타자는 익산인데요. 익산 미륵사지에서 사라진 목탑을 30m 높이의 미디어 파사드로 세워서 옛 위용을 되살릴 예정이라고 해요.
1: 와.
0: 그래서 이렇게 순회하면서 이어지니까 내가 어디 갈 예정이 있다, 혹은 여행 계획을 한번 세우고 싶다 하실 때 이 국가유산 미디어 아트 참고하셔서 여행객 세워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고요.
1: 네.
0: 그 외에도 부여 정림사지, 강화 고려궁지, 철원 노동당사, 양산 통도사, 여수 진남관 등으로 순회 일정이 이어지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민들에게는 밤맛을 나서기 좋은 이야기가 있는 밤산책을 만들어주는 이런 행사가 될 것 같고요. 또 해당 지역 방문하는 우리 여행자들에게는 인상 깊은 추억이 될 테니까 국가유산 미디어 아트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일정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워낙에 또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곳들이기도 하고 관광으로도 많이 다 가시는 곳들이잖아요.
0: 맞아요.
1: 간 김에 날짜 잘 맞춰서 공연까지 연출 무대까지 보고 오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작가님은 혹시 여기에서는 한 번쯤 꼭 가서 보고 싶다 하고 점 찍어주신 문화유산이 있나요?
0: 우리 방송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제 스몰 토크를 나누다가 우리 PD님께서 진주성 정말 멋지다.
1: 그렇죠.
0: 라는 이야기를 하셔서
1: 네.
0: 진주성도 한번 못 가보고 여태 헛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진주성 한번 가보고 싶어졌어요.
1: 저도 못 가봤어요.
0: 저 또 사진을 찾아봤더니 강 옆으로 아주 근사하게 네. 풍광이 펼쳐질 것 같아서
1: 진주성 자체도 야경 자체도 멋있는데 빛으로 이렇게 쫙 펼쳐지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0: 네.
1: 여기에 미디어 파사드까지 하면은 정말 아름다울 것 같아요.
0: 저도 그 지역 여행 갈 때 뭐 이 성곽길이나 어떤 이런 오래된 터가 있거나 궁이 있거나 하면 걸어보는 걸 좋아하는데요. 좀 해질 무렵이나 밤에 걸으면 또 다른 아름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참고하셔서 여행 계획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 네. 저도 양산 통도사 좋다 좋다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는데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가보셨나요?
0: 전 가봤습니다.
1: 이것도 밤에 가면 또 느낌 다를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리고 이제 단풍철 되면은 그냥 그 올라가는 길 자체도 예뻐서 또 사찰들은 가을에 더 아름다우니까
1: 그쵸.
0: 한번 그런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국내에 이렇게 갈 데가 많아요, 사실.
1: 맞아요. 그리고 이게 다 문화유산지들에서 연출이 되는 거잖아요.
0: 네.
1: 너무 어렵다 싶으면은 저는 요즘 AI가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검색해서 이런 역사가 있구나 하면 너무 잘 자세하게 간략하게 또 설명을 해줘요.
0: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여행 다니면서 이 여행지에 대한 문화 역사 정보를 얻기 정말 좋아진 시대잖아요. 저도 항상 그러거든요.
1: 네.
0: 돌려가면서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이건 왜 있는 거야?
1: 맞아요.
0: 이건 무슨 의미야? 하고 물어보면 아주 찰떡같이 알려주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보시면 더 많은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렇게 해서 여름에 딱 어울리는 의미 있는 밤마실 이야기 함께 나눠봤고요.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스탠딩 에그의 여름밤의 우린 함께 하시죠.

0: 방금 함께하신 곡은 스탠딩 에그의 여름밤의 우린이었고요. 평일에 발견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소개해 주시죠.
1: 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정수리가 유난히 휑한 까치가 전하는 옛 이야기 되새기기.
0: 까치 뭐? 정수리?
1: 무슨 소리가? 이 까치를 모르는 빵그리는 없을 테지만 요즘 까치 정수리를 눈여겨보신 분은 있으실지 궁금해요. 이 사람 정수리뿐만 아니라 까치를 보면서 정수리 걱정을 해보셨을지 싶은데 그런 네? 사람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책 진짜 새랑 눈이 마주쳤다니까요를 읽다가 네? 알게 된 사실인데 이 탐조 브랜드를 만든 이은 작가가 쓴 책이에요. 근데 워낙 새 덕후다 보니까 주변을 다니면서 새를 유심히 볼 텐데 어느 여름에 유난히 정수리가 휑하고 얼굴이 깨지지 않은 까치를 보고서 작가 걱정에 빠집니다. 오. 길고양이에 쪼인 건가? 혹은 환경오염 때문인가? 이 불길한 각본을 써내려 가던 중에 친구가 사진 한 장을 보내왔어요. 네. 이 새를 워낙 좋아하는 걸 아니까 친구가 출장 나간 곳에서 옆집 할아버지한테 친한 까치가 있다면서 사진을 보낸 거예요.
0: 친한 까치가 있는 것도 너무 귀여워요.
1: 그렇죠. 그래서 이 작가도 까치랑 이 친한 까치가 있다고 표현하려면 대체 어떤 사이여야 되는 걸까 하면서 부러워하다가 사진을 자세히 바라봤더니 그 사진 속에 까치 머리도 휑한 거예요. 그래서 전국 까치들에게 혹시 내가 모르는 병이 퍼지고 있나 하면서 걱정을 하다가 여러 가지 검색을 해봤더니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고요. 까치가 한여름부터 초가을 사이에 털갈이를 집중적으로 하는데요. 유난히 이 머리와 목덜미 부분에 털이 빠져서 이 시기에는 흡사 대머리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에 칠성날 까치 대가리 같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0: 이미 있군요.
1: 네, 이 조상들이 이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놓치지 않고 만들어낸 표현이라고도 해요.
0: 저는 근데 새도 털갈이를 하는구나를 이번에 처음 알게 됐어요.
1: 여름철에 까치와 까마귀가 털갈이를 한다고 합니다.
0: 그렇군요. 이 털갈이가 새들에게는 에너지가 또 아주 많이 소모될 것 같기도 해요. 털갈이를 한 이유가 그럼 있을까요?
1: 이 봄철은 새들에게 가장 바쁜 번식기와 육아기예요. 그래서 둥지를 짓고 먹이를 나르고 새끼를 돌보는 과정에서 깃털은 나뭇가지에 긁히고 달아서 매우 낡고 해지게 되는 거죠. 우리 까치 둥지 찾아본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렇게 부지런히 봄철을 보내고 나면은 이 깃털은 새들에게 체온을 유지하고 하늘을 나는 데 필수적인 방한

0: 보기자 생명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겨울을 맞이하기 전에 낡은 깃털을 뽑아내고 보온성과 기능성이 완벽한 새 깃털로 갈아입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겨울 외투.
1: 그러네요.
0: 점퍼를 장만하는 거다라고 네. 생각하면 왜 이 여름과 가을 사이에 털갈이를 하는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 재미난 사실은 칠성날 까치 대가리 같다라고 했잖아요. 네. 7월 칠석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설화가 있잖아요.
1: 그렇죠. 오작교.
0: 네. 오작교를 이어서 이 견우와 직녀를 만나게 해주려고 털이 다 빠졌다. 이 왜 서로 머리를 맞대면서 이 다리를 잇느라고 네. 그랬다 하는 것과 이 견우와 직녀가 지나가면서 머리를 밟으니까.
1: 밟고 지나갔기 때문에.
0: 그래서 까치와 까마의 머리가 행댕그레해졌다. 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바로 이 원래 생태적인 사실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1: 와, 신기해요.
0: 그렇죠. 그래서 조상들이 이런 생태적인 까치와 까마귀가 털갈이하는 시기를 관찰했던 것과 또 이 설화가 같이 합쳐지면서 서로에게 신빙성을 더해주는 그런 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던 사실들이 하나의 구슬로 꿰일 때 네. 너무 재밌는데?
1: 진짜 하게
0: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한번 주변 둘러보시면서 까치 머리가 횡한가? 진짜인가? 하면서 털갈이 중인 까치도 발견해보시고 아 그래서 올해는 7월 7석이 8월 19일이거든요. 아 이 무렵에 그래서 이 털갈이와 함께 이 견우직녀 설화도 생겼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시면은 더 재밌지 않을까 하고 가지고 왔습니다.
1: 아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까치의 그 숭고한 희생이 더 깊게 느껴지네요.
0: 맞아요. 이 어렸을 때 이 설화 처음 접했을 때는 약간 감정이 듣게 되면 얼마나 아팠을까.
1: 맞아요.
0: 버티기는 또 네. 얼마나. 근데 진짜 대단한 까치와 까마귀다.
1: 얼마나 만나게 해주고 싶었으면은 머리까지 희생해가면서 그랬겠어요.
0: 그러니까요. 네. 이 아름다운 이 희생을 되새기면서 여러분 까치와 까마귀 털갈이 과정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아 이번 주도 숙제 잘 해오시는지 저희가 또 기대해볼게요.
0: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이 까치 머리 인증샷이라니.
1: 까치 자체를 쉽게 볼 수가 없어요. 요즘.
0: 근데 공원이나 산책로 동네에 좀 나무가 있는 곳을 가시면은 그래도 도심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새니까 여러분 응원하겠습니다. 인증샷.
1: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아쉽지만 작가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안녕히 가세요.
0: 감사합니다.
1: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카더가든의 로맨틱 선데이 함께 하시죠.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알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3: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4: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은 할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은 할클 타임.
3: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5: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6: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7: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2: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에서는 이사 청소 전문 연구 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세상을 여는 아침 끝곡은 미리 날짜를 지정해 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집니다. 예약 말머리 달고 문자와 미니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이분이네요. 이혜인님. 8월 13일 제가 예약한 사연이 방송에 나온다면 저는 종합검진을 받기 위해 당진에서 천안으로 가고 있을 거예요. 오랜만에 대장내시경을 받느라 사흘 전부터 식단 조절을 했는데요. 좋아하는 카페라떼도 못 마시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검사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영재가 응원해 주세요. 나이 들수록 건강검진이 무섭거든요. 잘하고 올게요. 하셨네요. 아, 종합검진 진짜 무섭죠. 저도 건강검진 예약을 해뒀는데 진짜 제발 그날이 안 왔어요. 싶거든요. 그 마음 이해가 갑니다. 얼른 또 끝내셔가지고 또 결과도 좋게 잘 나오기를 또 응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눈 다 감고 잘 받고 오세요. 이혜인님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네, 그럼 끝곡으로 소녀시대의 좋은 일만 생각하기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이 노래 제목처럼 오늘 우리 모두 좋은 일만 생각할 수 있길 바라겠고요. 우리 내일 다시 만나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봉합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수술 후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 다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0: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FM 102.3

Good morning, 태입니다. 최근 해외에서 아주 낭만적인 뉴스가 전해졌는데요. 아내가 접시꽃에 얽힌 어린 시절 추억을 그리워하자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정원을 만들어주기로 했고요. 무려 10년 동안 연구하고 꽃을 심어서 황량했던 골짜기를 드넓은 접시꽃 정원으로 바꿔놓았다고 합니다. 와, 진짜 이거 너무 낭만 시사량 넘치지 않아요, 지금? 바쁘게 살다 보면 낭만은커녕 일에 치이느라 하루가 정신없이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뭐 낭만이 별건가요?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꽃 한 송이 선물해주고요. 급하게 걷다가도 잠깐 멈춰서 높고 푸른 하늘 한번 올려다보는 것, 이런 게 다 낭만 아니겠어요? 오늘만큼은 바쁘다는 핑계로 지나쳤던 소소한 낭만들 하나씩 하나씩 챙겨보자고요. 평범한 하루가 특별해질 겁니다.

0: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 첫 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 산뜻한 줄 말았는데 마지막에는 절규가 있네. 기야! 뭐 이런 걸 하고 있네.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8월 13일 목요일 굿모닝 FM태희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어요. 환영합니다, 여러분. 낭만적인 이야기를 오프닝으로 또 말씀드렸어요. 사진 그 찾아보시면은 와, 너무너무 멋지거든요. 이걸 한 사람이 한 여자를 위해 이렇게 심었다. 아내를 위해 심었다. 10년 동안 꽃집에서 그꽃한 다발 이렇게 묶어서 선물 줘도 그 고르는 그 사람의 그 마음, 이렇게 포장할 때 기다리는 거, 들고 오는 거, 이런 거 생각해서 다 고맙다고 하잖아요. 감동이다. 근데 그 비교도 안 되네. 10년 동안 이걸 심었어. 심었어. 자연을 만들었어요. 낭만 넘칩니다. 아, 오늘 새벽에 낭만적인 풍경이 어둑어둑할 때, 해 뜨기 전에 있었는데, 보셨어요, 여러분? 별똥별 확 떨어졌다고 하는데, 저는 못 봤습니다. 예, 저는 볼 체력이 안 됐어요. 저는 헬스 키친 뮤지컬 끝나고 집에 와서, 그 전날에 제가 또 잠을 못 자가지고 거의 뻗다시피 해서 자버렸습니다. 그래서 제 꿈속에 반짝반짝. 이게 뭐지, 별인가 했는데 알람이었어. 그래서 눈 떴어요. 예. 아, 박영숙님이 새벽 3시 반에 눈이 떠져서 베란다에 나갔다가 별똥별 한개본 듯도 해요. 후후. 그 맞아요. 별똥별 맞아. 소음 비셨어요? 이러실 겁니다. 0039번님이 테디, 저는 지금 번지점프 하러 가요. 오, 퇴사하고 자존감 떨어졌었는데 번지점프 하면서 자신감 채워보려고요. 좋아요. 멋져요. 무언가 이 도전하는 마음으로 움직여서 실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씩 성공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번지점프 하면 번지점프 하겠다라는 목표 성공이네. 나이스. 계속 이렇게 성공 채워보자고요. 자, 2시간 여러분들의 좋은 친구가 돼드리겠습니다. 낭만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모닝 패밀리 깨알 뉴스 민정 리포터, 언어유의 이휘준 아나운서는 오늘 아깨미가 특별 초대석이 있어요. 그래서 쉽니다. 휘준 아나운서는 쉬어요. MBC 양소영 기자와 오키뉴스는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그래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깨미는 저도 출연하고 있는 뮤지컬 헬스키친에 두 배우가 나와주십니다. 박광선, 프로미스나인의 박지원 두 배우와 함께 하겠습니다. 라이브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두 분의 라이브도 있고 저도 여기에 출연자이니까 테이 요 배우도 함께 라이브 준비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래서 8시부터는 보이는 라디오도 오픈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앱과 MBC 라디오 유튜브 채널 무흐즈,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뉴욕, 낭만이 넘치는 뉴욕의 넘버들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어제 그거 보험 사연들 시작부터 받고 있어요. 어제 본 뉴스, 영상, 핫한 정보, 직접 목격한 것다 좋습니다. 말머리에 어그봄 달아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반만 맞히면 되는 반반한 퀴즈 도전하고 싶어요 하는 도전자분들 지금부터입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해 주시면 돼요.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키움증권, 삼일제약, 이카운트, 경기도청,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음주우엔 티맵대리, SK케미칼, 노무법인폐, 주식회사 올데이프레쉬, 에어비앤비, 베스트슬립과 함께합니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

0: 빈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6: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7: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8: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1: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0: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2: 7시 11분 42초 3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3: 네, 테디 목모니.
2: 목모니.
3: 연휴 앞두고 개학 앞두고 분주하게 움직이실 텐데요. 오늘부터는 우산도 꽤 바빠지겠습니다. 오늘도 당신편 MBC FM 4U 날씨와 생활입니다. 일단 오늘 수도권은 비 소식이 없는데요. 오늘은 동해안과 영남 지방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또 충청 이남 내륙으로도 소나기 지나는 곳들이 많겠습니다. 특히 가뭄이 극심한 영남 지방으로는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 5에서 최고 40mm의 비나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내일과 모레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에 소나기 소식이 있고, 일요일과 대체 휴일인 월요일 사이에는 또 전국에 많은 비 소식도 들어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23도, 세종 21도로 오늘도 선선하게 출발했고요. 낮에는 서울이 33도, 대구, 광주 34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조금 더 덥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 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매일 다른 게임이 펼쳐질 굿모닝 릴레이 퀴즈쇼 DJ 태희와 함께하는 로테이션 퀴즈. 빠밤 손가락 스트레칭하고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 목요일에 함께할 퀴즈. 잘 들으면 명장면이 보이는 소리로 듣는 장면 퀴즈. 지금부터 드라마, 영화 또는 예능의 한 장면을 소리로 들려드릴 거예요. 딱 들으시고 어떤 작품이다, 예, 그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역시 신의 영역부터 뽑아보겠습니다. 스피드 1등으로 가장 빨리 정답을 보내주신 분께 부침 유래명가 상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준비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집중해 주셔야 돼요. 등장 인물 맞히기 아니고 이 작품의 제목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민경 PD 준비됐죠? 오늘의 문제 들려주세요.
1: 돈이 많은 친구가 좋아요? 정이 많은 친구가 좋아요?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2: 보통 이렇게 돈 많은 친구들이 정이 많더라고요.
3: 네, 잘 몰라요.
4: 네, 그렇죠. 저희가 많이 보죠.
5: 예. 선생님 보셨습니까?
4: 예예. 예.
6: 혹시 액션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무한!
4: 무야호 뭐.
0: 너무 사랑스러우시다. 자,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 아, 진짜 빨리 보내주신 신의 영역은 문자에서 나왔습니다. 문자번호 2378번님 축하드립니다.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드립니다. 자, 신의 영역 쉽지 않죠. 오늘은 예, 신의 영역보다 행운 영역을 더 기대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선착순 아닌 다섯 분 더 뽑아서 정답자 중에 다섯 분께 요거트 스무디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들으신 이 음성 어떤 작품에 나온 건지, 예, 그 프로그램의 제목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능이죠, 예능. 힌트 드리자면. 그리고 저도 예, 이 예능을 보고 자라서, 잘하진 않았지. 다 자라고 나서 봤지만 그래도 어른으로서 잘하는 게 느낌이 있어. 무도 퀴즈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제작진 중에도 무도 퀴즈 진짜 많아요. 예. 무도 퀴즈 있거나 아니면 1박 2일 라인으로 가거나 양쪽에 있었는데, 여러분들 어디 쪽이신가요? 정답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실 동안 이 예능에서 했던 프로젝트의 노래들이 꽤 많습니다. 그 중에 서해안 고속도로 가요제에서 처진 달팽이, 이적 씨와 유재석 씨가 함께한 요 팀의 압구정 날라리 듣고 올게요. 고속도로.

0: 젖은 달팽이, 압구정 날라리 듣고 왔습니다. 로테이션 퀴즈, 명장면 듣고 작품의 제목을 맞히는 소리로 듣는 장면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정답은 맞습니다. 무한도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 혹시 액션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무한!
2: 무야호!
0: 무야호 선생님은 지금 건강하신가? 너무 사랑스러우셨는데, 야. 함께 해주고 싶은 이 마음. 예. 진짜 본 적 있지만, 정확하게 잘 모르는 그, 알죠? 그 뭔지. 영화를 좋아하지만, 영화 얘기하면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지만, 보긴 봤어. 뭔지 알죠? 그 마음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김희영님이, 무한도전! 무도 퀴즈 저요! 무도 보고 싶어서 토요일만 기다렸었죠? 그러니까요. 토요일이 정말, 아, 주말에, 이 주말 예능 보는 맛이 있었는데. 0938번님이, 무한도전이요! 무한도전 보면서 키득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0대가 되어 있네요. 그때가 그립습니다. 나중에 이제 40대, 50대 되면은 이 30대 때 아 그것들로 라디오에 사연 보냈었는데 그때가 그립네요.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마음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두 분 포함해서 다섯 분께 요거트 스무디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금요일 로테이션 퀴즈 대신에 불금엔 모닝 나이트 있는 날인 거 아시나요? 잊지 말고 함께 즐겨주세요.

0: 취했다고 술 깨야죠. 회식 끝 아침이에요. 일어나야죠. 매일 아침 7시 숙취 해소 방송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1: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어제 본 재밌는 이슈 굿모닝 FM에 공유하고 간식도 받아보자. 어제 그거 봄.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0: bum. What's grooving? I'm moving. How am I? 뻔뻔뻔. 어제 본 뉴스, 동영상, 핫한 소식까지 함께 나눠보는 모닝 간식 타임. 사연이 소개가 되면요 스몰톡 하면서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스몰 간식을 쏩니다. 보내실 거 먼저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예요. 먼저 도착한 7934번님의 사연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홈플 땡스 재오픈 하는 거 봄. 재오픈 기념으로 한우 최대 50% 할인한대요. 오늘 저녁은 한우 파티다! 아, 기쁜 소식입니다. 홈플땡스 이제 전국 67개 지점이 재오픈 기념으로 세일을 합니다. 내일부터는 치킨도 3,490원에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세일 기간 귀해요. 놓치지 말자고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화이팅. 7934번님 치킨 맛 과자 드립니다. 8121번님 매국노 조롱잔치 열리는 거 봄. 광복절 당일 서울의 한 카페에서 열리는 팝업 행사인데요. 이완용, 이지용, 윤덕영 등 매국노들을 마음껏 조롱할 수 있대요. 특히 굿즈가 진짜 웃긴데요. 이완용 간땡이 말랑이 너무 갖고 싶어요. 예, 하셨습니다. 근데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이걸 조물조물하는 거예요 이제. 자, 매국노 조롱잔치는요 광복절을 엄숙하고 무겁게 보내기보다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를 살짝 엉뚱하고 유쾌한 방식으로 기념을 해보자 라고 기획한 행사라고 합니다. 이번 광복절을 조금 새롭게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방문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8121번님 오징어 다리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어제 본 이슈 계속 보내주세요. 온앤오프의 오픈 더 도어 듣고 올게요.

0: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1: 온앤오프 오픈 더 도어 듣고 오셨습니다. 어제 그거 뽐 여러분들이 어제 본 이슈들 계속 소개받아 볼게요. 이현경 님이 스티븐 잡스가 1년 전 자신에게 보낸 메일 봄 사막이 1년 전 자신에게 사적인 메일을 보내놨는데요. 살아있는 모든 인류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제 삶과 행복은 전적으로 그들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전했다네요. 아, 그립네요. 네, 그리워요. 이 일할 때는 엄청 또 지독하다라는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지독함이 저 큰 그림에는 다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발전을 위해서 했다라는 멋진 메일을 스스로에게도 보냈네요. 이현경님 막대과자 드립니다. 3405번님 한땡그룹 김승현 회장 사비 30억 들여서 임직원에게 보양식 쏜 거 봄. 임직원 6만 9천여 명 전원에게 삼계탕 갈비탕 설렁탕 보양식 세트를 보내줬대요. 통크기로 유명한 김승현 회장님 직원들은 일할 맛이 나겠어요. 아 시원하네요. 아주 시원해. 멋집니다. 멋져요. 3405번님 스파게티 맛 라면 드립니다. 4626번님 안판석 감독님 어제 별세했다는 소식 보셨나요? 그동안 밀회, 하얀거탑,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등등 수많은 명작을 연출하셨는데요. 드라마 광팬으로서 너무 가슴 아픈 소식입니다. 유유 하셨는데 네, 안판석 감독님이 마지막 이제 유작이 된 연애박사라는 드라마가 오는 10월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신작 공개를 앞두고 갑작스레 떠나셨네요.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4626번님 딸기맛 요구르트 드립니다. 간식 맛있게 드십시오.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OST 칼라브루니의 Stand By Your Man 짧지만 잠깐 듣고 올게요.

0: 목포시와 목포 MBC가 공동 주최하는 목포 시민 아카데미가 8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목포 MBC 4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목포 시민 아카데미에서는 투자 전문가 염승원 이사가 대한민국 자산 시장의 대변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전합니다. 목포 시민 아카데미는 개인 맞춤형 최적 시력을 제공하는 안경 전문점 이안경. 아직도 안 가보셨나요? 축구장 두 배, 요한인의 할인 매장 3호점 해남점. 믿음이 기술이 되는 곳, 도지정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생활인구 100만, 동아시아 해양허브 목포시가 함께합니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 투자의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 목포 시민 아카데미에서 함께 만나보세요. 8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목포 MBC 4층 컨퍼런스 홀에서 열리는 이번 목포 시민 아카데미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0: 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2: 7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어? 교통 상황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서울 경찰청에 우리 신채희 리포터 아니에요? 신채희 리포터?
3: 아니에요.
2: 아, 들어왔어요?
3: 네네.
2: 신지 해리포터.
3: 네네네.
2: 들어왔군요. 예.
3: 아, 그래서 망설이셨구나.
2: 예. 그래서
3: 네,
2: 오늘
3: 시원하게 불러주세요. 네.
2: 예, 신지 해리포터.
3: 네, 반갑습니다. 차들이 좀 빠르게 늘고 있는 시간대입니다. 지금 올림픽대로 하남 쪽은 성산대교 부근에 고장차가 서 있는데요. 행주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38분 정도 걸리고 있고요. 국회 앞에서 한강대교까지도 정체입니다. 강변북로는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55분 정도 예상이 됩니다. 반대 강 서쪽으로 비슷하게 밀리는데 잠실 철교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지체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정체가 심하진 않습니다. 창동교 일대가 양방향 정체고요. 성수 쪽은 월릉에서 성수까지도 서행 정도로 지납니다. 고속도로도 정체가 심하진 않은데요. 수도권체 1순환도로 일산 쪽 김포 부근은 5차로에 고장차 서 있어서 일대 정체고요. 송내 부근도 밀려 있습니다. 반대 판교 쪽은 계양에서 송내, 또 안현과 조남, 하계 일대 정체고 판교 분기점 2차로에 대형 버스가 고장으로 서 있어서 일대 정체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민재영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어서 와요. 낭만에 대한 이야기를 오프닝 때 좀 하긴 했는데
1: 네.
0: 낭만이 좀 부족하다 싶을 때 하는 게 있나요?
1: 저는 일단 차 문에 창문을 다 열어두고 드라이브를 하면서 살짝 이 바람을 손으로 느껴요.
0: 아 좋다.
1: 그러면 진짜 낭만적이더라고요.
0: 아 좋다.
1: 그쵸?
0: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네. 아 모든 낭만 싹 끌어오네요.
1: 야, 마치 이제 바람을 쓰다듬는 듯한 느낌.
0: 그렇지, 그렇지. 네,
1: 어디서 봤는데 이게 되게 기분이 좋아진다 그래서 해봤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0: 아 너무 좋네요. 드라이브 하면서 싹 이렇게
1: 네.
0: 자, 낭만 예 가득 충전할 수 있을까요? 오늘 깰 팁들이 있나? 깰 뉴스 시작해볼까요?
1: 네, 첫 번째 소식 시작해보겠습니다. 아, 제13호 태풍 돌핀에 이어서 제15호 태풍 차놈이 찾아왔는데요. 다행히 일본 열도를 지나면서 이 세력이 많이 약화됐다고 합니다.
0: 아, 너무 다행이다. 우리나라에는 그럼 큰 영향은 없겠죠?
1: 네, 직접적인 영향은 크진 않지만요. 태풍이 남긴 비구름이 동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되고 있는데요. 네. 14일 금요일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6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가뭄이 심한 경남에도 비가 내리겠지만 강수량이 10에서 40mm 정도로 많진 않아서요. 가뭄 해갈에는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국적인 비는 16일에서 17일 사이에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0: 예, 비가 좀 더 내리면 좋은데 그래도 단비가 오네요. 올해는 태풍이 좀 자주 오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뭐 큰 피해는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1: 네, 올해 동북아시아에서는 태풍 활동이 유난히 활발한데요. 예. 어제 17호 태풍 낭카까지 발생을 하면서 평년의 태풍 발생 수를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물론 중국과 일본은 각각 태풍 돌핀과 차놈이 상륙하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지만 우리나라에 상륙한 태풍은 아직 하나도 없는데요. 태풍이 무조건 반갑지 않은 것만은 아닙니다. 강한 비바람으로 큰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요. 가뭄이 심한 지역에는 오히려 많은 비를 내려서 물 부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0: 예.
1: 실제로 태풍의 영향이 적었던 최근 2년 동안 강원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 맞아요. 이번 주에 차라리 좀 시원하게 비가 내리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1: 네.
0: 경남 가뭄 소식에 대해서는 이따 오키뉴스에서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1: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청계천 전 구간을 금연 금주 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0: 근데 지금도 청계천에서 뭐 술 안 되고 담배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1: 네, 사실 현재도 청계천에서는 음주와 흡연을 비롯해서 입수, 취사, 노숙과 방뇨 등이 금지돼 있는데요. 다만 이를 어겨도 과태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예요. 이에 서울시는 청계천

0: 전에 공식적인 금연, 금주 구간으로 지정을 하고요. 이 관할 자치구가 직접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손볼 방침인데요. 단속 대상은 시민들이 하천으로 내려가서 이용하는 산책로 일대고요. 과태료는 10만 원 이하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최근에 또 청계천에서 민폐 행동하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0: 네, 맞아요. 최근 청계천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동이 잇따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달에는 청계천에 던져진 행운의 동전을 한 중년 남녀가 무단으로 가져가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됐습니다. 특히 이 동전은요, 서울장학재단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등을 통해서 어린이들의 교육 지원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비판 여론도 더욱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청계천 이용 환경을 위해서 실효성 있는 관리와 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1: 네, 많은 시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잖아요. 서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질서는 꼭 지키면서 이용하자고요.
0: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혹시 퇴사하고 유튜브나 할까 생각을 하셨다면 오늘 소식 주목을 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는 유튜브로 광고 수익을 얻기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1: 유튜브로 돈 버는 게 더 어려워진다고요?
0: 네, 유튜브가요. 크리에이터 수익화 프로그램인 YPP의 가입 기준을 대대적으로 개편합니다. 현재는 구독자 1,000명에 최근 1년간 유효 시청 시간 4,000시간 또는 최근 90일간 쇼츠 조회수 1,000만회를 달성하면 광고 수익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 기준이 두 배로 올라갑니다. 최근 1년간 유효 시청 시간은 8,000시간 또는 최근 90일간 쇼츠 조회수는 2,000만회가 필요한데요. 새로운 기준은 2027년 2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1: 최근 90일간 쇼츠 조회수가 2,000만회를 넘겨야 한다고요?
0: 네, 이게 90일 동안 2,000만회니까 하루 평균 22만회가 넘게 조회수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즉 신규 크리에이터가 쇼츠만으로 수익을 내려면 매일 20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꾸준히 기록을 해야 하는 셈이죠. 다만 이미 YPP에 가입한 크리에이터에게는 새로운 가입 기준이 소급 적용되진 않습니다. 또 비교적 규모가 작은 크리에이터가 돈을 벌 수 있는 다른 통로는 그대로 두거나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쇼핑과 브랜드 협업, 팬 후원 등 다른 수익원을 키울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유튜브로 제 2의 인생을 꿈꾸는 것 이제 제 3의 인생 정도 되겠네요. 이미 시대가 많이 흘렀는데 말 나온 김에 저도 유튜브 채널이 있긴 있거든요.
0: 그렇죠.
1: 지금 뭐 저 활성을 안 시켜서 너무 미안한데 테이의 테이프가 있는데 저는 미리 가입돼 있으니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이석윤님이 가뭄이 너무 심해요. 비가 쫙쫙 내렸으면 좋겠어요.
1: 그러니까요. 8857님은 아이들 어렸을 때 물고기를 보러 청계천 자주 갔었는데 맑고 깨끗하게 잘 관리됐으면 좋겠네요. 관리는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예. 근데 종종 질서를 어지럽히는 분 있으면 주변에서 이제 우리가 같이 그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눈치 좀 주는 걸로.
0: 뭐야 담배 냄새나. 이렇게.
1: 거기 담배 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깨알 뉴스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밥만 맞춰도 성공인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시작할 거예요. 트와이스의 알코올 프리 띄워드리면서 민정 리포터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일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밥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1: 반반.
0: 굿모닝 FM 애청자라면 한 번쯤 도전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이 시간 반반한 퀴즈 참가만 하셔도요, 10만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드리고요, 10개 문제 중에 5개 이상 맞히시면 치킨앤 콜라 세트까지 더해서 드립니다. 10개를 다 맞히시면 무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까지 드립니다. 바로 신청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매일 출근길에 듣다가 지금은 뉴질랜드 1년살이를 하는 언니네서 듣고 있습니다. 초딩 조카 유딩 딸까지 데리고 약 12시간 비행해서 왔네요. 7박 8일 일정인데 내일이 벌써 마지막 날이에요. 로밍해 왔으니 통화비 걱정하지 마시고 전화주세요 하셨습니다. 먼 곳으로요. 그래서 전화를 하게 됐습니다. 먼 곳에 계신 오늘의 도전자 만나보겠습니다. 들어오세요.
2: 밥 먹고 치킨도 바짝 바라바라 바라밤.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2: 네, 용인에 사는 강씨입니다.
0: 강씨님.
2: 네.
0: 아, 용인에 살고 계시지만 지금은 뉴질랜드 맞는 거죠?
2: 네, 맞아요. 뉴질랜드 언니네 놀러 와 있어요.
0: 예, 어때요? 지금 그래도 한 5일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 뉴질랜드는 괜찮은 네. 나라인 것 같아요. 어때요?
2: 아, 뉴질랜드 여기가 원래 날씨가 좋고 볼 풍경들도 많고 한데 네. 저희가 왔을 때 일기예보가 보면 다 비었거든요. 근데 오늘 진짜 날씨가 확 개고 해가 엄청 반짝 떠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서 라디오를 틀었어요.
0: 네.
2: 그리고서는 예. 네. 그리고서는 즉흥적으로 문자를 보냈는데 이렇게 당첨돼서 너무 좋아요.
0: 너무 잘했어요. 아, 오늘
2: 네.
0: 반짝반짝한 뉴질랜드 오늘 그럼 첫날이네.
2: 네, 맞아요. 매일매일 비가 와가지고.
0: 아하, 오늘 뭐 하실 예정이에요?
2: 감기 걸렸어요.
0: 아, 그래요? 어떻게?
2: 네. 네.
0: 오늘은 뭐 하실 예정이세요?
2: 오늘은 코넬공원이라고 언니가 저희 왔던 날부터 계속 가자고 했었던 곳이 있거든요.
0: 예.
2: 날씨가 좋은 김에 가보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0: 좋네요. 좋아요. 아, 오늘 기분 좋은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것 같은데 이게 성공을 하면 더 네.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강씨님.
2: 네.
0: 강씨님 하니까 이상하다. 자, 번번한 퀴즈 어떻게 성공 자신 있으세요?
2: 네. 자신 있습니다.
0: 너무 좋다. 자신감 있는 예 대답 너무 좋습니다.

0: 자, 그럼 바로 반바람 퀴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77초이고요. 모르는 문제 나오면 빨리 패스하셔야 다시 풀 수 있습니다.
1: 네.
0: 네, 화이팅 한번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1: 화이팅!
0: 오, 너무 좋다. 자, 준비되신 것 같으니까 바로 갑니다. 문제 나갑니다. 곱하기를 하자. 12 곱하기 5는?
1: 60.
0: 오감이라 불리는 다섯 가지 감각 중에 혀로 느끼는 감각은?
1: 미각.
0: 이 노래를 부른 가수는? 나는 낭만 고양이.
1: 캐리피터.
0: 거미를 영어로 하면?
1: 스파이더.
0: 예림이 예림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나쁜 놈이야. 이 대사가 나온 영화 제목은?
1: 패스.
0: 속담을 이어서 말해주세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1: 밖에서도 샌다.
0: 맞지 않나? 아, 아니에요. 정확한 또 다른 게 있어가지고.
1: 네.
0: 딴 데 가서 샌대요.
1: 어,
0: 예, 대천 해수욕장이 있는 충청남도의 도시는?
1: 서산.
0: 아니야 아니야.
1: 어, 당진?
0: 충남.
1: 충남, 서산, 당진.
0: 아,
1: 어, 모르겠어요.
0: 패스. 사자성어예요. 풀빛과 초록은 같은 색임. 초록?
1: 동색.
0: 오, 영화 디워를 제작한 코미디언 겸 영화 감독은?
1: 지원이요?
0: 디워.
1: 디워?
0: 어.
1: 아, 신영래.
0: 그렇지. 1979년 여성 노동자들의 신민당사 농성의 중심에 있었던 무역회사는?
1: 어, 패스.
0: 아, 이거 어려웠다. 어우, 잠깐만. 문제 네. 잘 푸셨는데 결과 발표해주세요. 일단 네. 합니다. 10문제 네. 중에 나이스. 6문제 맞으셔서 성공하셨습니다. 10만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치킨의 콜라세트 획득하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아, 너무 잘 푸셨고 문제가 좀 어려웠어. 자, 오답
1: 네.
0: 빨리 정답을 말씀드리면 예림이 예림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는 대사가 나온 영화는 타짜였고요.
1: 네.
0: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들에 가도 샌다가 정확한 속담이래요.
1: 예. 네.
0: 대부분 뭐 밖에 가서 샌다라고 알고 있죠. 대천 해수욕장이 네. 있는 도시는 보령이었고요.
1: 아.
0: 그리고 1979년 신민당사 농성 중심에 있었던 무역회사는 YH무역이었습니다. 아, 이 문제는 정말 어려웠다.
1: 전혀 몰랐어요.
0: 네, 저희가 네. 또 역사일주에서 했던 거라 어려운 문제를 한번 내봤습니다.
1: 아, 죄송해요. 네.
0: 자, 강신님. 너무 잘 푸셨고 네. 이제 좋은 하루만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보내드려야 되는데 끝으로 한마디 하실까요?
1: 아, 네. 저희 가족 항상 진짜 건강하고 행복하기만을 바라고 저 여기 딸이랑 왔는데 잘 재밌게 보내라고 본인은 휴가도 못 쓰고 이렇게 저희 보내준 남편한테 정말 고맙다고 꼭 전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 조카도 이모들이랑만이 와서 좀 어, 불안했을 텐데 같이 와가지고 저희 애기랑도 잘 놀아주고 건강하게 잘 있어줘서 너무 고맙고 엄마 꼭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모두 그냥 건강하고 행복하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0: 아, 그러실 거예요. 너무 가족의 사랑이 네. 확 느껴집니다. 강신님 오늘 네. 뉴질랜드 하늘처럼 화창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1: 네, 정말 감사합니다.
0: 네, 보내드려요. 안녕.

덤덤한 퀴즈 나갑니다. 오늘 반발한 퀴즈에 나왔던 미각 관련 문제 덤으로 내드립니다. 나비 그리고 나방과 함께 맛을 느끼는 세포가 다리 끝부분에 있는 이 곤충은요, 먹이 위에 내려앉아서 발로 슥슥 문지르기만 해도 단맛이나 쓴맛 같은 맛을 곧바로 알아챈다고 합니다. 곤충계의 불청객이죠. 여름철 음식만 꺼내면 어디선가 나타나는 이 곤충 무엇일까요? 주관식이에요. 이 곤충을 잡다 보면 이게 잘 안 잡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치면 파리가 너무 아파. 파리 너무 아파요. 예, 이게 힌트입니다. 정답 보내주세요.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퀴즈 맞히신 분 중 다섯 분 추첨해서 꿀스틱 세트 보내드릴게요. 정답은 노래 듣고 와서 발표하겠습니다. 노래는 마일리 사이러스의 Party in the USA 듣고 올게요.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5: 덤덤덤덤덤덤덤덤덤한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맛을 느끼는 세포가 다리에 있는 곤충 정답은 바로 파리였습니다. 정승원님이 정답 파리 아내 800에 해줬더니 파리 쑤시네요. 오 사람꾼 0120번님이 정답 파리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아이들에게 파리 흉내 내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형래 그 선배가 잘했잖아요. 파리 삭삭삭. 그걸 기억하고 있는 연배이신가요? 그 파리 흉내가 쉽지 않은데 엉덩이도 슥슥 문질러야 돼. 날개도 닦잖아요. 그죠? 새싹 문자로 보내주셨는데 예, 그 흉내내는 모습도 사진으로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포함해서 정답 맞춰주신 다섯 분께 꿀스틱 세트 보내드릴게요.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성곡표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체리피터의 낭만고양이 띄워드립니다. 이 노래 들으시고 잠시 후 3부로 돌아올게요.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 인생은 크게 두 시기로 나뉜다지요. 지식과 기능을 배우고 익히는 학습기, 그 능력으로 생계활동을 하는 노동기. 그런데 2040년쯤 되면 이 구분이 안 통하게 될 거랍니다. 즉, 예전에 배운 것이 금세 쓸모가 다 돼서 평생 계속 새로 배우고 변모해야 하는 세상이 된다. 그래서 예전 어린 시절의 천진난만한 멘탈도 필요하답니다. 1년에 한 번씩 반이 바뀌고 몇 년에 한 번씩 학교가 바뀌어도 새 친구와 새 환경에 금세 적응하는 괴력. 어린이 된 지 한참인데 그때처럼 또 해낼 수 있을까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입니다.
3: 목과 어깨가 아프고 팔이나 손가락까지 찌릿한 통증이 이어진다면 경추디스크나 경추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질환은 모두 목 주변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손에 힘이 빠져 숟가락질이 힘들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등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해집니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신경차단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근력저하,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목 뒤쪽에 약 5에서 8mm 정도만 최소 절개하는 내시경 수술을 많이 시행합니다. 근육과 뼈의 손상을 줄이고 출혈이 적어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도 큰 부담 없이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이었습니다.
4: 싸늘하다. 배추에 병이 왔다. 여기는 물음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5: 물음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 병해를 관리한다.
6: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5: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6: 경농이 만듭니다.
7: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 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용, 직무 체험과 일 경험, 해상풍력 안전, 유지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 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 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2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오늘의 굿모닝 굿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똑같은 베개 베고서 잠이 들면.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김민창이라고 합니다. 아, 저는 지금 노래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보컬 트레이너입니다.
3: 모창 프로그램인데 히든싱어라고 강타편에서 제가 우승했던 적은 있습니다. 오전에는 제가 요즘은 수영을 좀 하거나 러닝을 하면서 좀 목을 풀기도 하고 태희 씨의 또 목소리를 제가 들을 수 있어서 그것도 들으면서 자주 가기도 하죠. 일단 저는 목소리를 많이 좋아했었어요. 따라 해보려고도 하고 했었는데 요즘은 또 발성이랑 또 노래하는 스타일이 달라지고 더 좋아지는 모습들도 보이셔서 존경스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께 힘과 응원의 메시지를 주시는 걸 제가 많이 들어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어요. 엄마 나 라디오 나왔어! 어머니 사랑합니다. 굿모닝 FM에서 또 이 얘기를 제가 드릴 수 있어서 뜻깊은 날이네요 오늘. 앞으로 계속 건강하고 행복하게 저희 잘 지내봐요. 제가 먼저 웃고 하면 같이 웃는 일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오늘도 많이 웃으면서 오늘 하루를 재밌게 보내자 라고 저한테 말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모두

0: 야, 제 노래를 부르면서 또 이렇게 인사를 건네주니까 깜짝 놀라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인천에 사는 김민창 씨의 굿 메시지로 굿모닝 FM 3부 시작을 했습니다. 제작진이 이제 보컬 트레이너이시니까 한 소절 부탁드려요 했더니 바로 그냥 불러주신다고. 너무너무 멋지시네요. 야, 이게 노래 너무 잘하시고 뭐 말이 뭐합니까. 오랫동안 노래하는 게 느껴지는 발성이었습니다. 들어보니까 친구들이랑 노래방 가면 제 노래 많이 부르신다고 해요. 오, 감사드리고. 강타 선배님 편에 찾아보니까 나오셨는데 목소리가 엄청 또 이렇게 쫙 사이즈가 큰 느낌이었는데 이제 외모는 또 여리여리 하신 느낌이 있네요. 멋지시다. 감사합니다. 굿모닝 굿메시지 이렇게 참여 원하시는 분들 굿모닝 FM 홈페이지 굿모닝 굿메시지 게시판 있습니다. 그곳에 신청해 주시거나 문자로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들어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지금 열었어요. 그래서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실 수 있고 MBC 라디오 유튜브 채널 무흐즈로도 보실 수 있고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 보러 와 주시고요. 잠시 후에는 MBC 양소연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조금 일찍 만나볼 겁니다. 언어 유희는 쉬어가요. 오늘 굿모닝 FM 특별초대석 아깨미 조금 길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열고 있는 뮤지컬 헬스키친 브로드웨이 2회의 나라에선 최초입니다. 두 배우 모셨습니다. 박광선 씨 그리고 프로미스나인의 박지원 씨 이렇게 두 배우와 함께 그리고 테이 씨 이렇게 세 배우와 함께 헬스키친 뮤지컬의 넘버도 라이브를 준비를 했거든요. 이야기들 노래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볼게요. 굿모닝 FM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오뚜기 카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IS동서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음주유엔 티맵 대리, 현대자동차, 서울우유협동조합, 주식회사 워킷,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합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IS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8시 6분 2초 3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한번 더 확인해 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2: 네, 지금 아침 공기는 꽤 선선한데요. 하지만 낮에는 다시 뜨거워지겠습니다. 오늘 폭염특보가 다시 또 내려지는 곳들도 있겠습니다. 오늘도 당신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입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22도로 출발했고요. 현재는 23.4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에 열대야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이 어제보다 조금 더 올라서 서울이 33도, 대구 광주 34도가 예상되고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늘 오후에는 충청 이남 내륙 지방으로 소나기 지나는 곳들이 많겠습니다. 현재 동해안 곳곳으로 비도 내리고 있습니다. 동해안으로는 내일까지 최대 50mm의 비가 이어지겠고요. 특히 경남 지방으로는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5에서 최고 40mm의 비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MBC 양수연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또 보이는 라디오라서 전용 카메라로 인사 또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0: 야, 오늘 양수연 기자님 또 전투복 입고 오셨어요.
1: 전투복 입고 왔습니다. 자켓 입고 왔습니다.
0: 오랜만이에요.
1: 네.
0: 예.
1: 날이 혹시 풀리는 줄 알았는데 네. 폭염이라니.
0: 자켓은 오늘 바로 벗겠네요. 아, 네. 예. 어쩔 수 없게.
1: 아이고야.
0: 자, 하지만 몸가짐 마음가짐 또 반드시 하고 일하는 게 제맛이죠.
1: 네.
0: 키워드 뉴스 가보겠습니다. 어떤 키워드 가져와 주셨나요?
1: 네, 오늘 키워드는요. 첫 번째 키워드 가뭄, 두 번째 키워드 청년 실업, 마지막 키워드는 마지막 토론입니다.
0: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첫 번째 키워드 가뭄입니다.
0: 경남이 가뭄이 좀 네. 심하죠.
1: 네, 그렇습니다. 6월 말부터 7월 중순 사이에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마른 장마에 극한 더위까지 이어졌잖아요.
0: 네.
1: 이렇게 되면서 경상남도 곳곳 농업용 저수지가 마르는 등 가뭄이 심각합니다. 경남도는 어제 기준 농경지 2,100여 헥타르에 가뭄 피해가 생긴 걸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요.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서도 밀양시와 거제시, 함안군이 특히 농업용수 가뭄이 심각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0: 예, 그중에서도 특히 밀양이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요?
1: 네, 그간 밀양시 농업용수 저수율은 대체로 75%를 살짝 밑 도는 수준이었는데요.
0: 예.
1: 어제 기준 밀양시 농업용수 저수율 25% 남짓입니다. 네, 한참 부족한 상황이죠. 또 경남 18개 시군 평균 저수율도 어제 기준 33.3%로 그간 평균 저수율의 반도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0: 예. 정부는 국가 소방동원 령을 내렸습니다.
1: 네, 어제부터 전국에 있는 소방 물탱크 차 200대가 경남으로 이동해 경남 시군 논밭에 물을 뿌렸습니다. 또 경남도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낙동강 물을 끌어와 저수지에 채우거나 하천물과 지하수를 퍼올려 논에 직접 공급하고 있는데요.
0: 예.
1: 경남도는 농업용수 가뭄을 해소하려면 이른 시일 안에 200mm 안팎의 비가 내려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비 상황은 장담할 수가 없는 만큼 경상남도는 이달 말까지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을 가정해서 가뭄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0: 네, 이번 여름 마른 장마였다고 했는데
1: 네.
0: 비가 왜 이렇게 안 온 걸까요?
1: 네, 보통 장마 전선은 남북을 오르내리며 전국에 고르게 비를 뿌리는데요. 올해는 달랐다고 합니다. 지난달 수도권 등 중북지방엔 비가 제법 내렸지만 남부지방은 그렇지 않았는데요. 특히 지금 가뭄 상황이 심한 경남의 지난달 평균 강수량은 73.4mm로 평년 대비 23% 수준, 그러니까 5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0: 그런데 지금과 같은 8월 가뭄, 앞으로 네. 이례적인 상황이 아닐 수 있다라고요?
1: 그렇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비가 고르게 오는 대신 특정 지역에 몰아서 쏟아지는 국지성, 이른바 도깨비 폭우가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비가 오지 않는 지역에선 마른 땅이 열을 더 빨아들여 기온을 올리고 그렇게 높아진 기온이 다시 땅을 말리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다가오는

0: 광복절 연휴 기간엔 비 소식이 있다고 하네요.
1: 예, 다행입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두 번째 키워드 청년 실업입니다.
1: 청년 취업도 네. 갈수록 힘겨워지고 있죠.
0: 그렇습니다. 지난달 15살에서 29살까지 청년층 취업자는 1년 전, 그러니까 작년 7월보다 19만 1,000명 줄었습니다. 국가 데이터처의 조사 내용인데요. 이 청년층의 취업자 감소가 무려 45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와, 45달 연속 취업자가 네. 줄고 있다.
0: 네.
1: 그렇다면 청년 실업률은 어때요?
0: 네, 우선 지난달 청년 실업률은 6.8%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3%포인트 올랐는데요.
1: 예.
0: 자, 1.3%포인트라는 이 상승폭이 2021년 1월 이후 5년 반 만에 가장 큰 거라고 합니다. 아무튼 실업률은 올랐는데 반면 지난달 청년층 고용률은요 44.2%로 27달 연속 떨어졌습니다.
1: 예, 실업률은 늘고 고용률은 네. 줄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쉬었음 청년이라고도 하는데 노동시장 밖에 머물면서 구직 활동이나 일을 하지 않는 인구를 우리가 이제 청년 쉬었음 인구라고 하거든요.
1: 예.
0: 이 청년 쉬었음 인구 지난달까지 6달 연속 전년 대비 감소한 걸로 나타났어요.
1: 실업률이 늘고 고용률이 줄었는데 청년 네. 쉬었음 인구는 줄고 있다고요?
0: 네. 저도 바로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국가 데이터처는 청년 쉬었음 인구가 실업자 인구로 이동한 걸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쉬었음에 포함됐던 인구가 구직 활동을 시작했지만 취업에 성공하지는 못한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데이터처는 노동시장 밖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쪽으로든지 노동시장 안으로 조금씩 편입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1: 예, 지금까지 청년층 상황이었고 네. 전체 인구로 보면 고용 상황은 어때요?
0: 네, 15살 이상 전체 인구로 보면요. 지난달 취업자는 2,913만 6천 명으로 1년 전보단 10만 8천 명 늘었지만 고용률로 보면 넉 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또 전체 실업자는 77만 6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그러니까 작년 7월과 비교해 5만 명 늘었고요. 실업률은 2.6%로 집계됐습니다. 산업별 취업자 현황 보면요. 제조업은 25달 연속, 건설업은 27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지만 보건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선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1: 네, 마지막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0: 네, 마지막 키워드 마지막 토론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의 마지막 네. TV토론 어제 열렸죠?
0: 네, 마지막 TV토론 지금까지 나왔던 공방의 종합판이었습니다.
1: 예.
0: 특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와 부동산 공급 대책 등 현안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먼저 최근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 종목 ETF와 관련해서요. 정청래 후보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로 피멍든 일반 투자자가 많다면서 총리였던 김민석 후보의 책임론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김민석 후보는 유감이고 죄송하다면서도 책임은 여권이 함께 지는 거라고 맞받았고요.
1: 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이야기들 나왔죠.
0: 네, 김민석 후보는 현재 주거 공급난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6.3 전국 동시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으면 더 변화시킬 수 있었는데 매우 아쉽다는 취지로 말했는데요.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정청래 후보의 책임론을 부각한 걸로 해석됐습니다. 한편 송영길 후보는 부동산은 투기고 주식은 투자란 이분법적 사고를 극복해야 한다면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1: 예, 어제 TV토론 이번 주말 민주당 전당대회 호남 지역 경선을 앞두고 열렸습니다.
0: 네, 민주당 전당대회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 지역 경선이 이번 주 토요일 또 서울 경기 지역 경선이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이후 다음 주 월요일인 17일 최종 승자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1: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핵심 한 줄 전해주시죠.
0: 네, 오늘 핵심 한 줄입니다. 극한 더위에 이은 가뭄, 엎친 데 덮치는 기후 위기입니다.
1: 네. 아, 정말 환경은 인류가 다 같이 고민하고
0: 맞아요.
1: 개선을 해야 되는데
0: 맞아요.
1: 방법이 있을까?
0: 우리가 이제 심각성을 느껴야 됩니다.
1: 인간이 문제입니다. 양승 기자님 고생하셨습니다.
0: 네, 다음 주에 봬요.
1: 다음 주에 봬요. 처치스의 The Mother We Share 들으시고요. 뮤지컬 헬스 키친의 박지원, 박광선 그리고 태희 세 사람과 함께 굿모닝 FM 초대석 아침에 깨워서 미안하지만으로 돌아올게요.

0: 누군가는 아직 꿈속을 헤맬 시간. 새벽 대바람부터 상암 MBC로 게스트를 초대하는 본격 램수면 토크쇼. 아침에 깨워서 미안하지만 아 깨미.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옥의 주방보다 더 뜨겁고 열정적인 주방이 있습니다. 근데 주방은 아니에요. 동네에요, 동네. 뮤지컬이 한 작품 있는데 제 77회 토니상 시상식에서 최다 노미네이트 된 작품입니다. 뮤지컬 헬스 키친의 두 주역 박광선 그리고 프로미스 나인의 박지원 두 배우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보이는 라디오 하고 있으니까 정면 카메라를 보고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프로미스 나인 박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아침에도 이렇게 예뻐?
2: 샷 갔다 왔어요.
0: 깜짝 놀랐네 나 지금. 우리 딸 어디 가고 지금 처음 보는 분이 오셔가지고. 네 그리고요.
1: 아, 네 저는 울랄라 세션에서 이제 뮤지컬 배우로 돌아온 박광선입니다. 반갑습니다.
0: 두 분과 함께 한다는 소식 듣고 많은 청취자분들이 엄청 일찍부터 기다려주고 계세요. 와. 지금 보이는 라디오 MBC 공식 유튜브 무흐즈 그리고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로 실시간 스트리밍 중입니다. 신지은님이 슈스케 때부터 너무 응원했었는데 오. 박광선 배우님을 보게 될 줄이야. 유유 곧 헬스키친 보러 갑니다.
1: 와. 아. 감사합니다.
0: 슈스케 언제적이에요 슈스케가?
1: 11년도.
0: 허허.
1: 그래서 10년 십몇 년이 지난 거네요.
0: 15년 됐어.
1: 네.
0: 와. 15년 됐어. 와 올라가 세션이 15년 됐어. 나 너무 놀랐다 지금.
1: 시간이 너무 빠르죠.
0: 그러니까. 야 15년 전에는 지원 씨는 뭐 하고 있었어요?
2: 저는 공부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0: 공부 안 했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2: 그렇게. 아이.
0: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이게.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요.
2: 아빠.
0: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박채희님이 원래 이 시간에 자고 있는데 우리 지원 언니 나온다길래 우와. 바로 달려왔습니다. 아침부터 빛이 나네요. 했는데 우리 지원 씨는 진짜 이번 작품을 통해서 저도 실제로 이제 처음 뵀는데 너무 깜찍하고 네. 너무 예쁘잖아요.
1: 맞아요.
2: 감사합니다.
0: 연습실에 모자를

0: 꾹 눌러쓰고 왔는데도 맞아, 맞아. 너무 예뻤어.
1: 어, 진짜요?
0: 네. 근데 물론 지금이 100배는 더 예쁩니다.
1: 아무래도 반갑습니다. 예뻤어요.
0: 다른 예쁨이죠.
1: 어, 네. 감사해요.
0: 네, 조국희님이 꺄 어서 오세요. 밤 공연하고 힘드실 텐데 와주셔서 감사해요. 어. 지원 엘리 광선 넉페어 함께 노래하는 장면들 너무 좋았어요. TBS는 말해 뭐해. 능글미 또 보러 갈래요. 아 진짜 보신 분이네요.
2: 네. 네. 어제 감사합니다. 이제 저랑 태희 형이 공연을 했다는 사실도
0: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어제 공연을 했었고
2: 맞아요.
0: 지원 씨는 공연한 지가 좀 됐나요?
1: 저희 그제 했었나요?
2: 네. 화요일.
1: 네.
0: 화요일에 아 네. 했었구나. 네. 전 아직도 지원 씨랑 본 공연을 못했어요.
1: 네.
2: 전 한번 했어요.
0: 아 부럽다. 박지원 씨는 지금 프로미스 나인 앨범 활동도 겹쳐가지고
1: 아, 맞아요.
0: 제일 인생에서 제일 바쁠 때가 아닐까 싶어요.
1: 너무 행복해요. 무조건 있어야지.
0: 어부들도 해야 되고.
2: 맞아.
1: 맞아요.
0: 그러니까 이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1: 불러주시니까
0: 불러주시고 네. 하는 거니까 사실 신나야 되는데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아요?
1: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요. 아직은 대단해. 20대라서 그런지 뭐 땡겨서 쓰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2: 빌려서.
0: 아니, 근데 지원 씨가 에너지가 진짜 좋더라고요.
2: 맞아요.
0: 그 노래하는 그 파워도 이렇게 셀 줄 몰랐어.
1: 그래요?
0: 엄청 풍성하고 감사합니다. 엄청 체력이 좋아요.
2: 네, 지칠만한데 무대에서 전혀 지친 티가 안 나요.
0: 그러니까 이 체력은 네. 체구랑 상관없나 봐. 지원 씨 우리 반만 하잖아요. 황선 씨 솔직히 그죠?
2: 정확하게 아니, 형의 반말한 건 맞는 거 같아요.
0: 너의 반말하기도 하다.
1: 김밥 한 줄 다 먹냐면서 저한테.
0: 예, 예. 아, 잘 먹는다는데 몸에 김밥 들어갈 몸이 없거든요. 지금.
2: 없지.
0: 몸통이 너무 적응해가지고.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2: 네. 네.
0: 아케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신 이유는 저희 셋이 함께하는 뮤지컬 헬스키친이라는 작품이 개막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2주차 지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고 아직도 헬스키친이 아직도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는 분들 많아요.
2: 네.
0: 예, 그래서 오늘 좀 소개를 해주셔야 되는데
2: 네.
0: 어떤 내용의 뮤지컬인지 우리 광선 씨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2: 헬스키친이라는 뮤지컬은요. 그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엘리샤 키스의 삶과 음악의 영감을 받아 탄생한 작품이고요.
0: 네.
2: 이 엘리라는 주인공이 사랑과 꿈을 쫓아가면서 이제 이 성장 을 볼 수 있는 그런 성장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맞습니다. 이게 또 알리샤 키스의 일대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2: 네.
0: 그녀의 이야기가 담겨 있지만
2: 그쵸.
0: 실제 그녀가 살던 동네 이야기지만 네. 완전한 이제 알리샤 키스의 이야기는 아니고 닮은 점이 굉장히 많은 이름도 비슷해요.
1: 엘리가
0: 주인공인 뮤지컬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뮤지컬인지는 또 지원 씨가 소개해 주시죠. 자랑해 주시죠.
1: 네. 2024년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초연을 했고 당시 토니상 13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고.
0: 다 오른 거야?
1: 네. 거의. 그리고 여우주연상이랑 여우조연상을 받았다고.
0: 와. 예. 그러니까 여우조연상이 아마 저지이겠죠?
2: 선생님일 거예요.
0: 아, 미스 라이자 제인?
2: 맞나?
0: 라이자 제인이?
2: 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0: 주연상은 이제 예, 엘리.
2: 네. 엘리가.
1: 네.
0: 근데 받을만 해요.
2: 받을만 해요.
0: 엘리 너무 할 게 많아요.
2: 네.
0: 네, 해내는 진짜 대단한 역할이긴 합니다. 두 분이 맡은 역할도 이제 소개를 한 번씩 네. 해주실까요? 지원 씨 먼저.
1: 네. 엘리는 맨하튼 헬스키친이라는 지역의 아파트에서 어머니 저지와 단둘이 살고 있고요. 되게 자유분방하고 호기심이 많지만 이 어머니의 통제 아래서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0: 맞아요. 이 이야기를 아마 그 공연 보러 오시면 초반에 나레이션처럼 엘리가 다 얘기해줘요.
1: 네.
0: 동네 어떤지 그 대사로 얘기해주세요.
1: 얘기해도 돼요?
0: 네, 그럼요.
1: 뉴욕 맨하튼 서쪽 9번 10번 에비뉴 사이 43번 스트리트 44층 빌딩 42층의 작은 집. 동네 이름은 바로 헬스키치.
2: 예.
0: 아, 그렇습니다.
2: 예.
0: 이 동네는 흑인과 라틴계만 사는데
1: 네.
0: 엘리의 엄마만 백인이에요.
2: 맞아요.
0: 예, 그래서 엄청 엄하게 여기 위험한데 아 하면서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광선 씨는 어떤 역할이죠?
2: 저는 이제 넉이라는 역할이고요. 그 헬스키친 지역에서 살면서 어떤 현실적인 좀 어려움들과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하고자 열심히 또 일을 하면서 자신의 꿈은 마음속 깊은 곳에 이렇게 잘 이렇게 좀 지켜 나가려고 노력을 하는 또 그런 책임감이 강한 엘리의 남자친구 역할입니다.
0: 맞습니다. 네. 예. 남자친구가 될 뻔했죠.
2: 잠깐 됐죠.
0: 아 근데 몇 달 사귀었잖아요.
2: 네 맞죠.
0: 이 작품을 보신 분들이 몇 달 사귄지를 모르고
2: 아 그죠.
0: 초반부에 들켜서 뭔가 이게 그런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2: 네.
0: 사실 이 둘은 몇 달 만났어.
2: 아 그렇죠.
0: 거의 반년 만났어. 아닌가?
1: 시간이 막 흐르는 게
2: 그게 맞아요.
0: 거의 한 반년 정도 만났어.
2: 네 맞아요.
0: 그래서 그걸 알고 이제 보면 더 애틋할 겁니다.
2: 맞습니다.
0: 저는 이제.

0: 엘리 아빠 역할이에요. 우리 지원 씨 아빠 역할로 나오고 뮤지션이에요. 뮤지션이라서 오디션을 이 지역 저 지역 그냥 가리지 않고 다 보고 있습니다. 음흠. 집에 안 들어와요. 애초에 우리 엘리 엄마 저지라는 저의 짝이 있는데 네. 두 사람이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 그건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그쵸. 제가 볼 때는 결혼 안 한 것 같아요. 결혼 안 해서 가족은 아니다라는 대사가 있거든요. 그래 네. 너랑 나랑은 가족은 아니지 라는 대사가 있어서 아마 결혼 안 한 상태로 엘리 때문에 아빠 역할 예를 좀 하려고 하는 데이비스라는 역할을 저는 맡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뮤지컬 헬스키친 저희 세 사람이 함께 등장을 하는 뮤지컬인데 캐스팅 됐대 저 너무 궁금했어요. 오디션이 너무 어렵고 모든 뮤지컬 배우들이 다 보고 했던 것이라 오디션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네. 두 분은 오디션 때 어땠어요? 금방 처음... 됐나?
1: 아니요. 처음 오디션 보는 건데 너무 떨렸고.
0: 아, 지원 씨는 또 뮤지컬 첫 도전입니다.
1: 네. 그래서 이제 그 결과 발표를 계속 기다렸는데 답변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졌나 보다.
0: 고심을 너무 오래 했대요.
1: 네. 그랬나 봐. 그래서 이제 대표님한테도 대표님 결과 나왔나요? 계속 전화로 결과 나왔나요?
2: 하고 싶었네.
1: 결과 나왔나요? 이걸 계속 물어봤는데 결국에 나중에 이제 돼서 너무 놀랐어요. 아니,
0: 실력이 있으니까 된 거예요. 왜냐면 이게 엄청 어려웠거든. 오디션 그죠 과정이.
2: 맞아요.
0: 예. 어땠어요, 광선 씨는?
2: 저는 뭐 그냥 거의 제 인생을 걸었다고 봅니다.
0: 예. 네. 아니 원래 팔뚝이 굵지 않았다면서요?
2: 예, 네, 맞아요.
1: 그러니까
2: 이 작품을 하기 위해서
0: 깜짝 놀랐어.
2: 예, 네, 운동을 좀 열심히 한 것도 있고.
0: 작품 때문에 운동을 열심히 했대요.
2: 네. 처음으로. 그냥 이 오디션을 딱 뜬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이거는 내 인생에 다시는 없을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살면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한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네.
0: 근데 저도 오디션을 6개월 동안 본 오디션을 한 것 같아요. 저 6개월 동안 반년 동안 봤어요. 네. 너무 고됐는데 그만큼 됐을 때 엄청 기쁘긴 하더라고요.
2: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고 왔는데 모두가 그렇게 뽑힌 사람들이잖아요.
0: 그렇지.
2: 그래서 정말 모두가 다 빛나는 공연은 저는 처음이에요.
0: 연습 때부터 약간 에너지가 달랐어요.
2: 달랐어요.
0: 지원 씨는 처음이라고 잘 모르겠지만 다른 작품 가잖아요. 네. 이렇게까지 빛나지 않아요.
1: 아, 그래요?
0: 다들 그냥 어슬렁어슬렁 하다가
2: 그치.
0: 못한다 못한다 하다가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전부 다 처음부터 막
2: 맞아요
0: 이러고 있었잖아요.
1: 그래서
0: 이게 잘 없었어. 네. 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 헬스키친 이렇게 오디션 환경이 엄청 빡빡했던 그 난관을 뚫고 진짜 기라성 같은 배우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 계속 이어서 4부로 넘어가서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광고 듣고 4부로 돌아올게요.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장애인을 위한 AI 훈련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보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AI 훈련을 실시합니다. 기초체험부터 취업을 위한 전문과정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AI 훈련을 제공합니다. 공단 훈련센터는 물론 집에서 가까운 전문교육기관에서도 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AI 시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기회.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훈련에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1588-151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3: 8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4: 네, 테디 언제 이렇게 예쁜 따님을.
3: 아, 그러게요. 갑자기 생겼어. 갑자기.
4: 아, 너무 아름답습니다.
3: 갑자기 네. 반년 전에 생겼어.
4: 아, 네. 관객 평

텐션 너무 좋던데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 오늘 도로 상황 대체로 평소와 비슷한 편입니다. 정체가 특별히 심하진 않은데요. 강변북로 구리 쪽은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1시간은 걸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는 좀 덜 밀리는데 그래도 행주대교에서 염창나들목, 여의도 일대, 또 성수대교 부근으로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로의 정체는 심하진 않고요. 동부간선도로도 평소보다는 조금 덜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수원에서 판교, 또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부산 방향은 신갈에서 수원, 또 오산에서 남사까지 정체되고 있고요. 수도권 제1순환도로 판교 쪽은 수암터널 부근에 사고가 있어서 일대가 혼잡하고, 하기에서 판교까지도 좀 많이 밀리는데 판교 부근에 고장차 서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굿모닝 FM 태입니다. 4부 시작됐습니다. 뮤지컬 헬스키친 두 주역 박지원, 박광선 배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깨워서 미안하지만 아 깨미 저희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침에 또 라이브를 와우. 도전해볼까 합니다.
1: 도전.
0: 예, 그 중에 한 곡을.
2: 도전이에요.
0: 그렇죠. 지원 씨 처음 아니에요? 아침 라이브?
2: 아침 이 시간에 라이브는 쉽지 않아요.
0: 없어 없어.
2: 리허설 빼고.
0: 리허설을 해본 적 있다. 맞네. 네,
1: 리허설 많이
2: 했어요. 뮤직뱅크.
0: 아, 하지만 예, 라디오에서 라이브 쉽지 않은데 지원 씨가 바로 출격합니다. 헬스키친의 네. 넘버 중에 한 곡인
2: 네.
0: 곡을 저랑 같이 이제
2: 맞습니다.
0: 부를까 해요. 네. 어떤 장면에서 나온 노래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2: 네, If I Ain't Got You라는 곡이고요. 엘리와 아빠 데이비스가 이제 어린 시절 회상하면서 같이 노래를 하는 장면입니다.
0: 맞아요. 제가 오랜만에 집에 들어와서 예, 삐져있는 딸 달래는 노래입니다. 엘리와 데이비스가 함께하는 노래 If I Ain't Got You. 자, 라이브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1: 네.
0: 광선 씨가 이 노래 살짝 불러주세요.
1: 아.

0: 집에. 아,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넘버이기도 합니다.
1: 네. 모두가 다 좋아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이, 알리샤 키스를 아는 모든 분들이 네. 가장 좋아하는 대표곡. 예, 네, 네. 저희 두 사람이 네.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 그지?
2: 몰라. 나 저 노래 알아. 내가 아는 거 아빠도 알아.
1: 그래, 큰일이네. 이 노래는 네가 아주 조그만 꼬맹일 때 아빠가 널 위해서 만들어준 노래야.
2: 짜증나. 다 알면서 저래. 이 노래만 들으면 내가 갑자기 8살, 6살, 4살쯤으로 돌아가서 아빠랑 놀던 생각을 한다는 거. 그땐 그게 당연히 영원할 줄만 알았는데.
1: 너 이 노래 정말 좋아했어. 그래서 아빠가 너한테 이 노래 불러줄 때 최고로 행복했고 지금도 그럴 것 같은데?

0: 이제 기억날 텐데. 전혀 기억이 안 나.
1: 전혀 기억이 안 나.
0: 어쩔 수 없네. 그러면 아빠 혼자 계속 불러야.

0: 메모. Some people search for a... 아 가사가
1: Fountain.
0: Fountain. 어, 이 노래 아시나 봐요. The promise is forever.
1: 아 진짜 Young.

0: 갑자기 터지고 있어요. 아우. 아 너무 좋다.
1: 야 아침에 또 이렇게 아우. 부르니까
0: 대단하다 대단하다. 태희 형 정말 대단하다.
2: 선배님 어떻게 아침부터 이렇게 예. 꿀보이스를
1: 꿀보이스는 무슨 꿀보이스?
0: 그렇죠. 내가 볼 때 형의 그 아침 모드가 있어. 예. 목을 쓰는
1: 지금 아침 모드 아, 느껴지죠?
0: 네 느껴져요. 예. 공연 때랑은 또 달라요.
1: 다릅니다.
0: 근데 예. 대단하시다 형 진짜.
1: 예, 지금 4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 지원 씨 오늘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지금도 라이브 힘들 텐데 네. 완벽하게 또 해줬습니다. If I Ain't Got You. 실제로 이제 공연 안에서도 헬스키친 뮤지컬 안에서도 이렇게 원어로 영어로 이제 부르는 맞아요. 유일한 곡입니다.
2: 맞습니다.
1: 나머지 곡들은 다 한글화가 되어 있습니다.
0: 맞습니다.
1: 반응들 좀 광산 씨 읽어주시죠.
0: 아, 예. 홍민규님입니다. 지원 태희님 조합 보러 가려고 준비 중인데 스포 당한 것 같지만 크크크 너무 좋네요.
1: 달라요 달라요. 여기랑 달라. 오면 더 좋아요.
2: 맞아요.
1: 또 지원 씨도 읽어볼까요?
2: 네. 3379님이 너무너무 좋잖아. 지원님이랑 엘리샤랑 겹쳐보여요. 너무 잘하네요. 감사합니다.
1: 있어 있어 그 느낌이 있어요.
0: 있죠. 네.
1: 이현정님은 아 이 곡이 이렇게 슬픈 곡이었나요? 두 분 연기 중에 중3 따름만은 울어요. 라이브 너무 멋져요. 이 노래가 사실 너무 유명한 곡이고 네. 둘이서 이제 좀 화해하는 모드의 드라마라서 따뜻하게 보는 시선이 있는 반면에 우리 광선 씨 같은 경우는
0: 맞아요.
1: 이 장면이 제일 슬픈 장면으로 꼽아요.
2: 왜요?
0: 특히 그 연습실에서 지원이랑 태희 형이랑 했었을 때 네. 처음 느꼈었어요. 그냥 그 앞에 너의 그 대사가 난 너무 슬퍼.
2: 그랬지. 아 진짜요?
1: 이게 영원할 줄 알았는데.
0: 이게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 마지막 그 한마디가
2: 엘리.
0: 너무 안쓰러워서.
2: 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네.
0: 그래서 저는 예, 이 장면. 갑자기 저는 그 들으면서 오늘 라이브를 들으면서 그때 그 연습실을 상상했어요.
1: 그러니까 광선 씨가 늘 이 장면 너무 슬프다고
2: 맞아요.
1: 얘기를 해줬어요. 감성적인 배우예요.
0: 아, F입니다. 네.
1: 지원 씨가 이렇게 사실 하시는 거 보면 베테랑 뮤지컬 배우 같은데 데뷔입니다.
2: 아, 완전 뿅아리죠 저는.
1: 뿅아리인데
2: 뿅아리 중에 뿅아리.
1: 뿅아리인데 만렙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맡았어요.
0: 맞아 정말 어려운데.
1: 진짜 어려워. 나레이션도 해야 돼, 맞아. 연기도 해야 돼, 노래도 해야 돼, 춤도 춰야 돼.
0: 맞아, 맞아.
1: 다 해야 되는 역할인데 어때요? 뮤지컬 배우를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2: 네.
1: 좀 신경 쓰고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2: 너무 많아서.
1: 사실 실제로 지금 활동하고도 겹치고 있잖아요.
2: 맞아요.
1: 모두가 네. 약간 왔다 갔다 네. 해야 되잖아.

0: 근데 막 그렇게 잘 모르겠어요. 예.
1: 사실 그게 맞는
0: 많이 바뀌나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거 하기 전에 진짜 많이 준비를 많이 했지만 막상 연습에 들어가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2: 맞아요.
0: 더 어렵고 더 힘들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1: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너무 잘하죠.
2: 맞아요.
1: 예, 첫 런 돌았을 때 아직도 우리 그 충격에 이게 처음이라고?
2: 그 지원이 마지막 노원에서 울었을 때 전 그때가 너무 기억에 남았어요.
1: 그러니까 원래 첫 연습 때 긴장해서 뭘 감정 못하는데 막 눈물 흘리고 이러니까 좋더라고요.
0: 감사합니다.
2: 예. 자기 울면서 저 못하겠어요.
1: 분명히 그랬는데.
2: 근데 엄마가 이렇게 더 안아줘.
1: 정말
2: 울고 진짜 같았어.
0: 선배님께서 막 울지 말르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1: 지원 씨는 진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2: 너무 스포 많이 했나? 아니죠?
1: 작품 쪽에 싹 들어간 거예요. 스포 없어요.
2: 그죠? 예, 보시면 알아요.
1: 너무 알 것 같은 이야기예요. 광선 씨랑 이제 사실 두 사람이 연인으로서 이제 호흡을 좀 맞춰야 되잖아요.
2: 네.
1: 근데 처음에는 약간 두 사람의 그 비주얼이 제가 봤을 때 너무 크고 한 명 너무 작고 하니까
2: 그치.
1: 조금 위협적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의외로 두 사람이 노래할 때 저는 그 넘버 너무 좋아하거든요.
2: 어떤 커버요?
1: 떠날 때.
2: 아, like you, like you never seen.
1: 떠날 때 하는 노래.
2: 네.
0: 너무 슬프죠.
1: 너무 슬프고 그 멜로디가 한번 꽂히면 하루 종일 귀에 맴돌아요.
2: 네, 맞아요. 이거 계속 맴돈다고.
1: 아, 이 멜로디 너무 좋은데 여러분들 이 두 사람의 케미 꼭 보셔야 됩니다.
2: 네.
1: 예. 광선 씨는 뮤지컬 배우로는 지금 작품이 몇 번째죠? 이제 셀 수 있나요?
2: 7, 8.
1: 아, 아직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네.
2: 네, 네.
1: 한 손 넘어가면 이제 안 세요.
2: 예. 네, 그래도 예, 한 10년째 하는데 제가 그렇게 작품을 많이 하진 않았어요.
1: 네, 네. 젊음 행진 하셨고
2: 네, 그게
1: 그리스 하셨고
2: 네, 네, 네.
1: 벤자민 버튼 하셨고.
2: 네. 오.
1: 배우로서의 이 매력이 확실히 있죠. 뮤지컬.
2: 있는 것 같아요. 어렵고 그냥 가수 활동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데 뭐랄까 이 팀이서 하는 그런 것도 너무 좋은 것 같고
1: 맞아.
2: 사람들이랑 같이 만나고 뭐 좋은 일 기쁜 일 막 화나는 일도 있고 막 다양한 감정들이 들지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딱 그날 공연은 그날밖에 볼 수 없다는 것과
1: 맞아.
2: 그리고 그 시즌의 공연은 그 시즌밖에 볼 수 없다는 게 저는 너무 매력적이에요.
1: 맞아, 맞아.
2: 그러니까 이게 다음 시즌이 와도 이 배우들이 다 모일 거라는 장담을 할 수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1: 맞아.
2: 꼭 한두 명은 이렇게 못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1: 완전한 라이브예요.
2: 완전한, 네, 완전한 라이브인데다가 딱 그 2026년 헬스키치는 이 멤버는 이제 다시 또 보기는 어렵은 거니까.
1: 맞아요.
2: 그런 것 때문에 뭔가 더 약간 애틋함도 생기는 것 같아요.
1: 진짜 있어 있어. 그래서 뮤지컬 보시는 분들은 이게 뭐 레코딩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2: 그렇죠.
1: 그러니까 오셔서 직접 눈에 담는 거 말고는 기록이 없어.
2: 맞아요.
1: 관객들이 기록이에요. 그래서 늘 같은 시즌에 또 한 배우가 오른다고 늘 똑같은 연기 보여지지도 않아.
2: 네.
1: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
2: 맞아요.
1: 조금 더 발전하거나 좀 변하거나 찾거나. 그래서 늘 달라지는 이 라이브의 매력이 있는데 헬스키친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그런 것 같습니다.
2: 네.
1: 저희 올라갈 때부터 사실 완벽했다 생각했는데 할수록 또 달라져요.
2: 네, 달라지는 것 같아요.
1: 너무 재밌습니다.
2: 맞습니다.
1: 지원 씨랑 저는 이제 아직 무대에 못 만났는데 8월 15일 광복절 이번 주 토요일에 이제 드디어 2시에 저희 딱 세 명이 다 페어네요. 함께 2시 공연에 함께 있네요. 요, 이게 처음이죠. 여러분들 예, 궁금하시면은 그때 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맞습니다.
1: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헬스키친 이제 넘버 이야기를 좀 더 해볼 건데 알리샤 키스의 뭐 노래들로 꾸며지는 작품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히트곡들이 많이 나오는데 If I Ain't Got You도 있고 No One 있고 Fallin, 예, Girl on Fire 등등 뭐 들으면 아는 노래들이 쫙 나옵니다. 어떤 노래들을 좀 좋아해요? 개인적으로는?
0: 아, 저는 노원이 아무래도 가장 좋은 것 같아요.
1: 펑펑 울었던 노원. 이 노래가 이제 뭐 사실 이 뮤지컬의 메시지에 다죠. 뭐. 그죠? 네.
0: 너무 슬퍼요. 이거를 부를 때마다.
1: 어떤 상황에서 나왔길래 울었어요, 그렇게?
0: 아니 그런 것보다 이제 그 어머니 저지 역할 해주신 선배님들이 두 분 다 너무 엄마처럼 진짜로 저를 이렇게 바라봐 주시는데 엄마랑 이렇게 오버랩 되면서
1: 맞아.
0: 너무 슬픈 것 같아.
1: 실제로 이제 그 두 배우도 제가 엄마가 아닐 때부터 봤던 배우들 최연선 배우, 박혜나 배우 두 분 다 이제 엄마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0: 진짜
1: 그 엄마의 마음이 있을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진실성이 담겨있는 연기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김민경님이

0: 엘리랑 저지 노원 부를 때 우는 관객들 엄청 많아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라이자 제인 나오거나 네. 저지 나오거나 이러면 이제 눈물
2: 세. 우셔요, 다들.
0: 근데 데이비스랑 넉 나오면 이제 아무도 안.
2: 데이비스랑 넉 나오면 어떤 반응입니까?
0: 데이비스는 무조건 웃어요.
1: 맞아, 맞아.
0: 그냥 유일하게 웃는 스타일이에요. 에, 에, 에. 근데 넉은 슬플 때 있어. 첫 곡 부를 때.
2: 아, 아 그래요?
0: 아 그때 좀 슬퍼.
2: 아,
0: 네.
2: 아 맞아 슬.
0: 그렇습니다. 아, 이 엘리가 이제 음악을 하고 싶어서 거리로 나가는데 엄마가 엄청 말려요. 맞아요. 위험하다. 하지 마라. 두 분은 음악 한다고 했을 때, 가수 한다고 했을 때 반대가 좀 있었나요?
2: 있었어요.
0: 어, 있었어?
2: 네, 학교 성적이 너무 떨어져서 아빠가 소욕하지 마! 이래서 제가 가출 한번 했었습니다.
0: 어머, 어머, 엘리랑 똑같네.
2: 그니까요. 어. 근데 이제 가출이 아파트 정자로 나가가지고 누워 있었는데 아빠가
1: 외출 아닌가요? 외출이죠.
0: 그거는 말 안 하고 잠깐 나간 거잖아요. 그냥.
2: 약간 네.
0: 대부분
2: 엄청난 반항이죠.
0: 네, 대부분 네. 그러면 1박은 해야지 이제 가출로 그치, 인정해 주는데 몇 시간 있다 왔네. 몇 시간. 아유.
1: 말 안 하고 나간 거.
2: 마실,
0: 귀엽다.
2: 마실.
0: 귀여워. 귀여워. 네.
1: 마실.
0: 어때요, 광선 씨는?
3: 저는 전혀 없었어요.
0: 어, 음악 한다고 오. 했을 때 지원해 주셨군요.
3: 네, 저는 그냥 약간 그 뭐라 그러죠? 이게 방목형이었고, 예,
0: 믿은 거지.
3: 예, 네 알아서 해라. 어. 공부는 누나가 잘하니까 약간 이런 느낌.
0: 아,
3: 저 누나가 있었어가지고.
0: 누나가 또 큰 역할을 네. 해주신 거네, 그러면. 네, 네, 네. 네,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3: 네, 그렇습니다.
0: 그랬던 두 분이 또 가수를 넘어 뮤지컬 배우가 되고 있습니다. 오. 아, 이 노래 너무 좋아요. 그런 파이어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어떤 상황에서 우리 극에서 나오는지 지원 씨가 좀 설명해 주실까요?
2: 네, 이거는 엘리가 처음으로 자신의 그 불꽃을 발견하는, 자신 안에 불꽃을 발견하는 순간을 나타내는 넘버입니다.
0: 네, 이 불꽃을 발견하게 해준 인물이 이제 미스 라이자 제인이죠?
2: 네.
0: 예. 그 건물 안에서 다목적실에서 피아노를 치는 아줌마가 있어요. 다목적실에서 계속 피아노 치는 아줌마가 있는데 엘리가 그곳에 갑니다.
3: 맞아요.
0: 그냥 가요.
3: 네. 네. 우연히.
2: 우연히.
3: 화나서. 우연히 네. 어떤 날.
0: 근데 그 아줌마를 만나요.
2: 네. 네.
0: 근데 엄청난 스승이 되는 거죠.
2: 맞아요. 네. 피아노에 홀딱 빠져버리죠. 네.
0: 그 후에 이제 이 노래를 부르는 건데.
2: 맞아요.
0: 맞아요. 아, 이게 약간 신나요.
2: 너무 신나요.
0: 신나는데 관객으로 저도 이제 본 적이 있거든요. 네. 어, 울컥하는 느낌도 있어요.
1: 오.
0: 뭔가 내가 몰랐던 내 꿈을 틔우는 그 느낌을 보는 게.
1: 와.
0: 약간 울컥하기도 해. 그래서
1: 오.
0: 어. 이 노래 부를 때 진짜 쇼맨십도 엄청 우리 또 댄싱
1: 네.
0: 전문으로 하는
1: 네.
0: 예 우리 팀들이 있어가지고
2: 맞아요.
0: 엄청나게 또
2: 화려하죠.
0: 예, 폭발력 있게 보여주거든요.
1: 네.
0: 너무 멋집니다.
1: 맞습니다.
0: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넘버 광선 씨가 라이브로 바로 불러주신다고. 어떤 노래예요? 어떤 노래?
3: 아, 그 제 솔로 넘버고요. 그래머시 파크라는 노래입니다.
0: 예. 이게 슬퍼 난. 나 이 노래 너무 슬퍼요.
3: 굉장히 그냥 자신의 처한 현실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담담하게 네, 그런 네. 넘버입니다.
0: 네, 라이브 서울로 네. 이용해 주시고요. 이 노래 왜 슬프냐면요, 여러분. 그 헬스키친한 동네가 너무 엄해서 사실상 불법이 아니고는 돈 벌 수 없는 지경의 어떤 환경인데 그곳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친구가 이 넉이라는 친구예요.
2: 맞아요.
0: 그래서 넉이 열심히 일하면서도 이 억압되는 이 불우한 환경에 대한 노래를 부르는 게 이 장면입니다. 자, 광선 씨가 준비해 주셨으니까 박수로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3: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4: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7: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8: 워킷 안전화.
9: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굿모닝의 펜테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깨끗한 세탁, 기분 좋은 향, 소소 이지에서 캡슐 세제, 참기름의 기준 예천 참기름협회에서 선물 세트,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맛실에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판촉물은 고려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을 드립니다. 고문의 FM태입니다. 아침에 깨워서 미안하지만 아 깨미, 뮤지컬 헬스키친의 두 주역 박지원, 박광선 배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광선 씨 라이브 반응이 폭발적이에요. 박수빈님이 광선 님 노래 잘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아침에 이렇게 완벽한 라이브라니 최고입니다.
4: 진짜 너무 잘해.
3: 이러니까 다 뽑히는 거예요.
5: 감사합니다. 네.
3: 김민경 님이 그래머시 파크는 안무만 봐도 눈물이 줄줄이더라고요.
5: 맞아요.
3: 아, 이 안무가 네. 너무 그래. 억압되어 있는 그 흑인들의 네.
5: 맞아요, 맞아요.
3: 그런 것들이 다 나타나서 네. 우리가 뭐 감히 뭐 완벽하게 이해는 못하더라도
5: 그렇죠.
3: 근데 한국인의 한이 있잖아.
5: 맞습니다.
3: 억압됐던 그 한이 있잖아. 그래서 약간 눈물 나는 것 같아요. 아, 우리 앙상블들, 싱잉 앙상블, 댄스 앙상블.

0: 동물들이 전문 이제 댄서들이 와서 추다 보니까 이게 또 뮤지컬 배우들의 안무 선하고 또 다른 느낌이 있어.
1: 다르죠, 네. 근데 또 연기도 너무 잘하세요.
0: 너무 잘해요, 다들 대단해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마칠 시간이 벌써 돼서
2: 말도 안 돼.
0: 두 분 어떠셨는지 소감 짧게 듣겠습니다.
1: 너무 너무 재밌어서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은데요.
0: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1: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0: 네, 지원 씨는 특별히 일요일에 또 굿모닝 뮤직
1: 맞습니다.
0: 네, 한 시간 동안 출연해 주시니까 그때 못다한 이야기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선 씨도 한 번 더 나와주세요.
2: 아 예, 알겠습니다.
0: 네, 저희 또 굿모닝 뮤직이라고.
2: 네, 또 아침에.
0: 아침이죠.
2: 노래.
0: 예, 노래 해주셔도 좋은데.
2: 아, 필수는 아니군요.
0: 필수는 아니에요. 필수는 아닌데.
2: 아깨미는 아니니까.
0: 그렇죠.
1: 아침에 하니까 너무 좋은데요, 근데.
0: 좋아요?
1: 네, 너무 상쾌해요.
0: 그럼 매주 나올래요? 왜 눈 감아? 왜 눈 감아?
1: 꿈뻑. 꿈뻑.
0: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두 분 다 이제 공연 없으시죠?
2: 네.
0: 예, 저희는 그럼 광복절에 공연에서 우리는 또 페어로 만나는 걸로
1: 극장에서
0: 하고.
1: 만나요.
2: 네.
0: 감사합니다. 헬스키친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11월까지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작이니까 아마 소문 들으셨을 거예요. 재밌다고. 솔직히 재밌어.
2: 너무 재밌죠.
1: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0: 배우들도 기대한 것보다 더 재밌어서 좀 신나하고 있어요.
2: 네.
0: 예. 많이들 열심히 하고 있을 테니까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끝인사가 해버 굿데이 외치는 거거든요.
2: 네.
0: 바로 외치겠습니다. 여러분
3: 해버 굿데이.
4: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5: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6: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5: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2: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자칫하면 하나씩 위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3: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4: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1: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5: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